0: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That was Taylor Swift, I Knew It, I Knew Ya. 자, 그럼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하겠습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England's ancient trees are dying in the heat.
0: 영국의 고대 나무들이 더위에 말라 죽어가고 있다라는 게 제목입니다. 아이고. 정말 영국의 오래된 고목들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바로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1: When Sally Kellard moved in 2018 to her home in Shropshire in the English countryside, the old oak tree near her front door had a vibrant canopy of leaves. In the 8 years since, the tree, the Crow Liso Oak, estimated to be about 1,000 years old, has withered nearly to death, with only a single living bough remaining, Kellard said. To be living next to such an iconic tree is a real honor, said Kellard, who runs a bed and breakfast. To think we'd see his final demise is heartbreaking. The tree is thought to be one of up to 3,500 ancient oaks in England that are more than 600 years old. Many of these trees, which hold a significant place in English history, culture, and imagination, have been suffering in sweltering temperatures and consecutive years of drought, according to Ed Pine, a conservation advisor at the nonprofit Woodland Trust.
0: 2018년에 Sally Kellard가 영국 시골인 Shropshire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 대문 근처에 있던 오래된 참나무는 싱그러운 잎사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지금 수령이 약 1000년으로 추정되는 이 Crow Liso 참나무는 거의 죽을 지경으로 시들어버렸고 살아있는 가지는 단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박집을 운영하고 있는 켈러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상징적인 나무 옆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영광이에요. 이 나무가 결국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한다니 가슴이 아파요. 이 나무는 영국 내 최대 3,500그루에 이르는 수령 600년 이상의 고대 참나무 중 하나로 보이는데 비영리 단체인 우드랜드 트러스트의 보전 전문가인 앳 파인에 따르면 영국 역사와 문화, 그리고 상상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나무들 중 상당수가 무더위와 연이은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What's a canopy of leaves, Karen?
1: Well, canopy kind of refers to an overhead covering or a roof-like structure that kind of provides shelter or protection or decoration. But when we're talking about trees or forest canopies, we're talking about the high leafy layer that's formed by the upper branches of very mature trees.
0: Exactly. There was a story, I believe, a few weeks back about how people who live in areas where they have canopies of leaves and, you know, very tall trees tend to be happier than people who don't live in areas with a lot of greenery.
1: So thick trees.
0: Thick trees. Yeah. I guess there's something very calming about trees.
1: Well, because there's a lot of greenery, I guess.
0: Yeah.
1: And that would, just having the green scenery might have a calming effect on
0: so.
1: You.
0: Yeah. 네. 캐노피라는 게 원래 지붕 모양으로 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천으로 된 캐노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나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치 지붕처럼 우거진 그런 나무들, 숲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한두 그루 정도가 아니라 많은 나무들. 더군다나 이 oak tree가 오래될수록 점점 더 커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하늘을 약간 가리는 것 같은 이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Sally Kellard 씨가 지금의 그 시골 집으로 이사 갔을 때 2018년이었는데 그때 집 옆에 있는 한 1000년 된 oak tree가 very green, very fresh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dea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 Yeah.
0: It's so sad.
1: It is sad.
0: And it's the demise of the tree is what we're looking at right now.
1: Right.
0: Demise means death.
1: It's dying.
0: Yeah.
1: It's almost nearing the end.
0: Let's continue reading.
1: The threat was underscored in June when the major oak in Sherwood Forest, perhaps the most famous tree in the country, estimated at 800 to 1,200 years old, died. Conservationists cited a combination of factors. Excuse me.
0: Would you like me to take over there? Just give you a bit of a break.
1: Yeah, thank you.
0: 네, 갑자기 사례가 드는 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0: 그러니까 잠깐 네, 물 있으시죠?
1: Oh, I got it.
0: Yeah.
1: Yeah.
0: Okay, there you go.
1: Including climate change and overtourism. Pine said that the demise of the major oak was not unique. England is losing one or two such trees a year. Losing trees of that caliber is something that's just going to increase and increase as we go on, he said.
0: 참고로 Sherwood Forest는 로빈후드 스토리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영국 사람이라면은 뭐 누구나 다 Sherwood Forest, Robin Hood 이렇게 연상지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6월 수령이 800년에서 1200년으로 추정되는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Sherwood Forest의 일명 Major Oak라는 이름의 참나무가 죽었는데 이들 오래된 나무가 받고 있는 위협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환경보호 활동가들은 메이저 오크의 죽음에 기후변화와 과도한 관광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합니다. 파인 씨는 메이저 오크의 죽음이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영국에서는 그런 오래된 나무가 매년 한두 그루씩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나무를 잃는 일은 이제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I'm very sad. Again,
1: Yeah.
0: trees of this caliber dying. What's caliber, Karen?
1: Caliber is used to refer to when we're talking about like people, we're talking about a person's skill, worth, or excellence. But in this case, you know, we're talking about a tree. So when we're talking about things, it's also used to talk about the quality or standard or ability of something as well.
0: 아, 그러니까 무언가의 품질이라는 뜻이 원래는 있는데요. 대단한 나무라는 뜻으로
1: Yeah.
0: trees of this caliber, 뭐 1000년 정도 된 나무, 또 굉장히 유명한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 이런 것들은 다 trees of calibe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And caliber is spelt C-A-L-I-B-E-R.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1: England is at the tail end of one of its hottest summers on record, and the warming climate adds to the stress on trees, Pine said. This month, a wildfire at the New Forest, a national park in England, destroyed a significant number of ancient beech and oak trees, which have been standing at this site for hundreds of years, according to Forestry England, a government agency. The loss of ancient trees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because they house multiple species, said Pine, who described a tree as its own ecosystem. It's truly irreplaceable, Pine said. We know that we don't have the next generation of trees to replace these trees.
0: 엣 파인은 잉글랜드가 기록상 가장 더웠던 여름 중 하나가 바로 지금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며 이렇게 더워지는 기후가 나무들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기관인 포레스트리 잉글랜드에 따르면 이번 달 잉글랜드의 국립공원인 뉴 포레스트에서 발생한 산불로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상당수의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고목들이 소실됐다고 합니다. 파인 씨는 나무가 그 자체로 하나의 생태계다라고 하면서 이런 오래된 고목의 상실은 비단 그 주변을 훨씬 넘어서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말입니다. 이 나무들은 정말로 대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들을 대신해줄 다음 세대 나무들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Alright, when you're at the tail end of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1: It means that it's the very last part of a period of time, event, maybe a line or a physical object. So it could be the concluding portion of a period meeting or activity, like the tail end of a movie, perhaps.
0: The tail end of something. 무언가의 끝무렵이라는 뜻이에요. So England is at the tail end of one of its hottest summers. 지금까지 겪은 여름 중 가장 무더운 여름 중 하나인 이번 여름의 끝무렵에 지금 와 있습니다. Now, the loss of ancient trees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1: Yeah. So this means that it has a powerful, lasting impact over a wide area. So it's used metaphorically because reverberate also means to echo repeatedly. So it

0: mean that a major event, it could be a speech or an idea, causes a strong, widespread reaction.
1: Reverberating이라는 게요, 반향을 일으킨다, 파문을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말합니다. 이렇게 오래된 나무들이 소실되는 것이 단순히 그 지역에다가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크게 보면 정말 잉글랜드 자체에. 왜냐면은 영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설 속에 나오는 나무들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나무에 대한 미신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역에다가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it reverberates far beyond their surroundings. And it's irreplaceable.
0: Mm-hmm. When something is irreplaceable, it means that it's too special, rare, or valuable to be replaced if it gets lost or if it's gone.
1: 비욘세의 노래 있지 않나요? Irreplaceable. 있는 것 같아요. Yeah. 대체 불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이 나무들을 우리가 뭐 새로 심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Karen, give us the quiz again, please.
0: Yep. In Greek mythology, oak trees were sacred to which god? Number one, Zeus. Number two, Dionysus. Number three, Poseidon.
1: 네. 자,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참나무 또는 혹은 떡갈나무는 다음 중 어떤 올림푸스 신의 상징이었을까요? Is it number one, Zeus? Number two, Dionysus? Or number three, Poseidon? 자, 이 중에 정답이 뭔지 지금 바로 1, 2, 3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이번에 제가 우리말로 이 신들의 이름을 한번 발음해 볼게요. 1번 제우스, 2번 디오니소스, 3번 포세이돈. 자, 이 중에 어떤 신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영화 오디세이에 보면은 이 신의 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Something's law라고 yeah. 해가지고 treat others as you would treat yourselves. 뭐 이런 느낌인데 mm-hmm. always welcome guests into your house as you would like to be welcomed. 뭐 이런 something's law라는 게 있다고 계속 언급이 되거든요.
0: Yeah.
1: 영화 보신 분들은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 He liked women. He had a lot of children.
1: Yes. 자, Westlife의 Evergreen 듣겠습니다.

0: 네. 퀴즈가 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힌트를 조금만 드리자면은, This god was the ruler of other Olympian gods. His home was Mount Olympus. His brothers included Poseidon and Hades. His wife was Hera. 이 정도로 힌트를 좀 드리도록
1: He's
0: 하겠습니다.
1: the king of the gods.
0: King of the gods,
1: Yep.
0: exactly.
1: Yep,
0: In
1: yep,
0: Greek mythology. 자, 힌트 많이 드렸습니다. 바로 보내주세요. 자,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기후변화로 더위가 너무 극심해지면서 나이가 몇백 살씩 되는, 때로는 1,000살 정도 되는 영국의 오래된 명물 참나무들이 지금 고사 위기에 있거나 이미 고사했다는 뉴스를 뉴욕타임스 기사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왜이 고목들이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 Ancient trees are less resilient than younger ones. They often suffer from compaction around their roots because humans and animals have walked around them for hundreds of years, making it harder for the roots to absorb water. And the dry conditions mean there is less water in the ground anyway, said John Stokes, director of tree science and research at the Tree Council, a nonprofit in London. If you're an already stressed old tree and then you get a soil moisture deficit drought as well, it's not going to do you any huge favors, he said.
0: 자, 오래된 나무는 어린 나무보다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과 동물이 나무 주위를 오가며 걸어 다닌 탓에 뿌리 주변의 토양이 다져지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가 물을 흡수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또한 런던의 비영리 단체인 트리 카운슬의 수목 과학 및 연구 책임자인 존 스토크스는 건조한 기후로 인해 어차피 땅속에 물이 적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많은 나무가 토양 내 수분 부족으로 인한 가뭄까지 겪게 되면 그건 그 나무에게 전혀 좋을 리 없습니다. Okay. Let's have a look at some expressions. Ancient trees are suffering from compaction around their roots.
1: Yeah.
0: What's compaction?
1: So we talked about something compact. That means it's like tightly pressed together, right?
0: Yeah.
1: So compaction is the act of pressing something together so it becomes tighter. So when we're talking about soil, it's talking about heavy machinery or foot traffic or rain squeezing air and water pockets out of the soil, making it hard and dense.
0: compaction이라는 게 퇴적물의 압축이라는 의미가 있네요.

0: soil moisture deficit drought, 거기다가 가뭄까지 겪게 되면 it's not going to do you any favors. 이게 무슨 뜻이에요? Not going to do you any favors.
1: Yeah. So if you're not doing someone any favors, it means that you're doing something that causes a bad effect. You're hurting someone's chances, or you're making a situation worse instead of helping.
0: 영어식으로 도리어 해가 된다라는 말인데요. 이걸 좀 돌려서 말한 거예요. Do someone some favors라고 하면 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요. Do not do someone any favors니까요. 별로 득이 될게 없어. 근데 이게 사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도리어 해가 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스트레스 받았고, 가뭄까지 겪게 되면은 이 모든 게 나무에게 굉장히 해롭다. 자, 우리 마지막 단락 가보겠습니다.
1: Here are a few of England's oldest and most noteworthy trees that experts say are in critical condition. Crow Leasow Oak. This oak, one of the oldest trees in England, stands near the town of Ludlow, whose recorded history goes back to the 11th century, according to the local government. The nearby Ludlow Castle is where Henry VIII's older brother died, which led to Henry VIII becoming king. Kellard, who owns the 400-year-old house beside it, said local folklore holds that proposing under an ancient oak bodes well for a marriage. King John's Oak. King John's Oak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800 years old and has a circumference of nearly 33 feet. It grew in a medieval deer park in Devon, in southwestern England, and is named after King John, who ruled England in the early 13th century. According to folklore, the monarch hunted in the surrounding area of the tree.
0: 다음은 전문가들이 현재 위태로운 상태라고 지적하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주목할 만한 나무 몇 그루입니다. 우선 Crow Leasow Oak. 이 참나무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중 하나로 지방 정부에 따르면은 기록상 역사가 11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러들로우 마을 근처에 서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이 러들로우 캐슬은 헨리 8세의 형이 사망한 곳으로 이로 인해 헨리 8세가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이 나무 옆에 있는 400년 된 집의 주인인 살리 켈러드의 말에 따르면 고대 참나무 아래에서 청혼을 하면 결혼이 순탄할 것이다 라는 지역 전설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킹 존스 오크인데요. 킹 존스 오크는 수령 8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둘레는 약 33피트에 달합니다. 이 나무는 잉글랜드 남서부 데븐의 중세 사슴공원에서 자랐으며, 이름은 13세기 초 잉글랜드를 통치했던 왕, 존 왕에서 따온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은 존 왕은 이 나무 주변 지역에서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Okay. These trees are in critical condition.
1: Yeah, there. If something is in critical condition, if we say a person is in critical condition, they're not doing well. It means that they have dangerously unstable vital signs. They might be facing significant imminent risk of death without immediate continuous medical care.
0: 위태롭다라고 할 때, 우리 사람 건강 상태가 그렇다고 할 때요. Someone is in critical condition. 여기서 나무 얘기죠. 나무의 지금 상태가 매우 위태로워요. The trees are in critical condition. 근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나무다라고 해서 These are the most noteworthy trees in critical condition. Crow Leasow Oak is known as a great place for proposing under.
1: Yeah.
0: So if you propose under this tree, apparently it bodes well for a marriage.
1: Yeah. Bode well. So it's BODE. And if something bodes well, it means that it's a promising sign that a future outcome or event will be positive and successful.
0: 네. 좋은 징조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if you propose under this ancient oak tree, then it bodes well for a marriage. 그래서 좋은 결혼 생활, 순탄한 결혼 생활을 할 것이라는 그런

0: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자, 그다음에는 King John's Oak 같은 경우에는 it has a circumference of 33 feet.
1: Yeah, it's a huge tree.
0: Yeah.
1: So the circumference would be the total distance around the edge of a circle or any other round shape. So we're talking about how big it is around the tree's trunk.
0: 둘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주라는 뜻이 있는데 나무의 둘레가요 33피트가 된다. 1피트가 한 30cm 정도
1: yeah.
0: 되죠? 네, 그렇게 계산을
1: 하시면 it's a big tree.
0: 됩니다.
1: Yeah.
0: 네.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에서 제공하는 뉴스 커버리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볼게요. 우수성, 품질, caliber.
1: Caliber. It's spelled two ways. So
0: Yeah.
1: if you're American, if you learned it the American spelling, it's C-A-L-I-B-E-R, but it's also spelled B-R-E. So it's the quality, standard, or ability of someone or something.
0: Let's have a look at your sentence.
1: I was impressed by the caliber of her artwork.
0: 그 사람의 예술 작품의 우수성에 굉장히 뭐 감명을 받았습니다. 막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The caliber of her artwork. 자, 두 번째 표현은 무엇으로도 대체하거나 대신할 수 없다. Something is irreplaceable.
1: Right, irreplaceable. That means it is not able to be replaced. There are two R's in irreplaceable. It's irreplaceable. And it's used when something or someone is too special, rare, or valuable to be replaced if lost or gone.
0: What's your sentence?
1: The pearl necklace belonged to my great-grandmother and is irreplaceable.
0: 그 진주 목걸이는 우리 증조 할머니가 쓰시던 건데 이거는 대체 불가한 그런 아주 귀중한 물건입니다. 다음 표현은요. 도리어 해가 돼.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 라고 할 때 It doesn't do anyone any favors.
1: So it means to do something that causes a bad effect or hurts a person's chances. So my sentence was arriving late to the job interview in wrinkled clothes did not do him any favors.
0: 회사 면접에 늦었는데 거기다가 옷까지 쭈글쭈글했다. 그래서 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조금 다려서 이렇게 빳빳한? Thank you. 빳빳하게, 빳빳하게라도 옷을 좀 다려서 입고 왔으면 옷 다리느라고 늦었나 보다 뭐 약간의,
1: He didn't look 될까? polished enough.
0: 근데
1: yes.
0: 지각에다가 옷도 쭈글쭈글해.
1: Yeah.
0: That didn't do him any favors.
1: He probably didn't get the job.
0: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다음 표현입니다. To be in critical conditions.
1: Yeah, it means that they're in a serious state in which an ill or injured individual has dangerously unstable or abnormal vital signs.
0: 맞아요. S 붙이면 안 되는데 제가 잠시 critical conditions라고 했는데요. 자, 그냥 condition까지입니다.
1: Yes.
0: To be in critical condition.
1: Right.
0: What's your sentence?
1: The driver was rushed to the hospital and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following the accident.
0: 사고가 난 후 운전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태로운 상태나 위독한 상태일 때 우리가 be in critical condition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표현인데요. 뭐 좋은 징조다, bodes well. 반대 표현도 있어요. 이게 나쁜 징조다 할 때는 bodes ill이라고 합니다.
1: Yeah. Or not, does not bode well.
0: Yeah.
1: But when something bodes well, it means it's a promising sign that a future outcome or event will be positive and successful. So my sentence was landing a major client during week one bodes well for the new startup.
0: 네, 이렇게 첫 번째 주부터 굉장히 좋은 클라이언트를 만난 게 이 회사에 있어서 아주 좋은 징조가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something bodes well for something 이런 구조로 보통

0: 쓰게 됩니다. Okay. Well, that's it for today's expressions. 이제 퀴즈 정답을 발표할 텐데요. 참나무, 떡갈나무, oak tree가 어떤 올림푸스 신의 상징이었을까요?
1: Mm-hmm. The answer is number one, Zeus.
0: Exactly. 제우스를 영어로는 Zeus라고 하고요. 영화 오디세이에 보면은 거기서 Zeus's law.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언급을 해요.
1: Yeah.
0: 여러 번. 그래서 하늘의 천둥, 하늘과 천둥의 신. 그리스 신화의 올림푸스 12 그 신 중에서 거의 대장격인
1: yes.
0: 제우스. 근데 나무들 중에서도 참나무는 제우스 신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1: It's a beautiful tree.
0: It is.
1: Yeah.
0: 자, 그리고 디오니소스.
1: Mm-hmm.
0: 우리말로 디오니소스. 포도나무와 술의 신이고요.
1: Mm-hmm.
0: 그다음에 포세이돈.
1: Yeah.
0: 포세이돈은 바다와 말의 신이죠. Okay. Well, congratulations. 김형식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뒷번호 6286 쓰시는 분.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릴게요.
1: 6287님?
0: Oh, sorry. 628, 네. 글씨를 제가 못 읽을까요? 6287님. Sorry about that. 다시 한번. 6287번 쓰시는 분.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하지? 제가 번호 잘못 불러가지고. 자, 당첨자는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당첨자 게시판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287님이 고대 나무들이 더위와 가뭄에 죽어가고 있다니. 자연 생태계가 아파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것 같아 저 또한 마음이 아프네요.
1: Yeah,
0: 하셨습니다.
1: The hot weather, it's affecting everyone.
0: Yeah, exactly.
1: Global warming.
0: You know what's scarier than just this hot summer? It's that overall, weather experts are saying within the next couple of decades, we might see a return of the ice age.
1: Oh my goodness.
0: Because we might just have like no heat in the winter time, just ice and you know really, really cold weather. This is, of course, the worst case scenario. And this could be around 2050, 2080. It's a couple of decades from now. But still, if we don't do anything about it, then that could be the worst case scenario.
1: Yeah.
0: That's so scary.
1: I mean, you know, the movies that we watch about the apocalypse, it makes you kind of wonder, did they know what they were, you know, filming and the things, the sci-fi movies?
0: Exactly. 자, 그리고 우리 청취자 9596번 쓰시는 분이요. 아침에 이런 좋은 프로가 있어 너무 좋아요. 영어 공부도 하고 좋은 음악도 들려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1: Yes. I mean, we did talk about the apocalypse, but we still wish everyone to have a happy day.
0: From the end of the world to a happy morning, we cover everything. Right.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and we hope you enjoy the show for many, many days, years, and decades to come. All right, let's listen to a song. This is England Dan and John Ford Coley with Just Tell Me You Love Me.

0: yeah, so you could say you stick one's neck out. You're sticking your neck out in this for something, or put one's neck on the line.
1: Stick one's neck out or put one's neck on the line.
0: Yeah, because it's talking about a risk. You're putting you're risking something.
1: Exactly. Always think of that image. It has a risk. 자, 이번 idiom은 to go out on a limb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Karen, for today and yesterday as well.
0: Thanks for having me. Two days in a row.
1: Yes, we'll see you back next week.
0: I'll be back next week.
1: 네, 지금까지 Karen쌤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And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Kiss on My List by Daryl Hall and John Oates. Have a great Wednesday. We'll see you in 22 hours.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0: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베트남 출신의 전설적인 피아니스트죠. 당타이서는 1980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아시아인 최초 우승자입니다. 개인의 영광을 넘어 아시아 피아니스트의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죠. 피아니스트 당타이선의 인생은 그 자체가 한편의 영화와도 같습니다. 베트남 전쟁으로 피난 생활을 해야 했던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는 밤이면 어린 아들에게 녹턴과 마주르카의 선율을 연주해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종이 건반 연주였죠. 밤의 고요함이 내려앉은 깊은 산속에서 쇼팽을 처음 만났던 당타이손. 그가 쇼팽 해석의 독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여느 연주자들과는 시작부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쇼팽은 단순히 공부해야 할 레퍼토리가 아니라 흔들리는 촛불 아래 어머니가 들려주던 음악이었고 전쟁의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준 충격기 때문이죠.

8월 26일 수요일 EBS FM 정규의 클래식 쇼팽의 마주르카 45번 G단조 작품으로 67의 2 당타이손의 피아노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베트남을 대표하는 거장 피아니스트이자 쇼팽 스페셜리스트로 불리는 당타이손의 이야기로 시작해봤는데요. 당타이손, 그의 진정한 위대함은 연주자로서의 탁월함만이 아닙니다. 그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자신의 음악적 경험과 쇼팽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다음 세대에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그가 길러낸 제자 브루스 리우와 에릭 루가 쇼팽 콩쿠르에서 연이어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는 이제 교육자로서도 새로운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당타이손이 가지고 있는 쇼팽의 남다른 의미. 자,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사연이 있는 작곡가가 혹은 연주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작곡가 최정석의 작품을 사랑하는데요. 그의 곡을 만날 때마다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차분함과 진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최애 음악가 여기로 알려주세요. 문자 모레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하선영님, 안녕하세요. 반가요. 반갑습니다, 선영님. 반갑게 아침 인사 보내주셨네요. 리오범성님, 오늘도 정클클에 놀러왔어요.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님의 공연과 대담도 기대하며 함께할게요. 와, 미리 선곡표를 또 찾아봐 주셨군요. 리오범성님, 오늘 2부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정님, 안녕하세요, 정경님. 당타이손의 그런 사연이 먹먹하며 참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쇼팽은 정평에 나 있지만 이런 스토리를 알고 들으면 쇼팽 이상의 그 인생을 또 느낄 수 있어서 먹먹합니다. 자, 일반적인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트럼펫이 오케스트라의 한 구성원으로 등장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트럼펫이 마치 피아노에게 말을 걸고 때로는 장난을 거는 인물처럼 등장합니다. 그래서 트럼펫 연주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곡인데요. 들어볼까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시단조 작품으로 35종 1악장 콘스탄틴 오르벨리안의 피아노 세르게이 나그리아코프의 트럼펫 안드레이 코르사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시단조 작품으로 35종 희락장 콘스탄틴 오르벨리안의 피아노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 안드레이 코르사코프가 지휘하는 모스크바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잘 모르는 그 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데릴라는 삼손에게 사랑을 속삭이며 자신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생상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2번 피제, 사랑은 길들일 수 없는 새.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풀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왈츠의 왕,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곡입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왈츠는 흔히 비엔나 사람들의 무도회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황제 왈츠의 시작은 춤곡이라기보다는 거의 궁정의 행진곡처럼 들리는데요. 금관악기와 타악기가 장엄하게 문을 열고 이후 우아한 왈츠가 등장하죠.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황제 왈츠, 빌리 보스콥스키가 지휘하는 비엔나 요한 슈트라우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이은홍님, 1번, 모두들 일에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에 잠시 휴식하던 선물로 제가 볼륨을 높였습니다. 1보다는 귀도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내주셨습니다. 7908님, 1번인 것 같아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오늘 퀴즈 정답 처음으로 보내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기님, 정답 1번, 생쌍스의 삼손과 데릴라 아리아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생쌍스.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정답 곡 들어보겠습니다. 생쌍스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중 몽케르스 브라따부와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메조소프라노 그레이스 범브리 야노스 쿨카가 지휘하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곡의 손님 수요 초대석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주 수요일은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연주도 청해 듣고 음악 이야기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주인공은요, 갓담이로 불리는 분입니다.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하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소탈한 분이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김다미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더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벌써 출연해 주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 네.
0: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빠릅니다.
1: 네. 그때 제 기억으로 진짜 기가 쏙 빨리고.
0: 오, 시작부터.
1: 웃기만 예. 하다가 끝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0: 그러셨군요. 네. 오랜만에 이 만난 이 E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벌써 이제 그 3년이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첫 출연에 또 여름에 출연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김담 교수님과 협연해 주실 피아니스트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시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1: 네. 그때도 함께 출연해주셨죠.
0: 네, 천회
1: 예,
0: 특집
1: 특집 때.
0: 그 객석에 사람 저기
1: 청취자분들.
0: 네 계시고
1: 네, 그때도 출연해주셔서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0: 네 걱정해 주셔서 잘 지냈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교수 임용 이제 7년 차가 됐습니다. 와, 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음악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이 교육자, 교수가 된 이후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
0: 음악을 뭐 바라보는 시선은 어쨌든 이제 좀더 구체적이 된것 같기는 하고요.
1: 네.
0: 이제 다 원래는 좀 본능적으로 그 생각하고 표현했었던 거를 이제 또 말로 표현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이제 연주를 준비하거나 음악을 대하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마음은 감사히도 변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까 대기실에서 잠시 대화를 나눌 때도 우리 제자분들 걱정을 어찌나 하시던지 그냥 제자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제자분들이 다들 알아주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들이 악기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죠.
1: 아, 하아영님, 오늘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 나오시는군요. 지난 19일 세종문화회관 공연 놓쳤는데 오늘 여기서 뵙다니 그야말로 제게는 선물입니다. 행복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윤클들클 4020님, 다미자님 나오신다. 길을 비켜라. 올해는 다미자님 연주회를 못 가서 속상. 2026년 지나기 전에 꼭 라이브로 들을 수 있기를. 아, 다미자님으로 또 불리시는군요.
0: 감사합니다.
1: 박태건님, 수요 초대석 김다미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태건님 반갑습니다. 자, 여전히 연주 활동이 활발하게 많이 있으세요. 하지만 후학양성의 시간을 또 할애하는 만큼 이 분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예, 이 연습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이 연주에 대한 고민도 많아질 텐데 그럴수록 또 연주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진 않나요?
0: 뭐 연주 횟수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1: 아, 그래요?
0: 같고요.
1: 네.
0: 네. 그냥 이제 감사히도 주어진 기회에 그냥 이제 맞춰서 시간 배분을 하는 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이전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오히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 연습에 대한 갈망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기존에는 뭐 출근하거나 뭐 주기적으로 학생을 봐주거나 뭐 이런 일이 없었던 뭐 학생 신분이었었다 보니까
1: 네.
0: 그때는 이제 연습하고 싶을 때 하고 이제 연주 준비도 차근차근 좀 시간 텀을 많이 두고 하고 좀 그런 스타일이었었는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좀 이제 다른 일에 교육에 할애가 되다 보니까 남는 시간 틈틈이 좀 연습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아, 오늘은 이렇게 한 시간 휴식 시간이 있을 때 그때 잠깐 연습해야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근데 연습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항상 하고 있죠.
1: 예, 저는 100% 이해했습니다.
0: 네.
1: 좀 멋있는 게, 연주의 숫자에는 연연하지 않는다. 하지만 연습에 대한 갈망은 더 높아졌다. 아,
0: 네.
1: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사샤 괴첼이 이끄는 울산 시향과 협연을 하셨어요. 호흡은 어땠는지, 또이 마이스트로 사샤 괴첼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0: 제가 그 울산 시향이랑 협연을 했을 때 그때 이제 한달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
1: 네.
0: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협연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뭐한 42분 정도 되는 긴 길이의 그 대곡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파워풀한 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체력을 좀 비축하기 위해서 드레스 리허설 때 연주 당일에 드레스 리허설 때 조금 체력을 비축하기 위해서 그 원래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항상 하는데 연주를 해도 한 50%의 힘만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이제 무대에 섰거든요. 드레스 리허설 때. 근데 그 이제 음악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페이스 조절이 실패를 해서 드레스 리허설 때 이제 100% 풀파워로 연주를 하게
1: 오,
0: 됐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끝나자마자 너무 퇴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1: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본 공연 시작 전에
0: 네, 본 공연이 이제 서너 시간이 아직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사샤 괴첼 선생님한테, 너무 힘들다. 풀파워로 써버렸다. 집에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처럼 했더니, 이제 괴첼 선생님이, 너무, 이거는 너무 좋은 현상이라고. 너가 지금 힘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연주 때는 훨씬 릴렉스 돼서 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무슨 저한테 딱 이렇게 꽂히는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 진짜 그런가? 연주 때는 좀더 릴렉스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갑자기 그 생각이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주에 이제 집중을 해서 임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은 곡을, 세종문화회관이랑 이제 최희준 선생님이랑 수원시향이랑 그 브람스 협주곡을 다시 이제 연주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좀 의도하고 무대 리허설 때, 100% 힘을 써봐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연주 때는 좀 부담 없이 릴렉스 하면서 연주를 해야겠다라는 시도를 이제 요즘 이제 거의 처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 느낌이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막 힘을 다 써버리고 연주 때 그냥 헤렐레 한 손으로 이렇게 굉장히 릴렉스된 몸으로 힘이 없으니까 그 연주를 임하는 그런 느낌이 나쁘지는 않아서 앞으로도 좀몇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1: 그렇군요.
0: 네.
1: 좀 중요한 포인트를 더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연주 리허설과 본
0: 네.
1: 공연을 대하실 때는 어떻게 보면 본 공연 때 힘을 지금 아껴서 리허설 때 배분을 했는데 이번에 리허설 때 우연히 다 써고 무대에 서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괴체 선생님도 더 릴렉스가 될 거다. 예, 새로운 어떻게 보면 또 모멘텀을 마련하신 거군요.
0: 네, 그렇게 그 용기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 박주영님, 김다미님, 울산 연주회 때저 거기 있었어요. 릴렉스된 연주로 보셨군요,
0: 힘이 쭉
1: 박주영님.
0: 빠진 연주를 보죠.
1: 4658님, 다미님, 저는 겨울에 공개 방송 때 뵙고 완전 팬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그때 참석해 주셨군요, 4658님. 잊지 않고 오늘도 메시지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확한 테크닉 못지않게 음색과 프레이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다미 교수님이 생각하는 좋은 바이올린 소리란 무엇일까요?
0: 이게 음악이라는 거는 그 악기, 그리고 악기 연주라는 거는 어쨌든 뭐 테크닉이랑 기본적인 음악성은 베이스로 깔고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어느 정도 잘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것도 매우 어렵지만, 이제 그 레벨을 넘어서서 좀 특출난 단계까지 오를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의 목소리의 캐릭터가 좀 확실해야 그 단계까지 오른 연주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길 가다가 어느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이제 어느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누구 목소리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할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바이올린 연주도, 아, 이 사람은 누구인 것 같다. 이렇게 딱그 캐치를 할수 있는, 그러니까 확실한 캐릭터성이 느껴지는 그런 소리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악기 소리인 것 같아요. 네.
1: 우리가 같은 작곡가의 곡을 연주하지만 우리가 음원을 들었을 때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이올리니스트 누구다 라고 하는 경지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너무 뭐랄까 포인트를 팍팍 말씀해 주셔가지고
0: 아, 왜냐면 제가 지난번 첫 출연 때좀 뭐라고 얘기했는데 정경호 선생님께서 지루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좀 의욕을 내봤습니다.
1: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정말 제가 진짜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이 됐군요.
0: 아, 근데 마지막에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1: 잘 분비하시기 바랍니다.
0: 같아요. 아, 네.
1: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출연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악기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은 이미 그 바이올린과 한 몸이 되셨는지, 친해지셨는지, 또 길들이는 과정도 궁금합니다.
0: 그 악기는 불과 한 6개월 전까지 너무 몇 년의 시간 동안 거의 제 분신처럼 잘 길들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히 잘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반년쯤 전에 이탈리아에 있는 그 지오반니 아코르네로 선생님, 굉장히 감사한 선생님인데 저한테는 그분이 이제 이탈리아에 계신 그 대형 악기 수집가 분이세요. 근데 그분께서 저한테 그 이태리 올드 악기 카파 악기를 대여를 무상으로 지금 무기한으로 해주셔가지고 네, 그 이후로는 그리고 오늘 가져온 악기 역시 카파라는 이태리 올드 악기를 사용 중입니다. 네.
1: 그러면 지금 악기가 총몇 대입니까?
0: 이제 두 대죠. 예,
1: 총.
0: 제 악기 원래 제가 구매했었던 그 악기랑 그리고 지금 제가 대여받은 이 악기. 네.
1: 혹시 또 이렇게 외국에 간다거나
0: 네.
1: 해외 연주를 가거나 그럴 때 여러 악기를 두고서 이렇게 좀 고민하실 때 있으시잖아요.
0: 근데 이제 이 악기 아니면은 이제 제 고유의 악기를 사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너무 감사히도 이 악기를 대여를 받았으니까 이제 그 대여를 해주신 분 입장에서 제가 이 악기를 많이 활용하면은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 악기를 활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1: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듣고 올까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0: 타르티니 그라는 또 이태리 작곡가네요. 그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의 굉장히 대표적인 곡 악마의 트릴이라는 곡 중에서 굉장히 에너제틱한 2악장 알레그로 에너지코를 준비했습니다.
1: 두분 무대로 이동해 주시면 연주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곡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르타니의 대표작인 악마의 트릴은 제목부터가 예사롭지 않죠.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꿈에서 타르타니가 악마에게 바이올린을 맡겼는데 악마가 놀라운 연주를 들려주었고 잠에서 깨어난 타르타니는 그걸 악보로 옮겼다는 건데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저 설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곡에 등장하는 빠르고 어려운 트릴과 격렬한 바이올린 기교 때문에 악마의 트릴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원곡은 바로크 시대의 바이올린 소나타지만 프리츠 크라이슬러의 편곡을 통해 훨씬 더 화려하고 낭만적인 바이올린 레퍼토리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타르트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중 2악장, 알레그로 에너르지코, 김다메의 바이올린, 이시언의 피아노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타르트니의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 중 2악장 알레그로 에너지코,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시안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석희님, 역시 라이브는 다르군요. 음질도 엄청 좋고 마치 곁에서 연주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일렬로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초대에서 오늘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초등학교 시절 참여에 1등을 했던 콩쿠르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와,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1: 네, 그 CBS 그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쿨인데요.
0: 네.
1: 제가 그 1회 초등부 우승자거든요.
0: 1회?
1: 네.
0: 와.
1: 청주에서 그때 개최를 했었었는데,
0: 네.
1: 이번에 몇 회인지 모르겠네요. 그 몇 회인지 알아도 말씀 안 드릴 것 같긴 한데.
0: 그렇죠. 말씀해 주시면 나이 공개가 되니까. 네. 네.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예. 네, 이번에 처음으로 그 콩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축하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심사위원 제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1: 네.
0: 예, 어떻게 좀 참여하시는 편입니까?
1: 반반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그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이제 제가 또 사 레슨이 또 불가하기 때문에
0: 네.
1: 학교 이외의 수업이 그래서 가끔은 좀 어린 친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0: 예.
1: 그 문득 궁금해지면은 감사히 그때 시간 맞춰서 의뢰하셨을 때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사위원으로
0: 네.
1: 근데 이제 의뢰하셔도 뭐 심사비가 너무 적거나
0: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다니. 아, 자, 콩쿠르 관계자분들 참고가 되셨죠?
1: 그러면 그냥 안 가기도 하고.
0: 아, 그렇습니까?
1: 네.
0: 아니, 이거 제가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다른 연주에 겹치거나, 두 번째는 이제 학교 수업이 겹치거나 했을 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여러분, 예, 농담인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제가 오는 게 불안하죠?
1: 네, 네.
0: 그렇죠?
1: 아, 당연히 농담입니다.
0: 아, 예, 농담입니다.
1: 네.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자, 심사하실 때 어떤 면을 중점적으로 보실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또 전공자들이 김다미 교수님의 이 심사 포인트, 오늘 알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아요.
1: 네. 아무래도 콩쿨은 어쩔 수 없이 기본적인 그 테크닉적인 완성도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0: 네.
1: 테크닉적인 완성도를 먼저 보고 나서, 근데 이제 테크닉적인 완성도가, 이제 그 여러 참가자들이 예를 들면은 이제 좋다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의 기준은 또 내면의 소리를 기준에 두는 것 같습니다. 네.
0: 1번은 테크닉적인 부분.
1: 네.
0: 테크닉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내면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한
1: 네.
0: 그런 부분들.
1: 네.
0: 아, 네.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청취자들과 함께 듣고 싶은 추천곡도 가져오셨네요.
1: 아, 네.
0: 네, 어떤 곡일까요?
1: 제가

0: 생각해보니까, 그때는 아니네요. 그 제가 3년 전에 여기 첫 출연이었으니까,
1: 예.
0: 이 공연은, 제가 오늘 갖고 온 그, 이제 곡은 그 제가 4년 전 여름에 그 리사이틀에서 그 리사이틀 앙콜 중에 한 곡으로 이제 연주를 했었던 곡인데
1: 네.
0: 그 프랑스 작곡가 포레의 꿈을 꾼 후에라는 곡을 이제 오늘 가져왔습니다. 이유는
1: 네.
0: 너무 아름답기
1: 이 곡이 성악곡이잖아요.
0: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이 커리큘럼을 보면은 성악과 3학년 때 이제 프랑스어를 배우거든요. 예, 그때 이제 포레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아프레송 레벨을 정말 많이 공부합니다. 예.
0: 정말요.
1: 그런데 말씀하신 너무 아름다운데 듣기는 좋은데 연주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0: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1: 예.
0: 왜냐면 좀 폭발적인 구간은 없는 것 같아요.
1: 예.
0: 좀 추상적인 구간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아무래도 또 가사까지 이 붙여서 직접 그 이제 그 노래를 하실 때는 가사까지 붙이게 된다면 좀더 직관적인 표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1: 맞아요.
0: 부분에 있어서도 성악 버전도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그래서 이렇게 바이올린 또 첼로 이렇게 현악 버전으로 이 곡을 들으면 정말 많은 또 공부가 됩니다. 아, 프레이드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0: 정말요?
1: 예.
0: 저희는 항상 그 교육을 받거나 저도 교육을 할 때, 성악가들이 노래를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1: 아, 서로 상호작용이 되는군요. 더 많은 이야기는 2부 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 김담이 추천곡입니다. 2022년 8월 연주 실황인데요. 4회의 꿈을 꾼 후에 김담이의 바이올린, 김규현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리고 더 많은 이야기 2부에서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0: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0: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0: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0: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0: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정교한 테크닉과 따뜻한 음색을 지닌 파이널리스트 김다미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학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미국의 커티스 음악원부터 독일 크롬베르크 아카데미 등 북미와 유럽 명문 음악대학에서 아론 로잔드를 비롯해 미리안 프리드, 미아일라 마틴 등에게 배웠는데 김다미 음악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가르침과 이 선생님 궁금합니다.
1: 저는 너무 이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네. 시기마다 정말 딱 알맞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이 진짜 너무 적절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론 로잔 선생님은 제가 커티스에서 이제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그때가 이제 중고등학생 때였었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 레퍼토리 숙제를 굉장히 많이 내주셨어요. 왜냐면 사실은 너무 이제 감사한 선생님이지만 그 티칭 스타일이 디테일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쭉쭉쭉 듣고 코멘트 한번 하고 또 다음 곡 넘어가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서 그 일주일에 2시간의 수업 시간이 주어졌는데 2시간 동안 거의 좀 리사이트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그 레슨 방식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레퍼토리 확장이 너무 많이 됐었던 것 같은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미리암 선생님한테 제가 아마 가장 오래 배웠을 것 같은데 이 세 명의 선생님들 중에서는 예. 미리암 선생님한테 6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그때 혼자 생각하는 법을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입식 교육을 받았었는데 커티스에 있었을 때조차도 근데 이제 어쨌든 레슨이 없는 상황이 나중에 주어질 거기 때문에 학교를 다 졸업하고 나면 너가 음악적인 어떤 해석하는 능력을 스스로 키워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주입을 해주시고 왜 그렇게까지 생각 왜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하일라 선생님은 이제 그 이후에 크롬베르크 아카데미에서 배웠었는데 미리암 선생님한테 결과적으로는 제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미리암 선생님의 특징이 굉장히 곡선의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프레이징 표현도 되게 적극적이어야 되고 근데 이제 아름다운 소리 그리고 그 거친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곡선의 표현을 좀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미하일라 선생님은 완전 슈퍼 테토니어인 거예요.

0: 그래서 이 직선의 소리를 많이 강조를 하셔서
1: 예.
0: 좀 부드러운 저희 어떤 성향 플러스 추가적으로 좀 파워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첫 번째 선생님에게는 레퍼토리 확장, 두 번째 선생님은 내면의 이 가치와 철학, 이 소리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하고, 마지막은 또 테크닉적으로 아름다운 소리 플러스 여러 가지 소리를 다양할 수 있게끔, 제가 잘 정리한 거 맞나요?
0: 너무 좋은데요?
1: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원, 투, 쓰리가 가장 이상적이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0: 너무 그 순서도 너무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참가했던 국제 콩쿠르마다 결선 무대에 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습은 우리가 누구나 열심히 하지만 실전에서 그 연습했던 자신의 실력을 100% 보여주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비결이 있을까요?
0: 이제 많은 시뮬레이션을 그 심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1: 네.
0: 왜냐면 이제 항상 이제 무대 오르기 전에, 그리고 특히 콩쿨 같은 경우는 그 실수를, 그 순간의 실수를 최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긴장되는 상황에서, 연주를 했을 때는 뭐 예를 들면 빨라질 수도 있고 이 긴박한 심경에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손이 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붙점 연습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꼼꼼한 연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조금 자신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해도 그 오늘 무대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너무 떨리는데 뭐 너무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잘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세뇌를 그냥 혼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1: 아, 결국은 마인드 컨트롤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콩쿠르 입상 내역이나 스펙만 보면 그야말로 탄탄대로만 걸어오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분명 좌절의 순간도 있었겠죠? 어떠셨어요?
0: 예기치 못한 그 순간들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저한테 필요한 길이었고 다 주어진 길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첫 공개인데요. 제가 어떤 학교에 떨어졌습니다.
1: 요거,
0: 입학에 실패를 했었던
1: 좋은데요?
0: 적이.
1: 아, 네. 네, 말씀해 주세요.
0: 제 친구들은 알고 있고,
1: 네.
0: 심지어 제 학생들도 알고 있는데,
1: 네.
0: 이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1: 네.
0: 제가 원래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에서 이제 미리암 선생님이랑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1: 예.
0: 근데 저는 미리암 선생님이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최고 연주자 과정 시험을 봤었어요.
1: 네.
0: 근데 그 해에 이제 한 명을 뽑았는데, 이제 제가 안 되고, 지금 이제 샹하이 그 줄리어드 음악원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또 굉장히 출중한 바이올리니스트, 안젤로 유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 그
1: 예.
0: 친구도 맨유인 콩쿨도 1등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락을 해버려서 그때 너무 좌절을 했었죠. 마치 입시에 어쨌든 실패를 했잖아요.
1: 예.
0: 제 인생이 실패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이제 그게 전환점이 돼서 제가 이제 독일로 한번 유학을 가볼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독일의 크롬베르크 아카데미의 입시에는 제가 성공을 했었습니다. 크롬베르크 아카데미도 너무너무 입학하기 어려운 학교이고 그리고 사실 국제 콩쿨 경력이 있어야만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인데
1: 네.
0: 그 학교 의 일원이 되고 싶었어요. 왠지 쿨해지고 싶었나 봐요. 왜냐면 국제 콩쿨 입상만 다니는 학교 뭔가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입학하고 싶었는데 또 너무 감사히 그 학교는 입학에 성공을 해서 제가 또 유럽에서 공부를 할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그런 좌절의 순간마저도 어쨌든 그 이쪽 길은

0: 최고 연주자 과정을 따는 길은 제 길이 아니었지만 크롬벨크 아카데미 전문 연주자 과정은 제 길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죠. 네.
1: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쪽으로도 가셨기 때문에
0: 네.
1: 또 새로운 선생님에게
0: 아,
1: 예,
0: 그러네요.
1: 그런
0: 네.
1: 부분을 배울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0: 네.
1: 생각해 봅니다. 장수현님,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클래식 잘 다녀왔습니다. 역시나 갓담이 한 분야의 정점을 찍고 계신 김다미 바이올리니스트가 있기까지 수많은 고난 속에 마음속 의지처, 안식처가 되어주신 대상이 있으실까요? 늘 좋은 연주 감사한 마음으로 연주 듣습니다. 갓담이 보유곡이라 행복합니다.
0: 이게 약간 저의 너무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지만, 미리암 선생님이 너무 이게 좋았던 게,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그 열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철학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뚜렷하고, 그리고 이제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악인이라면은 이게, 음악만 잘해서 연주자로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좀, 원만한 어떤 성격을 가져야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이 잘 된다. 그러니까 예민한 음악가들은 고용이 요즘은 안될 수도 있다. 왜냐면 예민하지, 물론 모두가 다 예민하지만 예민함을 굳이 드러내는 음악가들은, 고용이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근데 이제 예민하더라도 그걸 굳이 남한테 보여주지 않는 음악가들이 이제 인기가 많을 것이다. 이런 거를 항상 이제 저한테 교육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귀감이 많이 됐었는데, 요즘도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교육이라는 그 장르는 제가 처음 시도해봤던 장르이다 보니까,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받았던 교육을 생각하면서, 아, 미리암 선생님이라면은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셨을까, 교육을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1: 그렇군요. 자, 요즘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젊은 한국 연주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김다미가 눈여겨보는 후배 바이올리니스트 있을까요?
0: 너무 많은데요.
1: 그렇군요.
0: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다 너무 막, 제가 봤을 때도 진짜 세계적인 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1: 네.
0: 예를 들면은, 제가 참고로 정경 클래식 애청자거든요.
1: 네.
0: 최근에,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정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 친구도 너무 잘하는 것 같고, 김서연 씨도
1: 네. 네.
0: 너무 잘하고, 류현석 씨도 너무 잘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너무 많네요. 네.
1: 아, 눈여겨보는 또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0: 네.
1: 보시기에도 지금 언급하셨지만 참 실력이 뛰어나죠?
0: 네.
1: 네.
0: 진짜, 원래 한국이, 진짜, 이 인구수 대비 너무 잘하는, 근데 모든 분야에, 네, 모든 분야에 인구수 대비 잘하는 특출난 사람들이 많은데, 요즘 바이올린, 어린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실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입니다. 이번에 어떤 곡 선곡해 주셨을까요?
0: 이번에는 파라디스라는 여성 작곡가의 시칠린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1: 네.
0: 사실 이 곡은 발견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이 새뮤엘 듀시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곡을 발견을 했다고 들었어요.
1: 네.
0: 근데 과연 파라디스가 이 곡을 작곡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그 디베이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이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는지는.
1: 예.
0: 근데 너무 아름다운 곡입니다.
1: 알겠습니다. 두분 연주를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곡가 마리아 테레지아 폰 파라디스의 작품으로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시실리안에는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짧고 서정적인 소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김당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분의 작품이 맞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실리아는 느리고 우아한 춤곡을 가리키는 말로 바이올린의 따뜻한 음색과 칸타빌레를 들려주기에 좋은 곡입니다. 김다미 연주를 듣는 동안 감상평,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파라디스의 시실리안느,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시안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파라디스의 시실리안느,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시연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했습니다. 아, 아름다운 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상하셨을까요? 자, 워낙 세계적인 거장들과 협연 기회가 많았는데, 뭐다 인상 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가 혹은 연주회가 있었을까요?
1: 저는 제가 크롬베르크 아카데미에 학생으로 있었을 때,
0: 네.
1: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정말 주기적으로 학교에 방문하셔서 학생들과 마스터 클래스도 진행하고 연주도 진행했었던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제 기돈 크레머였었는데요.
0: 네.
1: 그분은 정말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돈 크레머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우상처럼 계속 그 봐왔던 바이올리니스트이고, 그리고 집에 레코딩도 몇 개씩 있고 그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제 제가 같이 연주를 하게 됐을 때이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친구들, 기돈 크레머 의 입장에서는 어린 학생들, 어린 친구들이랑 연주를 하면서도 이제 연주를 위한 리허설을 하면서도 본인이 사소한 막 음정 실수나 이런 게 있었을 때 너무 자책을 많이 하세요. 아, 연습 열심히 해볼게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이제 그뭐 앙상블이 맞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렇게 사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안하다고. 근데 사실 안 미안해도 되는데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그리고 내는 소리만으로도 너무 기감이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가장 인상이 깊었었던 것 같아요.
0: 그 세계적인 대가와 협연을 하는데도
1: 네.
0: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또이 실력에
1: 네.
0: 깊은 인상을 받으셨군요. 자, 테너 존 노시와 육촌주 아닙니까?
1: 네,
0: 저희가 또 정보를
1: 맞습니다.
0: 찾았습니다. 예, 우리 또 수요초대석
1: 네.
0: 출연자인데,
1: 아, 그러세요.
0: 예, 신기합니다.
1: 네.
0: 자주 봅니까?
1: 자주는 안
0: 네.
1: 보고, 왜냐면 이게 약간 사촌이면 명절 때마다 자주 보는 사이일 수도 있는데,
0: 예.
1: 좀 육촌이라
0: 예.
1: 자주는 안 봤는데, 근데 저희 그 외가 쪽이거든요.
0: 예.
1: 저희 어머니, 제 엄마가 그 존노 씨 어머니와 사촌지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두
0: 네.
1: 분께서는 연락을 간간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0: 지난해 협연 무대가 같이 있었죠?
1: 네, 존노 씨가 지난해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 그 앨범에 제가 찬조 출연을 좀 했습니다. 육촌으로서. 그래서 앨범 발매 연주 함께 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교수님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고 있는 앙상블 자비에 유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음악가들이 만든 앙상블로 알고 있는데요. 이 앙상블 특징이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 발굴에 아주 적극적이라는 그런 또 정보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1: 많은 정보를
0: 네.
1: 찾으셔가지고, 앙상블 자비에의 멤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떻게 이렇게 매년 새로운 레퍼토리를 발굴하세요?
1: 이 앙상블 자비에는 사실 제가 주최하는 앙상블은 아니지만,
0: 아, 그래요?
1: 네, 저는 그래도, 3회째부터, 아, 2회였나? 그 출연을 지속을 해오고 있고,
0: 예.
1: 뉴 잉글랜드 콘서바토리,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제 친하게 지내던 비올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규야, 안녕. 그 친구가, 이제 앙상블
0: 네.
1: 자비에를, 혹시 들을 수도
0: 아, 그럼
1: 있으니까,
0: 좋습니다. 네.
1: 네, 그 앙상블 자비에를 주최를 하고,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그렇군요. 이 자선 활동에도 관심이 많다면서요?
1: 이제 그 앙상블 자비에가 원래 연주회를 개최하게 된 계기가,
0: 예.
1: 자선음악회의 성격으로 시작하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네.
1: 네.
0: 그 비올리스트 김상진 교수님도 주선으로 하트하트 재단에서도 뭐 공연도 하시고
1: 아,
0: 예.
1: 맞습니다.
0: 예, 재능 기부
1: 네.
0: 형태의 또 이런 퍼포먼스도 같이 하셨다.
1: 아, 네, 맞아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개인적으로 악기를 구매해서 어린 연주자들에게 대여해주는 일도 하고 계십니까?
1: 그제 학생들한테
0: 네.
1: 이제 현대악기 제가 소유하고 있었던
0: 예.
1: 현대악기를 이제 기본적인 그 관리비만 받고
0: 네.
1: 그 거의 무상이죠. 예. 무상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왜냐면은 이제 그냥 관리비는 받고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대여를 좀 해주다가 몇 년, 제가 그 악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그렇군요. 어떤 분이 구입하셨는지 참 운이 좋네요.
1: 다양한 분께서. 왜냐면 악기가 한 3개 정도 있었기 때문에,
0: 네.
1: 네. 다양한 분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구매를 하였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자, 방금 언급한 그 앙상블 자비의 올해 정기연주회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노르웨이 음악 레퍼토리입니다.
1: 네.
0: 와, 이 노르웨이 음악 어떻게 탐구하게 되었을까요?
1: 시작점은 그 2부에서 저희가 들려드릴 예정인 이제 그 연주회의 2부에서
0: 예.
1: 들려드릴 예정인 그 그리그 현악 사중주로 시작을 했는데요.
0: 네.
1: 이제 여기 그 앙상블 자비의 대표님, 아까 그 비올라 친구가 그리그 현악 사중주를 너무 하고 싶어 해서
0: 예.
1: 이제 그거는 확정이 되었는데 이제 그 곡의 성격에 맞는 다른 곡들을 이제 찾다가 좀 새로운 그리그 곡이 아니라 좀 새로운 다른 그리그의 다양한 작곡가들을 한번 발굴해보자 해서 이제 신딩이랑 엘링이라는 그 작곡가 그 노르웨이의 그 작곡가들은 이두 곡은 아마 제가 서제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0: 국내 초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제가 발견을 했지만 국내 초연이라는 거는 몰랐어요.
0: 네.
1: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0: 제가 연주하는 곡이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연주하시는 곡인데.
1: 네.
0: 자, 그 에코스 오브 노르웨이. 요번에 9월 달에 열리는 공연 한번 언제 열리고 몇시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0: 네.
1: 그 자비의 앙상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0: 네.
1: 9월 6일 2시 예술의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연주를 할 예정입니다.
0: 이날 가면 김다미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 저는 첫 곡과 마지막 곡에 출연 예정입니다. 네,
0: 아,
1: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셔야 되니까.
0: 네, 중간에 나가실 수 없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라이브 연주 한곡더 청해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공교롭게 이번 곡도
0: 오,
1: 성악곡이네요.
0: 네.
1: 네, 드보르작이 작곡한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노래, 네, 바이올린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두분 자리를 이동해 주시면 제가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집시의 노래 중네 번째 곡이죠.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는요. 원래 성악가 피아노를 위한 가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사는 체코 시인 아돌프 헤이두크의 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이 자녀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치면서 자신도 눈물을 흘린다라는 내용인데요. 크라이슬러를 비롯한 여러 연주자들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남겼습니다. 준비되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드보르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시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드브로자크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노래, 김다미의 바이올린 이시연의 편현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확실히 저는 성악곡 오늘 많이 연주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울컥울컥합니다. 아, 마지막 그 패세지 네. 가장 하이를 연주하는 부분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왜 저는 그 부분이 이렇게 첼로 소리처럼 들리죠?
1: 아, 진짜요?
0: 네. 오, 너무 깊은 소리가 나서 그래서 눈을 감고 감상하다 쳐다봤습니다. 혹시나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피아니스트 선생님 세 곡 오늘 연주. 아, 또 각각 다른 음색을 보여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2: 음색이 달랐나요?
0: 너무 곡의 특성에 맞게끔 선생님이 그 두 분이 서로를 100% 믿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2: 저는 100% 믿고 있어요.
1: 저는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0: 네.
1: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연주했거든요.
0: 그랬군요.
1: 네, 진짜 오래된 저희 피아니스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저는 네. 순간 안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실 때 또 약간 개그를 하시려고 저는 안 믿습니다라 하실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아까 제자분들 언급을 잠깐 했지만 또 제자 사랑이 워낙 각별해서 이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1: 네.
0: 제자들에게 사회성을 특히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협업해야 할지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지 결국 그런 부분이 연주자로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1: 네. 일단 사회인으로서 이제 연주자도 역시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면 어쨌든 사회인이기 때문에
0: 예.
1: 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그 책임감 있는 연주자가 되는 것도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저희가 그 요즘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가장 소통을 많이 하는 매개체가 제 생각에는 문자라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이메일도 이메일이지만
0: 네.
1: 그 문자를 쓰는 방식도 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0: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 저도 가끔 더 말씀해 주세요.
1: 아니요.
0: 어떻게 교육해 주시나요?
1: 아, 일단은 예. 이제 저랑 소통을 할 때
0: 네.
1: 교육을 하는 건데
0: 네.
1: 그 왜냐면은 그 친구들이 전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0: 네.
1: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왜냐하면 딱 제 세대부터 조금씩 전화가 어려워지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문자를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0: 네.
1: 그 이제 문자라는 거는 이 말의 억양이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요. 말투라던가
0: 네. 네.
1: 그게 100% 이 본인의 의도한 게 확실하게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자에서도 조금 예의가 묻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구체적으로 이제 문자 보낼 때 바로 네. 본론이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부터 하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그 부분 얘기를 기다리고 네. 안 해주셔서.
1: 무조건 안녕하세요는 예.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네.
0: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 게
1: 네.
0: 이렇게 과제 제출을 제가 이메일로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1: 네. 예,
0: 물론 서면으로도 봤지만.
1: 네.
0: 그런데 가끔 그 이메일에 제목 없음에
1: 네.
0: 아무 내용 없고 네. 과제만 올 때가 있어요.
1: 아, 저런.
0: 예. 저는 그럴 때
1: 교육 들어가야 됩니다.
0: 예, 항상 속이 상합니다. 이게 혹시 네. 다른 나라에서 왔는지.
1: 네.
0: 예,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교육을 해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네. 결국은 아까 네. 얘기한
1: 네.
0: 나가서 사회성이라든가 책임감 있는 연주자가 그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1: 너무 맞는 얘기고 그 사실은 그 저한테 예의가 있냐 없냐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단 제 학생 제 클래스에 들어왔으면 그 선생으로서 이 학생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도 열심히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밥벌이는 잘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0: 네.
1: 근데 너무 악기 실력이 좋은데 근데 저 친구는 예의가 없어. 그런 평판이 나버리면 이제 그 학생도 좀 억울하잖아요. 여태까지 열심히 해온 게 괜한 것 때문에 오해를 사고 좀 그 뭔가 안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교수님 따따따 본론 이렇게 하면은 저는 바로 전화를 겁니다. 아무개야.

0: 뭔데요? 네.
1: 교수님, 안녕하세요겠지? 그렇습니다.
0: 네.
1: 네.
0: 그런 전화를 받으면 울지 않나요?
1: 다행히,
0: 네.
1: 울지 않고,
0: 네.
1: 이제 문제점을
0: 진한 초콜릿 라떼가 생각나네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거의 시인이세요.
1: 저는
0: 네.
1: 그 챗GPT가
0: 네.
1: 시를 써준 건줄 알았어요.
0: 아마도 김민혜님 바로 우리 김다미 선생님의 연주를 듣고 느끼신 점을 보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소연님, 엄마 품처럼 포근하고 부드러운 연주 잘 들었습니다. 김배원님, 김다미님 연주는 생소하면서도 정겹습니다. 이시연님의 피아노도 잘 어울리게 받쳐주시고 수요 최대석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와, 이 표현도 참 멋진데요. 연주는 생소하면서도 정겹다.
1: 오, 감사합니다.
0: 예, 왜냐하면
1: 네.
0: 생소하다라는 거는 이 매너리즘에 빠지 않았다는 또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1: 그럼.
0: 유영주님, 우아하고 부드러운 기품이 있는 연주. 김다미님의 시그니처 같아요.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예, 이 독일에서 선생님께 아름다움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생님 이야기도 참 많이 했어요.
1: 네,
0: 네.
1: 맞아요.
0: 자, 무대에서 이렇게 매번 평가받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십니까?
1: 맛있는 거 많이
0: 네.
1: 먹고, 그리고 이제 저 고양이 두 마리 키우고 있기
0: 네.
1: 때문에, 네, 이 고양이들 이제
0: 아,
1: 괴롭히면서.
0: 깜짝이야. 네. 네, 잘 놀면서.
1: 네, 놀면서 이제 막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0: 네.
1: 네, 귀찮게 하면서,
0: 네.
1: 네, 그 저한테 많은 이제 심리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0: 예, 아까
1: 네.
0: 저희의 정보력 말씀하셨는데, 태국 여행을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1: 아,
0: 네,
1: 맞아요.
0: 그 이유가 또 마사지 때문이라고. 네.
1: 와, 이게 정보를 어디서 구하신 걸까요? 와, 너무
0: 예, 저희가 관심이
1: 대단하네요.
0: 많습니다.
1: 아, 그러시군요.
0: 네.
1: 저 태국 여행, 네, 마사지 너무 좋아해서, 네, 태국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코로나 전이 마지막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그럼
1: 네,
0: 오래됐네요.
1: 오래됐어요.
0: 네.
1: 그 전까지는 거의 매년 갔었던 것 같은데,
0: 아, 그렇구나.
1: 아쉽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하아영님, 오늘은 여러 가지로 선물을 받네요. 연주자님의 라이브와 사람으로서 갖출 태도와 자세 등 감사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운전하면서는 어떤 음악 듣는지도 궁금하고요. 이 클래식 혹시 곡 외에
1: 네.
0: 무관하게도 듣는 음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 네. 저는 그래도 한50% 이상은 클래식을 듣는 것 같기는 한데,
0: 네.
1: 그리고 그 순간에 제가 공부하고 있는 곡들 좀 많이 듣는 편이고, 근데 그 장르와 무관하게 모든 곡을 다 듣는 것 같아요.
0: 모든 장르요.
1: 네.
0: 대중음악 장르도 다.
1: 네.
0: 뭐
1: 대중음악.
0: 재즈,
1: 네.
0: 뭐
1: 재즈도.
0: 헤비메탈,
1: 헤비메탈은 제가 안 듣는 것
0: 힙합.
1: 같네요. 네, 힙합도 한동안은 잘 들었었고,
0: 예.
1: 네, 그, 재즈 한동안 잘 들었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탑백곡도 듣는 것 같고,
0: 그래요.
1: 네.
0: 국악도 관심 있으신가요?
1: 아, 국악은 제가 열심히 섭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김태준님, 김다미 연주자님, 너무 우아하고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좋은 에너지가 이어폰으로 팍팍 느껴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예, 오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더 소탈한 모습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어릴 적 꿈이, 아, 또이 정보력이 놀라실 것 같은데, 화가로 가신 적 있네요.
1: 오!
0: 네. 음악가가 아닌 다른 삶을 꿈꾸기도 해봤나요?
1: 네, 저는 제 자신을 화가라고, 이제 상상하면서 그, 지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0: 지금도요?
1: 네, 지금도 만약에 내가 화가가 되었다면은 어떤 생활을 보냈을까? 옷은 이렇게 입어야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혼자서 그냥 상상을 하는 건데요.
0: 네.
1: 그만큼 이제, 저는 화가라는 직업에 대한 그 로망이 좀 많았었고,
0: 네.
1: 그리고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0: 만화가를 좀, 예, 저 만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예,
1: 네.
0: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연습을 하다가 그때는 이제 스마트폰도 없었던
1: 예.
0: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간간이 이제 쉬는 시간에 그 저희 아버지께서 그 사무실에서 그 이면지를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면은 제가 그 이면지를 다 그림으로 채웠었어요. 만화로. 저 혼자만의 스토리를 상상을 하면서. 네.
1: 와.
0: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이면지를 이제 뭐 이사하다가 버린 거에 대해서 요즘 엄청 후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저는 만화도 너무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근데 제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질 않으니까 이 만화의 실력도 항상 초등학교 1학년 때 멈춰 있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흥미가 떨어져서 이제 더 이상 그리지는 않는데 네, 만화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만화가로 네, 태어나고 싶네요.
1: 오늘 아주 신선한 정보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의 다음 생은 만화가가 되고 싶답니다. 와, 작가가 되고 싶은 거네요.
0: 네.
1: 아, 그 이서면서 분실된 작품들이 좀 저는 굉장히 아쉽네요.
0: 저도 아쉬워요.
1: 네.
0: 네.
1: 아, 왜냐하면 나중에 연주하실 때그 작품이 있으면 그런
0: 네.
1: 거 좋은 거 해서 포스터로 만들어도 되고.
0: 그 정도 실력은 아니지만.
1: 그 정도는 아니랍니다.
0: 네.
1: 자, 어떤 만화 스타일을 혹시 좋아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0: 제가 그 최근에
1: 네.
0: 다시 좀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 진짜 한 초등학생 이후로 다시 본 만화가 있는데요.
1: 네.
0: 리니지.
1: 리니지,
0: 네.
1: 아.
0: 리니지가 원래 만화책으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1: 네.
0: 네. 그 리니지를 초등학생 때도 굉장히 좋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리니지도 그 이제 컴퓨터 게임은 그렇지 않지만 만화는 순정 만화거든요.
1: 네.
0: 순정 만화 쪽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1: 아,
0: 때.
1: 잘 어울립니다. 순정 만화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 스토리도 너무 이 스토리 짜는 것도 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상상 속에서 그리면서도 그 혼자서 그냥 말도 안 되는 스토리였겠지만 예, 그 혼자 스토리 상상하면서 막 그렸었던 기억이
1: 저는 그런 영감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음악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0: 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예, 워낙
0: 네.
1: 그때 그림을 그리시는, 상상하는 그 능력이 결국은 무대에서 오늘도 세 공연에 연주하셨지만
0: 네.
1: 다 영감 아닙니까?
0: 아, 맞아요.
1: 아, 잘 알겠습니다. 김민정님, 예술적 재능도 중요하지만 기본적 소양을 세심히 가르치시는 다미 선생님, 멋지십니다. 만나는 누구에게나 예의 있게 대해야겠어요. 예, 오늘 그 교육적 철학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자분들 잘 들으셨죠? 자, 먼 미래일을 계획하거나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올해 잘 마무리해야 할일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일단은 이제 여름방학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인데,
1: 네.
0: 제가 이번 여름방학 너무 감사히도 굉장히 바쁜 여름방학을 보냈더라고요.
1: 네.
0: 협주곡 연주를 5번을 했고요.
1: 이번 방에만요?
0: 방학에만. 네, 6월 중순부터.
1: 가능합니까?
0: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마음으로 했죠. 네, 방학이어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실내악 페스티벌을 3개 참여를 했고,
1: 방학이 아닌데요?
0: 네, 방학
1: 예.
0: 없이 방학이 끝났는데,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모든 연주, 주어지는 연주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완성도, 정말 뭐 항상 완벽한 연주는 없지만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끌어올려야겠다라는 열정이 아직 저한테 많이 남아있다는 거를 또한번 느낀 여름방학이 되었고요. 이번 남은 하반기도 그렇게 하나하나 주어진 그 연주들 잘, 이제 그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또 2학기 입시 이런 것들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 다 건강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와, 놀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 협주곡 한두 곡도 1년에 예, 집중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두달 남짓한 방학에 협주곡 6곡.
0: 5번의 연주가 있었는데
1: 네.
0: 협주곡

0: 근데 이제 그중에서 두 번은 시벨리우스 협주곡,
1: 예.
0: 두 번은 브람스 협주곡, 한 번은 멘델슨 협주곡. 그렇게 세 개의 곡은 세 개였습니다.
1: 그렇죠. 저도 지금
0: 네.
1: 순간, 와,
0: 네.
1: 다섯 곡, 여섯 곡 말씀하셔서 너무
0: 아,
1: 놀랬습니다.
0: 그렇진
1: 그렇지만 또
0: 않았습니다.
1: 같은 곡이더라도 연주가 다르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럼 뭐,
0: 네.
1: 실제로는 다섯 곡이나 다름이 없죠.
0: 아, 쉽지
1: 정말
0: 않습니다.
1: 부지런하십니다. 자, 교수님 추천곡을 두곡 부탁드렸는데, 다음 추천곡도 4의 곡이네요.
0: 맞습니다. 여기 그 제가 이거는
1: 네.
0: 작년 리사이틀을 이제 이자이와 포레의 곡들을 좀 조명을 했었었는데
1: 예.
0: 그 공연의 또 앵콜곡을 들고 왔습니다. 포레의 자장가를 네, 선곡을 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이곡 이제 인터뷰 마친 뒤에 들려드릴 텐데요. 아,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어찌나 흥미로운 이야기, 또 인간적인 모습, 또 연주자로서, 교육자로서 모습을 다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인터뷰하는 내내 행복했고 선물을 받은 느낌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수요 초대석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교수, 이시연 피아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두 연주자 앞으로도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전국홀에서 끝없이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히 지내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선생님.
0: 감사합니다.
1: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 보내드리면서 4A 자장가, 김다미의 바이올린, 김규현의 피아노, 최나영과 최성민의 바이올린, 김재영의 비올라, 홍채원의 첼로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9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주요 공연장에서 열릴 대한민국 대표 실내악축제 어텀 실내악 페스티벌 수리의 결에 초대합니다. 그 중에서 먼저 9월 14일 월요일 금호아톨 연쇄에서 있을 춤의 얼굴들 공연입니다. 그리고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9월 15일 화요일 공연 겹겹의 현인데요. 예술의 전당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오늘의 끝곡입니다. 라벨의 현악 4중주 F장조 중 2악장 벨치아 콰르텟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우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English.

초록의 귀여운 나무는 든든한 북카페를, 보일 듯 말 듯 날렵한 반짝이는 하루 한 번씩은 북카페 인사로 반짝일 수 있는 우리 카페인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카페인은 언제나 늘 북카페 곁에 함께 있어요. 한결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과 위안에 닿게 하는데요. 제게 가장 가까운 한결같음은 바로 매일 찾아와주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올해 생일도 축하할 수 있어 몹시 기쁩니다.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고 갈게요. 카페인 진동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 사연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라운드 더 트위스트.

twist. Round the twist. 8월 26일 월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BS 북카페 진행을 맡게 된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매일 방송되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차선 도로에 처음 차를 몰고 나온 그런 초보 운전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운전할 때처럼 시야가 정말 넓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방주시도 해야 되고 옆차선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생방송이 언젠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지 않을까 그럴 순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오늘 이 첫날을 떠올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세상에 지금 누가 지금 난입했어요. 우리 북카페에. 일단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8월 26일에 있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 소개를 아까 뭐 모르는 분이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와, 이 지금 녹음된 2019년 8월 26일 그 첫 곡 소개 부분을 이렇게 딱 띄우시면서 지금 순애부가 우리 바게트 피디님이 한마디가 미안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모르는 여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아, 그때 7년 전이죠. 7년 전에 첫 곡이었던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을 오늘 첫 곡으로 띄운다는 소식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저는 그 7년 전에 그 첫 방송을 찾아 들으신다는 카페인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순애부가 찾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듣진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시 듣진 않았습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 한 번 정도 그 일부를 떼서 이렇게 틀어주신 적은 있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말고는 다시 그 과거 이 순간에 저를 마주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통으로 지금 음악 소개까지 2019년에 그분이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전날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이제 북카페로 온 것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누가 억지로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화난 듯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군요. 지금 다시 접하니까 와 누구시죠? 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 첫방 들었던 분들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저 그때 고은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던 거 그때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죠. 박선영님 꺄악 다 생각나요. 생생하게 그 첫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하셨습니다. 있군요. 카페인님들. 하미경님. 어머 목소리가 아기 같아요. 반짝. 서창민님. 긴장된 목소리 정겹네요. 라고 하셨고요. 와 근데 전 정겨운 걸 떠나서 세상에 진짜 7년 전에 저의 목소리인데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는 것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그 8차선 어쩌고 전방주시 어쩌고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멘트는 살짝 제가 여기 앉은 채로 그때의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톤이나 어떤 그 당황한 듯한 긴장된 그 느낌은,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 이 보관해야 될 방송이 많을 텐데 그거 왜 EBS에서 안 덜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라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두고두고 또 마주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이번 주 문장 카펫은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7주년 엽서에서 골라서 띄워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소개되는 엽서들은 오늘은 내가 연다상 대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이태훈님 거 읽어드렸고요. 어제 화요일에 류재미님 거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카페인 진동님의 엽서. 이렇게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엽서에다가 반짝이를 칠하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 글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짜란 하고 표면에 반짝이가 보일 거라고 하셨는데 처음 열어볼 때부터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 반짝임을 카페인들의 마음에 표현을 해주셔서 또한 너무 정겹기도 했고요. 자동적으로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벌써 1년 후에 북카페를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면 내일은 최민서님의 문장 카펫으로 그리고 금요일은 김미화님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릴 예정입니다. 전부 다그 당첨자는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이번 주 끝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7주년 기념 엽서들 시상을 할 건데요. 부문이 전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드렸던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배원도 한번더본 상. 그러니까 이 배달하시는 집배원분도 이거 뭐야? 너무 눈길을 끄네. 예쁘네 해서 한번더본 비주얼 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쁜 엽서상에 딱 맞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왜 이런 장면이 붙었는지도 잠시 후에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데 하나 붙었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입니다. 우리 규격도 정해져 있고 날짜 제한도 있는데 그것을 가뿐히 넘어서 그냥 이건 좀상 드려야 되겠다 싶은 어떤 너무너무 고생한 사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연 있어요 상까지 이렇게 모두 한 부문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남은 세 부문 시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제니까 열려 있어요. 음악이 나가는 사이사이에 우리 카페인 분들 보라 오늘은 끄지 않고 다른 게 화면 전환을 좀덜 하고요. 이 북카페 요 스튜디오를 계속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수뇌부가 돌아가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엽서가 거의 150장 좀안 되게 왔거든요. 보내주신 분들이.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절반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키링은 그중에 절반 정도 시상을 해서 드리고요. 그 드리는 것에 한 20여 분은 오늘 행운권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오셔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눈 감고 코끼리 코 일곱 바퀴 돌고 들어와서 손에 잡히는 데딱 뽑아가지고 그 운에 맡겨서 행운상으로 또한 20장 정도는 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해요. 너무 예쁜 엽서가 많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 사연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장은 그렇게 뽑았는데 나머지 20여 장은 그렇게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 운에도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엽서 보내주신 거의 150분가량의 이 모든 분들께 우리 북카페 카페인 분들이 준비해주신 카페인 굿즈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선물을 받게 됩니다. 키링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 필통 혹은 연필을 받으실 분도 계십니다.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간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선물에 파묻혀서 그냥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뒤에는 엽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또 오늘 챙겨서 보내주신 선물들도 있더라고요. 박태현님이 제주에서 그귤 농사 지으시면서 이 귤도 카페인인 거 아시죠? 몇 년째 이 귤을 우리 함께 맛보게 됐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카페인 귤,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자라난 귤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김윤정님과 서혜진님이 또 너무 각각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어우러지는 예쁜 그 꽃다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영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또 한진수 꿀떡 PD님이 또 이렇게 떡을 해서 보내주셨고요. 이 앞에 신수아님이 보내주신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인 굿즈도 있고요. 아, 지금 그리고 카페인들이 보내주시는 놀라움과 반가움의 사연들도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19년 8월 26일 첫곡 소개하던 저의 목소리 흘러나갔잖아요. 깜짝 방송이죠? 저도 몰랐고요. 우리 수뇌부가 미안하다면서 틀어준. 그거 들으시고 지금 운전 중에 길 놓치신 분도 계셨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6333 쓰신 카페인님. 와, 저 운전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비도 놓치고 좌회전 못하고 쭉 직진했어요. 타임리프 한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길을 이렇게 놓치실 정도였고요. 정진묘님은 고은 작가님의 첫 방송 한

함께 있었어요.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많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느껴요. 내년에도 같이 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봐주신 분이시네요. 박희경님, 깜짝이야 하셨고요. 박경민님, 아, 생일날 대타가 오셨나 했어요 하셨습니다. 생일날 대타가 온 줄, 다른 사람인 줄. 장성주님, 톡 건드리면 흑흑 울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 진짜. 누가 건드리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김선화님은 첫방 멘트 중간부터 듣기 시작해서 고님이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지막 멘트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오늘 좀 이상하시네? 감기 걸린 줄 알았다. 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좀 있습니다. 최유하님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DJ가 바뀌었구나 했는데 이렇게 정이 들 줄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DJ가 바뀌면 사실 그고 시간대에 원래 들었던 그 프로그램 늘 들리던 목소리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 사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뜩 얼어가지고 저는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어색하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매일매일 만나는 정든 목소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카페인들의 신청곡 활짝 받을 각오로 북카페 문 열어뒀습니다. 창문, 문, 뭐 담장 다 허물고 열어뒀습니다. 원래도 없긴 했습니다만. 카페인님들 오늘 함께하고 싶은 그 사연, 그리고 신청곡 있으면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죠. 오늘 안에 또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쁜 엽서, 집배원도 한번더본 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상자 발표할게요. 이름만 쫙 부르겠습니다. 이소연, 이수진, 김정아, 허지영, 정현숙, 송채원, 이선희, 이수영, 한정아, 김지희, 오은영, 권수현, 박주영, 홍은심, 오수미, 요렇게. 네, 이렇게 지금 집배원도 한번더볼 정도로 예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북카페 아마 이 뒤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더 다시 찍어서 올려둘 텐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상들, 이 엽서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 중에서 북카페 이 엽서를 붙여뒀잖아요. 오가는 우리 게스트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스튜디오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셔서 딱 보면서 누구나 다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딱 가장 먼저 저거 너무 예쁘던데 하는 그 엽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주신 분은 이소연님이셨어요. 라디오를 친구처럼 듣는 카페인이셨는데 중학생 때 예쁜 엽서전 참여했던 기억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엽서를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게시글을 남기지는 않아도 늘 곁에 있다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엽서 보내주셨는데 딱 보자마자 누구나 다, 너무 예쁘다. 이거 뭐야. 너무 정성이다. 라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모든 그 많은 분들이 이 입체 엽서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요. 17주년, 27주년, 37주년 모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땀한땀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아 님도 그랬습니다. 대전으로 직장 옮기면서 내려온 뒤에 8년 전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이후로 북카페를 늘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곁에 있는 방송이라고 하시면서 한복 만들고 남은 조각을 이어서 만든 엽서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요거는 또 보면서 특히 또 우리 북카페 신지 작가님이 저 너무 예뻐요라고 잠깐 보시고서 화장실 가서 제 거울 옆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우리 안 그래도 그쵸? 너무 다들 예쁘다고 했어요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던 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이선희님 동양화, 민화 배우고 계신데, 이제 그림 그리는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허지영님은, 와, 이 라디오 방송에 첫 엽서를 보냈던 여고 시절 이후, 30년 또더된 기억인데, 엽서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어느 순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제 곁에 다가와서 한결같이 머물면서, 이젠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책과 커피와 음악이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주신 정현숙님 4년차.

찐 카페인이라고 하셨고요. 한곡한곡 진심이 담긴 선곡까지 잘 듣고 있다고 마음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도 나무 그림 엽서를 그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고운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카페인이 이거 작명할 때 약간 의도한 거거든요. 페인은 좋지 않지만 카페인이 너무 북카페 사랑해서 카페인이 되는 거, 요 정도는 말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 부스 엽서 옮겨 그려주셨던 한정아님, 그리고 머리카락 기부하신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주신 김지희님, 또 라디오와 책과 커피, 케이크 담아주신 오은영님, 온 가족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신 엄마가 카페인인 덕분에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작업을 해야 했던 송세원님,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감정을 예쁘게 담아서 그려주신 권수연님, 분홍색 천의 글씨와 꽃을 수놓은 엽서 보내주신 박주영님, 또 반말 축하 담아서 예쁘게 그려주신 홍은심님, 그리고 사계절을 담아 그려주신 오수미님. 오수미님 그림은 미미님이 들어오셔서 갤러리에 그 작품 감상하듯이 요거 하면서 보셨던 미미님 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 너무너무 소개하고픈 사연이 너무 많은데 일단 요렇게 네. 집배원도 한번더본상 소개했습니다. 오현주님, 7번째 생일 축하해요. 이번 주 내내 축제처럼 들뜬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책갈피 같이 소중한 북카페라고 사연 주셨고요. 박선영님은 북카페 7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매일의 반짝임들이 모여 7주년을 맞이하네요. 아주 소박하지만 확실한 저의 작은 반짝임도 보태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카페인님들 보내주시는 사연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 오늘은 그리고 제가 울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제 약간 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기로 제가 우리 북카페 수뇌부 단톡방에도 울긴 왜 울죠? 라고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고 저제 결혼식 때도 안 울었거든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소풍나이처럼 즐기려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황재성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북카페 수뇌부 들어와서 그럼 행운상도 뽑아둘게요. 여행 스케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듣고 가겠습니다.

0: 카페 좋아요.
1: 얼마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문을 연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6일에 방송도 살짝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음악 나가는 사이에 수뇌부 두 분이 들어오셔서 비타민 PD님과 두부 PD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행운권처럼 엽서를 뽑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훅 뽑는데 랜덤으로 뽑는데 그것이 또 여기 이미 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겹치지 않게 지금 세 분을 뽑아주셨습니다. 행운권 일단 오늘 뽑힌 경우 살짝 얘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서령님, 허규윤님, 정용재님 이렇게 행운권 당첨자십니다. 이렇게 북카페 중간중간에도 오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또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카페인님들 지금 와 당첨되신 분들 너무 즐거움에 사연 보내고 계신데요. 이수진님, 약 저 뽑혔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왜 뽑혔지? 하시면서 예쁜 엽서에 뽑힌 거 난생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엽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개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또 살짝의 운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용재님, 행운권! 와, 제 거 뽑아주시는 거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다 보신 거죠? 지금 이 뒤에서. 아, 우리 수뇌부 뒤통수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1727 쓰시는 카페인님. 7주년 축하드려요. 늘 즐겁게 듣고 있지만 가끔씩만 고개 빼꼼 하는 카페인입니다. 참 많이 애정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영아님은 고은님과 북카페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놓쳤던 시간만큼 더더 열심히 듣고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많은 힘과 위안이 되고 있어요.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할 날이 더 많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번에 시상할 부문 엽서도 정성껏 꾸며주셨는데 특히 이 사연을 카페인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글, 글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엽서들입니다. 상 이름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잖아요. 이게 왜 보내주신 의견입니다냐면 저는 그 부분은 안 들었는데 우리 그 수뇌부가 우리 차면정 작가님이 제 첫 방송 들으시면서 너무 깔깔깔깔 너무 웃음이 터지셨다는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카페인님들 사연을 하나하나 소개할 때마다

예를 들면, 이수진 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이렇게 자꾸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의견이라고 했을지, 발음도 어려운데, 의견? 그래서 그게 좀 재밌게. 지금은 저에게 온 문자 메시지도 사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연이 나오면 입에 딱 붙었는데, 라디오 사연이. 근데 그때는 보내주신 의견을 그렇게 카페이님 이 사연 방에서 많이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추억하고자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을 뽑아봤습니다. 15분이에요. 제가 명단을 쫙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진아. 황재석, 황재석님 아까 그 신청곡 함께 보내주셨는데 띄웠습니다. 황재석, 김민영, 유정숙, 김효림, 전영미, 박소영, 김보희, 김보장, 서혜지, 최수희, 차미선, 이지원, 류지영, 이윤경 이렇게 15분입니다. 와, 이 민진아님은 이 초대석 책들을 한 권을 다 여기다가 그 엽서 안에 그 담아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가인 것 같다. 아, 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황재성님. 2024년 11월부터 입문해서 조용한 카페인으로 6개월쯤 가만히 있었는데 고객님께 물들어갈 즈음, 요런 생각하시게 됐대요. 청취자들을 참 귀찮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새싹 카페인으로 어울려주마라는 생각으로 귀찮은 무릅쓰고 도전했습니다. 출석 이벤트, 엽서 이벤트, 찐 청취자 이벤트, 사자성어 이벤트 뭐쫙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헌싹 카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시는 사연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리긴 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도 저를 귀찮게 해주시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 이 귀찮음은 부지런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민영님, 첫 방송부터 듣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에, 사연 참여 안 하는 소심한 카페인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듣고 있다. 산책 메이트다. 그래서, 이 산책하던 아파트 담장길 이미지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서 마음이 흘러넘치면 축하엽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유정숙 님도 주저를 막 이겨낸 서툰 카페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문장,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카페인들의 소소한 얘기도 문학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처럼 느껴져서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봐 부끄러워서 사연 문자도 못 보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 마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한 문장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린 날 것의 문장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엽서 행사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효림님, 아,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엽서 보내요 하시면서 회사 점심시간에 한정어장 떨어진 식당 오가는 길에 북카페 들으면서 이렇게 문장에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를 만끽하신다 하면서 길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 영미님도 수줍음으로 세상에 짠 하고 존재를 드러내놓고 살지 않는 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라색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랑도 좀 통하네요. 박소영님은 엄마 따라 처음 고등학교 때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 후 인턴이 됐다고 7주년 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산 클로버 아줌마 김보희님이라고 하셨는데 설탕처럼 사각거리는 고운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제 사연 듣는 게 일상의 깨알 행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귀농하셔서 친구 하나 없는 저에게 북카페가 진짜 세상 전부를 보여주는 맑은 창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설탕처럼 사각사각 해드릴게요. 그리고 김 보장님 삿포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엽서 사야 되는 데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점 가더라도 딸이 이제 함께 그냥 엽서부터 찾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북카페 쉼터이자 배움터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혜진님, 독서 모임 갈때 북카페 추천책 챙겨가면 다들 감탄한다고 하셨고요. 최수희님은 친구 안영덕님의 소개로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안영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미선님도 북카페와 둘째가 동갑내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북카페도 함께 육아해 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지원님도 2시간의 행복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침울해하는 어머니께도 많은 위로가 되는 북카페라고 하셨고요. 북카페 듣는 걸 좋아하는 엄마와 항상 함께 듣는다라고 하시는 류지영님, 그리고 6년 전에 처음 만난 이후로 계속 듣고 있다는 이윤경님까지 이 사연들 하나하나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의견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읽고 모니터를 봤는데 카페인들이 자꾸 저의 2019년을 그 다시 상기하게 하는 이수진님, 저의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영님, 맞아요. 그때 의견이라 하셨어요. 김미향님, 학령정기 7살 생일 의견입니다. 상 신박합니다. 하셨습니다. 의견, 네. 오늘은 좀 의견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카페인님들 좋은 의견, 새로운 의견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도 계속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혜정님이 신청하신 곡, 참깨와 솜사탕의 크로스, 이거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7주년 생일 파티로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보라 나가는 사이에 보고 계시죠? 이게 우연히 뚝 잡았는데 또 이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내려놓기도 하고 또 떼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만두 감독님과 우리 참기나라 조연출님이 들어오셔서 뽑아주셨습니다.

이 만두 감독님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북카페 만두를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고 그 목표를 살짝 들려주셨는데, 북카페를 살찌우겠다라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침투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북카페 간식을 정말 많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찌는 거 싫어요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살찌우는 간식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요. 참깨나라 조현주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툭 하고 엽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딱 들어서 일단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자, 행운상 조금 더 발표할게요. 최유진님, 그리고 신수아님, 최유한님, 유정숙님, 신정숙님, 윤수민님, 요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만약에 다 우리 못하면 이건 모아가지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노진아님, 내 프로그램도 아닌데 사연 듣는데 눈물이 살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진아님, 우리 청취자시면, 카페인이시면 내 프로인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카페인님들의 다양한 의견 재밌어요. 아, 좋은 의견들 참 많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차미선님, 이름 듣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언제나 함께 있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희님, 7살 생일 축하드려요. 전 바쁜 관계로 이쁜 엽서 참여 못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쁜 엽서로 굿즈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카페이님들 사연 있어요 상을,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 이게 좀 재밌었어요. 자, 일단, 먼길 나그네 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 길을 돌아서 북카페에 온 상입니다. 먼길 나그네 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엽서를 붙이신 신민호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카페 그 공모 마감 안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엽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엽서 도착했는지 아닌지 보내신 카페인님이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사연 보내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하미경님이었어요. 일본 센다이역입니다. 여행 중에 북카페 7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엽서를 보냅니다. 제게 북카페는 초여름 나팔꽃 같습니다. 하시면서 나팔꽃 그려진 그 엽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 잠깐만요. 왜 갑자기?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또 뭔가가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자, 남의 행사인 것처럼 진행할게요. 김완식님, 캐리커처상.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라 화면에. 이게 사실 규격 외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사연 있어요 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골랐는데, 캐리커처 상.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는 북카페를 듣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북카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밑그림은 제가 그렸고,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김하리가 이제 딸이 지금 채색을 해주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 엽서를 그 이용해 주셔서 환경공헌상으로 이민혜님께 또 엽서상 드리고요. 그리고 문선영님 손에 손잡고 상입니다. 손에 손잡고 상. 일본에서 연수 중이신데 북카페 들으시다가 잠시 다녀가시는 엄마 편에 이것 좀 붙여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최윤선님께는 윤고은 야호상 드립니다. 제주도에 사는 5학년 최윤선인데요. 여름방학 맞아 울산 할머니 집에 오게 됐는데 할머니가 매일 EBS 라디오를 틀어주셔서 듣다가 예쁜 엽서 모집 공고를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윤고은 야호!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신 그 귀여운 맛에 윤고은 야호상 드리고요. 손경서님께는 나도 생일이야 상 띄웁니다. 예쁜 엽서 많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계속 용기를 주시니까 마음이 들썩거려서 고민 끝에 펜을 듭니다. 저의 생일도 8월 26일이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생일 축하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반말 축하 받기를, 그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경선아! 상도 준다. 잘 받아. 경선아 생일 축하해. 우리 동갑이야. 동갑이 아니라 같은 생일자야. 함께 매일 매일매일 매년 축하하자. 그리고 세상 쿨해상 박우람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7주년 축하합니다가 돼 있고.

사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제 행사에 어디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올리신 거를 그냥 프린트해서 딱 올리신 거예요. 세상 쿨인데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긴 한데요. 그런데 사연은 없어, 사연 없어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이 뒤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묘하다. 세상 쿨의 상 박우람님께 드리고요. 황현아님 시상식에 못 가요상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벤트 알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엽서를 보냅니다.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고백하신 황현아님께 시상식엔 못 가요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방향숙님 이 사는 발 달린 엽서상 왜냐면 반송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보내주신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도 또 분명히 우리 카페인 분이 보셨는데 박예디피님이 보셨는데 근데 이게 또 없어진 거예요. 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그걸 또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찾으셨어요. 정수기 위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발 달린 상. 와 살아있다. 빨간 구두처럼 춤추나 싶어서 발 달린 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인 어쩌면 수뇌부상도 있습니다. 어쩌면 수뇌부상은 하승성님께 드립니다. 우리 혹시 수뇌부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시죠? 하승성님, 하승성님께 이 어쩌면 카페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워낙에 많은 그 이벤트를 주도하시면서 사실 수뇌부와 카페인사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승성님께는 어쩌면 수뇌부라는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승성님이 보내주신 북카페 이미지가 있는데 살짝 띄우면서 제가 북카페 카페인 굿즈 이번에 만들어주신 모두 21분의 카페인님들 성함도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김영주, 김태윤, 문선영, 박주영, 서혜지, 신수아, 신민호, 오정인, 윤수현, 이민영, 이소연, 이승현, 장자윤, 장영은, 정은숙, 조현진, 진창숙, 최김민정, 최선아, 하승성님까지 이렇게 21분 카페인분들이 또 힘을 모으셔서 모두 필통과 연필과 이렇게 또 마음을 담아주셔서 덕분에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북카페 굿즈를 이 모든 카페인분들께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엽서 보내주신 카페인분들께 북카페에서 준비한 카페인 굿즈는 다 어떤 분께는 필통, 어떤 분께는 엽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240개 이상의 그 선물 굿즈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카페인님들 제가 아까 약간 눈물이 살짝 날것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상식 진행을 하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고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생각하면서 또 많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제 울컥울컥한데 오늘 그또큰 웃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북카페 수뇌부가 처음 북카페 시작할 때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좀 갑자기 왜 이러죠? 아 빨리 그냥 음악 들을 걸 그랬나 싶었는데 북카페 시작할 때그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카페인님들 그때 카페인이라는 이름도 붙여드리지 못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그첫 방송 살짝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너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7주년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인님들, 우리 8주년 벌써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8주년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책이네요, 진짜. 와, 저는 정말 음악을 소개하고 빨리 2부로 건너가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오늘 많은 카페인 분들이 보고 와, 환호를 지으셨는데 사실 제가 2019년에 처음 방송할 때그 무렵에 초대 손님으로 굉장히 초창기에 오셔서 북카페에는 이번에 네 번째 방문이세요. 소설과 또 에세이로 북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은희경 작가님 오늘 오십니다. 은희경 소설가 시간의 감촉에 보면
우리의 첫이라고 하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은희경 작가님 놀라신 것 같아요. 왜책 소개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먹이지? 네, 우리의 첫이라는 게임이 등장해서 아, 이 뭔가 지금 북카페의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은희경 작가님의 이 시간의 감촉으로 초대석 나눌게요. 김영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한로로의 영영 듣고 가시죠.

0: 우리나라에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라면 아이를 낳고 최대 90일 출산휴가와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막상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겐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 대체인력 구하기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문을 닫을 수도 없어 임신을 미루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경상북도. 소상공인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아이를 낳으면 6개월 동안 최대 1,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신을 대신할 근로자를 뽑고 출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한 거죠. 어떤 일을 해도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 행복한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닐까요?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A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소멸해 갈까? 시간과 기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까? 묻는 작품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새해 선물 빛의 과거를 잇는 시간 3부작을 완성하는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에 딱 맞는 특별한 손님이시죠. 오늘 모시려고 아껴뒀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새 소설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아, 오늘 그 많은 카페인님들이 작가님 모신다는 얘기에 와, 진짜 7주년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윤고은 작가 진행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이모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0: 아, 이모미소?
1: 네.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그시 이 상황 전부를 다 이렇게 좀 즐겨주시는 느낌이, 눈에 담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1: 네, 너무, 일단, 이
0: 스튜디오의 분위기?
1: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와, 이 그림들을, 이 엽서들을, 그 다 꾸몄을 그 책상의 손들이 떠오르고
0: 맞아요.
1: 그 시간들 그 표정들 이런 게 떠오르니까 다들 이 카페인 분들 다 너무 윤고은 이 방송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쯤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2019년에 빛의 네. 과거 그때가 첫 이제 북카페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 오셨던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신기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0: 그때 기억 안 나시죠?
1: 기억 나죠.
0: 아주 나지 마세요.
1: 기억
0: 나지만
1: 아니 말랐고요.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0: 아니에요.
1: 윤고은 작가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역시 많은 팬들이 즐기고 계시군요.
0: 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신 엽서 쫙 이렇게 보시고서 행운 오늘 행운권 추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행운의 엽서처럼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1: 글쎄,
0: 딱 눈이 딱 손다는
1: 네,
0: 거.
1: 네, 근데 진짜 막 무슨 기준을 막 생각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딱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를 뽑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커피 알갱이 가는 거를 그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셨대요.
0: 그래서 또 그
1: 뭔지 그
0: 찰나에.
1: 거기에 개입된 모든 감각들이 조금 느껴져가지고
0: 네.
1: 호감이 갔습니다.
0: 와, 네. 오늘 이렇게 북카페 선물처럼 오셨는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또 이제 7년 만에 장편 소설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빛의 과거로 만났고
1: 네, 네.
0: 이번에도. 그것도 너무 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랑 또 마침 또 생일날 오시는데 너무 맞잖아요.
1: 네네.
0: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첫이라는 그 게임이 등장하잖아요.
1: 네, 소설 속에.
0: 네, 소설 속에. 아니 그것도 너무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거여서 너무 북카페 생일 위주로 지금 이것을 막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때 오래전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0: 네.
1: 얼마나 하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랬었는데
0: 맞아요.
1: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멋집니다. 윤고은 소설가. 네.
0: 맞아요.

0: 아니, 사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이 사실 여기는 얼마나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이 모든 게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을 즐기자라는 걸로.
1: 그럼요.
0: 예, 그렇게 하다가 7년으로 왔고, 지금 또 우리 은희경 작가님이 오셔서 선물 받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자, 박혜정님. 아, 이번에 내신 책, 이 시간의 감촉. 며칠 전에 두 권을 사서 동생에게 한권 선물하고 저도 읽었어요. 최근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동생에게 위로를 건네려고 골랐는데 저도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챙겨서 본방 들어요.
1: 네.
0: 하셨습니다. 책 내고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네.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동갑인 자매를 설정을 했어요.
0: 네.
1: 1월에 태어나고 또 12월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또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 어릴 때 나는 40살 되면 그냥 죽을 거야. 뭐 나는 그 나이까지 살기 싫어. 뭐 이런
0: 네.
1: 생각들 한게 우리에게는 노년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이 없었던 것 같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뭔가 쇠락하고 뭐 무기력하고
0: 네.
1: 뭐 아프고 그런 것만 생각했던 분들이 이 소설 읽으니까 그 나이대에 한번 괜찮을 사람도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0: 네.
1: 얘기들도 하셔서 그냥 독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0: 이 소설 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계절, 특정 계절, 딱 어떤 시점, 요렇게보다는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
1: 네.
0: 흐름을 살피는 그 마음을 담아두신 구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따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은희경 작가님이 이제 쭉 내신 지금까지 이제 출간한 그 책들을 쫙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 그 중에 네 권, 이거 포함해서 네 권을 북카페에서도 함께 했지만, 늘어두면, 아, 진짜 그 흐름이어야 했구나, 혹은 그 시절엔 그걸 썼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다시 느껴지시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간 3부작이라는 이름을
0: 네.
1: 붙였는데, 새해 선물하고 빛의 과거하고 이 소설까지가 시간에 대한 소설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0: 네.
1: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것보다 그냥 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처음에는
0: 네.
1: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늘을 남겼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데려갔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 네.
1: 이번 소설 시간의 감촉을 쓰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세 개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시간 3부작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편집자한테 했더니 편집자가 바로 광고 문안이 시간 3부작이 나왔죠.
0: 그러니까 작가가 감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1: 네네.
0: 쓰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이번 소설 연재했던 것을 또
1: 네네.
0: 묶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쓸 때는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몸을 얻는 순간부터,
0: 네.
1: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련이 되고 사회적인 억압을 받아서 또 어떤 식으로 억압이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되고, 어떤
0: 네.
1: 거는 또그 가식적으로 또뭐 우리가 또 적응해서 보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런 어떤 그 삶의 흐름을 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0: 일부 안된 거는 일부
1: 사실은
0: 남겨두신 거죠.
1: 조금 더 몸을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약간 생리적인 거, 뭔가 육체적인 것들. 근데 그런 얘기를 80대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부작이, 그것은 또 몸에 대한 얘기로 또 다시 엮을 수도 있겠네요.
1: 모르겠어요.
0: 그렇죠?
1: 근데 아무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역시나 관심 있어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끼리의 그 연대, 이런
0: 네.
1: 얘기로 결국 흐르게 된것 같아요.
0: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인물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까 이들의
1: 네.
0: 흐름을 또 막을 순
1: 네,
0: 없잖아요.
1: 그렇죠.
0: 작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훅 빠져서 읽었고, 그리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 80대에 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 된

0: 부분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매가 지금 병실에서 이제 간병인들의 어떤 모습까지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여행까지 가게 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감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 더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호기심이 들어서
1: 19금도
0: 있고 여기도 살짝 그 살짝 그 대화로는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런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19금 이후의 얘기도 네, 80대에 작가님 꼭 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에 대한 거. 아, 서혜진님 지금 선물처럼 오셨다라고 좋아하시고 최준호님도 그렇고요. 이나라님은 여름 휴가지에서 시간의 감촉 재미나게 읽었어요. 북카페에 왜 안 오시나 했는데 7주년 손님으로 오신다니 더 반갑습니다. 아셨습니다. 네. 북카페에도 단골로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항상 북카페 이렇게 카페인분들 생각하셔서 오시고 하셨는데 이번엔 또 특히 이 생일이어서 더 아마 기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0: 흐뭇한 마음으로. 아, 음악도 골라오셨는데 어떤 것부터 들어볼까요?
1: 네.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들어보고 싶네요. 같이.
0: 왜 이 곡을 고르셨나요?
1: 좋아하는 가수인데 뭔가... 예, 가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쓰고 뭐 할 말이 있는 네, 뮤지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제가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제 타입이에요.
0: 제 타입이 이승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타입인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될 예정이고요. 무얼 그리실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얘기 나눠 보도록 할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감촉을 주관한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무얼 그려주실지
1: 네.
0: 궁금합니다.
1: 농나무 어떨까요?
0: 농나무.
1: 근데 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나무 비슷하게만 그리고 농나무라고 우길 거예요.
0: 아, 그럼요. 이름 붙임이 중요한
1: 네.
0: 거니까요.
1: 근데 제 이번 소설 속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모할머니랑 손녀랑 셋이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
0: 네.
1: 네, 거기서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된 농나무는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3000년은 그냥 신성하게 보고 그래서 야, 이 시간이라는 게 규정하게 달려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막한 농담하는 장면이
0: 네.
1: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아서 농나무를 한번 도전해
0: 오늘
1: 보겠습니다.
0: 농나무 에디션입니다.
1: 네.
0: 카페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 07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은희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설 읽기 시작할 때 작가님의 빛의 과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현대문학과 여성 작가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혈 카페인도 됐습니다. 작가님의 많은 작품 중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에게 은희경 작가님은 한 시대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1: 정말 문학을 제대로 즐기신, 아니, 제 소설 읽어서 제대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이런 소설들이, 네, 제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 계시는 분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소설 중에 저 소설 좋아합니다. 예.
0: 아, 그걸 또 이렇게 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1: 네,
0: 주신 분이
1: 네.
0: 계셔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요.
1: 근데 좀 외로움을 타시는 분일 수 있어요.
0: 진짜 은희경 작가님의 그 소설 발표하신 게 많으니까 그 작품들을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걸딱 보고 약간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렇다기보다도 제 소설이 대체로는 조금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
0: 네.
1: 조금 질문하는 그런 소설이 많기 때문에 제 소설에 공감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조금
0: 네.
1: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아, 왜
0: 아.
1: 이렇게 나는 남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0: 예,
1: 듭니다.
0: 그럴
1: 네.
0: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소설은 시간의 감촉은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그 어떤 정서적인 포만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1: 네네.
0: 훅 이제 어떤 얘기하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지점, 이 초반에는 정말 그걸 또 겨냥하는 것 같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중간쯤에 이런 문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에게 오는 그 어떤 가계도의 윗부분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 다음 죽음의 순번은 나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서늘한 인식 같은 것은
1: 네.
0: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외면하고 싶은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단
1: 네.
0: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건드리기도 하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또 여성 5대 서사로 볼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데서 조금 위안을 얻게 되는 지점이 좀 많아서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소설 중에서 특히.
1: 네. 네. 저는 그전에는 소설을 조금 해피엔딩을 안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굉장히 사실주의 작가야. 이렇게
0: 네.
1: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현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주인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건 무책임해. 이렇게 생각을 한
0: 네.
1: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주인공들이, 결국 가게 된 게, 이렇게, 이런 길이라면은 그거는 행복할 수 있는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0: 네.
1: 특히 이번 소설의 주인공들은 조금 더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둘다 65세지만
0: 네.
1: 다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아직도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올 순간들을 조금 즐겁게 바라봤으면 했기
0: 네.
1: 때문에 좀이 소설은 따뜻하게 끝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중에 좀 따뜻한 소설, 따뜻한 결론이 된것 같아요.
0: 그런 좀 기대고 싶은 포근한 그런 소설 5993 쓰시는 카페인님 직장에서 지금 몰래 듣고 계시대요. 은희경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수정하고 있을 만큼 최애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오늘 반가우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1: 네.
0: 북카페 나오셔서. 아, 정숙님은 와, 귀로만 즐기는 북카페 러버인데 은희경 작가님이 나오시니 너무 반가워서 사연을 드려요. 애정했던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들으신다고
1: 네,
0: 너무 기뻐요
1: 저도
0: 하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네. 이 소설의 주인공, 아까 살짝 그 일본 여행 얘기도 나오지만, 안나와 경선입니다. 그쵸? 어떻게 한 해, 자매인데 어떻게 한 해에 태어나죠? 하신 그 카페님도 계셨는데, 12월생, 그리고 1월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부르죠.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1: 네.
0: 안나 경선이 부르는데, 이두 여성의 어떤 삶이 겹쳐서, 뭐, 1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도 그냥 훅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겹쳐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되죠.
1: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매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0: 네.
1: 다른 처지로 태어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라는 주인공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아들인 줄 알았다가
0: 네.
1: 뭐 딸이 그때는 근데 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인데다가 또뭐 예쁘지도 않고 또뭐
0: 네.
1: 체격도 크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뭔지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을 때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채로 내가
0: 네.
1: 태어났구나. 게다가 이제 걷기도 전에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번이 밀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안나라는 사람의
0: 네.
1: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경선은 이제 동생인데도 뭐 병원에서 그리고 안나는 산파가 받으러 오고 그런데 경선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그리고
0: 네.
1: 이제 굉장히 예쁘게 태어났고 그리고 뭐그 저기 딸이라고 구박하는 할머니도 장손이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고
0: 네.
1: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 안나는 그와 달리 자기 안에 어떤 그늘 속에서 숨어 있게 된
0: 네.
1: 그런 존재였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어그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어떤 자기가 태어난 조건이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이냐,
0: 네.
1: 예, 어디까지가 환경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0: 그쵸.
1: 그리고 똑같은 자매인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또 가정 내에서 약간의 어떤 차별 같은 걸 서로 느끼고 그러는
0: 네.
1: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0: 그냥 이제 지금 이 주인공들의 처지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좀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되는데, 과연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가? 예.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병에 걸리면서 서로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해석해 가면서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연대와 어떤 냉혹함 속에서 이어졌다 끊어지는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았어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이 자매가 한 명은 이제 환자로, 한 명은 보호자로 이렇게 또
0: 네.
1: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손녀 다니엘의 역할이 등장하면서
0: 네.
1: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고르셨나요?
0: 저는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1: 네.
0: 네, 이번에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 소설 속의 손녀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소설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 뉴진스 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스스로 짓잖아요.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럴 때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고 또 허락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뭔가 어린애지만 자기의 그 독자적인 어떤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은유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예, 영감을
1: 주었던
0: 주었던 뉴진스의, 예, 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소설가 북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송여진님, 선물처럼 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려요. 새해 선물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설레요.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이 참 좋아서 힘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이 문장을 쓰세요? 새삼스럽지만.
1: 네. 안 알려주면
0: 안
1: 영업 비밀이. 근데
0: 그쵸.
1: 너무 간단한, 뭐, 딱히
0: 간단하다고요?
1: 비결이 있다는
0: 네.
1: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0: 계속 그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쵸.
1: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 느끼고 있는 이거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0: 네.
1: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네.
0: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제가 미칠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안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사람은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한다라고 하는
1: 네.
0: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밑줄 긋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반대를 생각을 많이 하죠.
1: 네.
0: 뭐 좋은 것들을 교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할 수 있다는 데 마음을 열기까지는 또 굉장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0: 네.
1: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낯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여기서 벽이 생길 거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0: 네.
1: 이 글의 맥락은 그 어머니가 말년에 변해버린 모습이 자기로서는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0: 그쵸.
1: 피했는데,
0: 외면했죠.
1: 예, 외면했는데 결국 화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맞아요.
1: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교감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삐죽삐죽 웃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1: 네.
0: 예를 들면 지금 딱 떠오른 것은 그 간병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매가 한명 환자 한명 보호자로 이제 그 병실을 공유하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그 몸을 좀잘 봐둬야 된다라는
1: 네.
0: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이산가족이 돼도 이제 그 몸에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1: 네.
0: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산가족은 꼭옷 벗고만 그렇게 확인을 하느냐. 근데 이런
1: 네.
0: 지점들은 약간 또 위트가 있기도 하고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서 군데군데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읽게 됐던 것
1: 네.
0: 같아요.
1: 저는 이 소설을 쓸때 어쨌든 이제 무거워지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미있고 또 농담을 많이 하려고
0: 네.
1: 네, 그렇게 애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좀 개그 감각이 있거든요.
0: 있으세요?

0: 좀 자연스럽고 천진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게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중에서 아까 이제 다니엘의 이름을 저기 뉴진스에서
1: 네.
0: 따왔다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영하던 폭싹 속았수다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1: 어,
0: 봤어요.
1: 네.
0: 그래서 이 소설에 다니엘의 아빠가 영범인데
1: 그 폭싹 속았수다까지.
0: 네.
1: 네.
0: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범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
1: 아,
0: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다니엘의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이기적이고
1: 네.
0: 자기 부모의 그 범주 안에서 그대로 그 사고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의 엄마인 다은에게는 굉장히 좀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부분이
1: 그쵸. 약간
0: 있잖아요.
1: 숙제 같은
0: 네, 그래서
1: 느낌이 있죠.
0: 그 인물에 이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아이 참 애는 착하다고 했잖아
1: 그 부분도 재밌어요.
0: 이러면서 그 악역으로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관을 어떻게
1: 네.
0: 기득권에 맞추면은 결국 누군가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들도 조금 이야기 속에서 나타났으면 했어요.
1: 언젠가 아마 그 반대도 충분히 이미 기능했거나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뮤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의 그 역중, 그 역할 명을,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작가님의 소설에서,
0: 맞아요.
1: 예,
0: 네.
1: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작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0: 저는 여러 번 있었죠.
1: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영향을 주고받는다니까요. 그
0: 네,
1: 인물이.
0: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그 작가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했는가가 조금씩 소설 속에 반영되고 그게 동시대 작가들과 독자들의 어떤 또 만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이 자꾸 등장하는 그 손녀, 다니엘. 다니엘 너무 생동감 있는, 역할로 여기 딱 등장을 하는데, 진짜 탐정 같았어요. 약간 탐정처럼 느껴졌고, 다니엘의 그
0: 네.
1: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아이인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는 그 연구가 체험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진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자매가, 너무 다른 두 자매가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 경선은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의견은 많았다. 이게 어떤 의견인지, 부정적인 논평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경선 어떤 캐릭터인지 알것 같다라는 느낌이
0: 네.
1: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번역 어플이 안 되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이제 그 중학생 영어로 그걸 또 이제 도와주는 그두 할머니 들인 거잖아요. 두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장면 쓰실 때도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랬고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노트가 있어서
1: 네.
0: 왜 우리 경선 할머니는 세수할 때 저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1: 맞아요.
0: 막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왜 이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세수를 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세면대 밖으로 자꾸
0: 막
1: 나온다는 거잖아요,
0: 각도도 막
1: 물이.
0: 해보고 뭐 서서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걸 이제 다니엘이 연구를 우리
1: 네.
0: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물을 흘리는지 자기 말로는 깨끗하게 하느라 그렇다는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탐구심이 이제 박그 이제 같이 여행 가서 뭔가 집들을 구경하고 이러면서
1: 네.
0: 할머니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어주겠다 해서 같이 집을 지어서 같은 동네 같이 살자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100살 기념으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가능성이 없는 거라도
1: 네.
0: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1: 그쵸.
0: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저는 좀이 소설 속에 드러났으면 했어요. 뭔가 딱딱 뭐 저는 맥락이 맞는 거 아니래도 우리가
1: 네.
0: 삶에서 꿈꿀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매일매일 가능하잖아요.
1: 그쵸.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안나가 경선의 그 짐을 가지러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경선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느끼는 어떤

0: 의도치 않게 보게 된 어떤 그뭐 사진이라든지 뭐 편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면, 안나의 집에 있는 것들은 기능적인
1: 네.
0: 것들만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안나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홀로 딱할수 있는 게임,
1: 네.
0: 루틴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할수 있는 게임을 하고, 당연히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잘 가지 않고,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이제 이런 그런 존재인데, 이런 안나가 지금 이 여행에서는 이 분위기상 처음에 안
1: 네.
0: 간다는데 노천탕에도
1: 네.
0: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자기
0: 체험을.
1: 벽이 무너지는 거죠.
0: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첫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1: 네.
0: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1: 어떤 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비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0: 네.
1: 많으니까, 이거 안나가 나의 노년 같은데, 마냥 외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방식의 어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삶만 이제 살면서
0: 네.
1: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고 사람들하고 섞이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0: 네.
1: 이제 점점 자기도 자기를 조금씩 영역을 깨면서 이제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좀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구나. 난 너무 내 그늘에서 그냥 숨어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됐었었구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경서는, 자기는 전부 남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당신은 예쁘다, 당신은 똑똑하다 이런 말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내 눈으로 나를 보자 이렇게
0: 그쵸.
1: 하면서 서로가 조금 이제 65세에 어떤 나의 첫 순간들을 다시 맞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0: 네, 그리고 그 둘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해 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자매이기 때문에 더 울림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안나에게 경선이 그러잖아요. 안나 안에 있는 그
1: 네.
0: 욕망을 딱 이렇게 욕망 덩어리인 거잖아요. 활화산 같은
1: 그러니까요.
0: 그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1: 그렇죠, 그렇죠.
0: 것이 그게
1: 예.
0: 좀참 전율이 있는 장면?
1: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 자신은 나는 모든 거를 딱 그렇게 적당한 거리 밖에서
0: 네.
1: 그렇게 두고 살아와서 했는데, 경선이 아닐걸? 안나 너 욕망 많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좋은 질문인데? 하잖아요. 근데 그런
0: 그쵸.
1: 것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써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가는 완강한 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0: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1: 네, 이번에는 이연의 그러지 마. 예, 하고 싶어요. 이연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뮤지션이고요.
0: 네.
1: 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삶이 좀,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노래 같지만 너무, 예, 그냥 편안해져요.
0: 너무 끌리는
1: 네.
0: 그 이유인데요.
1: 맞아요.
0: 그쵸?
1: 끌리는
0: 듣다 보면
1: 노래예요.
0: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는
1: 네네.
0: 마음이 드는 거.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쓰신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탁신희님이 그 다니엘의 이름이 허락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 설정인 것 같다고.
1: 네.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네,
0: 네.
1: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 자기 아빠한테는 다니엘로 부르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원래
0: 맞아요.
1: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애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네,
0: 그쵸.
1: 그런 거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0: 1610 쓰시는 카페이님은 소설을 읽은 후 첫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신다고. 아, 이런 게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딱 읽는 것은 읽는 행위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네네.
0: 일상에서 자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은 가장 오래된이다. 안나와 경선의 첫은 점점 가장 오래된으로 수렴해 간다. 경선의 말처럼 그 모든 게다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은 매 순간이 첫이다. 나의 첫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첫을 기대해도 되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그 첫의 기억들이 언급이 돼요. 네.
1: 네. 이게 우리의 첫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이 셋이 여행을 가서 비가 오니까
0: 네.
1: 그냥 오늘은 그냥 저기 호텔에서 이제 그냥 지내자 이러는데 그 다니엘이 우리 게임하는 거 어때요? 이제 어린애들은 게임을
0: 그쵸.
1: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0: 네.
1: 게임인데 우리의 첫 해가지고 첫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여행 뭐첫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험이
0: 네.
1: 나오니까 할머니들과 다니엘의 첫이라는 게 이제 다 동등해요. 그래서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자기의 출발점이 되었던 좋아했던 첫 책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과거를 다시 이렇게
0: 네.
1: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그 얘기 중에서 다니엘과 현재의 나와 그 예전에 그 어떤 현재 어린이와 예전의 어린이였던 우리와의 시대적인 그 차이가 또 있으니까
0: 그쵸.
1: 그런 것들도 조금 예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첫이라는 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네,
0: 그쵸.
1: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0: 그 수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뭐첫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첫의 나열들 속에서 아무래도 저에게 좀 가장 쿵하고 왔던 것은 첫 회복에 대한 얘기였던 것
1: 네.
0: 같아요. 예. 그 경선이 처음으로 그첫 회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떠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디가
1: 네.
0: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도 그러네. 이걸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우리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에 좀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이
1: 네.
0: 첫의 목록들을 작가님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쓰셨겠네요.
1: 네, 그 처음부터 게임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제 하다가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0: 네.
1: 썼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뭐첫사랑도 물론 나오죠.
0: 그쵸. 첫사랑
1: 첫사랑 뭐
0: 나오죠.
1: 이런 거막 이제 몇 가지 해보다가 이제 몇개더 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적당히 뺐고 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0: 네.
1: 첫이라는 것에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조금
0: 그쵸.
1: 각별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0: 첫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한 기억 속에서, 그쵸? 5086 쓰신 카페님 질문인데요. 자매가 많아서 너무 공감되는 서사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작가님, 우리가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나이가 65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왜냐면, 혹시 이런 나이대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현재 49인데, 아직
1: 네.
0: 그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너무 멀리 남은 거죠.
1: 아니죠. 네.
0: 네.
1: 이거는 나이라는 것, 이 저기 65세 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더 젊은 주인공으로는 더 쉽게 쓸수 있는 것, 더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그때나 돼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것을 또할 기회는 있다는 뜻이라서
0: 그쵸.
1: 지금 빨리 성찰하십시오.
0: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
1: 네.
0: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인철님은 이번 작품 시간 주제 면으로서는 이제 종지 부인가요? 생사와 노소가 한 몸인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죽음과 늙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더이 작품 잘 읽겠다고 하셨는데요. 시간 3부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종지 부는 쉽게 찍 되시가 않지 않아요? 근데
1: 네.
0: 네, 이건 또 흘러가 봐야 아니까요.
1: 네, 더 살아보겠습니다.
0: 그렇죠. 우리 그 80대에 쓰신다는 그 몸에 대한 얘기로도 또쓸때 몸을 얘기할 때 시간이 또 빼놓고 얘기 되진 않을 것 같고.
1: 그렇죠. 제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일이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면은
0: 네.
1: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은 계속 될 거고,
0: 그렇죠.
1: 3부작으로 끝내지 말까요?
0: 네. 그때 가서 우리 또, 네. 이렇게 4부작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보면 앨범이 두 개잖아요. 이게
1: 네.
0: 지금 그한 시절을 보내던 자매들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 있긴 했으니까요. 뭐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자매 앨범에 비슷한 사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똑같을 순 없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수해를 입어서 버려졌고, 이제 다른 하나가 남은 건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홀로일 수만은 없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 마음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뭉클했어요.
1: 그게 이제 소설 중간에,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소설
0: 네.
1: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기억하면, 같이 기억해주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도, 그 어린 다니엘도, 맞아요. 저 유치원 친구 걔랑 그때 유치원 다녔던 얘기 하면은, 저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좀, 그래서 좀 그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0: 그러네요.
1: 이제 어린애
0: 어린 다니엘도.
1: 일부로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독의 얘기지만 고독의 연대라고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이야기인데
0: 네.
1: 고독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연대감?
0: 그쵸.
1: 이라고 저는 그래서 막 서로 고독하지 않게 해주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앨범을 갖고 있듯이 서로 다른 존재인데

0: 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서로 기억해주는 것이 그게 유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쵸. 내가 힘들게 있다가 눈을 떴을 때도 거기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거.
0: 네,
1: 그러니까
0: 누군가 기억하고 있고,
1: 맞아요.
0: 네.
1: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설 통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세분 발표할게요. 7709 0708 송여진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0: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1: 맞아요.
0: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1: 아니,
0: 같은데,
1: 얘기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0: 네.
1: 거잖아요.
0: 그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 네.
0: 제가 작가의 말에 썼던 이 문장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처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1: 네.
0: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이고 계속되는 한 삶은 늘 초행이다. 어떤 나이든 모든 삶은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와서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질문이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1: 네.
0: 끌어내셔서 그냥 쉽게 잘 얘기한 것 같아요.
1: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끝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2: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브닝 스페셜의 마스터 유진.
5: And I'm Kristen.

인도 뭄바이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마하라슈트라 주의 식품안전청장 투카람 문데 씨가 대대적인 식품 위생 단속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문데 청장은 지난 석 달 동안 마하라슈트라 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음식점부터 유명 식당들을 대상으로 3,000건이 넘는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 청장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식당 사진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매장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쥐, 바퀴벌레들, 유통이 지난 식재료와 오염된 창고의 모습 등등. 아무튼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간 식품 위생 문제가 만연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부족했던 터였거든요. 문대 청장이 음식 경찰이라는 별명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는 가운데 양명 높은 길거리 음식 상인들까지 알아서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시작했고요. 인도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피터 캣 리코딩 컴퍼니의 컨트롤 룸이었습니다. 21년차 행정가 고위 관료 문대 씨께서는 요즘 한창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단속도 하지만 인터뷰,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뇌물 따위에 놀아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부분을 보니까 그 영화 언터처블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재무부 출신의 미국 수사관 엘리엇 네스. 그들이 또 뇌물 따위에 놀아나지 않는 언터처블 스스로 자칭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무튼 이 위에서부터 단속을 하는군요. 대어들부터 낫겠다. 그러니까 햄버거 파는 M사, 피자 체인 프랜차이즈 D사, P사, 그리고 인도의 국민 스포츠죠. 크리켓 클럽들이 좀 많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식당들, 호텔의 레스토랑들. 3,000건 정도 단속을 하면서 추가로 이 공공기관의 식당들, 이 시설도 좀 들춰봐야지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법원의 식당부터 뒤졌답니다. 역시 그 영업허가 취소될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공보건법 상황이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뭐 채취한 음식 샘플 중에 한 20%가 이건 도저히 팔 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판명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8천 건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국제적인 프랜차이즈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인도 길거리 음식이 참 많이 사랑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고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사람이 절대 안 봐준대. 장난 아니래.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여기 예로 쓰여진 길거리 음식 사례 보니까 어떤 그 상인은 길에서 중식을 팔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식용색소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써있진 않은데 그 색소라고 빨간색 색소라고 보통 쓰던 거를 내추럴한 칠리, 고추 뭐 향신료나 소스겠죠. 그걸 다시 그걸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인도의 그 인기 간식 감자를 갈아서 만든 전 같은 음식으로 보이는데 바다 파브라는 게 있답니다. 이 약간 매콤한 포테이토 패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도 여행 가신 분들은 아 그거 맛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이게 옛날에 그 한국의 길거리 음식 호떡 팔때 신문지로 싸주던 기억이 나는데 신문지나 마분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더 오래 전에는 신문지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인도에서는 아직도 와다파브 이 감자전을 신문지에 쌓아주는 그런 게 보통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식용 그 종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이 인터뷰 문 대통령은 그렇게 못 박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장난이 아니네요. 5811님께서 인도 길거리 음식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더러움이 밈처럼 돌아다니며 인도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웃다가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고 하시면서, 이분의 등장이 인도 음식 문화에 블루 리본을 주면 좋겠네요라고 써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도 여행이 참 익사이팅하고 기억에 남았는데, 다녀와서 한 달간 배앓이 했던 생각나는 소식이다. 또한 분의 청취자께서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죠.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유튜브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고요.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내일로 다가왔네요. 내일 1부죠.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새 음악 라운지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고요. 음악 듣고 오죠. 불가리아 출신의 아티스트 나라가 부릅니다. 망가랑가 대혼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튀르키예의 락, 아나톨리안 락 그룹이죠. 알틴균의 메이르 시가라 이 초랑, 청년 담배 한대 피워, 두 곡입니다.

아나톨리안 락 그룹 알팅 균의 빌 시가라 이촐랑 청년 담배 한대 피워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올해 유로비전 우승곡이었죠. 불가리아의 다라의 노래 망가랑가 대혼란이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기 전에 관련 소식이 있네요. 다음 주가 저희 2026년 가을 개편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탐사 다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이 새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마지막 회가 됩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아티스트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출신의 록밴드입니다.

1990년대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었던 그가 실은 록밴드 멤버였다는 사실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집시의 시간 두 영화로 세계 거장의 반열에 오른 세르비아 감독 에밀 쿠스트리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영화와 음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출장 중 이 작품으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시기, 가라지 록밴드 멤버로 활동 중이었었죠. 영화 때문에 밴드를 떠난 적도 있지만 1995년 언더그라운드로 두 번째 칸 트로피를 거머쥔 후에 다시 밴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죠. 2008년 그리고 2017년 한국 무대에 서기도 한 밴드의 이름, 해석하면 뭐 금연을 권장하는 악단 정도겠네요. 에밀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메르 구스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원래 밴드명이 자브라네노 포셰네였답니다. 이 뜻 역시 금연이라는데요. 1992년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밴드는 해체와 재결성을 거쳤고 1998년 에메르 쿠스트리차 감독이 발표한 영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에메르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은 여러 면에서 쿠스트리차 감독 본인은 물론 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세르비아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쿠스트리차의 이전 영화 사운드트랙을 전담하며 발칸 록 음악의 역사와 세계관을 널리 알린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쿠스트리차가 영화감독인 동시에 뮤지션이라는 사실도 이때부터 확실히 각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반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촉발된 독창적인 청년 반문화운동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현주소를 에밀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뜻은 뉴 프리미티비즘, 신원시주의라네요. 당시 유고슬라비아 주류 계층은 사라예보 변두리의 생활 양식을 낙후되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죠. 영국의 뉴 로맨틱스 장르 음악을 들으며 슬로베니아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경도된 청년들은 이 주류의 위선과 질서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노동자, 소시민, 불량배 등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언어와 가치관을 저항적인 태도와 문화의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밀 크루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이 정신성의 이 온갖 장르와 스타일들을 그야말로 쓸어넣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발칸 집시 음악의 전통 리듬, 펑크, 록앤롤, 블루스, 헤비메탈, 재즈, 테크노, 왈츠, 스카, 레게, 꿈비아, 룸바, 살사, 이 동유럽 유대인 전통 축대 음악,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카바레, 기타 등등 한 대에 몰아넣은 다음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벌인 것이죠. 이는 발칸반도의 가히 끔찍한 역사의 무게를 힘없는 자들이 견뎌내는 예술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지옥이 된 삶을 서러워하는 대신 냉소로, 풍자로, 능청으로 받아치며 잠시나마 잊고자 했다죠. 제 탓도 아닌 거대한 부조리를 축제로 풀어낸 음악이라니 신나면서도 찡하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발칸 하이브리드 펑크록의 대표주자 세르비아 밴드 에미르코 스트리차 앤 노스모킹 오케스트라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무바 마라. 무당벌레라는 뜻이라는데요. 사전적인 그 의미 말고도 그쪽에서는 작고 귀여운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98년도 은사자상 베네치아에서 감독상 수상작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밴드가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된 그런 구조 같아요. 뭐 친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 씬에서 한참 원시주의의 그 씬에서 알던 사람들이었겠죠. 음악은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곡되고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카니발적인 스펙터클 이런 모습도 넬레 카라일리치라는 사람의 그 공이 크다네요. 이 사람은 사라예보 출신의 뮤지션인 건 당연하고요. 코미디언이자 배우, 극작가, TV 연출까지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 사람 탈퇴 이후에는 데얀 스파라발로라는 또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편곡자가 이 음악적인 어떤 연속성을 지탱해 주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에밀 쿠스트리차는 그 유명세, 영상 작가로서 당시 찬사를 들었던, 그로 인해서 이 또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에게는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세계적인 어떤 또 노출, 배급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이 무엇보다 자신의 영화에 어쩌면 반 이상을 차지했던 그런 영화 예술가로서는 불가분의 어떤 그런 자신의 영화 커리어의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두 번째 곡 제목을 소개를 안 했네요. 예, Wanted Man이라는 2004년 영화 Life is a Miracle, 인생은 기적이다. 뭐 이렇게 개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2004년 이 작품의 사운드트랙에서 또 전해드렸고요. 그 세르비아의 입장에 대한 프로파간다다라는 당시 평단에 호평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 한 유고슬라브 출신의 평론가 같은 경우는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30년째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 것이냐, 아니면 당시 전 세계, 특히 서방 세계가 보고자 했던 어떤 그런 혼란, 대혼란, 발칸과 이 로마 문화와 사람들의 그 고정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영상에 담아서 이득을 취한 거냐. 물론 애정을 담아서 영상에 기록을 한 것이지만, 예, 그렇게 또 시선을 좀 바꿔보면 불편한 지점이 없을 수 없죠. 아까 그 보스니아 헤르세고비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틀린 거죠. 쿠스트리차는 유고 연방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라예보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이었죠. 근데 개종까지 하고 현재는 세르비아 그리고 프랑스 이중 국적인데, 얼마 전에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네요. 아무튼 그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90년대 노스탈지아 떠오르네요. 오늘로서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대장정을 마치고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한 음악가만 300명이 넘네요. 정확히는 312명입니다. 다음 주 2026년 가을 시즌과 함께 새롭게 연재될 탐사 기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코치안테가 노래합니다. 마르게리타.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의 미아 마르티니의 미뉴에토, 미뉴에트라는 곡까지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0: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1: 노래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dey가 부릅니다.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입니다. 프랑스 뮤지션이 1979년에 발표한 기타 창가. 가사에 등장하는 관용구가 하나 있죠. A voix quelque chose qui démange. 몸이 간지러울 때 아니면 뭐 뭔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안달이 난 상태 그런 걸 뜻한다죠. 여기서 화자를 간지리는 거는 당연히 기타죠. 낭독하겠습니다. Phalanges,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이지. 심각한 건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해. 내 기타는 자기가 아쉬우면 자꾸 날 간지럽히거든. 가업을 따랐다면 난 뭐 참모장교? 좀 됐을지도 모르겠어. 주교, 수의사, 공증인, 사무원, 금강을 뒤지며 다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타의 유전자가 우연과 만나더니 길이 바뀌었지. 결국 열 손가락을 음악에 묻었어. 그래서 지금 기타가 날 간지럽히는 거지. 살짝 줄을 튕겨줘야 해. 그냥 받아들이려고. 기타가 간지르면 노래를 만들고. 열 손가락만 믿고 소재 가리지 않고 환상을 음악으로 옮기는 거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뮤즈의 간지러움을 태우는 거는 저작권료가 탐나서가 아니야.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한두 시간은 괜찮아.

0: 괜찮아. 하지만 뭐 예술가나 된 것처럼 우쭐하면 쓰레기 같은 음악이 나오지. 그러면 정말 우울해져. 그러고 있으면 또 기타가 날 간지럽혀. 그래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와, 이건 악순환이야. 고질병이지. 그냥 받아들여야 해. 혹시나 싶어 병원에도 갔어. 의사가 약을 지어주며 증상이 계속되면 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 전에 난 이미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잖아. 무대 위에 두 개의 조명 사이에 서서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여. 내 인상 최고의 음악 레슨이야. 사랑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할 때 이만한 치료약도 없지.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날 때 내 품에 기타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 내 묘비가 흔들거리면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구름 사이로 오가며 기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좀 봐줘. 이 충동은 제멋대로 찾아오거든. 뭐라고? 너도 기타가 간지럽혀서 힘들다고? 내가 병을 옮긴 거네.
1: J'aurais pu, c'est héréditaire, être officier d'état-major, archevêque ou vétérinaire, clerc de notaire ou chercheur d'or. Le hasard et la génétique en ont voulu tout autrement. J'ai mis les doigts dans la musique et c'est ainsi qu'à présent.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mais ça fait pas très sérieux.

0: La guitare, qui vous démange. Alors c'était contagieux.
1: 프랑스의 이브 듀테이의 79년 발표곡 젤라 기타 기무 데망주,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 오늘 세전노로 듣고 왔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파레코즈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입니다. 쿠바의 알렉스 쿠바가 노래합니다. 엔미 기타라, 나의 기타에 관하여.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 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4: 만나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되는 영어의 이연석,
1: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영국의 존 앤더슨 그리고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함께한 듀오죠. 존 앤 반젤리스의 1983년 프라이빗 컬렉션 음반에서요. 폴로네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아름다운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김밥 리코스의 김혜영 대표와 함께하는 김혜영과 함께 LP 사롱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에피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어제 그 브라질 그룹 아지무스의 내한 공연 상황리에 네. 잘 마치셨죠?
1: 잘 마쳤습니다. 네. 공항에 뛰어갔다 오는 중입니다.
0: 그런 네. 동선이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다.
1: 괜찮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 결성된 토토스 네. 공연도 또
1: 네, 그것도 지난주에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0: 이렇게 촘촘히 내한 공연을 치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 어쩌다 보면 네, 이게 뭐 일정을 저희가 짜는 건 아니니까요.
0: 네.
1: 물론 이제 저희가 싫으면 네. 못 한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예.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공연이면 뭐 붙어 있어도 해야죠.
0: 그러네요. 네. 듣고 보니까
1: 네. 같은 네. 날 두 개가 아닌 이상은 네. 네, 가능합니다.
0: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같은 날 두 개.
1: 불가능할 것까지는 네. 없지만 네.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 회사를 좀
1: 인원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0: 네. 회사 몸집을 좀 더 키우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네.
0: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페스티벌도
1: 그렇게
0: 하면서
1: 그렇게 저희가 막 찍어내는 네.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막 네. 찍어내듯이.
0: 그러니까요. 네. 이게 컨셉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네. 다 알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내한 공연을 또 하나 더 하시네요. 12일 날.
1: 네. 뭐 아직은 또 올해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예. 네, 공연을 더 할 수도 있는데
0: 그 중간에라도
1: 더 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보통은 제가 이제 가을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때는 보통 공연을 잘 안 하는 편이고 겨울에는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일단
0: 레코드 그 페어인가?
1: 어제 아니. 아 가을에 네, 페어를 하게 되는데 예. 이제 겨울쯤에 공연 한두 개 정도 보통 하게 되고요.
0: 예.
1: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이 저희는 겨울인데
0: 예.
1: 여름인 네. 그 저희와 같은 시간대를 쓰는 국가들이 또 있거든요.
0: 네.
1: 그쪽에 페스티벌이 또 많이 열립니다.
0: 네.
1: 그 시간대에.
0: 예.
1: 그러면 또 그때 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시는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겨울에 공연들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0: 두세 개 더 하실 모양이네. 말씀하시는 것
1: 들어보니까 두세 개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한두 개 하나는 이미 정해졌고
0: 예.
1: 그래서 어제
0: 픽스된 거 소개해 주세요. 12월 12일 토요일
1: 어제 전단지를 나눠드렸고요. 공연장에 오신 분들께 네.
0: 네덜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이제 프로듀서인 베니 싱스
1: 네.
0: 아 기억이 납니다. 이거 네. 저희 영혁 씨도 소개하셨고 정영 씨도 소개했고 네. 또 저희 월요일 패널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씨도
1: 네.
0: 베니 싱스의 곡 영혁 씨는 맥디말코랑 함께한 노래를 선곡을 하셨었어요.
1: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0: 이분이 오시는군요.
1: 네.
0: 처음인가요?
1: 아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전에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0: 네네.
1: 네 그렇습니다.
0: 별 말씀은 없으시네. 베니싱소.
1: 아, 때가 되면은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예. 네. 자 오늘은 가져오신 LP를 평소에도 저렇게 알판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쭉 펼치시잖아요. 오늘 처음
1: 전에도 이런 적이 있긴 했었어요.
0: 오늘 네. 좀 뭔가 좀 이 네. 동선이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나 봐요.
1: 네. 이름을 제가 대잔치라고 네. 붙였기 때문에 뭐 약간 잔치처럼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0: 잔치상을 버려놓은 것처럼.
1: 벌려놨습니다. 네.
0: 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1: 대잔치입니다. 네. 대잔치라고 해서 뭐 네. 특별히 막 예, 춤을 추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춤을 추실 수 있을 만한
0: 그런 리듬의
1: 네, 그런 리듬의 음악을 준비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자켓들이 네. 뭐 혹시 자켓을 보실 수 있다면 네, 대부분 여름을 상징하는 예. 자켓들이에요. 뭐 보트도 있고

0: 루트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1: 수박.
0: 바다도 나오고 뭐
1: 선,
0: 이런
1: 저분 근데
0: 첫 음반이 조금 약간 여름 느낌이
1: 일광욕 하시는
0: 네 근데
1: 모양이죠?
0: 어쨌든 뭐 따져보면 이것도 약간 여름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다 이제 일본 아티스트들이에요. 요즘 이제 일본 퓨전 음악들이 워낙 그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퓨전 음악 대잔치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그 사이에 제가 좋아하는 재즈 펑크 곡을 한 곡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자를 빼고 그냥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로 오늘은
1: 그러나 우리는 듣고 나서 아 이거 일본 음악 일본 퓨전
0: 대잔치였네라고
1: 라고
0: 생각하실
1: 인식할
0: 수도
1: 수도 있네요.
0: 있겠습니다.
1: 예,
0: 네.
1: 알겠습니다. 흥미로운데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0: 네, 처음에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히미코 기쿠치, 기쿠치 히미코라는 피아니스트 건반 연주자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정말 많이 그 뭐랄까요? 알고리즘에 뜨는 뮤지션 중에 한 명이에요.
1: 그래서 저도
0: 네.
1: 그 알고리즘에 걸리기도 하고 재킷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0: 네.
1: 87년작 플라잉 빅을
0: 비글, 네.
1: 통째로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 비글 앨범이 전에 나올 때도 유명했었지만 최근에 몇년 사이에 그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아티스트 지금 이제 70살이 넘었거든요.
1: 아,
0: 50년대생이시니까.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지금 사실 뭐 활동을 하는 음악가는 아닌데 80년대, 그러니까 주로 80년대 음반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80년대 음반들이 정말 뭐 미국, 뭐 유럽, 또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LP들이 또다 재발매가
1: 재발매가
0: 순서대로
1: 되는군요.
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앨범도 최근에 나온 재발매 LP를 가지고 왔고요. 83년에 나왔던 그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워먼이라는 앨범입니다.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미코도
1: 여성이시죠?
0: 여성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곡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Make Up in the Morning이라는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준비를
1: 알겠습니다.
0: 했습니다.
1: 그럼 바로 그 플라잉 비글로 유명세를 또 얻고 계시는 히미코 키쿠치의 Make Up in the Morning 83년 음반에서 듣고 오죠.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의 LP 사롱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라는 테마로 고르신 곡들 들어보고 있고 첫 곡으로 83년도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작곡가 히미코 키쿠치의 네 번째 음반 Woman에서 Make Up in the Morning이었습니다. 저는 이 80년대 초 중반 후반 뭐이 당시에

0: 그 유행했던 게 일본 메이드 인 재팬으로 유행했던 요소 두 개가 그 비디오 게임이었어요. 하나는 세가사의 자동차
1: 네.
0: 운전하는 해변도로를 드라이브하는 아웃런이라는 거의 사운드트랙이 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수 그 소비가 그러면 이런 음악은 뭐 지하철 타면서 듣는 것보다는 해변도로를 운전하면서
1: 네,
0: 꼭
1: 그렇죠.
0: 들었을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라면 그런 소비가 또 가능했을 거다
1: 그래서
0: 뭐 이런
1: 자켓,
0: 생각이
1: 네, 자켓에 보면 또 자동차들이
0: 많이 나와요.
1: 많이 나옵니다. 도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이분은 또 약간 독특한 게, 뭐 사실 클래식 공부해서 재즈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이분도 그런 연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들으신 곡도 후반부에 가면 약간 이게 오른손으로 건반 터치할 때그 연주가
0: 클래식
1: 굉장히
0: 연주자의
1: 클래시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고전 음악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재즈로 전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초창기 음악이거든요. 음악을 듣다 보면은 어쨌든 편곡도 그렇고 예, 그 뭔가 이 전개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퓨전이지만 뭐 락과 재즈의 퓨전이지만 또 그런 고전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아티스트의 어떤 뭐랄까요? 독특함을 만들어 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0: 이번 곡에서도 마지막 후렴이 또 반복되다가
1: 네.
0: 갑자기
1: 약간
0: 독특한 브릿지가 한번 딱 나와주는 뭐 이런
1: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0: 그러니까요. 그것도 장기이자 특기이자
1: 그래서 요즘이 워낙 이분의 음악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면 끝에 한 곡을 보너스로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허락하면
0: 빨리
1: 예,
0: 해야겠네요.
1: 키쿠치의 곡을 한 곡을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바캉스 안간 저에게 바다를 펼쳐주는 그런 음악이다. 5775님 반응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이번에도 역시 일본 아티스트인데 마쓰오카 나오야라는 음악가고요. 앞에서 들으셨던 그 키쿠치 그 연주자도 중간에 이제 빅밴드 재즈를 시작을 할때 빅밴드의 일원으로 페스티벌에 나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보면 79년에 몽드레 재즈 페스티벌에 가서 그 앙상블의 일원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데뷔하기 전입니다. 솔로로.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연주자 마쓰오카도 비슷한 시기에 몽드레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라틴 앙상블을
0: 라틴.
1: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작은 사실은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뭐 TV 시리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스코어 음악을 많이 만드는 작곡가였다가 데뷔를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77년에 데뷔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30대 후반 40대가 다 돼서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0: 늦은
1: 그럼
0: 편이긴
1: 네,
0: 하네요.
1: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어떤 장기라고 할수 있는 라틴의 어떤 그런 향이라고 할까? 이런 그 리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을 많이 퓨전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메이저 그러니까 그 주류에서 활동하는 가수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히트곡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6년에 나온 앨범 수박이 나와 있는
0: 수박.
1: 앨범 워터멜론 댄디스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가 이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였습니다.
0: 그렇다면 커리어의 이게
1: 네.
0: 시계열이 히미코 기구치랑 좀 겹쳤겠네요. 서로 뭐 이렇게.
1: 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고 뭐 키쿠치 히미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차트에 올라간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마쓰오카 나오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뭐이 전에 나온 그 세템버 윈드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이 역시 오리콘 차트 10위권에 들어가는 히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0: 알겠습니다. 86년도 워터멜론 댄디스. 이 아트웍이 상당히 재밌네요. 역시 클래식 카를 타고
1: 네.
0: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길을
1: 네.
0: 수박 두 덩어리가
1: 운전하시는 분과 옆에 타신 분이 수박인 거죠? 네.
0: 옆에 타시는 게 아니라 이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분이네요. 한
1: 그러네요.
0: 분은 기름 넣으러 이제 주유소
1: 네.
0: 들렀는데 이 부자 수박인 것 같죠? 이 클래식카를 모시는 분이 출발하려고 하네요.
1: 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0: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 야자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0: 나오야 마소카, 라틴 퓨전 재즈, 선다운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0: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LP로 특별해진 음악이 있는 곳 김명혁의 LP 사롱입니다. 김명혁 대표가 오늘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라는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곡이었죠. 1986년 일본 아티스트 나오야 마스오카 86년이 아니라 8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야 마스오카의 음반에서 Sundown 듣고 왔습니다. 아까 라틴 퓨전 재즈가 특이긴 한데 이곡 같은 경우는
1: 라틴 조미료가 좀덜
0: 덜
1: 들어가는
0: 들어간 굉장히
1: 곡이고.
0: 스트레이트한 느낌이고 저는 이 초반에 이 상승 느낌이
1: 네.
0: 이건 가사를 붙이면 윤상 씨 앨범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초기 그런 느낌인데
1: 그런 느낌이 약간 90년대 한국의 약간 그 조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질투 같은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여기 지금 가사의 곡을 그러니까 이 멜로디의 곡을 붙이면 딱 그런 드라마의
0: 사용할 수 있는
1: 주제곡으로 쓰기 딱 좋은 그런 스타일 음악입니다.
0: 영혁 씨도 그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취자 유영주 님께서 별빛 가루 사운드 사이에 독특한 금속 소리가 박자를 타는데 궁금해지는 악기군요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집에서 먼저 듣다가 이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게 타악기의 일종일 텐데 좀 독특한 게 있었나 아니면 그 믹싱의 어떤 그런 특이한
1: 크레딧은 팀발레가 있습니다. 네.
0: 팀발레요. 그럼 라틴 요소는 팀발레가 담당을 했다 뭐 이런 느낌. 팀발레가 유력하다라고 영혁 씨가
1: 네.
0: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이분이 이 앨범 발표하기 전에 미 아모레라는 곡을 작곡을 했었거든요. 예,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당대의 슈퍼스타가 발표했던 곡인데 그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 뭐 1위 막 이렇게 하는
1: 1위도
0: 곡이었네요.
1: 하고 연말에 대상도 받고 레코드 대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때가 정말 마스오카 나오야의 정말 화양연화 같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이 테마로 고른 긴팔의 고수의 김혜혁 대표의 LP 대잔치입니다.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시카고의 연주자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램지 루이스.
0: 시카고 출신에.
1: 시카고 출신입니다.
0: 좀 밴드 시카고.
1: 시카고는 아니고요.
0: 아니죠.
1: 네, 뭐
0: 당연히
1: 시카고에 뭐
0: 아니죠.
1: 정말 많은
0: 사람들이
1: 음악가들이
0: 거쳐갔죠.
1: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 공연에 토터스도 시카고 출신인데 램지 루이스가 70년대 중반에 발표한 앨범이고요. Don't It Feel Good의 타이틀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분도 이제 정통 재즈로 음악을 시작을 했다가 6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앨범에서 곡 하나가 팝 차트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0: 그런 게 드문 시절이었나
1: 굉장히
0: 봐요.
1: 드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램지의 음악 스타일이 좀더 크로스오버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시기에도 램지 루이스는 재즈 펑크 음악을 또 많이 했습니다.
0: 펑크를 또
1: 네.
0: 접목한
1: 그래서 찰스 스텝니라는 그 시카고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음악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찰스 스탬리는 시카고에 있는 음악가들, 뭐 이를테면 얼스 윈드 앤 파이어가 시카고 출신이거든요. 얼스 윈드 앤 파이어랑 작업도 했고, 그리고 뭐 미니 리퍼튼이라든지, 뭐 델스라든지, 뭐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출신의 음악가들인데 그런 재즈 펑크 음악을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프로듀서입니다. 좀 일찍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작업 역시 찰스 스탭니랑 같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찰스 스탭니가 이 앨범 전에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랑 바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램지 루이스도 이 앨범 발표하기 전에 발표했던 앨범이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멤버들과 같이 만들었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어보시면 뭐 약간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당시 70년대 중반 스타일의 음악 느낌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일본 아티스트가 아닌 미국의 램지 루이스의 75년 앨범에서 Don't It Feel Good. 기분 좋지 않으세요? 듣고 오죠.

0: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램지 루이스의 75년도 앨범 Don't It Feel Good에서 타이틀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본 퓨전 대잔치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미국 출신 아티스트의 곡이 들어갔는데도 이 곡이 전반부 후반부로 딱 둘로만 나누자면 후반부는 제이퓨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분위기가 잘
1: 사실
0: 들었습니다.
1: 다뭐 영향을
0: 그러니까요.
1: 주고
0: 네.
1: 받았으니까요. 네.
0: 더위가 가신다.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옹이 뉴키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의 마무리 곡인가요? 예. 네.
1: 아직
0: 두 곡이 있나요?
1: 몇곡더
0: 아,
1: 남았습니다.
0: 예.
1: 최대 세 곡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0: 다행이네요. 다음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그 컴필레이션 형태의 앨범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게 컴필레이션 이전에 프로젝트 앨범에서 연주가 됐던 곡입니다. 호소노 뭐 하루미 워낙
0: 네.
1: 유명한 일본의
0: YMO의
1: 작곡가 겸 연주자인데
0: 네.
1: 이 곡의 그 크레딧을 보면 사실은 YMO랑 거의 비슷해요.
0: 겹치나요? 막.
1: 예, 근데 사카모토 루이치만 빠져 있고 사토 히로시가 키보드를 연주를 하는데
0: 네.
1: 사토 히로시가 사실은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YMO 키보드로
0: 네.
1: 예, 호소노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사카모토 루이치가 YMO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이 라인업으로 YMO가 꾸려졌을 수도 있는데
0: 네.
1: 어쨌든 그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 79년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굉장히 재밌는 곡이고 곡 제목도 좀 재밌습니다. 내게 에게 워먼인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끼워 맞춘 라임일 수도 있는 게 에게가 에게해 할때그 에게거든요. 그리스 앞에 있는 바다. 그래서 이 앨범이 본래 컨셉이 79년에 발표된 앨범 컨셉이 에게의 그 바다를 테마로 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자켓에도 그 그리스 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켓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영어로 발음하면 에게가 아니잖아요.
0: 에이지언,
1: 에지언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사실 이게 라임이 안
0: 안
1: 맞는데,
0: 맞으니까.
1: 뭐 일본식이나 혹시 우리식으로 이제 발음, 뭐그
0: 한국의
1: 그리스어대로 발음을 하면 레게 에게가 맞긴 하니까요. 그래서 레게 에게 워먼이라는 네. 재밌는 그 리듬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약간 레게 얘기하니까
1: 네.
0: 김은국 씨 앨범에 이런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1: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뭐 네. 곡을 한 곡을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0: 그냥 음악을
1: 바로
0: 듣죠.
1: 음악을 넘어가겠습니다.
0: 하루오미 호소노 그리고 히로시 사토 외에 뮤지션들의 프로젝트 음반에서요. 레게 에게 우먼 79년 82년 재발매 음반에서 들어보죠.

0: 일본의 하루오미 호소노, 히로시 사토 외에 여러 뮤지션이 참여한 프로젝트 음반에서요. 레게 에게 우먼이었습니다. 1982년 재발매 음반, 79년 원작이고요. 오디세우스 또 떠오르네. 이게 밈이 돈다면 바다에서 사이렌만 나는 그 풍랑신에서 이 음악이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당연히 안 어울리겠죠.
1: 이게 약간 그 사운드 이미지라는 시리즈였는데요. 이게 이제 시리즈 앨범이 한 5장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보여드린 자켓은 난중에 시리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울고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나왔던 그 앨범에서 곡들을 골라서 컴필레이션으로 또 재생산을 한 건데 그뭐그 자켓에 어떤 이미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거라서 그냥 이게 사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게 어디 레게가 있고 어디 그리스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쨌든 자켓에 그런 바다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0: 저건가요? 저 자켓?
1: 이거는
0: 다음 곡이고?
1: 나중에 나온 방금 들으신 앨범의 자켓이긴 한데 나중에 나온 컴필레이션이고 본래는 이제 에게해의 그 바다가 나오죠. 이제 그냥 상상을 하면서 저기서 저 이런 음악을 듣나 보다.
0: 레게에게 이 말장난을 포기할 수 없었나 보네.
1: 네, 어쨌든 뭐 그냥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라. 약간 그런 음악입니다.
0: 잘
1: 네.
0: 들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오늘 영혁 씨가 고른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타카나카 마사요시 요즘 가장 뭐 곽강을 갖고 있고 예, 정말 월드 투어를 계속해서 매진시키고 있는
0: 지난번에도
1: 한번
0: 말씀하셨잖아요.
1: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84년에 나온 84년에 이미 13번째 앨범이었어요. 13번째 앨범인데 제목이 나츠젠카인데 나츠가 여름이고 젠카이가 완전히 열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름의 절정.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그 여름의 절정에서 한 곡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0: 오늘 안타깝지만 히미코 키쿠치는 못 듣는 거예요?
1: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들을
1: 이 곡이
0: 수도
1: 그렇게
0: 있어요?
1: 길지 않아서 가능할
0: 그래요?
1: 것 같은데요.
0: 지금 들으면은 히미코 키쿠치도 들을 수 있답니다. 빨랑 들어볼까요? 마사요시 타카나카의 아일랜드.

0: 일본의 기타리스트 마사요시 타카나카의 아일랜즈 방금 듣고 왔고요. 김영혁의 LP사랑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미코 키쿠치의 곡 한 곡 더 준비하셨는데요. For My Body 80년에 발표된 그의 기념비적인 데뷔 음반 Don't Be Stupid 수록곡입니다.
1: 멍청해지지 마라는.
0: 예, 지금 들으셔야 돼요.
1: 네, 앨범에서 마지막 곡을 준비했습니다.
0: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한국의 옛집에는 사랑방이 있었습니다.
3: Traditional Korean homes had a space called 사랑방.
2: 집주인이 손님을 맞이하고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차 한 잔을 마시며 밤새도록 이야기를 꽃피우던 곳이죠.
3: The 사랑방 was where guests or neighbors gathered to chat and relax.
2: 오늘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에는 어떤 이야기가 찾아왔을까요? 신발을 벗고 편안하게 들어오세요.
3: Welcome to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Come on in and make yourselves at home.
2: Welcome, I'm Camden, the host of this 사랑방.
3: This is Micaiah, the co-host, and...
4: Hi, we are...
5: Ampersand One!
4: 아이돌 한국어's family.
5: Woo! Yeah.

0: 둘, 셋.
1: We go on and on.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드입니다.
1: Yes, sir. 스키. 네, 첫 곡으로 또 저희 M%1 Who Are You 들려드렸는데요. Tell me who are you? 이 노래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0: Let me introduce our family. M%1, welcome.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안녕하세요. M%1입니다.
1: 네, 우리 M%1 분들 한 분씩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윤 씨부터.
3: Hello guys, 안녕하세요. My name is 시윤, 시윤입니다. Nice to meet you.
4: 안녕하세요. M%1 브라이언입니다.
1: 예.
5: Yeah. 안녕하세요. M%1 나겸드입니다. 예.
6: 리더.
1: 안녕하세요. M%1의 빛나는 별. 반짝반짝 마카입니다.
7: 네.
1: 네. 네.
7: 네, 안녕하세요. 또 승모, 승모입니다.
1: 와,
0: 승모.
8: What's up? It's your boy, 카이초이.
1: 예, yeah, yeah,
8: 안녕하세요. 카렐입니다.
9: 네. 안녕하세요. 오레오에서 오렌지로 돌아온 지호입니다.
0: 라임이도 되네요. 자, 저희 M%1이 지난 4월 미니 사집 Definition 발매와 함께 아이돌 한국에 완전체 출연했었죠. 미주 투어와 아시아 투어 이후로 이렇게 다시 아이돌 한국에 모이니 기분이 약간 싱숭생숭?
1: 싱숭생숭하네요.
0: 네.
1: I like that.
0: 자, 아이돌 한국어 재방문 소감 혹은 각오 한마디를 듣고 싶은데요. 우리 시윤 씨. 듣고 싶어요. 오늘 시윤 씨를 듣고 싶어요, 저는.
3: 아, 일단 네. 이제 굉장히 또 영광이고 네.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하고 네. 굉장히 신납니다.
0: 우리 시윤 씨가 재방문해줘서 너무 좋아요, 저는.
3: 진짜요? 네. 재방문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더 많이 해주시지, 왜 재방문 안 했어요?
3: 아니, 안 불러주셔가지고.
6: 원래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3: 불러주시면 저는 바로 뛰어오죠.
0: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라디오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캔디막티의 아이돌 한국어. 솔직히 평소에 얼마나 들었는지 사실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따로 없단 말이죠.
1: 제 생각에 질문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0: 어떻게요?
1: 얼마나 들었어가 아니라 그냥 얼마나를 빼고
0: 들었어?
1: 네, 들었어?
0: 이런 질문 알겠습니다. 우리 승모 씨한테 저는 해보고 싶네요, 이 질문.
7: 저는 그래도 네. 저희 멤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들을
0: 거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또 사연도 한번 보낸 적 있잖아요.
7: 네, 사연도 또 꼭 네. 보낼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안 보내도 보기도 하거든요.
0: 진짜.
7: 이 캔디 막디를 덕분에 이제 그 반디 앱이라는 걸 처음 깔면서 가끔씩 그 핸드폰 넘기다가 생각나면 이제 이 시간대에 이렇게 들어오긴 하거든요.
0: 아, 진짜요? 최근에 그러면 언제 들어오셨어요?
7: 최근에 그거 봤어요.
0: 솔직하게.
7: 그 상견례 문전 박대상.
0: 맞아요. 우리 또 승모 씨 언급했잖아요.
7: 뽑았잖아요.
0: 네, 맞아요, 맞아요. 네,
6: 저도 봤거든요.
0: 그래서 M%1 친구들 중에서 그래도 이 코너 난 좀 마음에 든다. 약간 좀 재밌게 봤다 하는 거 있으면 아무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나.
1: 자, 빨리 제가. 대본 넘겨서 뭐라도 찾아봐.
7: 저는 있어요. 가사 있어요.
0: 누구 있어요? 저도 카이럴 씨 있어요.
8: 저도 원래 가사 해석을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저도 이제 미국에 살 때 K-pop 들으면서 이제 엄마한테 가서 엄마 이 가사 무슨 뜻이야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0: 그걸 또 아이돌 한국에서
8: 네.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0: 아, 가사에서
8: 네.
0: 가사. K-pop 데이 또 저희가 가사에서 할 때가 있잖아요.
1: 우등생이네요.
0: 좋습니다. 카이럴 씨 가사에서 자, 우리 승모 씨.
7: 저는 아니 근데 진짜
1: 아니 근데 진짜
7: 좀 보통 제가 이제 들어가서 사연을 남기려고 고민할 때 보통 아니 근데 진짜 시작하더라고요.
0: 좋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1: 만족합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7: 그런 목소리긴 했어요.
0: 자, 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내가 DJ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다 없다 우리 지호씨.
7: 궁금하다.
9: 저는 솔직히 DJ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0: 네네.
9: 네. 저희 캠디 막디가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더 잘하겠다고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0: 그렇다면 우리 라디오 진행 실력이 얼마나 레벨업 된 것 같은지. 왜냐면 솔직히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가오네요. 슬프게도. 네. 근데 초반에 저희를 봤을 때랑 지금 어때요? 약간 좀
9: 사실 처음에 네. 이제 저희가 완전체로 한번 왔을 때만 해도 되게 아직은 뭔가 제가 제 스스로가 어색했거든요. 뭔가 멤버들이 하는
0: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런 자리에 있는 것도 그렇고.
9: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인트로 시작하자마자 네. 저 처음에 딴 데 보고 있었는데 네. 녹음본이 나오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잠깐만 하고 봤는데 입이 네.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느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오니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1: 캠디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0: 그렇죠.
1: 녹음
0: 사실 저번에도 AMP 친구들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줬어요.
9: 아, 진짜요?
0: 그런 적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8: 확실히 둘 다 합이 더 잘 맞는
0: 맞아.
8: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좀 완전 다른 느낌이라서. 맞아, 맞아. 그래서 되게 시너지가 좋은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M%1의 라이브 투어 Born to Define이 지난 5월부터 아주 순항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와! 와, 와. That's right, Bang Bang, baby!
10: Yeah! Oh, okay, Brian. Oh, 완전
1: 좋아. 맞아요.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죠. 저희가 서울을 시작으로 미국 17도시, 그리고 아시아 3개 도시, 도쿄, 오사카, 마카오까지 투어를 돌았는데요. 자, 진짜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 해외 공연은 어떤 점이 재밌고 어떤 점이 힘든지, 아, 우리 승무 씨 말고 시훈 씨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8: 네. 오늘 시훈이 좀 인기 많은데?
1: 네, 시훈 씨 어떠신가요? 약간 어떤 점이 재밌고, 그냥 물론 재밌는 점도 있겠지만 힘든 점도 무조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네.
1: 아, 그쵸, 일단 재밌는 거.
3: 재밌는 거. 네. 저희가 이제 미주 투어나 이렇게 좀 대륙이 큰 지역을 가면 저희가 차로 이동을 많이 하잖아요.
1: 그렇죠.
3: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때 중간에 약간 휴게소 들려서 약간 맛있는 거 먹는
1: 추억이죠.
3: 네. 그리고 뭐 이제 아무래도 경치가 좋다 보니까 네. 사진도 좀 많이 찍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10: 아, 재밌긴 해요.
1: 재밌는 분 같아요. 아, 근데 시윤 씨가 경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나요?
3: 네, 맞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1: 제일 좋아하는 경치는 어떤 경치인가요?
3: 좀 되게 멀리 멀리 이렇게 뚫려 있고
1: 탁 트인?
3: 네, 탁 트이고 하늘이 파랗고
1: 네. 아, 다 사실 저희가 딱 미주 투어 갈 때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3: 네, 맞아요.
10: 날씨
3: 네,
10: 좋았어요.
1: 네. 이동하면서 뭔가 그 farmland 되게 많고
3: 맞아요.
1: 네, 뭔가 그런 느낌이었는데. 자, 그러면 좀 힘든 점.
3: 힘든 점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 제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몸이 예민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금속 알러지 막 이런 거 있고 물도 잘 안 맞아서 네. 가끔 알러지 반응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1: 아, 진짜요?
3: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힘들다.
1: 아, 쉽지 않겠네요. 특히 무대를 또 해야 되니까
3: 그쵸.
1: 이런 반응이 올라오면 좀 힘든데, 그래도 와, 17도시를 클리어 하시네요, 시윤 씨.
3: 다 같이 클리어 해줘.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공연 전에 특별한 루틴 있으신 멤버 있으신가요?
8: 전 공연 전은 아닌데 그 전날 밤에 러닝을 뛰어야 조금 뭔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붓기도 빠지는 느낌이 있고 조금 몸이 조금 이렇게 텐션감이 생기는 것 같아서.
1: 야,
8: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8: 왜냐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무대할 때 다리가 훨씬 아파요.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다른 운동하기로 하는데요. 저 러닝은 매번 하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지호 씨가 또 러닝을

0: 좀 좋아해가지고.
1: 그걸 해야 이제 딱 뭔가 준비가 된 느낌. 오히려 안 하고 하면 조금 덜 풀린 느낌.
2: 찝찝하더라.
1: 그런 느낌.
0: 뭔지 알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질문 우리 카이렐 씨. 자, 멤버들
1: 네.
0: 중 해외에 나가면 1분 만에 적응하는 해외 체질 멤버, 그리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멤버, 누구누구 있을까요?
3: 적응은 그래도 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0: 네.
3: 뭔가 저도 사실 잘 적응하는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옛날에도 이제 여행 많이 했어가지고 시차 적응하는 것도 잘 조절하고, 제가 약간 배운 꿀팁은 이제 비행기에서 잠을 얼마나 잘 조절 잘하면 훨씬 편해요. 특히 이제 미국 갈때 이게 10시간 정도 넘잖아요.
0: 네.
3: 그다쭉 자면 뭔가 도착한 날에 밤에 잠안올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막뭐 6시간만 자던가
0: 네.
3: 그런 걸좀 이제 조절하면서 하면 더 편한 것 같고요.
0: 일부러.
3: 예.
0: 야, 계산적이네요.
3: 아하.
0: 네. 아,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17도시를 돌아야 돼요. 자, 그러면
3: 그게
0: 한
3: 진짜
0: 달
3: 막.
0: 안에 17도시를 돌죠. 그럼 한 2,
3: 맞아.
0: 3일에 한번 이동하는 셈이에요.
1: 그렇죠.
2: 한
1: 적응하자마자
2: 2일?
1: 출발.
2: 이틀이지.
0: 야, 그러면 적응할 때쯤 되면 또 이동을 하고.
2: 그리고 이게 미국은 미국 내에서도 시차가 달라요.
0: 아, 그쵸.
2: 그게 이게 되게
3: 맞아요, 맞아요.
2: 신기해요.
0: 날씨도 다르고.
2: 예. 네.
0: 땅이 참 넓어요.
2: 진짜로.
0: 아, 오케이. 그러면 우리 투어를 재밌게 했는데, 아직 남았다고 했습니다. 네,
3: 네.
0: 9월 중순부터 데뷔 후첫 유럽 투어에 돌입을 하는데요.
3: 와우.
0: 와우, 진짜 너무나도 기대되는
2: 유럽 너무
0: 시간인데.
2: 좋죠.
0: 자, 무대하고 나서 자유 시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꼭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 있으신지.
4: 네, 있습니다.
0: 캔디.
3: 바로
0: 캔디?
3: 나왔네요.
4: 저는 프랑스에 가면
0: 네.
4: 일단 그 밤에 이제 그 거리에 그 조명들 이렇게 비춰지면서
0: 네.
4: 약간 카페에 이렇게 혼자 맛있고 약간 코트 한개 걸치고 목도리 이렇게 하고 커피를 한번 즐기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재즈 뮤직이랑 클래식 뮤직 약간 울려 퍼지는 거리에서. 제가 너무 상상을 지나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리가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쵸,
4: 진짜 프랑스
0: 그쵸.
4: 가서 꼭 그거 하고 에펠탑 가서 보고 뭔가 그냥 제가
1: 완전
4: 상상하는
1: 영화.
4: 그림이 있어요.
0: 아,
4: 네,
0: 맞아, 맞아.
4: 맞아요. 영화 약간 톰앤 제리에서 가끔 나오는데
0: 그런 거리.
4: 톰앤 제리. 약간 그런 거리가 있어요.
0: 사실
4: 아무튼
0: 유럽이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4: 맞아요.
0: 뭔가
4: 지금
0: 상상이 많이 돼요.
4: 너무 하이프된 상태입니다. 지금.
0: 하이 얼마나 하이프됐어요? 하이프돼요. 네, 아, 근데 진짜 저도 유럽 너무너무 기대되고, 뭔가 좀 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4: 그렇죠.
0: 좀그 거리를 좀 누비고 싶고, 인터넷으로 되게 많이 본 거리잖아요.
1: 맞아요.
0: 네, 뭐, 빅벤, 뭐, 이런 그 탑이나 아니면 뭐가 또 있냐, 에펠탑. 네, 이런 거
1: 야.
0: 엄청 많고, 사실 유럽 처음 가보는 멤버들 다 처음인가?
1: 전 사실 하나 그게 있는데 지금 원래 제가 공책을 하나 사야 되거든요. 근데
0: 네.
1: 일부러 지금 미루고 있는 게 유럽에서 유럽 감성이 나는 공책을 사와서 일부러
0: 오호호호
1: 지금 안 사고 있어요.
0: 오,
2: 그러면
0: 왜냐면 이게
4: 뭐야?
0: 한국에서 사면은 공책이잖아요.
1: 그렇죠.
4: 네.
0: 뭐
4: 거기 사면 이제
0: 아, 그런 너무
4: 공시에
0: 공시에 이런 느낌이
1: 그런 느낌을 원하는
4: 그렇지.
1: 거예요. 맞아요.
0: 그러면 아마 영어로 써야 될 거예요, 그 공책 안에. 네. 괜찮으신가요?
1: 노력해 볼게요.
0: 아, 좋네. 오케이. 그러면 자유 시간 있다면 맛있는 거 먹고
1: 네.
0: 한번 예쁜 사진도 찍고.
1: 아,
0: 네.
1: 좋죠.
4: 기대됩니다.
0: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0: 오케이. 그리고 이번 투어 제목이 또 Born to Define 이잖아요. 사실 Born to Define 되게 멋있는 제목인 것 같은데. 자, M% 원 혹은 나의 매력을 한 단어로 정의해 보자면 브라이언. 나를 아니면 M% 원을
4: M% 원.
0: 정의해 보세요.
4: 오케이. 나는 커.
1: 아, 크다.
0: 하
1: 키가
4: 크다
1: 크다고요?
4: 크다.
1: 아, that's one word to define you.
0: It can be one like longer word.
4: Longer word?
0: Yeah. It doesn't have to be one like syllable.
4: 좀
2: 뭐,
4: 신선하긴 가보다. Superhero.
1: 와, 영웅이다.
4: 왜냐면 우리 약간 애니어분들한테 약간 인플루언스 줘잖아. 그래서 약간 그런 큰 마도 되고 싶어서.
3: 약간 롤모델이 되고 싶다.
0: 롤모델. 롤모델이 되고 싶어서 슈퍼히어로.
4: 아, 맞아요.
0: 좋네요.
4: 아,
0: 되게 다른 발상이에요. 전 되게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M% 원을 7글자로 표현하자면 우리
1: 네.
0: 승모 씨.
1: 네.
2: 와, 일곱.
0: 네.
2: 다양성 속에 단합.
0: 오!
3: 다양성 속에
0: 뭘
3: 단합.
0: 좋네?
2: 약간 어쨌든 저는 우리 팀의 장점이 멤버 한명한 명의 매력이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2: 근데 그 속에서 저희끼리 오는 그이 단합과 그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2: 거기서 뭔가 시너지가 좀 나지 않나.
0: 승무 씨의 매력은 뭔가요?
2: 뭐 최고.
0: 최고. 최고. 오케이.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최고 잘하네. 우리 최고 승모 씨 네. 아이돌 한국어 참여 방법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아이돌 한국어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제가 좋아하는 반디의 메시지로 참여해주세요.
5: Global 한국인들, please follow us on the EBS FM Korean YouTube channel and on our social media. From K-pop behind the scenes to lyric translations and idol guest appearances. We bring you everything about K-pop.
4: Yeah, Global 항공이들. 자, yeah. 네,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성공요정의 노래 추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성공요정 누구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성공요정 어디 계신가요?
2: Oh my gosh.
3: 안녕, 나는 성공요정 시윤이야.
0: 우리 성공요정 시윤이야. 우리 시윤님, 어떤 노래 준비해 오셨나요?
3: 제가 이번에 선곡할 노래는 지코 선배님의 사람이라는 노래인데요.
0: Person.
3: Yes, sir. 이유는 되게 가사가 좀 약간 일상에 공감할 수 있는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약간 지쳐있는 약간 이런 일상에 약간 힘을 줄 수 있는 네. 되게 위로가 되는 공감이 되는 약간 그런 가사인데 네. 저는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공이들도 아하. 한번 들어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었습니다.
0: 너무 좀 위로가 될 수 있게.
3: 예.
0: 네. 좋습니다. 그러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앰퍼센드원 여러분, 아이돌 한거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1: 예스! Yes, sir. Yes, sir.
2: 지금부터는 긴장을 좀 하시지요.
3: 얼쑤!
2: 김대중 가라사대 한국어 시험 시간입니다. 장원 급제요.
4: 장원 급제 refers to passing the national exam in first place a long time ago. And now it's time for our language test.
0: 네, 오늘의 팀은 브라이언 플러스 시훈 씨가 한 팀, 그리고 카이리랑 지호 씨가 한 팀, 그리고 신기하게도 우리 막내 온탑 승모 씨가 혼자 한 팀일 텐데요. 와우. 자,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4: 처음이죠.
0: 자, 이렇게 세 팀으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혼자 승부를 겨뤄할 승모 씨, 좀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5: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저는 혼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오케이.
4: 전 그것도 들어봤는데, 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 그렇죠, 그렇죠.
5: 저는 이미 뭉쳤죠, 가만히.
4: 아, 셀프 뭉침.
5: 셀프 뭉침.
4: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브라이언, 카이렐, 승모.
6: 이렇게요. 네, 팀장.
4: 카이렐 팀, 브라이언 팀, 승모 팀입니다.
0: 오케이. 네, 그럼 바로 실력 검증 들어가겠습니다. 장원 급제요, 시작합니다.
7: Lock in, lock in.
4: 첫 번째 문제는 초성 문제입니다. 제가 제시하는 초성을 듣고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록된 단어로 외래어 외국어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건 저 마카야가 선정한 단어를 맞춰야 한다는 것. 예를 들어 캔느씨, 이응 지으신
8: 인정?
4: 아, 아닌데
8: 우정.
4: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원하는 단어를 맞춰야 합니다. 오케이. 자, 초성 문제는 총 다섯 개고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Are you guys ready?
8: Okay. Yep.
4: Let's go, let's go. 자, 오케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치읓, 시옷.
1: 두둠. 치읓, 뭐요?
4: 카이레. 치읓, 시옷. 카이레.
8: 카이레, 카이레.
1: 초성.
4: 와우.
8: 초성.
4: 빠르다.
8: 초성.
4: 틀렸습니다.
8: 승모.
4: 승모.
8: 승모, 승모.
5: 채소.
8: 채소.
4: 카이레.
8: 브라이언, 브라이언, 브라이언.
4: 채소.
8: 채. 채소,
4: 채소,
5: 승모,
4: 채소,
5: 청소,
8: 청소,
5: 청소.
4: 와, 승모. 오케이, 자,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0: 첫 포인트 가져왔습니다.
4: 자, 비읍 시옷, 비읍 시옷.
8: 브라이언,
4: 브라이언,
8: 브라이언.
5: 박수,
4: 박수, 박수 한번 주세요.
8: 박수.
5: 승모,
8: 승모,
4: 승모.
8: 방송?
0: 오, 방송? 오늘 승모 날아가지네요 그냥.
5: 카이레,
4: 카이레.
8: 복수,
4: 복수. 오, 누구한테 복수가 지금?
8: 브라이언,
4: 브라이언,
8: 브라이언 시훈.
0: 뭐?
5: 브라이언 시훈.
8: 브라이언 시훈.
4: 비읍 시훈.
5: 카이레, 카이레.
0: 뭐야 이건?
5: 버섯.
4: 오, 갑자기 버섯?
8: 진짜 버섯?
5: 맞다, 이거다, 이거다.
4: That's right. 제가 저번에 과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8: 초코 버섯.
4: 네, 초코 버섯. 자, 다음 문제는. 디귿 히읗.
0: 디귿 히읗.
4: 브라이언.
8: 당황.
4: 당황.
0: 오. 이거 어려워요 조금.
4: 이거 좀.
0: 팀. 우리는 팀이잖아.
5: 카이레, 카이레.
0: 카이레, 카이레.
5: 단합.
4: 단합.
8: 단합.
4: 단합.
8: 단합.
4: That's right. 아, 좋네.
5: 아, 좋았어.
4: 자, 오케이. 다음 질문 갈게요. 디귿 기역. 자.
5: 카이레.
4: 카이레.
0: 동굴.
4: 동굴. 어.
8: 비슷해요, 비슷하지
5: 않아요.
8: 동공.
4: 동공. 아닙니다.
5: 카이레.
0: 덩굴?
4: 덩굴?
0: 덩굴, 덩굴 아니.
4: 근데 이런 유해요, 뭔가.
0: 자, 우리 자주 먹는, 이제, 거기가 있죠? 자주 먹는, 우리, 식당.
4: 아, 식당.
0: 그걸 뭐라고 하죠?
5: 승모!
4: 카이레!
5: 승모!
4: 단골!
8: 단골!
4: 단골!
5: 오마이.
0: 야, 승모 씨 아주. 승모 씨 잘하시고 계세요.
4: 지금 브라이언 시훈 씨 점수 하나도 못 맞추는데.
8: 아, 시훈!
4: 지금 자.
8: 왜 시훈 탓을.
4: 마지막 질문 가보겠습니다.
5: 오케이.
4: 자, 세 글자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치읓, 비읍, 지읒. 자, 치읓,
5: 승모.
4: 비읍, 지읒.
0: 승모, 승모.
5: 정바지.
4: 네?
5: 정바지.
4: 정바지.
5: 와!

0: 아쉽다.
1: 아 이게
2: 승호 씨가 날아다닐 줄 알았어. 근데.
1: 승호 지금 혼자 씨는. 아주 완전 날아다니고 계세요. 아,
0: 승호.
3: 김이도 상품.
1: 네, 지금 승호 씨가 3점, 우리 카이렐 팀이 2점, 브라이언 팀이 왕왕 0점으로 아, 승호 팀이 이기고 있는데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번에는 외래어 표기 문제입니다. 국립국어원은 외래어 표기법에 맞춰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ENCORE는 앙코르입니다.
1: 앙코르.
2: 자, 제가 이렇게 단어의 스펠링을 하나씩 불러드릴 테니 올바른 한국어 표기를 말씀해주세요. 문제를 듣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팀장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1번 CARAMEL.
1: 오, 카이레. 어,
2: 네.
0: 캐러멜.
2: 캐러멜. 캐가 어이에요, 아이에요?
0: 아이에요.
2: 아이. 러 뭐라고요? 러예요, 라예요? 러예요? 캐러멜?
0: 멜.
2: 멜?
1: That's right!
0: 야, 지형.
1: 캐러멜입니다.
0: 잘한다.
2: 자, 다음 질문 갈게요. CHOCOLATE.
1: 카레.
0: 초콜릿.
1: 초콜릿.
0: 콜릿.
1: 콜릿.
0: 콜릿.
1: 카레. 지우 씨
0: 어떻게 괜찮아?
1: 우리 있어?
2: 자, 다음 질문 할게요. 마지막입니다. W O R K S H O P.
0: 카레. 카레.
1: 카레 빨랐어.
2: 카레 갑시다.
0: 지호 형한테 맡기겠습니다. 워크샵인데 샵에서
1: 승모
0: 승모 승모 워크 숍. 근데 비읍인지 피읍인지 맞춰야 돼.
1: 비읍이에요. 비읍이에요. 비읍니까?
0: 네.
1: 워크숍.
0: 숍.
2: 우리 승모 진짜 약자들에게 기회를 주더니 끝까지 마지막에도 날아다니시네요.
1: 와, 이제 좀 팽팽해졌습니다. 승모팀 4점, 카이렐팀 4점, 그리고 브라이언팀 0점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퀴즈로 과연 브라이언팀이 이걸 역전할 수 있을지 렛츠 고! 걱정하지 마라. 마지막 문제는 바로 사투리 퀴즈 아이가. 네, 제가 사투리를 들려드리면 표준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 팀에서 그래도 시윤 씨가 사투리를 좀 쓰지 않습니까?
3: 그쵸, 서울 사람인데. 네. 쓰더라고요.
1: 서울. 그나마 좀 사투리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시윤 씨 과연 여기서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아, 화이팅입니다. 자, 제가 비록 호주 스타일로 사투리를 구사하지만 제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무슨 뜻인지 잘 맞추시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캠디의 시애틀 스타일 사투리도
2: 이건 전에서 제가 처음 듣는 건데
1: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뭐 제 사투리 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우리 네. 시애틀 스타일도 요청할 수 있으니까
2: 오케이. 굳이 요청 안 해도 됩니다. 네.
1: 자,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경상도 사투리.
0: 오케이.
1: 니 이거 널 주지 말고 모으라.
0: 한 번만 더 가능할까요?
1: 니 이거 널 주지 말고 모으라. 널 주지 말고 모으라.
4: 널 주지 말고 모으라 뭔 말이야?
0: 카이레. 너 이거 남기지 말고 먹어라.
1: 오~
0: 남기지?
1: 남기지가
2: 말고.
1: 브라이언. 남기지가 틀렸어요.
2: 남기지.
4: 브라이언.
1: 남주지 맞아요. 아, 브라이언.
4: 너 이거 남 주지 말고 먹어라.
2: 남주지? 남주지 말고.
1: 혼자 다 먹어라.
4: 네.
1: 왜 안 나눠줘?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지.
4: 널 주지 말고.
0: 승모.
2: 자, 승모.
0: 아끼지 말고 먹어라.
2: 아끼지 말고.
1: 널 주지?
2: 자,
0: 시애틀 되나요?
1: 시애틀 됩니다.
0: 오케이, 렛츠고. 카이가 잘할 수도 있어.
1: 예스.
0: 카이 더하다 이거.
1: 근데 이거 널 주지 말고 무라.
0: 널 주지 말고 무라.
2: 이게 무슨 역할?
1: 제 생각에 보통 약간 애기들한테 할 것 같아요 이 말을.
4: 브라이언.
2: 브라이언.
4: 너 이거 떨어뜨리지 말고 먹어라.
1: 어? 뭐라고요?
4: 떨어뜨리지 말고.
1: 됐어.
0: 진짜.
1: 널추다가 떨어뜨리다라는 뜻이래요. 네, 오케이. 이번에는 강원도 사투리입니다.
3: 아, 제가 유리하죠.
1: 네. 유리하신가요?
4: 유리한 거 맞아요.
1: 자, 가볼게요.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2: 네? 마카.
1: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2: 자, 마카랑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 네. 아, 이래서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좀 재밌었거든요. 마카 모여서 내가 모여야 되는 건가 싶긴 했는데.
0: 마카랑 카레?
1: 그러게요.
0: 마카 모여서.
1: 마카 모여서 국시 먹으래요.
2: 자, 이거는 좀
0: 승모.
2: 자, 네.
0: 얼른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1: 오, 국수는 맞아요. 국수는 국수? 맞아요.
4: 아, 브라이언. 여기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2: 여기?
1: 오! 여기 모여라?
4: 아니구나.
1: 아닙니다.
0: 카이레. 후딱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1: 후딱? 땡! 아닙니다.
2: 자,
4: 브라이언.
1: 브라이언.
4: 모두 모여서 국수 먹으래요.
2: 어? 뭐라고요?
4: 모두 모여.

0: 이건 너무 어렵다.
1: 무사경 호흡과.
0: 나도 처음 들어봐 이거.
1: 자, 이거 시애틀 찬스 한번 들어보실까요?
2: 네.
1: 무사경 호흡과.
3: 무사경 호흡과.
0: 브라이언. 이게 무슨
1: 무사경 호흡과. 브라이언.
4: 무슨 일 없지?
0: 무슨 일 없지?
1: 아닙니다. 없지. 근데 이거는 이게 진짜 다른 것들은 약간 단어의 약간 스펠링에 대해서 좀 유추할 그러니까, 수 있었잖아요.
0: 이건 전혀요. 좀 다른 느낌이죠.
1: 네. 네. 일단 하나씩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승모.
1: 네.
2: 밥 먹었어?
1: 아닙니다.
2: 되게
4: 브라이언.
1: 브라이언.
4: 왜?
0: 오. 네?
4: 왜?
0: 네.
4: 무사가 왜인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오. 네, 네. 우리 무사님. 네.
4: 왜 그러는데?
0: 왜 그러는데?
5: 아, 정답으로 드리겠습니다.
1: 아, 정답. 오케이. 아, 왜냐면
3: 정답이야?
1: 이게 적혀져 있는 거는 왜 그렇게 그래? 하세요.
3: 아.
1: 왜 그렇게 하세요? 근데
4: 존댓말이구나.
1: 네, 존댓말이니까. 근데 무사가 왜고 경이 그렇게 허과가 하세요.
3: 아.
4: 야. 그 드라마에서
1: 드라마에서. 와, 이걸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정원급제의 우승은 브라이언 팀입니다.
0: 와, 이게 자 이게 브라이언 팀이라고 해야 될까요?
3: 이제 시그널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1: 쉬운 팀 아닙니까?
3: 네. 신기한 게 모든 라운드마다 한 팀씩 잘했어요.
1: 그러네.
0: 맞아요.
1: 네. 주 종목이 있네요.
3: 주 종목이.
1: 근데 딱 시윤 씨가 잘한 종목이 그 점수 뒤집기 종목. 아,
0: 완벽한 팀이네요.
1: 럭키가이네. 네.
0: 감사합니다. 자, 오늘 장원급제에서 우승한 우리 브라이언 팀에게는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1: 와, 바로
4: 나루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1: 코너를 캔디막디 대신 직접 낭독해볼 수 있는 DJ 체험권을 드립니다!
0: 야,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이거.
3: 재밌겠다.
0: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1: 자, 이게 코너가 또 스페셜 코너죠?
0: 그쵸. 사실 이 코너는 굉장히 약간 좀 잔잔하게 해줘야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약간 이런 느낌.
4: 맞습니다. 나두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
0: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네.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요.
2: 브라이언 표정이 안 좋은데?
1: 근데 잘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기 위해 두 번째 선곡 요정을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선곡 요정님!
2: 안녕, 난 선곡 요정 승모야.
0: 아, 네, 우리 선곡 요정 승모님, 어떤 노래 준비하셨나요?
2: 저는 캐시님의 원츄라는 노래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1: 네.
2: 일단 제가 원래 이 가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1: 그렇죠.
2: 좋아하고 또 최근에 저희가 이제 비행기를 탈 일이 많잖아요.
1: 네.
2: 근데 비행기에서 저는 보통 한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1: 그쵸?
2: 이 노래를 듣고 굉장히 꿀잠을 잤어요.
0: 그렇죠. 저도 똑같아요.
2: 그렇죠.
0: 한국 반복.
2: 그래서 뭔가 네. 이 바쁜 현대 사회
0: 네.
2: 뭔가 힐링이 필요한 우리 항공이들에게
1: 네.
2: 뭔가 쉴 때 이 노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
0: 우리 엠퍼는 딱 힐링을 엄청 좋아하시네요.
2: 그러게요. 저희 힐링 센터.
1: 네. 서포터예요, 다 서포터.
2: 네.
1: 네, 좋네요.
2: 그렇습니다.
1: 네, 네 그러면. 캐시의 원츄 듣고 오겠습니다.

0: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앰퍼센드원의 데뷔곡 On and On을 듣다 보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1: When I listen to Ampersand One's debut song, On and On, the word beginning comes to mind.
0: 새로운 일을 앞두고 걱정될 때가 많지만 용기 내어 딱 한 걸음만 내딛어 보세요.
1: There are many times when we feel worried before starting something new, but just try taking one brave step forward.
0: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멈추지 않고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곳에 다 있을 테니까요.
1: It's okay not to be perfect from the start. Even if you're a little clumsy at first, if you keep moving forward without stopping, you'll find yourself arriving at a wonderful place before you know it.
0: 두려워질 땐 저 시은이가 손 내밀어 드릴게요.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해봐요.
1: When you feel afraid, I, Brian, will reach out my hand to you. Let's start off strong together. 7, 8.
2: On and on, we can start it up.
3: Wow. 아니, 잘한다.
0: You're fine.
4: 네, 나도빈과 예준이의 나랑 얘랑은 오늘은 앰퍼샌드원의 노래인 On and On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네. 승자팀인 우리 시은씨와 브라이언씨가 저희를 대신해 DJ 체험을 해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우리 브라이언 시은씨? 아, 재밌었어요?
0: 어질어질하네요.
4: 아, 잘하는데?
5: 네. 재밌는데요?
6: 재밌죠, 재밌죠.
4: 좀 우리 다음 DJ의 자리를 위협할 수도 있겠어요. 시윤이와 브라이언의
7: 시디부디.
4: 재밌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시윤 씨와 우리 브라이언 씨 너무 너무 잘해주셨고요.
5: 진짜로요.
4: 네, 네. 그러면 나랑 얘랑은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앰퍼센트 원의 On and On이 바로 우리들의 데뷔곡이자 아이돌 한국어의 시그널송인데요. 자 이 노래처럼 앰퍼센트 원이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사실 저 제가 먼저 말하자면 저희 팬분들 앤디어죠. 사실 제일 큰 원동력은 저희 앤디어고 앤디어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서고 멋있는 이런 노래도 부르면서 춤도 추는 게 큰 원동력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내 사랑을 준다는 건 되게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심으로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다 보니까 힘이 많이 나는데요. 우리 브라이언 씨도 원동력 있으신가요? 에너지. What's your energy?
5: 에너지? 나도 사실 앤디어인데요. 왜냐면 앤디어 없으면 우리도 없어. 아,
4: 그쵸. 진짜 앤디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그치. 거고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돌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7: Yes, sir.
4: 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앰퍼센드원은 올해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중 벌써 9월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올해 초 세웠던 목표 중에 이룬 것과 남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또 매년 하잖아요. 그 네. New Year's Resolutions.
7: 그렇죠.
4: 네, 올해 목표.
7: 저는 그 원래 올해 목표를 네.

0: 그 턱걸이 12개로
1: 오,
0: 정해놨었는데
1: 플러!
0: 지금 현재 5개 정도.
1: 매달려 있긴 해요.
2: 근데
1: 올라가진 않은데.
2: 맞아요. 매달려 있는 건 많이 봤어요.
1: 근데 그것도 연습이죠, 사실.
2: 맞아요,
1: 그쵸.
2: 맞아요.
1: 좋은 거예요. 자,
0: 그래서
1: 그러면 이제 4개월 남았나? 7개를 추가해야 되네요.
0: 네, 2개씩 하면 되죠. 더 많아요, 더 많아요.
1: 오, 좋은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도 있나요? 이번 연도에 꼭 이루고 싶었던 거. 성공했다.
3: 저는 아직.
1: 아직
2: 저도
1: 못
2: 아직
1: 하잖아요.
2: 진행 중이고. 근데 하나가 원래 파리에 꼭 가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또
1: 오, 아.
2: 저희가 유럽 투어가 있기 때문에,
1: 맞아요.
2: 그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그러네.
2: 와우.
1: 드디어 이루네요.
2: 네.
3: 자, 또좀 쑥스럽지만요. 이번 주에 저희 캠디막디가 이제 아이돌 한국어 DJ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1: 아, 맞습니다.
3: 캠디막디에게 옆에서 지켜봐온 멤버들이 우리 응원 축하 한마디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케이.
0: 근데 일단 제가 너무 고생했고, 또 이제 캔디 막디가 이제 라디오를 가는 동안에 그나마 좀쉴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이 없어져서 조금
1: 아,
0: 아쉽지만,
1: 그쵸.
0: 그래도 이 캔디
1: 좀
0: 막디가 뭔가 라디오 하면서,
1: 너무 솔직한 거 아닙니까? 지금
0: 캔디 막디가 라디오 하면서
1: 네.
0: 좀더 약간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이제 더잘 알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 또더 멋진 모습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1: 아,
3: 네.
1: 감사합니다. 카엘 씨.
2: 네. 아까 또그 원동력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1: 네.
2: 저는 이제 물론 앤디한테도 큰힘 받긴 하지만 또 이제 저희 멤버들한테 큰힘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캔디 막디 아침마다 잠 포개면서 라디오 나오는 걸 보니까 저도 그런 거볼 때마다 저도 힘난 것 같아요. 뭔가 마카이랑 캠룡이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도 더 열심히 할수 있구나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
1: 맞아요.
2: 더 열심히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진짜 많이 는것 같아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진행하는
1: 진행.
2: 거랑 뭔가 서로의 합도 잘 맞고 저희 컨텐츠 찍을 때도 훨씬 뭔가
1: 도움이 되는.
2: 자연스럽고
1: 그쵸.
2: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큰 박수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 고생 많으세요.
1: JT 더 호.
2: 네, 저희 멤버들이 말한 것처럼 저희 스케줄 바쁜 와중에도 라디오 하는 게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거 정말 너무 고생 많았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서 우리 멤버들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
3: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4: 오케이, 일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1: 네.
4: 그리고 뭔가 어쨌든 이렇게 라디오 DJ 하는 것도 우리 앰프샌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4: 우리 팀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는 거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우리 컨텐츠 찍을 때 지금처럼 재밌게 잘 진행해 주실 거라 믿고
1: 네.
4: 저는 조용히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아니요. 조용히 있지 마세요.
4: 아,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나랑 얘랑은 코너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멤버들의 격려의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은 못 들었네요. 사랑하나요?
4: 사랑합니다.
1: 아,
2: 사랑해요.
1: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고 올게요. 앰퍼센드 원, on and on.

0: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릿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M%원이 항공이들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아니 근데 진짜 is the segment where we read messages from 항공이들. In advance, we received questions about M%원 via the Idol 한국어 social media channels.
2: 네, 미리 아이돌 한국어 SNS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는데요.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다고 하네요. 한번 하나씩 읽어볼게요.
1: 브라이언 씨.
3: 딸기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캔디 막디, what has been your favorite thing about hosting the radio show? Did you learn anything new about yourself from this experience? 오. 캔디 마띠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뭔가요? 이번 경험을 통해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나요?
2: 일단 되게 다양한 분야의 직업분들이 이제 분들이 오셨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제 이 전 세계를 여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리 상담도 할 수 있었고 되게 다양한 분야 분들의 이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랑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그걸 통해서 되게 많이 배웠고 또 제가 사실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리는데 이제 계속 한 몇 주마다 새로운 게스트 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더 이제 DJ이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낯을 좀 덜 가리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많이 감사한 것 같아요. 이걸 하면서.
1: 저도 약간 그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된 것 같아요. 진짜 불가능한 건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왜냐면 이분들의 스토리를 들으면 다.
2: 진짜로.
1: 다 진짜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꿈을 이루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듣고, 아,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내가 그냥 I just gotta put my mind to it and then I'll be able to get it. 그래서 약간 좀 더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라디오 하면서. 네, 사실 항공인들에게 되게 좋은 말도 많이 듣고, 칭찬도 많이 듣고, 되게 많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시윤 씨, 다음 거 읽어주세요.
4: 윤세레나데 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완전체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진짜 한 팀이구나 라고 팍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면
1: 언젠가요?
2: 언젠가요?
4: 저는 활동할 때도 할 텐데 특히 연습할 때 특히 이제 새벽 연습할 때
1: 네.
4: 그때 이제 뭔가 다들 이제 피곤하고 하니까 아, 다 같이 팍 집중해서 끝내자 할 때 그 마음 하나는 진짜 다 너무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중해야 될 때 엄청 딱 집중해서 하고 뭔가 아무래도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1: 그죠.
4: 후딱후딱 하고 끝내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그 집중할 때는 엄청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저는, 진행 속도가
2: 저는 그때 한 팀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항상 촬영을 하잖아요.
5: 저도 딱
2: 그러니까 촬영하고 그때도 한 팀이 되는데 만약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그럼 진짜 우리 다 같이 한 팀이 돼요. 이거 진짜 진지하게 우리가 이게 한 팀이 아니면은 이제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럼 다시 재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그때는 하나가 돼야 된다. 약간 이런 눈빛이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그 아우라가 느껴져요.
5: 딱 첫 동선 잡을 때 잡는 그 맞아요. 순간부터.
1: 좋아요. 진짜 많이 단합된 것 같아요. 이제 M%원 좀 시간이 됐는데
2: 네.
1: 팀의 에너지가 시너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이제.
2: 그죠.
1: 네, 너무 좋아요. 오케이 우리 카이엘 씨.
6: 아 네네. 아 레일라님이 아니 근데 진짜 if M%원 went on a road trip, who would be the driver, DJ navigator, and snack manager? 만약에 M%원이 로드 트립을 떠난다면 운전사, DJ, 길 안내, 간식 담당은 각각 누가 맡을 거냐고요.
2: 재밌네요 이거 되게 질문이. 이거 처음 보는데.
1: Kyle is snack manager, 아니야?
6: I feel like Sumo would be not bad at driving.
1: Sumo yeah. driver.
6: Yeah, 그리고 DJ는 뭔가 슈니가 잘할 것 같고, Navigator는 뭔가 캠든 형이 뭔가 그래도 운전 몇 번 해봤으니까.
5: 길 잘
6: 네, 알고 캠든 형, snack manager, maybe 지효.
5: Really?
1: 왜냐면 지효.
6: 제가 생각했을 때 지효 형이 저희의 취향을 좀 아는 것 같아요.
1: 그건 좀 맞아.
2: 맞아.
5: 그건 자신 있죠.
6: Yeah. So I would do that, and I'll be the party guy in the back.
1: Okay.
2: Yeah. What about Brian? Brian, remember?
6: Yeah, we'll be the 분위기 makers.
1: Oh, 분위기 makers.
2: You three?
1: 소리 좀 지르고.
6: Yeah.
1: 로드 트립은 그런 거죠 뭐.
7: 그럴 yeah. 것 같아요.
1: 어, 근데 되게 좋네요. 승모 드라이버, 캠든 내비게이터, 그리고 지호 스낵 매니저. 오케이.
3: 좋습니다.
1: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아쉽지만 벌써 아이돌 한국어 사랑방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3: 자 오늘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소감은 대표로 지호랑 카이렐님이 한번 해주시죠.
6: 오케이.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로 아이돌 한국어에 저희가 단체로 왔는데 저희 캠디 막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저도 괜히 더 씁쓸한 게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 아까 말했듯이 너무 고생 많았고 또 항공이들 우리 캠디 막디 없어도 꼭 라디오 잘 들어주시고 재밌었습니다.
7: 네,
6: 어,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네. 뭔가 항상 저희 다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는 시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맞아요.
6: 그리고 캠디 막디 이렇게 재밌게 진행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어, 여기 제작진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항상 저희 너무 잘 챙겨주시고 재밌는 시간 보낼 수 있게 어, 열심히 준비해줘서 너무 고맙고요.
1: 맞아.
6: 한건이도 고맙고요. 어, 진짜 이게 다 같이 나 뭐죠 이번에 마지막이라는 게 너무 아쉽지만
3: 아, 그렇죠. 아. 와 방금 했던 게임들이 마지막이었어요.
6: 그러니까
3: 우리가 마지막으로 게스트를 모셨잖아요. 어쨌든
1: 그렇죠.
3: 어, 이제 이런 장원급제요 이런 것도 이제 안 얼. 아 울지 마요. 아 울지 마세요. 아.
1: 그대여 걱정하지 마. 또 그
3: 본파람 그 본파.
1: 그대여. 근데 혹시 모르는 거죠. 막 6대 DJ 다른 그러니까. 멤버 될 수도 있는 거고.
3: 그렇죠.
1: 혹시 모르니까.
7: 맞아요.
3: 사실 야도란과 M%의 이제 릴레이션 끝나지 않습니다.
1: 그렇죠. 네. 사실 FNC랑 아주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3: 그렇죠. 1대 DJ 우리 비원 한 번.
1: 네. 다음에 우리 뭐 후배 그룹이 여기 뭐 DJ 될 수도 있는 거고.
3: 그렇죠.
6: 그렇죠. 네.
1: 모르는 거죠. 네. 돌아오겠습니다.
3: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헤어지기 전에 브라이언 씨가 마지막 곡 한번 소개해 주시죠.
8: 네, 저는 마지막 곡으로 M%1 Hit Me Up.
3: 어, 예,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8: 맞아요. 엄청 좋아합니다.
1: 뭐가 좋아요, 이 노래?
8: 어, 저는 일단
3: J 파트가 좋아요.
8: 맞아요. 아, J 파트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약간 그 분위기 너무 좋아.
1: 어, 분위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브라이언 씨의 추천곡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자자.
6: 안녕.
1: 바이바이. Man, they all open my DMs again, trying to say some smack about m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0: 한국 인터넷 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2: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1: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2: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1: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2: 오, 신기하네요. 어,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1: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2: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1: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3: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4: 매일 20분钟
3: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4: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3: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점심 뭐 먹을래? 하면 아무거나 whatever. 주말에 뭐 하고 싶어? 해도 글쎄 아무거나 anything's fine. 그런데 참 신기하죠. 진짜로 아무거나 시켜주면 아 그건 싫은데 아 그건 좀 별론데 이러면서 갑자기 취향이 아주 확실해지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의 아무거나는 취향이 없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양보하는 약간은 애매한 다정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라디오 뭐 들을래? 하면 아무거나? No, no. 이것만은 양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만의 확실한 취향. Is that even a question? 하면서 이브닝 스페셜 들어야지 해주세요. 네,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Benjamin Ingrosso, Do You Think About Me?

0: Good evening, everyone. 8월 26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저녁 뭐 먹을래 하면 진짜 열의 아홉은 뭐 아무거나 뭐 상관없는데? 이럴 것 같아요. 한때 어떤 식당 메뉴판에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기도 했었죠. 네. 이런 걸 좀 indecisive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메뉴 고를 때도, 영화 고를 때도, 뭐 옷 색상 고를 때도 항상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사 관련해서는 확고한 편이라서 다 저에게 맡기시면 아주 편해집니다. 남의 말 안 들어요. 그냥 제가 원하는 거 바로 시켜버립니다. 네. 자, 이쯤에서 한 분 모셔야죠. 점심 뭐 시킬까요? 했더니 I'm fine with anything 하시길래 프라이 치킨 시켰더니 닭이 무슨 죄가 있냐며 무슨 죄가 있냐며 일주일 내내 저를 원망할 것 같은 크리스틴 쌤입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0: 쌤은 어떠세요? 좀 잘 결정하시는 스타일이세요?
1: I know what I usually don't want.
0: 원치 않는 건 확실하다.
1: And it's not because I don't like it.
0: Right.
1: But it depends on like, you know, my voice, our voices are really
0: right.
1: important.
0: Right.
1: So, but I do love a fried chicken.
0: A fried chicken. Okay.
1: Oh,
0: 그럼 이거는 제가 잘못 쓴 거네요.
1: Oh yeah.
0: Oh yeah.
1: Oh yeah. Okay. But not always, but occasionally.
0: 그래도 나름대로 확고한 게 한 두세 개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1: Okay. 네.
0: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Evening Special 1부는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그리고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미-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The National

0: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1: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0: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ak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1: 오직 손가락 하나로 승부를 가리는 독일의 전통 경기 핑거하켈른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죽 밴드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0: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1: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의 소년이 화제입니다.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0: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 매체가 미-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기뢰를 다 치웠다면서 이제 통항 안전을 자신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나오는가 하면요. 이 일각에서는 휴전 합의 소식까지 막 흘러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Right. So basically Trump is saying that okay. All the mines have been blown up.
1: Right.
0: And he says that any new mine-laying ships will be destroyed immediately.
1: Right.
0: So it feels like they've got everything under control.
1: Mm-hmm.
0: However, both are really not, they're really not saying anything.
1: Okay.
0: In addition to that.
1: Mm-hmm.
0: But Russian media reported a U.S.-Iran ceasefire deal.
1: Mm-hmm.
0: And they said it was brokered, you know, by Pakistan. But
1: right.
0: Both of those governments have not confirmed.
1: Official 한 거는 아니네요.
0: It's
1: 지금 상황이.
0: It's not official at this time.
1: Okay.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 이제 바다 밑에 있는 기뢰, 그러니까 지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 다 우리가 destroy를 했다, 이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새로운 게 심어진다면 진짜 우주군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이것을 다 뭐 파괴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러시아 매체 쪽에서 이런 뭔가 휴전 합의 소식 같은 거 이런 것을 보도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양 측에서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뭔가를 발표한 건 없는 거고요.
0: Yeah, I mean the main headline is the economic sanctions.
1: Right.
0: And we talked about that
1: yes,
0: yesterday.
1: Yes.
0: And so we shall see.
1: 그래도 이제 뭔가 국제 유가가 이틀째 떨어지고요. 긍정적인 모습은 좀 보이네요. 그렇죠? 자, 경제 제재 로 뭔가 숨통을 조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operation, you know, operation economic outcast라고 했었던 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좀 한번 이 평화가 진짜 찾아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0: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내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며 통항 안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여기서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라고 했는데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확실하다. 그러면서 all sea mines in the Strait

0: Hormuz have been cleared. 완전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렇죠? 자, sticking to 그런데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라고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의 guns에 stick to 한다라고 하는 거가 무슨 뜻일까요?
1: The idea of sticking to one's guns, comes from a soldier
0: Right.
1: who is not moving from his position and he keeps firing
0: Right.
1: instead of like retreating. So he's there and just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He's
0: Okay.
1: shooting away. So the idea is that you don't change your decision or position. It's kind of like we recently learned standing one's ground. No matter what people say, it's a kind of, even if people criticize you, you are sticking to your guns.
0: Okay. So 여기서 guns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진짜 실제 총이 아니라 본인이 세웠던 그런 주장이라든가 입장을 얘기를 하는 거군요, 결국에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나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나 이거 고수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달라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right? So, stick to his guns 자체가 덩어리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다이고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stick to something 하는 것 자체가 뭔가를 고수하다라는 뜻인 거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stick with라는 것도 있잖아요.
1: Oh, yes.
0: 이 stick with someone or something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같이 다니다라고 한다든가 사람 쓰면 아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쓰던 거 버리지 않고 계속 그거 쓰겠다라고 하는 걸 stick with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보통 이제 plan이라든가 policy 같은 거에는 stick to가 더 어울리겠죠, 그렇죠?
1: Absolutely.
0: Alright, 자 연결해 볼게요.
1: In Russian reports of a or I'm sorry.
0: Amid, right?
1: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0: 러시아 매체가 미이란 휴전 합의를 보도하는 등 중동 정세가 중요한 분수령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 사이에 truc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truth가 아닙니다. 그렇죠? Right?
1: No, it's
0: Right.
1: truce.
0: truce.
1: But spelled almost truce. You know when you watch a movie
0: Right.
1: sometimes and
0: Yes.
1: two are battling each other and then the one side kind of raises a white flag.
0: Right. 하얀
1: That's
0: 이렇게
1: right.
0: 막
1: That is kind of signaling a bit like, okay, we surrender or truce.
0: Truce.
1: So this means temporarily stop fighting or arguing. It is a bit of a pause. It's
0: Okay.
1: not permanent, but it is like, okay, we're not gonna attack you
0: All
1: anymore.
0: right. So truce라고 하는 게 실제로 스펠링이 맞는 거군요. CE로 해서 truth가 아니라 truce. 이거는 휴전, 정전. 그러니까 약간 싸움, 뭐 배틀 와중에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좀 합의하는 그런 느낌. 잠깐 멈출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뭔가를 중단한다고 해서 hiatus라는 표현도 한번 나왔던 것
1: Hiatus,
0: 같아요.
1: yes.
0: hiatus, right? 근데 전쟁에서도 hiatus라는 단어를 쓸 수가
1: I
0: 있나요?
1: would say more closer to truce. This is kind of the key word.
0: Okay.
1: Basically, like both, you know, dropping their weapons and just saying, okay, let's not fight.
0: All right.
1: For now.
0: Okay. So high risk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쇼나 이런 거 중단하는 거는 가능을 하겠지만,
1: Yes.
0: 아니면 뭐 construction 같은 거가.
1: Right.
0: 근데 이런 전쟁에 관해서는 truce라고 하는 게더
1: That
0: 어울리겠네요.
1: is the word.
0: Okay. So 그런 것들 사이에서 지금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상황 자체가 굉장히 crossroads 쪽으로 approach하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rossroads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렇게 길이 교차하는 교차로 아닌가요?
1: Absolutely. And the expression usually is used, you're at a crossroads. In this case, it's approaching a crossroads. But the idea is the same. You've kind of reached this point where there are two or three roads, and you need to take one.
0: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이쪽으로 가세요.
1: Do I go this
0: 저쪽으로
1: way
0: 가세요.
1: or do I go that way?
0: 굉장히 indecisive해지는 상황이잖아요.
1: It is.
0: Right.
1: So it's kind of a critical decision point.
0: Okay.
1: It's like if I go this way, should I marry him?
0: 아.
1: Should I not marry him? You know, you could I mean if you have doubts.
0: I mean, you can't go both ways, right?
1: You can't go both ways. You know, only right. if you have doubts, mm-hmm. right? Like, oh, is he really the person, right? Mm-hmm. You could be at a crossroads.
0: 아, 이 crossroads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여러분 교차로입니다. 도로가 갈라지는 교차로인데 여기서는 조금 개념으로 쓰인 거네요, 그렇죠? 인생이나 어떤 상황의 중요한 갈림길 같은 거.

0: 결혼을 해야 되나
1: yeah.
0: 말아야 되나 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어프로치한다는 게 그쪽으로 점점 이런 갈림길로 다가가고 있다. 여기선 이렇게 썼지만
1: yes.
0: 쌤이 at이랑 많이 쓴다고 했었죠. 그렇죠?
1: At a crossroads.
0: Right, at a crossroads라고 mm-hmm. 하면 나 지금 갈림길에 서 있어.
1: So you would say I'm at a crossroads or the relationship is at a crossroads. They have reached that critical point. Maybe even in your career.
0: Right. I have to make a decision.
1: Should I start 느낌. my own business or should I continue going in this way?
0: 이 표현은 진짜로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것
1: Very
0: 같아요.
1: Very much so. 네. Mm-hmm.
0: 그리고 crossroads가 뒤에 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mm-hmm. 이건 하나로 치는 거죠.
1: Yes.
0: 아예 길이 mm-hmm. 만나는 하나의 그 구역으로 쳐야 되기 때문에 crossroads 굉장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게 되면 이 articles, right? 이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거든요.
1: It can be confusing.
0: 나 어인지 이거 빼야 되는지 틀릴 거면 안 할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1: Yeah.
0: 네, 참고로 yeah.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U.S. President Donald Trump asserts that all sea mines in the Strait of Hormuz have been cleared, sticking to his guns on the safety of the critical waterway. Amid Russian reports of a U.S.-Iran truce, the situation in the Middle East is quickly approaching a crossroads.
0: 네, 빙수님이요. 두 분의 케미와 에너지가 너무 좋아서 홍콩에서도 열심히 듣는 애청자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와.
1: What? All the way from Hong Kong.
0: 홍콩에서.
1: Hello.
0: Hello. 세계적으로 이제
1: We are going global.
0: Global.
1: What?
0: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1: Okay.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Rihanna with Umbrella featuring Jay-Z.

0: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0: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시험지 채점을 이제 선생님이 아니라 AI가 대신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일손 줄이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능처럼 민감한 시험에서도 왜냐면 진짜 1점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AI를 믿을 수가 있을지 여러 의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1: Yeah, I can totally understand. Right? And already schools under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mm-hmm. they already graded 37 million test papers right. using AI over the past year alone. Mm-hmm. So they have had this experience.
0: 실제로 한번 해본 거군요.
1: Yes. However, teachers are saying, well, AI gave mm-hmm. different scores for the exact same answer.
0: Right.
1: Now, this is a problem.
0: Mm-hmm.
1: Okay, because you're like, wait a second, this is the same and this is the same, but mm-hmm. they have different test scores.
0: 그러니까 이게 채점할 때마다 점수가 달라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 It's the same answer.
0: 아, 그러니까 so, consistency가 yeah. 떨어지네요.
1: That's right. 아. And of course, if parents, you think parents are going to be quiet about this?
0: Right.
1: No. Because it's unfair.
0: 그러니까 인간이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막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은데 AI가 하면은 진짜 AI가 그렇죠. 우리 뭐 보통 쓸 때 물어보면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면 답이 또 완전 다를 때가 있거든요.
1: Sometimes.
0: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서 논술형은 채점 기준 시비가 굉장히 잦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학원에서 이제 박사 논문까지 이제 가져와서 항의를 하기도 하고 민원 폭주하고 사교육 과열 막 우려도 있고요. 엄청나다고 하네요. 서술형, 논술형, 서논술형을 얘기를 드렸습니다.
1: Okay.
0: 자, 그러면 AI가 시험지까지 이제 채점하는 세상이 이제 오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0: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에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AI로 채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가교육위원회가 mulling over a plan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쓸까 말까 하는 거에 대한 이런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
1: Yeah.
0: 그렇죠? 자, 그거에 대해서 mull over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1: Yeah, absolutely. Right. So, M-U-L-L, very interesting. Mull over something mm-hmm. means to really think about something carefully, mm-hmm. but also very slowly and deliberately.
0: Right.
1: So it's going to take some time. You don't, if someone asks you a question, mm-hmm. you know, or they

0: offer you something.
1: Right.
0: Oh, okay, thank you, but let me mull it over is mm-hmm. how we often use okay. this expression. Let me really think about this, right. and I'll get back to you.
1: 굉장히 좀 고심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네요. 단순하게, okay,
0: let me think about it.
1: 이런 no. 느낌이 아니라 거의 consider 한다든가 굉장히 뭔가에 대해서 숙고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CSAT 이거 SAT 미국에서 SAT가 yes. 있잖아요. Mm-hmm. 그 Scholastic 뭐 Assessment Test라고 해서 대학 갈 때 보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진짜 수능에 가까운 그거인데 이제 한국에서는 C를 붙인다고 해요.
0: That's right.
1: So CSAT라고 하게 되면 좀 그것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이런 식으로 mm-hmm. 조금 바뀌긴 하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거 아 대학 가는 시험이구나
0: That's right.
1: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It promised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1: 채점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채점의 신뢰성을 둘러싼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거 진짜 한 번 채점하려면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0: So much.
1: 그런데 그거를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의 확정이 된 거잖아요.
0: Yeah.
1: Right? 그래서 여기서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Okay. Now the idea of shaving off something means mm-hmm. to reduce the amount of something
1: right.
0: into a small. So reduce a small amount. But here it's countless hours and you may wonder, well, that's a lot of hours.
1: Mm-hmm.
0: We're talking like thousands of hours.
1: Right.
0: So it is going to reduce a certain amount of hours.
1: Mm-hmm.
0: Of grading.
1: Okay.
0: Yeah. So the idea of shaving off something, mm-hmm. usually time mm-hmm. or cost, basically means to reduce by a small amount.
1: Okay. Mm-hmm. 아, 작은 양을 줄이는 거군요. 마치 mm-hmm. 이거 약간 면도기 생각해도 괜찮을
0: yes,
1: 것 같아요.
0: Yes, absolutely.
1: 수염을 이렇게 약간 mm-hmm. 깎아내는 듯한. Mm-hmm. 그래서 off 시킨다는 게 완전히 떨어뜨려내는 거니까.
0: Yes.
1: 근데 진짜 시간이 많이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 that's a good idea 라는 느낌이 나오면 모르는데 mixed feelings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Right.
0: Yeah, this is a really good expression. It means that you have both negative and positive feelings
1: right.
0: at the same time. So it's like, you know, just much like a parent mm-hmm. sees their child getting married, mm-hmm. you have mixed feelings. You're happy for your child,
1: right.
0: but you're so sad at the same time.
1: 진짜 자녀를 이제 결혼 해서 보낸다는 느낌 행복하기도 하지만 섭섭하기도 하고요.
0: Sure.
1: 그런 게 대표적인 mixed feelings, 복잡한 심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감정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feelings S 붙여주는 게 맞겠고요. 그렇죠?
0: Mm-hmm.
1: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is mulling over a plan to introduce essay-style questions to CSAT using AI for grading. It promises to shave off countless hours of grading, but it's also drawing mixed feelings over whether AI can truly be trusted.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게요.
0: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oc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1: 오직 손가락 하나로 승부를 가리는 독일의 전통 경기 핑거 하켈른 대회가 열렸습니다. 가죽 밴드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와, 영상을 봤는데 거의 상대방이 넘어가는 것도 있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팔씨름을 조금 작게 만들었네요.
0: It's like a tug of war,
1: 아하.
0: but you use the middle finger.
1: 아, 오케이.
0: Yes.
1: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를 뭐 그 자체를 락킹한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뭔가 로프 같은 거를 조금
0: yeah.
1: 넣고서
0: That's
1: 당기고
0: right.
1: 이런. 근데도 너무 아플 것 같아요. 네.
0: Really...
1: 근데 이게 단순 게임이 아니라 무려 17세기부터 이어져 온 경기라고 하네요.
0: Oh yeah, this is a traditional contest held in Bavaria, Germany, and basically only men are allowed to compete, and they really just it's a wrestling just
1: okay.
0: with this middle finger.
1: 아 저는 이게 보니까 특이한 게 관례상 남자만 참여 가능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0: yeah.
1: 몰랐을 때는 이거 남녀가 이렇게 단기 게임하다가 둘이 약속해줘 이러면서 약간 로맨스가 생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해봤는데 이건 정말

0: 거였어요. 그래서 so finger hacken. 이게 독일어로 하면은 발음 자체가 다르죠. 그렇죠?
1: It's 그쵸? like thing for in German in German it's like finger hacken.
0: Hacken was held 됐다는 것은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개체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핵심이 뭐냐?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Yeah.
0: 이 come down to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게 됐네요.
1: Yeah, great expression. Basically it means in the end. Or this one thing depends on one key factor, the final decisive factor.
0: Right.
1: So basically, the victory is based on, it depends on what?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0: 아, 그러면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가 가장 중요한 거다.
1: Yes.
0: 결국에는 그걸로 귀결이 된다.
1: It's the key factor.
0: 아, okay. So A comes down to B. 그러면 B가 A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거네요. It's almost like it's all about something.
1: Yeah, that's right.
0: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it all comes down to money. 그러면 슬프지만
1: well,
0: 결국에는 뭐 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막 요즘에는 여겨진다.
1: Or it comes down to connections. Who you know.
0: 그렇죠. 연줄이 결국에는 중요하군요. 뭐 이러면서. 오케이, 연결해 볼게요.
1: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0: 가죽 밴드 하나에 손가락을 걸고 겨루는 이 색다른 힘싸움에 올해도 18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To test their raw power 하려고요. 아니, raw는 그 약간 raw fish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났는데요.
1: Yeah, right? 근데
0: 그냥 power도 아니라 raw power는 그냥 날 힘인가요?
1: So basically think of raw materials.
0: Right.
1: Things like you know, you find on the earth, it's just there without being polished. So the idea of raw power is that it is purely based on strength only.
0: Okay.
1: It is not polished. It is not skilled. It is just like...
0: 어떤 뭐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뭐 뭔가 꾸며졌다던가 이런 거 없이 정말 pure strength를 얘기하네요. 완전 힘이네요.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정말 raw라고 하는 게 진짜 raw fish처럼 날것에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순수한 본연의 힘, 야성적인 힘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거 있잖아요. 광고할 때도요. raw power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 엄청 많거든요.
1: That's right. They do use this with engines, car engines.
0: Right. Mm-hmm. 자, 그리고 지금 locking fingers 하고 있어요.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물론 이제 중간에 뭔가 leather strap이 걸려 있겠지만, 근데 하는 이유가 있겠죠.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누가 말 그대로 그들의 weight을 pull 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이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1: Yeah.
0: 몸무게를 당긴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Okay. Now, originally, pull one's weight is an idiomatic expression.
0: Right.
1: And this means that in a group situation, you are doing your part. You're doing your part in that group.
0: Okay.
1: You are pulling your weight.
0: Uh-huh.
1: But here it says literally pull their weight. So they're basically literally pulling the weight of the opponent.
0: 맞네요.
1: Yeah.
0: 그러니까 원래는 pull one's weight이라고 하면 내가 정해져인 나만의 몸무게가 있는데 그것만 내가 당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do my part, 내 몫을 한다라는 원래 idiomatic expression이 있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이기 때문에 실제로 몸무게를 당겨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중적인 표현인 거네요.
1: Yeah,
0: 그렇죠?
1: yeah, that's right. And so you see these men, and if they're strong enough, the other person flies across the table.
0: 아, okay. So 여기서는 누가 제 몫을 다하는 거지를 보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누가 웨이트를 당겨오느냐 이것을 보려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raw power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그렇죠?
1: That's
0: okay.
1: right.
0: 자, 뉴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Germany's traditional finger wrestling tournament, Fingerhaken, was held where victory came down to the strength of a single middle finger. Over 180 competitors gathered this year to test their raw power, locking fingers through a single leather strap to see who could literally pull their weight.
0: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걸 골라보세요.
1: Number 1, 엄지, thumb. Number 2, 검지,

0: index finger. Number 3, 중지, ring finger. Number 4, 새끼손가락, pinky.
1: 뭔가 귀여운 걸로 끝나기는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것을 고르는 겁니다.
0: Number 1, 엄지, thumb. Number 2, 검지, index finger. Number 3, 중지, ring finger. Number 4, 새끼손가락. Pinky.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have Ed Sheeran sing Perfect.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손가락 명칭과 영어 표현이 잘못 연결된 것이었는데요. 정답은?
2: That would be number three, 중지, ring finger.
1: 네, 중지는 middle finger. 맞겠죠. Yeah. 그리고 약지는 ring finger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기에 아무래도 ring을 그쪽에 이제 결혼할 때 넣잖아요. 그렇죠? Right, 두 분께 선물 드립니다.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코지 B님 그리고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 0026님 아는 단어 나오니 기쁘네요. 출퇴근하면서 듣고 있어요. 영어가 늘길 하셨습니다.
2: It 반드시 will. 예, It will.
1: 반드시 늘 겁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1: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 소년이 화제입니다.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와, 이 축구장 13만 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할 만큼 지금 인도네시아의 산불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빨간 망토를 실제로 두른 그런 슈퍼맨 소년이 나타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2: Well, his name is Rudy Yansa. And he comes from Kalimantan, Indonesia. He's 17 years old. And, you know, his father is a volunteer firefighter. And so basically he decided to help his father fight this fire.
1: 그러니까 아버지도 이미 자원소방대이기 때문에 멋져요. 아버지도 hero.
2: That's right.
1: 근데 아들은 superhero.
2: Yeah. And he said there was no real like meaningful reason for the Superman costume. He just said it he thought it would be fun.
1: Yeah.
2: But they got the attention from social media. And millions of views.
1: 그냥 단순하게 카스튬을 입기만 하면 이게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입고 뭔가 의무감을 딱 가지고 임무를 딱 느끼면서 나 쫙 하면서 실제로 진화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으로부터 숲의 영웅으로까지 칭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자, 빨리 불길이 잡혀서 이 소년도 걱정 없이 이제 활짝 웃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2: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1: 인도네시아 산불 현장에서 슈퍼맨 복장으로 불을 끄는 17세 소년이 화제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flames를 막 flames, 그러니까 불길과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이해가 갈 수가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 in the thick of 라고 해서 뭔가 두꺼운 게 어디 들어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thick이란 실제 그 단어가 나오면서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라고 되어 있어요.
2: The way to understand this expression, in the thick of, think of a dense forest. It's a forest, and the most crowded and the place where it has the most tree is very thick. We call that very thick. So in the thick of the forest is that area. So when you're in the thick of something, you are kind of at that center of some sort of action or some sort of difficult times or chaos. You're kind of like right in the middle of that.
1: So you use this expression when something is actively happening.
2: Actively happening and usually it's probably going to be difficult. Something difficult.
1: 굉장히
2: happening.
1: 힘든 상황. Yeah. 뭐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hick of 뭐 heat wave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나요?
2: Sure.
1: 아, 한참 더울 때.
2: Yeah.
1: 그래서 뭔가 한참 심한 가운데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뭐 mid나 in the middle of도 좋지만 이거는 또 특히나 액티브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강조해 주네요.
2: Absolutely.
1: 그래서 지금 wildfires가 너무 심한 와중에 이 소년이 나타나서 빰빠밤 하면서 처리하고 있어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2: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0: from the local government.
1: 자원소방대원인 아버지를 따라 진화에 나선 이 소년은 현지 당국으로부터 숲의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2: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이라고 했습니다.
1: 일단은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보고요. 이 플레이트에 스텝업을 했다. 잠깐 접시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갔다고요.
0: Okay, hold right. on. We are not talking about 접시, but okay. we are talking about the baseball plate.
1: All right.
0: Okay, this is from baseball. Mm-hmm. So, you know, a baseball player goes up to the plate and hits the ball, right? Mm-hmm. So he's stepping up there. What this expression means is that you are taking responsibility when maybe other people don't want to mm-hmm. because it's maybe a little bit dangerous or, you know, it's very risky in this mm-hmm. case. But you show up and you do what is needed.
1: 아, 그러니까 남이 하기 싫어하거나 조금 두려워하거나 망설일 때 내가 나가겠어.
0: I volunteer.
1: Oh,
0: yeah.
1: okay.
0: That is the idea of stepping up to the plate.
1: 아, 그러면 여기서 plate는 접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구에서 타자가 이제 서게 되는 타석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Yeah.
1: 그래서 아무도 이거 배수로 안 칠 거예요? 그럼 제가 플레이트 나섭니다.
0: There you go.
1: 이런 느낌.
0: Uh-huh.
1: 그래서 위기 아니면 사람들이 망설이는 상황에서 나서다, 뭐 솔선수범하여 나서다라고 할 때 step up to the plate이라고 하네요. 근데 he's not alone.
0: No.
1: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이라고 했습니다. 이 alongside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0: Absolutely. Mm-hmm. It's next to or together.
1: Right.
0: But the idea is they're really side by side.
1: Mm.
0: That's the key point.
1: 맞아요.
0: It is not just like they're together, uh-huh. but he's like here and his dad is right here.
1: 뭔가 동등한 느낌.
0: Right alongside each other.
1: 아, 그러니까 뭔가 Batman 있으면 Robin이 함께 있는 거 아닌가요?
0: Yeah.
1: 제가 있으면 샘이 있고 샘이 있으면 alongside 제가 있고
0: alongside. There you go.
1: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하게 제가 오늘 사실은 Easy Writing 교재를 쓰고 있었는데요. Alongside가 진짜 이건 농담이 아니라 그 표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만들었는데 결국엔 또 먹는 예문이에요. So turkey was served alongside mashed potatoes. 이런 예문을 제가 썼는데
0: Sounds good.
1: 이게 나올 줄이야.
0: That's a good example.
1: 깜짝 놀랐습니다. Mm-hmm. 자, Cozy B 님이요. Step up to the plate. 음스 버릴 때 이 문장 쓰면 좋겠네요. 아무도 음식 쓰레기 버리기 싫을 때 내가 버리겠어.
0: Good one. Yeah, I'll do it.
1: 아,
0: oh, I love you forever.
1: 이거를 이제 mm-hmm. 그 저기 뭐야 부부끼리 얘기를 쓰면은 이 표현 바로 들어옵니다.
0: Yes.
1: 여러분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In the thick of Indonesia's raging wildfires, a 17-year-old boy is making waves for fighting the flames in a full Superman costume. Stepping up to the plate alongside his volunteer firefighter father, the brave teen's efforts have earned him the official title of Hero of the Forest from the local government.
1: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은요, Evening Special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 중에 중요한 거 몇 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crossroads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물론 이제 갈림길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나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그래서 인생이나 상황에 중요한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I think I'm at a crossroads in my career.
1: 나 지금 내 커리어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선 것 같아. 그래서 at과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뭔가 mixed feelings가 생겼다는 건 좋은 기분도 있고 조금 뭐 씁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한 심경이라 볼 수 있죠.
0: I have mixed feelings about moving to a new city.
1: 새 동네로 이사 가는 거 생각하면 마음이 참 복잡해. 자, alongside라는 거 바로 전에 했었죠. 뭐와 함께 무엇을 따라 동등하게 나란히란 느낌.
0: It was a great honor to work alongside you.
1: 오, 너랑 같이 나란히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Step up to the plate. 오, 이거는 아까 남겨주셔서 더 느낌 들어요. 음스,
0: yeah.
1: right? 솔선수범하여 나서다.
0: Someone needs to step up to the plate and solve this.
1: 누군가는 총대 메고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해. 라는 게 나왔고요. 자, 그의 총, 그저 stick to one's guns라고 얘기를 하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고수하다입니다.
0: I respect him for sticking to his guns until the end.
1: 그 사람 끝까지 자기 뜻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 정도가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있는데 그것을 면도날로 이렇게 살살살 긁어내듯이 shave off 한다는 것은 시간 비용 등을 조금씩 줄이다 깎다가 되겠습니다.
0: This new shortcut will shave off 10 minutes.
1: 이 지름길로 가면 10분은 단축할 수 있어. 그걸 shave off 할 거야. 자, 하나 더 짚어보면 come down to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뭐로 승부가 갈리다.
0: It all comes down to money in the end.
1: 결국은 다 돈 문제로 귀결되더라고.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했고요.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0: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Pink. It's Just Give Me a Reason.
1: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어떤 사람은 책을 침대 옆에 한 권, 가방 안에 한 권, 화장실에 한 권 이런 식으로 놓고 그때그때 조금씩 본다고 하던데 저도 해볼까요? 고민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동시에 읽는 걸 두고 병렬 독서라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읽으면 지루할 일이 없고 자투리 시간도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책은 돕기다의 작가이자 카페라이터 박웅현 씨는 한 권의 책을 천천히 깊게 읽는 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읽다가 멈춰서 여러 번 의미를 되새기고 자신만의 생각을 얹어서 해석도 해보는 식으로 말이죠. 책 읽는 방법에 정답이란 없는 거 아닐까요? 책을 좋아하는 이유도 하루를 보내는 방식도

0: 사람마다 다 달라서 각자에게 꼭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병렬 독서도 해보시고요. 또 다른 방법도 찾아보세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고 있을까? 가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능하다면 시가 되고 싶어. 가능하다면 노래가 되고 싶어. 그런 대답도 담아봅니다. 그렇게 한 권의 책에 담긴 우리, 서로라는 책을 펴고 넘기고 읽는 시간. 매일 낮 12시, 매일 밤 8시.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자,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 준비한 기사는요, 영화 해리포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브닝 스페셜에서도 전에 헤드라인 중 하나로 살짝 소개한 바 있는 그런 도비의 무덤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라서 국가 사업의 경로까지 바꾸게 된 사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B 부분에 적당한 표현 찾기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자, 우리말로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영어로는요?
1: Let me know if I can help.
0: 자,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1: Let me know if I can help.
0: 네, B에 적당한 표현 찾아주세요. 뭐 어떻게든 뭐 어떤 방식으로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단어로 된 표현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2: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자,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보죠.
1: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line.
0: 해리포터 덕후들은 어떻게 거대 전력망의 경로까지 바꿔버렸나라는 제목입니다.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곳이 실제 관광지가 되는 경우는 꽤 흔하죠. 영국 웨일스의 아름다운 해변 프레시워터 웨스트 역시 그런데요. 팬들에게는 단순한 여행지를 넘어 아주 특별한 성지입니다. 이 바로 영화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에서 자유를 찾은 집 요정 도비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던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영화가 개봉한 지 10수년이 지난 지금도 한 해 7만 5천 명이 넘는 팬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말을 받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영화 속 설정 때문에 무덤가에 양말을 두고 가는 팬들로 이제 장관을 이루기도 하는데요. 이 팬들의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던지 최근 CNN이 보도한 비하인드에 따르면 무려 수천억 원이 투입된 국가 전력망 케이블 노선까지 바꿔놓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오늘 이 내용 기사 일부를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영화에서만 존재했던 캐릭터를 위해 팬들이 직접 만든 기념 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들어보겠습니다.
1: Fans of the 2010 movie assembled a real memorial to the imaginary elf on the freshwater West Beach in Pembrokeshire, Wales, where the scene was filmed.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on top of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2010년 영화가 개봉한 뒤 팬들은 촬영지 해변에 도비를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무덤에는 자유로운 집 요정 도비 여기에 잠들다 라는 표지판도 세워졌고요. 어느새 팬들이 꼭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를 통틀어서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해요. 이제 자유를 드디어 얻은 집 요정 도비가 이제 해리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니까 해리가 직접 묻어주고 싶어. 정식으로. 마법 없이 말이야. 눈물이. 저 사실 죄송하지만 못 봤는데요. 이 지금 못 봤어요, 사실.
1: You 뭐, sure look like you did see it.
0: Right? Uh-huh. 근데 방금 와, 이 대사만으로도 벌써 슬픕니다. 네.
1: I mean, 네. Harry Potter. This is like a cultural phenomenon.
0: Right?
1: The kids who were raised on Harry Potter, I tell you, it was so magical that it's almost like, because maybe older adults may not understand, but the passion and the love that they have for this series is unparalleled.
0: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라 그럴까? fictional character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잖아요.
1: Almost like it's real.
3: You know what? I'm probably the only one around me who hasn't
0: actually seen the movie, but
1: yeah.
0: 반성하고 보겠습니다.
1: Okay.
0: 자,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Fans of the 2010 movie assembled a real memorial to the imaginary elf on the freshwater West Beach in Pembrokeshire, Wales, where the scene was filmed.
0: 2010년 영화가 개봉한 뒤 팬들은 촬영지였던 웨일스 펜브로크셔의 프레시워터 웨스트 해변에 가상의 요정을 위한 진짜 추모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팬들이 assemble 했다는 건 결국에는 gather 한 거예요. 이 보통 assemble, gather 하는 건 뭔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죠? 모였는데 모이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assemble 했냐면 a real memorial를 assemble 했대요.
1: Yeah.
0: 그러니까 이 memorial이라고 하는 것을 조합해가지고 조립하는 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mm-hmm.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Right?
1: Mm-hmm.
0: 근데 그냥 memorial이 아니라 real memorial이라고 강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1: Okay, so here's the thing. Why are they putting a real memorial? Because really, it's for a... not real character.
0: Right.
1: But they actually made a memorial.
0: Mm-hmm.
1: And a memorial is basically something that you create to remember and mm-hmm. honor a person. So typically like soldiers, mm-hmm. we have like the war memorial
0: right.
1: or we have like, you know, a statue of a famous, you know, hero
0: yes.
1: as a memorial.
0: Mm-hmm.
1: But this is not a memorial mm-hmm. of a real person.
0: Right. It's a fictional character, right?
1: Yeah.
0: 근데 memorial은 real이다.
1: Yeah.
0: Right. So memorial은 누군가를 진짜 기리는 공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추모 공간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있다. 실제 추모 공간을 assemble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on top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수북히 쌓인 돌더미 위에는 자유로운 집 요정 도비 여기에 잠들다라는 표지판이 세워졌고 이곳은 해리포터 팬들의 필수 성지가 됐죠라고 했어요. 아, here lies Dobby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Dobby lies here이지만 조금 더 극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순서가 바뀌긴 했네요. 자, 그리고 says 어디에 써 있냐면 a sign atop a pile of stones라고 했습니다. A pile of stones라고 얘기를 하면 돌이 막 쌓여 있는 느낌인데요. atop이라는 게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1: Yeah. It's A-T-O-P.
0: Mm-hmm.
1: So you may wonder, why not on top of the pile
0: right.
1: of stones? Because it really means they're pretty much the same thing.
0: Okay.
1: Atop is a bit formal.
0: Mm-hmm.
1: It's a bit more literary,
0: okay.
1: a little bit more dramatic.

0: 그러니까 회화에서는 많이 쓰진 않겠네요.
1: Yeah, so
0: 그렇죠?
1: it's like imagine a sign on top of a pile of stones. That's too long. A sign atop a pile of stones.
0: 목소리를 또 그렇게
1: Feels
0: 하셔가지고.
1: Different. Feels different.
0: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on top of라고 하면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인데 뭐 위에 있다라고 할 때 그냥 atop. 이라고 쓰면은 이게 조금 더 문학적이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 드라마틱한 느낌을 좀 주게 됩니다.
1: Right.
0: 그래서 atop은 여러분 on top of로 바꾸셔도 돼요. So a sign atop a pile of stones라고 하면 돌 무더기 위에 세워진 표지판에 이렇게 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많은 사람들에게 tourist destination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객들의 목적지라고 돼 있지만 여기서 맥락으로는 내가 거기 꼭 가보고 싶어이기 때문에 관광지 명소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자, part 1 다시 듣겠습니다.
1: Fans of the 2010 movie assembled a real memorial to the imaginary elf on the freshwater West Beach in Pembrokeshire, Wales, where the scene was filmed. Here lies Dobby, a free elf, says a sign atop a pile of stones, a memorial that became a tourist destination for the series' many admirers.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1: Here's Jay Tager with Like I Do.

0: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해리포터 덕후들은 어떻게 거대 전력망의 경로까지 바꿔버렸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평화로운 추모 공간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지난 2019년 해변 아래로 대형 전력 케이블을 묻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비의 추모 장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영국과 아일랜드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던 만큼 이 사업을 쉽게 멈추거나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팬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 항의 전화가 거의 수백 통이 걸려왔다고 하는데요. 사업 책임자 입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요. 이런 팬들의 반응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들어볼게요.
1: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2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0: 원작에서는 도비가 죽은 곳이 웨일스가 아니라 콘월이라는 사실도 집 요정이나 해리포터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허구의 이야기였지만 팬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담당자는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동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네, 이 실제 촬영지가 그렇죠 영국 웨일스 남서부의 펜브룩셔의 Freshwater West Beach라는 곳이고요. 다만 이제 원작 소설 속의 설정은 웨일스가 아니라 Cornwall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찾아가는 도비의 무덤이 실제 무덤이 아니고요. 촬영지에 팬들이 만든 추모 공간에 이제 돌을 하나씩 쌓아 만든 형태.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전에 벌어진 일이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이 프로젝트랑 이런 것들 자체가.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프로젝트 이제 담당자 그리고 러들럼이 최근 팟캐스트에서 이제 도비의 추모 공간을 피하기 위해서 케이블 경로를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공개가 됐다고 하네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0: 원작 소설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에서 도비가 죽은 장소가 웨일스가 아니라 콘월이라는 사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아까 계속 나왔는데요.
1: Never mind, never mind,
0: never mind,
1: yeah.
0: Never mind로 계속 시작을 합니다. So 여기서는 예를 들어,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이거, you know, is in Cornwall이었다, not Wales. 근데 왜 이걸 never mind 하라고 했을까요?
1: Okay.
0: 이 사실을.
1: So it doesn't matter. That's what it means. Never mind. It doesn't matter.
0: Right.
1: It's not important.
0: Okay.
1: Just forget it. Because when we say, never mind, and we do this in conversation.
0: Okay.
1: What is it that you wanted? Oh, never mind. Oh, forget it. It's not, it doesn't matter.
0: Oh,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거는 뭐 신경도 쓰지 마라. So, 여기에서 그 다비가 그 책에서 죽는 것, 그 장소는 사실은 Cornwall이다. Wales가 아니라. 근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중요하지
1: Not important.
0: 않다.
1: Yeah.
0: 자, 연결해 볼게요.
1: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2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0: 우리가 알기로는 집 요정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도 해리포터 역시 우리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가상인물이라는 것도 이런 것도 아무래도 상관없었죠. 라고 했습니다. So,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라.
1: Yeah.
0: 중요하지 않다. 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을 좀 하나 했어요. Never mind that elves. Right?
1: Yeah.
0: Elves 그 요정들이 aren't real 이라는 거. 그리고 괄호치고 as far as we know.
1: Yeah.
0: 약간 살짝 조금 sarcastic하기도 하면서도
1: sure.
0: 위트 있게 좀 쓴 것 같은데요.
1: Right.
0: As far as we know, 뭐 as far as I know 어떤 뜻일까요?
1: So we know elves are not real. But there is humor here.
0: Yes.
1: And so the writer says as far as we know. Well, I mean from what I know, they're not real, but Who knows? I could be wrong. So there is the idea, right. as far as I know, means this is the information that I have, but I could be wrong.
2: Okay. So as far as I know,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 그게 틀릴 수는 있는데요. Mm-hmm. 그 정도는 제가 그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1: Yeah.
2: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정보만 따진다면 우리가 아는 하는 걔네가 elves가 진짜가 아닐 텐데 당연히 진짜가 아니죠. 하지만 유머를 좀 넣은 것이다. So 여러분들 as far as I know라고 하는 거가 내가 아는 한인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as I know라고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as far as가 다 들어가야 우리가 아는 한, 내가 아는 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해리 포터가 made up character이라고 하는 거, 그것도 made up character이라고 하는 것도 never mind,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made up 됐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캐릭터가.
1: Okay, so made up character is a character that is not real.

0: So if you make up a story, it means that you are making a story from your imagination.
1: Right.
0: Right, from your mind. It is not a real thing. Mm-hmm. So a made-up character, mm-hmm. a made-up story,
1: right.
0: it means that it is just, you know, it's like a novel.
1: Right.
0: It's 뭔가, not real.
1: 뭔가 지어냈다라는
0: yeah.
1: 얘기네요. 없는 거로 그냥 make-up 한다는 게. Right?
0: Yeah.
1: 이거는 뭐 만회하다 할 때 make-up. 이게 아니라
0: no.
1: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가 뭔가 재미없는 얘기했을 때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you just made it up, didn't you? 뭐
0: yeah.
1: 이러면서
0: yeah.
1: 너무 재미없으니까,
0: yeah,
1: right?
0: That's right.
1: Okay, so make 뭐 예를 들어서 make up an excuse라는 말도 쓰잖아요. 없는 거를 변명을 지어낸다라든가. So 이거는 made up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낸이 되겠네요. 그런 캐릭터 결국에는 꾸며낸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1: 거센 반발이 일어난 뒤 담당자 러들럼이 동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만들어진 이야기잖아. 네, 이 모든 것이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Fictitious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Is it different from the word fictional?
0: Okay,
1: right.
0: So originally is fiction. Fiction,
1: right.
0: Non-fiction.
1: Right.
0: Right. Fiction is made-up story.
1: Right.
0: Right. So from that comes fictional and then fictitious, all the same thing.
1: Okay.
0: So basically fictitious uh-huh. means it's not real.
1: Oh,
0: it's
1: okay.
0: made up.
1: So it's the same as fictional then?
0: Very, very much so.
1: Okay. So fictional하고 fictitious. 아, 아무래도 fictional이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mm-hmm. 같아요. 그래서 좀 만들어진 가상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허구의라는 느낌인데 fictitious라는 단어도 의미는 똑같다라고 mm-hmm. 하는 거고요. 이거 다 만들어낸 거잖아.
0: Yeah.
1: Made up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uproar 후에 말이죠. 여기서 uproar가 원래 대소동인데 사람들이 와, 안 돼요! 라고 한 이 사건을 얘기를 하겠죠. Alright,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Never mind that the place Dobby dies in the book 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is in Cornwall, not Wales. Never mind that elves aren't real, as far as we know. Never mind that Harry Potter 2 is a made-up character in a different kind of world from ours. The whole thing is fictitious, Ludlam remembered telling a colleague after the uproar.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은 B 부분의 적당한 표현 찾기 되겠습니다.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0: Okay, let me know if I can help B. Let me know if I can help B.
1: 네, 단어 3개로 구성된 표현입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죠.
0: Here's One Direction with What Makes You Beautiful.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As I know 관해서 질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 PE님이요. 그럼 As I know 하면 무슨 뜻인가요?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거를 그 흐름상은 알아 들을 수는 있을 수 있는데 문법적으로 칠 때는 이렇게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아예 그냥 표현 자체를 as I know는 조금 어색하고요. 그래서 as far as I know로 fix 시켜야 돼요. 그리고 you는 돼요. As you know, as you may know. 이거는 아시다시피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내가 아는 바로 5818님이요. 그럼 내가 아는 바로는 할 때 as I know 이것도 틀린 표현인가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yeah. as far as I know라고 해야
1: That's
0: 맞습니다.
1: Right. Good question. 네. Mm-hmm.
0: 자, 사실 우리 다림님이요. 다림님이 그러고 보니 마유쌤 동그란 안경 쓰시면 해리포터 느낌 날 텐데요. 제가요? 갑자기?
1: Kind of. He's got like those round eyes.
0: 맞아요. 조금 근데 뿔테로에다가 좀 날아다닐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규모 전력 인프라 사업이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비용이나 공사 일정 때문에 이 경로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죠. 게다가 해변 주변에는 관광이나 환경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해당 사업 역시 단순히 한 장소만 피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팬들의 절절한 항의 그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던 사업자들은 결국 여러 조건을 다시 따져가면서 공사 경로를 조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들어볼게요.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avoiding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Bronze Age found near the site, Ludlam said.
0: 아이들까지 포함해 팬들의 전화가 수백 통씩 쏟아지자 결국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도비의 추모 공간을 피해가도록 케이블 경로를 돌린 건데요.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도 피해가도록 경로를 조정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바꿔달라고 한 그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이거를 듣고 귀 기울여준 사람들이 또 대단한 것 같아요.
1: I mean, these businessmen, right. they didn't have to do that.
0: Right? I mean, yeah. they could have lost a lot of money on this,
1: Sure,
0: right?
1: absolutely.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안 되겠다. 혹시 그 크롭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분 중에 굉장한 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1: But you know, when you get a phone call from right. a little girl or a boy, excuse me, sir. You know, I mean, I don't...
0: excuse me, sir.
1: Pardon.
0: 이 약간 라우스를 바꿔줄 수 있나요? 하면은
1: okay. How can you say no?
0: I know, right? Mm-hmm.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0: 아이들까지 포함된 팬들의 전화가 수백 통씩 걸려오자 결국 계획이 수정되었습니다. 해서요. 이게 한두 통이 아니에요. Hundreds of phone call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들 hundreds of 하면 진짜 딱 수백 뭐 이게 아니에요.

0: 아니라 정말 그만큼 많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플랜이 바뀌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avoiding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Bronze Age found near the site, Ludlam said.
0: 도비의 무덤을 비켜 가도록 케이블 경로를 바꾼 거죠. 동시에 근처에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 유적지도 요리조리 잘 피해서 깔았다고 담당자 러들럼은 전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케이블이 이제 그대로 뚫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도비스 그레이브 쪽으로.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it was rerouted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1: So reroute means simply to change the original route. It changed the path or the direction. So they're supposed to go this way, but because of Dobby's grave, they had to go to the right and then, kind of veer around.
0: 그러니까 route 자체가 이게 route or route라고 해서 경로를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잡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route는 여러분 영화만 봐도 보면 길에 고속도로 콱 뚫린 데 보면 위에 써 있잖아요.
1: Route
0: 루트
1: 66.
0: 66.
1: Oh, yeah.
0: 아,
1: That's a
0: yeah.
1: famous one.
0: 그래서 루트 하고 나서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길, 긴길 이름이죠. 그렇죠? 숫자가 되겠죠. 근데 거기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고요. Reroute는 경로를 바꾸다. 자,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또 중요한 이런 archaeological remains를 또 조심해서 피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 Yeah,
0: Right?
1: it's really interesting because, had it been not for Dobby's grave, they maybe wouldn't have seen these archaeological remains. Who knows? But anyway, archaeological remains means what is left from a very ancient culture.
0: Okay.
1: In this case, from the Bronze Age.
0: 아, 청동기 시대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Remain 한다는 게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아 있다란 동사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적 유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Archaeological 이라고 하면 고고학적인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After hundreds of phone calls from fans, including some children, the plans changed. The cable was rerouted to avoid Dobby's grave, while also carefully avoiding archaeological remains from the Bronze Age found near the site, Ludlam said.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Harry Styles with Satellite.

0: Deep Dive Daily, how Harry Potter fans changed the path of a major UK-Ireland power line.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블 경로를 변경하는 것 외에도 기술진에게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 바로 해안가의 아름다운 모래 언덕과 환경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전력선을 묻는 작업이었다는데요. 이 청정 에너지를 수송하는 대형 인프라와 팬들의 추억이 서린 장소가 어떻게 아름다운 동행을 이뤄냈는지 마지막 파트 들어볼게요.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We didn't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0: 개발진은 땅을 파헤치지 않고 수평 굴착 기술로 케이블을 매설했습니다. 덕분에 해변과 사구 그리고 도비의 추모 공간은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전력 케이블은 현재 가동 중이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도비도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와, 이거는 그 현대 문명, 막 뭔가 테크놀로지와 뭔가 문화가, 문학적인 것이 뭔가 함께하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네요.
1: Great story. Right. It's a great story. Yeah.
0: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0: 개발진은 땅에 도랑을 파지 않고 수평 다방향 굴착 기술을 써서 케이블을 매설했죠.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horizontally 뭔가 뚫었다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mm-hmm. 가로로 이렇게 뚫은 게 될 것 같은데요. To lay the cables, 케이블을 넣기 위해. 근데 아무렇게나 넣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케이블을 그냥 lay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1: Yeah.
0: So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했는데요. 이 땅에다가 trenches를 만들어내는 것을 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lay the cables 했다라고 했는데요. Trenches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공간을 얘기할까요?
1: Well, I think you've seen it in a war movie, mm-hmm. right? Especially like World War I, World War II.
0: Right.
1: They had those trenches or those kind of long, narrow mm-hmm. ditches that were dug on the ground
0: uh-huh.
1: and they would like hide there.
0: 숨어서.
1: Yeah, that's right. right. That is what the trenches. So
0: okay.
1: they were avoiding that.
0: Right. Mm-hmm. So 그러니까 땅에 뭔가 도랑을 만들어 버리고 굴착 구덩이를 만들어 버리면 이게 훼손이 될 수 있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mm-hmm. trenches라는 게 여러분들 어떤 땅에 판 도랑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같은 경우에서는 이 참호라고 하죠. 거기 숨어서 있을 수가 있는 느낌. 그래서 왜 표현 중에 we are in the trenches toget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 배를 탄 거다. 같이 고생하고 있다라는 표현으로도 쓰죠.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1: We didn't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0: 해변이나 사구 그리고 도비의 무덤은 그 어떤 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 CEO 오라일리가 말했습니다. 뭔가 되게 멋져 보여요. So we didn't disturb the beach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해변을 disturb하지 않았다라고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disturb하면 disturbing 하는 건 사람을 disturb 한다고 하지 않나요?
1: Yeah, if you go to the hotel, do not disturb.
0: Right, 문에 딱 걸어놓는 거.
1: Yeah, that's right. Okay. So basically, that's what it means. But this is why you have to look at the context.
0: Mm-hmm.
1: So if we didn't disturb the beach, it means that we didn't bother the beach. We didn't touch the mm-hmm. beach. Left it as is.
0: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1: Yes.
0: 훼손하지 않았다. 변형하지 않았다. 그래서 so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disturb 한다는 게 뭐 destroy 한다든가 뭐 mm-hmm. change make changes라고 한다든가 이런 표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 Mm-hmm.
0: So disturb the beach는 해변을 훼손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Or the dune, dunes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래 언덕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Dobby's grave는 안 되겠죠, right? So 근데 여기 보면요.

0: Darby's grave in any way. 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 Oh, that was a nice dress, Sam. Very 네. nicely said. In any way.
0: Any way.
1: And this is important because it means whatsoever. Mm-hmm. We didn't even do even a little bit to mm-hmm.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0: Okay.
1: So it means whatsoever, in any matter,
0: okay.
1: we didn't do it.
0: 그 어떤 식으로도 우리는 건들지 않았어요. Mm-hmm. 방해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뭘 이렇게 긁어낸 것도 없고 mm-hmm. 스쳐 지나간 것도 없고
1: yeah.
0: 진짜 말 그대로 any, 그 어떤 way, 방식으로든 이 되겠네요. 그럼 쌤, 이거는 보통 negative sentences를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1: Sure. Right. But we can also say, mm-hmm. and this is also often used, I'll help you in any way I can.
0: Mm-hmm.
1: So, whatever it is, I will help you.
0: 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도움이 됐으면
1: yes.
0: 내가 도와주겠다. 뭔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okay. 표현입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0: 이 전력 케이블은 지난해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도비는 여전히 평화롭게 안식을 취하고 있죠. 라고 했습니다. So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이게 조금 아름답게 끝이 났는데요. 우리가 흔히 RIP 라고 하는 것이 이 rest in peace를 줄인 게 되겠죠. So 평화롭게 안식을 취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Developers used horizontal direct drilling to lay the cables in a way that avoids creating trenches in the ground. We didn't disturb the beach or the dunes or Dobby's grave in any way, O'Reilly said. The cable has been operational since the beginning of last year. Not far away, Dobby continues to rest in peac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내가 어떻게든 그 어떤 식으로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였는데요. 영어는 Let me know if I can help. 그 다음에
1: In any way.
0: 네, so in any way는 one word로 쓰는 게 아니라 any 띄고 way라고 써야 됩니다. 자, 많이 뭐 보내주셨는데요. 0210님이요. No matter what. 그 무엇이 되었든. 좋습니다.
1: Okay. 박소영님 says, whatever it takes.
0: 아, 그게 어떤 일이 들든, 그죠? Mm-hmm. 김잔디님이요. Let me know if I can be of any help.
1: Oh, that's wow. very helpful. H. Lee Ack님 says, in any how. I would say, yeah,
0: way로
1: in
0: 바꾸는
1: any way.
0: 거.
1: Yeah, yeah.
0: Okay. So, 3079님이요. At any rate 이라고 하셨습니다.
1: Okay. Mm-hmm. 2812님, by all means.
0: All right.
1: Okay, those are good options.
0: Yes. Mm-hmm. 자, 많은 분들이 in any way 보내주셨고요.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신수아님,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요, 7342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and thanks everyone for participating.
0: All 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Stella Jang with L'amour, les baguettes, Paris.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 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도비의 무덤을 지키려고 실제로 전력 케이블을 경로까지 바꿨대. 와.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
0: 그럼 해리랑 셀리를 지키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 날지 상상해봐.
1: 어? 해리는 그렇다 쳐도 셀리는 누구야? 설마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0: 그 영화 아니야? 엉뚱한 해리였군요.
1: When Harry met Sally. Look at you, how funny you are.
0: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가 되겠는데요. 이게 문장으로 될까요? 일단 문장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Okay. People really went to bat for him. Okay. So the expression here is to go to bat for
0: someone, right? Mm-hmm. Okay. 근데 이게 결국에는 go to bat for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벗고 나선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막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1: So basically, yes, you are. It's the idea of like if someone's in trouble, mm-hmm. you are going to stand up for this person.
0: All right.
1: You're going to defend this person. So. That is the idea.
0: Okay.
1: If you go to bat for someone.
0: Uh-huh.
1: It's like maybe, again, baseball analogy, uh-huh. like the player can't bat.
0: Uh-huh.
1: So you step up, say, I'll bat for you.
0: Oh.
1: Bam.
0: 약간 흑기사가 되는 그런 느낌인가요? 아까 전에 step up to the plate이 좀 생각이 납니다.
1: Yeah.
0: Right?
1: So in that case, step up to the plate, a little bit different.
0: Mm-hmm.
1: Step up to the plate is like you call it volunteer, I'll do it.
0: Mm-hmm.
1: But this is specifically to help someone.
0: Okay. So 이거는 누군가 위기 상황에 있었을 때 mm-hmm. 스스로 나서서 도와주는 거.
1: Yeah.
0: 너가 이거 뭐 공이 날아오는데 공을 칠 수가 없다고? 그럼 내가 가가지고 go to bat for you
1: yeah.
0: 할게 라고 해서 쓸 수가 있겠고요.
1: That's
0: 아까
1: right.
0: step up to the plate 이라고 하는 것은?
1: That means you are kind of taking responsibility when other people mm-hmm. are like, I don't really want to. Mm-hmm. You're like, I'll do it.
0: Okay. So, 그러니까 mm-hmm. 어떤 사람이 위기에 빠졌는데 도와주는 건지 혹은 그냥 사람들이 하기 싫은데 내가 그냥 나서서 하는 건지 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Mm-hmm. 근데 여기서는 진짜 발벗고서 내가 도와줄게.
1: Yeah.
0: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Yeah.
0: Right?
1: And I would like to tell you, Sam, that I would go to bat for you
0: oh, my.
1: If anything happened. To you. I'd be like, uh-huh. I'm going to take over. Hold on, Sam. I gotcha.
0: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1: I don't
0: 갑자기,
1: know.
0: 갑자기 두렵네요. Alright, 자, 대화에서 표현들이 몇 개 더 나왔는데요. 자, 크리스틴 쌤이 실제로라는 말을 여기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비의 무덤을 지키려고 전력 케이블 경로까지 바꿨대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버렸대 라고 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 쓰면 좋을까요?
1: The word you're looking for is actually.
0: Mm.
1: They actually. It's almost like, mm-hmm. wow, I can't believe they did it.
0: Mm-hmm. Mm. Right. 이거는 그냥 they did it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They actually did it. 뭐 이런
1: yeah.
0: 식으로 쓰면 이거는 말은 하기 쉬운데 진짜 행동으로 옮겼다고?
1: Yeah.
0: 이 정도로 강력해질 수가 있겠네요.
1: That's right.
0: right. 근데 이거 약간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actually가 보통 문장 맨 앞에 와

0: 가버리면, well, actually, 이러고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을 때, 그거를 바꿔줄 때, 고쳐줄 때 많이 쓰죠, 그죠? 그래서, 마유쌤, 저기, 족발 안 먹잖아요. 누군가 그랬을 때, actually, I do eat it. 이런 식으로 바꿔줄 때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뜻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위치에 따라.
1: Actually, you know what? What
0: Right.
1: you should say is like, actually, I do.
0: No, I don't. Actually, I do.
1: I do.
0: 화까지 나야 되는 건가요? Okay. So, 예를 들어서 이런 게될수 있겠죠. 예문을 들어보면, I thought it was hard, but it's actually easy, right?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 사실 실제로는 쉽더라. 그냥 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쉽더라. 사람들 얘기만 들어서.
1: It's interesting, Sam, because native speakers use this word actually a lot.
0: Right.
1: Yeah. So, like, you know, I didn't want to go, but actually, it turned out okay.
0: 나 가기 싫었는데, 뭐,
1: It
0: 실제로
1: was actually pretty
0: 괜찮더라고.
1: good.
0: Right. 자, 그리고 크리스틴 쌤이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해리는 그렇다 쳐도, 아니, 셀리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해리는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해리포터에도 해리니까. 자, 이런 식으로, 뭐는 그렇다 쳐도, 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뭐가 자연스러울까요?
1: Okay, so what you can do is this pattern. Harry, which is the noun, right? Sure, but. So something, sure, but.
0: But, 그럼 이 케이스에서는, 그래, Harry, sure, but 이렇게 가면 해리는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래, 가격은 저렴할 수 있겠지만, 근데 퀄리티가 별로지 않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price,
1: Sure,
0: sure.
1: but what about quality?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게
1: That's a
0: 되는 거예요.
1: very conversational pattern.
0: Right. 이게 완전 complete sentence는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회화체에서 많이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Absolutely.
0: Right. 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도비를 위해 발벗고 나선 거지. 영어로 하면 people really went too bad for him 였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They actually rerouted a power cable to protect Dobby's grave. Oof, people really went to bat for him.
0: Well, imagine what they would do to protect Harry and Sally then.
1: Harry? Sure, but who's Sally? Are you talking about when Harry met
0: Met Sally?
1: Sally?
0: What? That's not it?
1: No!
2: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 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무키냥님이요. 시간 안 맞아서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해리포터라니 못 참죠. 잘 들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리포터 팬분들이 굉장히
1: Oh,
0: 많더라고요.
1: so you have no idea, Sam. It is a cultural phenomenon.
0: 여러 편 나왔다면서요,
1: Yeah,
0: 그렇죠?
1: there's like eight.
0: Oh
1: Oh,
0: my.
1: like the movies. There's like eight movies.
0: 빈주하셔야겠습니다. 네. All right, that's our show for today.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with us for the past 2 hours. And Sam,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Oh, likewise to
0: Right.
1: you too. We'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a song by Oasis. It is Whatever.
0: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very special evening, you
1: All
0: guys.
1: right, we'll see you tomorrow. Take
0: Yes.
1: care. Bye.
0: Bye.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0: 내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This week is the food week.
1: Yay.
0: Yay. 맞아요. 좋기도 하면서도 싫기도 하네요. Because we have things to do and we can't eat. 할 일이 있으니까 일단 먹을 순 없죠, 우리는. 여러분들은 뭐 드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네,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if you had some food and it was really delicious and it's accountable food, then you might ask, can I have another one?
0: 아, 셀 수 있는 음식이라는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셀 수 있는 거고 너무 맛있었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 can I have another one?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Can I have another one? 네, 그래서 하나 더 달라고 할 때 물어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거 조금 실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영어권에서는 뭐 더 달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거니까. 네, 물어보는 거는 뭐 상관없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오늘 같이 그럼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질문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1: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이었죠. 자, 일단 우리가 상대방에게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뭐를 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는 그런 질문이죠. 이렇게 허락을 구할 때는 Can I? 로 질문을 시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So, Can I? 뭐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죠. Can I? Can I? 이거 익숙해지시고요. 자, 뭘 해도 돼요?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니까 여기서는 이제 동사가 와야 되는데 먹다. 먹다라는 뜻의 동사는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두 개를 많이 씁니다. Eat 그리고 have. Have를 한번 써볼까요? Eat는 너무 직설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have, 먹다, have. 그래서 can I have 뭐뭐? 이렇게 되면 먹어도 될까요? 라는 뜻도 되지만 가져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나 더 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먹었잖아요. 그럴 때는 another one, another가 또 하나의 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one은 앞에서 언급한 것을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another on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an I have another one? 우리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요. 하나 더 가

0: 줘도 될까요? 요렇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another one은 셀수 있는 음식의 경우. 뭐 예를 들자면 도넛은 하나, 둘, 셋셀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another one 쓸수 있지만 딱 하나, 두 개로 나눌 수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some more라는 표현을 쓰시면 돼요. Can I have some mor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요거는 136쪽에 더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Can I have another one? 이 질문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1: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the sentence was, "Can I have another one?" We're going to change another one to something else. So, can I have 뭐뭐?
0: Another one 대신에 다른 명사를 넣어서 뭐뭐를 먹어도 될까요? 혹은 가져도 될까요?로 만들어 주는 거죠. 뭐 음식이 올 수도 있고요. 음료수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게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Well, our sentence, "Can I have another one?" is for countable things. Sometimes there are foods that are both countable and uncountable, like cake.
0: 케이크는 셀수 없죠.
1: You can't really count cakes unless you're talking about entire cakes.
0: 그쵸.
1: But otherwise, you have some cake. You have a piece of cake. So for our first sentence, let's do,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0: 피자도 사실 countable 하지 않죠. 슬라이스로 썰어야 하지만 우리가 countable 셀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단위가 들어가야 합니다. Slice of가 들어갔죠?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1: Can I have the menu?
0: Can I have the menu? 여기서는 그러면 메뉴를 먹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1: 아니에요.
0: 네, 그렇다고 해서 메뉴판을 내가 사도 되겠냐도 아니니까 그냥 가져다 줄수 있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가장 자연스럽겠네요. Can I have the menu? 그리고 메뉴는 우리가 말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각각의 음식을 메뉴라고 하는데 메뉴는 음식의 리스트가 들어있는 그 메뉴판. 네, 그거를 메뉴라고 하죠.
1: 네.
0: 네.
1: Can I have a glass of water?
0: 물도 셀 수가 없어요. 물도 잔에 넣어야 물한 잔, 요렇게 셀수 있는 거죠. 그래서, Can I have a glass of water? 이 경우는 물을 아직 마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a glass of water죠. 이미 마셨는데 또 달라고 할 때는, Can I have another
1: Another
0: glass of
1: glass of
0: water가
1: water.
0: 되는 거고요. 우와! These are so good! 이거 정말 맛있어요. Can I have some more? 좀더 먹어도 될까요?
1: Of course, 물론이죠. There's plenty. 많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셀수 없는 거일 수도 있고 셀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Can I have some more? 이거는 애매모호할 때쓸수 있어요. 좀더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셀수 없는 것에도 쓸수 있습니다.
1: Well, okay, here's a sentence that is not correct. Please fix this sentence.
0: Okay.
1: Can I have a rice?
0: 아, rice. 밥. 밥도요. 우리는 밥 주세요라고 하지만 사실 밥은 그 자체로는 셀 수가 없어요. 밥을 하나에 하나에 셀 수는 있지만 우리가 밥을 얘기할 때 하나에 하나에 세서 먹진 않잖아요.
1: It's just a substance, really.
0: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컨테이너가 있어야 되겠죠.
1: So you will have to say, "Can I have a bowl of rice?"
0: 네, 그래서 밥한 공기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의미로 Can I have a bowl of rice? bowl 스펠링 어떻게 되나요?
1: BOWL.
0: 네, 그래서 bowl이라고 하면 움푹 패인 그릇을 bowl이라고 하죠.
1: Can I have

0: Have the Wi-Fi password?
1: 오, Wi-Fi password. 이 경우는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달라고 할때 쓰는 거죠. Wi-Fi password. Wi-Fi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왜냐면 특정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0: Can I have a deluxe room?
1: 호텔에 갔을 때 어떤 방을 원하십니까, 손님? Can I have a deluxe room? 딜럭스 룸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Can I have a program, please?
1: 프로그램. 잠시만요. 프로그램을 달라고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줘요? 프로그램은 짜여져 있는 게 프로그램인데. 자, 그 프로그램이 쓰여져 있는 안내 책자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내 책자를 주세요. 아니면 안내지를 주세요라고 할 때 프로그램이라고도 할 수 있죠.
0: Can I have a sample?
1: Sample. 샘플을 얘기하죠. Can I have a sample? 네, 샘플 하나 주세요의 의미로 어가 여기서 들어갑니다.
0: And how about one more?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1: My sauce on the side. 자, 이거 굉장히 좋은 예문이네요. 샐러드를 시켰어요. 근데 나는 소스는 따로. 우리 탕수육도 우리 찍 먹으러 먹느냐, 부먹으로 먹느냐 얘기하는데 소스는 따로 주세요라고 할 때 내가 먹는 소스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my sauce라고 합니다. 그래서 can I have my sauce 따로 옆에 on the side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하니까 잘 외워두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연습했던 거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0: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1: Can I have another slice of pizza?
0: Can I have the menu?
1: Can I have the menu?
0: Can I have a glass of water?
1: Can I have a glass of water?
0: Can I have some more?
1: Can I have some more?
0: Can I have a bowl of rice?
1: Can I have a bowl of rice?
0: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1: Can I have the Wi-Fi password?
0: Can I have a deluxe room?
1: Can I have a deluxe room?
0: Can I have a program, please?
1: Can I have a program, please?
0: Can I have a sample?
1: Can I have a sample?
0: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1: Can I have my sauce on the side? 네, 잘하셨어요. My sauce on the side. 요거는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Can I have 뭐뭐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3: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2: 정말 좋은 주인이세요.
3: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1: 네, 이렇게 집주인분이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이렇게 서비스로 음식도 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복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아시죠? 아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연습했던 그 문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라고 했네요. 뭐 물론이죠는 뭐 쉽죠. 그렇죠?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왼쪽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Left. 정말 좋은 주인이시네요. 자, 주인. 여기서는 식당 주인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어떤 파티를 진행하는 주인이라는 의미이죠.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라고 했는데 좋다는 거는 굉장히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표현할 때는 happy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다. 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들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배웠던 표현 상기시켜 볼까요?
4: Can I have another one?
5: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4: You're such a good host.
5: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1: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4: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1: 자, 이 문장은 우리 연습했죠, 그쵸? Can I have another one?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미 하나를 먹었고 또 먹어도 되냐라는 질문이죠. 물론이죠. 많이 남아있어요.
5: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0: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1: 자, 물론이죠. Of course도 좋지만 굉장히 좋은 표현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0: Please do.
1: Please do. 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콩글리시 같기도 한 그런 표현인데요. Please do.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이죠. 어우, 제발요. 어우, 많이 드세요.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이에요. 많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다시 한번.
0: There's so much left.
1: There's so much left. There's so much. 정말 많아요. 근데 어떤 게 많다고요? Left. 남아있는 게 많다라는 거죠. There's so much left. 자, 이렇게 말했더니 정말 좋은 주인이시네요. 라고 했어요.
4: You're such a good host.
0: You're such a good host.
1: You're such a good 뭐뭐. 이것도 아주 좋은 패턴인데 Zach, you're such a good friend.
0: Oh.
1: 네, 당신은 정말 좋은 친구예요.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host예요. H-O-S-T. Mm-hmm. 자, host는 주최자라는 뜻이고요. 주최 측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이벤트를 주최한 측도 host라고도 할 수 있어요.
0: Or a show. Like oh. you are a good host too, Kaylin.
1: You too, Zach.
0: Well, thank you.
1: 네, 저희도 이 경우에는 Start English의 host이죠. 근데 이 경우는 이제 파티를 host, 주최한 사람이 즉 집주인인 거죠. 저희 막내 동생 이름이 주인인데, 네. 아, 하지만 영어 이름은 host는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라고 해요. 네, 농담이고요. 자, you're such a good host.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그랬더니 우리 집주인이 다들 음식을 즐기고 있으니 좋네요.
5: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0: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1: 네, I'm just happy. 저는 그저 기쁠 뿐이에요. 왜요?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들어볼 텐데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here's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Can I have another one?
5: Please do. There's so much left.
4: You're such a good host.
5: I'm just happy everyone is enjoying the food.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센텐스는
0: Can I have another one?
1: 자, 연음이 되는 부분이 두 군데나 있어요. Can I? 이 부분은요. 빨리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can도요. 큰처럼 들려요. 그래서 can I? 이렇게 들립니다. 큰 I를 빨리 발음하면 돼요. Can I? 그 다음에 have하고 another는 have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되죠. 조금 더 가면 Can I have another one? One까지도 좀 더 붙여서 발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0: Can I have another one?
1: Can I have another one? 네, 많이 연습해 주시면 해주실수록 원어민처럼 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0: And it's almost the end of the month, so I would like to remind you that if you'd like to pick up your Start English book for next month, They are available now in your local bookstore.
1: 그리고 복습하기에 교재 있으면 더 유용하거든요.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Wonderful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1: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네, 오늘 벌써 26일 수요일입니다. 세상에. Wow.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가나요?
1: Now, did you go out and get the September Easy English book?
0: Are you asking me, 선생님?
1: Yes. Did you get your book?
0: Oh, they actually gave me some.
1: Yes, of
0: course.
1: So,
0: thankfully, thank you so much, 통화 출판사님. 네.
1: Well, to our wonderful listeners, it's always wonderful to study together with our textbook. They have so many practices you can do. I think it's a wonderful way to really remember and practice them.
0: Practice them.
1: In real life.
0: 그렇습니다. Yeah. 방송은 사실 물론 이제 오디오 억당이 있고
1: right.
0: 하지만 물론 방송이 이제 우리 들을 때 그때 열심히 들으면서 막 따라 말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시잖아요.
1: Right.
0: 그러면서 아 이게 이제 finally it's going to be in my vocabulary, in my in the language ability, like for the rest of my life 할 것
1: right.
0: 같지만 금방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원래 그렇거든요.
1: That's right.
0: 네, 그런데 so having a book with you,
1: right.
0: it really helps in yeah. that regards.
1: I like to call it like the synergy effect. Just listening is fine. But then when you're looking at something and you're writing
0: yes.
1: and listening at the same time, there's great synergy in your language learning.
0: 그렇죠. 뭐,
1: so it really helps.
0: 맞습니다. Yeah. 뭐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냥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더 좋더라. 눈으로 보면서 나중에 또 써보면 더 좋더라.
1: Yes.
0: 더 좋은 건요. 이런 표현들을 실제 상황에서 한번 써보는 겁니다.
1: That's
0: 그랬을
1: right.
0: 때 진짜 자기 있게 되더라고요.
1: Mm-hmm.
0: 네, 자 오늘은 134쪽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1: Mm-hmm.
0: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이제 궁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1: Oh.
0: 기억나시죠? 어제 I'd like two tickets for the,
1: palace tour.
0: Tour 이런 말 했었잖아요. And the tour starts in 30 minutes 이런 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1: 고잉쌤, do you have a memorable palace experience, palace tour maybe?
0: 말씀드렸잖아요. 별로 oh. 없다.
1: Maybe one?
0: 물론 몇 번이 있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별로 memorable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1: 그렇군요.
0: 드네. 근데 저는 unfortunately we didn't have any guides really. 가이드가 없었어요. But I wish we had.
1: Those self-guided tours with the audio guide, like online, there's many audio guides online. They're also very helpful.
0: 오, yeah. 그런 게
1: Of course. 네.
0: 안 알아봤네.
1: 아, 그렇죠. Next
0: any,
1: time.
0: what is it? Audio guides available? Are audio guides included? 이런 거 물어볼
1: included,
0: 걸 그랬다.
1: That's
0: 그걸
1: right.
0: 안 물어봤어요, 제가. 네, 자 오늘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1: Yeah.
0: 궁에 이제 궁에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돌이 많은 테라스로 올라가 본 거예요. Actually, it's based on my own personal experience.
1: Your experience.
0: 아주 오래전도 아닌데 몇 년 전에 그 프랑스의 몽셀 몽생 미셸. 아, 또 틀렸다. 몽생 미셸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바로 거기 돌이 많은 그런 이제 테라스로 올라갔던 것이 이제, that was a final sort of point there.
1: Do you remember? You were there like one week before I was there.
0: What?
1: It was like a couple of weeks. I remember, yeah.
0: No way, really?
1: You went with your husband at
0: yes.
1: the time. And then like just a couple of weeks after, like I went on a business trip and I spent maybe like 2 days there.
0: That
1: Beautiful
0: was
1: place.
0: Some experience.
1: Yeah, wonderful experience.
0: 그렇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갔다 오셨겠지만 바로 그때 이제 돌이 많은 테라스.

0: 올라갔는데 그게 마지막 그 여정 아니 그 어떤 투어의 끝부분이었어요.
1: That's right. Yeah.
0: It was the last spot, really. 근데 그럴 때 아주 멋진 바깥 풍경을 감상을 하고 있는데 자, 아무리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안전에는 늘 신경을 쓰고 주의하는 것이 좋겠죠. 바로 오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 Safety first.
0: Safety first.
1: That's right.
0: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 제일 주의 뭐 이런 말도 있듯이 말이죠.
1: That's right.
0: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1: 자,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는 조심해 주세요.
0: 우와, 여기서 보이는 풍경이 정말 멋지네요.
1: 그렇죠. 하지만 돌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0: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걸을게요.
1: 아, 고맙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0: 네. 우와, 이러다가, 우와!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1: 와, 그러니까, 와, oh no.
0: 네, 아유, 그럼 큰일이죠. 네, 자,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말라고 가이드분은 계속해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런 말을 하죠.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항상 조심해 주십시오.
1: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0: Please be careful. 까진 우리가 잘 알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좀 조심해 주세요. Please be careful. 어디에서?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
1: Near the edge of the cliff.
0: Near the edge of the cliff.
1: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0: 네.
1: 있는데, 런던에서 한두 시간 정도 이제 거리에 가면 Seven Sisters라는 진짜 멋진 하얀 벽으로 된 엄청 높은 클리프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Seven Sisters요?
1: 검색해 보세요.
0: 어머.
1: Seven beautiful cliff overlooking the ocean.
0: 어머.
1: 근데 꼭대기 가면
0: 네.
1: there's like no railings,
0: 어머나.
1: no fence, nothing. It's just a 100-meter drop. So they say enter at your own risk. 근데 관광객들 진짜 많아요.
0: 선생님도 올라가셨어요? Did
1: 저
0: you make
1: 가가지고
0: it to the top of
1: I
0: the
1: made it to the top. It was very windy. They say do not go near the cliff. Near the edge of the cliff is very
0: And it was
1: dangerous.
0: windy?
1: Very windy, and they say everybody knows enter at your own risk.
0: Enter at your own risk.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당신의 안전을
1: 책임 절대 안 진다.
0: 알아서 하시라.
1: That's
0: 어머.
1: right.
0: 그러니까
1: 너무 아름다우니까 안갈 수가 또 없어요.
0: 그럼 엔터를 못하게 하진 않는군요.
1: No. 가이드까지 있는데, so they say, do not go near the edge.
0: Do not go near the edge. 그럼 바로 그런 데서 이런 말 하겠네.
1: 딱
0: Please
1: 이렇게.
0: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1: Perfect. That's right.
0: 네. 자, 지금 cliff 얘기 나왔습니다. 절벽을
1: 절벽이죠.
0: 말하죠.
1: That's
0: cliff.
1: right.
0: 그래서 CLIFF. cliff. 그래서 cliffhanger라는 유명한 실베스터 스텔론 나왔던 영화도 있고 영어 표현도
1: Like,
0: 있잖아요.
1: mountain climbing. That's right.
0: 네.
1: Yeah.
0: 그 절벽에서 이렇게 뭐 동료 손잡고 있다가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1: 떨어져서, 예,
0: 네.
1: 맞아요.
0: cliffhanger라는 말이 그 원래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1: Right.
0: 원래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1: Cliffhanger.
0: 네. 그 아슬아슬하게 절벽에서 막 붙들고 있는데, 자, 다음 편에서
1: 다음
0: 계속.
1: 편에서.
0: 이러면은,
1: Cliffhanger.
0: 네. 아주 그냥 그야말로 서스펜스가 가득한 그런 장면으로 끝냈을 때 아주 사람을 아슬아슬하게 마음 졸이게 하는 영화. 그럴 때 cliffhanger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그때 나오는 cliff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cliff의 가장자리 근처, 어딘지 아시겠죠? near the edge of the cliff가 되겠군요.
1: Yes.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0: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자, 그 말을 듣고, 와, 이 사람은 지금 그게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관광객은. 여기서 보이는 풍경 진짜 멋져요.
1: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0: 네, 여기에서 보이는 풍경이라는 말을 the view from here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1: Right.
0: 근데 the view is amazing을 먼저 말한 거죠.
1: Right.
0: 광경이 기가 막히군요. From here, 여기에서 바라본 이런 뜻입니다.
1: Just like you said,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또는 the view from here is amazing.
0: 그렇죠.
1: 해도 되죠?
0: 네. 그런데 이제 from here까지 말아 지금 그게 아닌 게 amazing을 빨리 말하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1: The view is
0: The
1: amazing.
0: view is amazing from here.
1: From here.
0: 네, 여기서 보니까. 네, 여기서 보는 풍경은 또 다르더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1: Right?
0: 자,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Near the edge of the cliff.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Please be careful near the

0: edge of the cliff.
1: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2: 네, 제가 그랬더니, 아유, 그럼요. 그 view is amazing from here 하고 말고요.
3: Yeah, it is.
2: It is.
3: It really is.
2: 네, 그렇죠. 그 말은 맞아요. It is. 그런데요, 제발 좀 부탁이니까 돌이 미끄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3: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2: 그렇습니다.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자, 돌이 1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거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get slippery라고 하는 것은 점점 더 미끄러워지다라는 과정을 사실은 조금 강조하고 싶을 때 get를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the rocks are slippery라고 하면 그게 제일 우리로서는 확실한 말인데 바위가 돌이 미끄럽다고요. The rocks are slippery.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the rocks can get slippery라고 한 이유는 edge로 가면서 점점 더 미끄러워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3: Can get.
2: 네.
3: It's not always, but it can. There's a
2: 그렇죠.
3: possibility,
2: 바로 그겁니다. Can get. 그럴 수도 있어요. 뭐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표현할 때 can get, 그러니까 can become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3: 많은 돌들이 slippery, 미끄러우니까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2: 그렇죠.
3: So many rocks actually are slippery, so please be careful.
2: 네, 그렇죠.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미끄러워질 수가 있거든요.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자, slippery 하면은 미끄러운이란 뜻이죠.
3: Yeah, slippery.
2: Slippery.
3: Slippery.
2: Slippery.
3: Yes.
2: 일상에서 어떤 때 slippery를 또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 그 바닥이
3: When
2: slippery라고
3: the floor
2: 할
3: is wet after it rains,
2: Yes.
3: It can get really slippery.
2: 어.
3: The roads can become slippery after it rains or snows.
2: Right. 그렇죠. 그 살얼음이 얼다거나 뭐 이럴
3: Yeah,
2: 때도 그렇고 비
3: that's
2: 온
3: right.
2: 다음에 젖을 때도 slippery라고 해서 미끄러운 이런 말쓸수 있죠. 자.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이 부분만 들어보시죠.
0: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2: 네,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이제 이 말을 하기 전에 it is. 근데 그게 확실히 그건 그래요라고 내가 인정한다. It is라고 말하죠.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이것을 잊지 말라. 돌이 미끄러울 수도 있다는 것을 그 말을 듣고 관광객 입장에서는 아, 예, 알았어요, 알았어요. 제가 조심해서 걸을게요.
3: Got it. I got it. I'll watch my step.
2: 네, got it. 잘 알겠습니다. 네, 이해했다고요. Got it. 그런 다음 제가 잘 조심해서 살펴서 가겠습니다. I will watch 나의 걸음걸음을 my step. 네.
3: 영어로 watch 하면 뭔가 보는 게 watch잖아요.
2: 네.
3: Watch a movie, watch a drama. But there's another meaning. Like watch out means be careful. I'll be careful when I walk.
2: 그렇죠.
3: I'll watch my step.
2: I'll watch my step. 그렇죠. 그러니까 watch your step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3: Yeah, watch your step.
2: Watch your step. 그러니까
3: yeah.
2: 그 조심해서 걸으라고. 특히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3: Oh, that's right.
2: 타고 있거나 내릴 때
3: yeah.
2: 어우, 발 조심해라는 말이 watch your step이 되더라고요.
3: 누구한테도 이제 갑작스럽게 막 위험이 바로 코앞에 있어.
2: 네.
3: Watch out.
2: Watch out.
3: Something dangerous in front of you.
2: 어.
3: Watch out.
2: 그렇죠. 앞에 잘 보고 다녀. 이 말이
3: 네.
2: watch out가 되는 거죠.
3: Yes.
2: Watch out.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잘못되지 않도록 주시하라는 말이 watch가 되는 건데요. So I'll watch my step on the stairs. 이렇게 말하면 계단에서 제가 조심해서 걸을게요. I'll watch my step on the stairs. 라고 하는 거고 또 다이어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그죠?
3: That's right.
2: 그러니까 건강 검진 전에는 제가 식단을 좀 조심해서 할게요.
3: 여기선 다이어트가 살 빼는 그 다이어트가 아니라
2: 아니고
3: it's what you eat.
2: 그렇죠.
3: The food you eat.
2: 네네.
3: I'll watch my diet before the health checkup.
2: 그렇습니다. Before the health checkup. 건강 검진 전에는 I'll watch my diet. 내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을 조심해서 살펴 먹겠다. I will watch my diet. 그렇죠.
3: 건강 검진 전에라기보다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You should watch your diet like every day.
2: 네, 그런가요?
3: 죄송해요.
2: 아,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3: 특히 이때는 더더욱 해야겠죠.
2: 아, 건강 검진하기 전에는.
3: Health checkup 전에.
2: 맞아요. 저 아는 분도 그 위 내시경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고 그 전날 굉장히
3: no.
2: 많은 걸 먹고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다고.
3: 혼날 일이겠죠.
2: 온갖 게 다 했으니까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3: That's horrible.
2: So, should have watched his diet before the checkup.
3: Should have watched
2: 그렇습니다.
3: his diet.
2: 네.

0: safety comes first. 그렇습니다. Right. 자, my family comes first. 그러면은 우선순위를 말할 때
1: right.
0: 나에게 있어서 가족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My family comes first. What yeah. comes first to you, 주치생님?
1: My family comes first.
0: 네, my family comes first.
1: And then
0: first.
1: my health.
0: 아, 그렇죠.
1: And then, you know, my career.
0: 그렇죠.
1: EBS, of 네. course.
0: 맞습니다. 어떤 게 우선순위상 top priority다 라고 말할 때 comes first 이렇게 말하게 되죠.
1: That's right.
0: 네,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Got it. I'll watch my step.
3: Thanks. Safety comes first.
0: 네, 대화 전체 들어볼까요?
3: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2: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3: It is,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2: Got it. I'll watch my step.
3: Thanks. Safety comes firs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여러분과 함께 각 문장 두 번씩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1: Let's go.
0: 아, 저 절벽 가장자리 근처에서는 모두들 조심해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4: Please be careful near the edge of the cliff.
5: 와, 여기서 보이는 풍경 정말 멋지네요.
2: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4: Wow, the view is amazing from here.
0: 아, 그야 그렇죠. It is.
4: It is.
0: 하지만 그 돌이 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미끄러워질 수도 있거든요.
2: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4: But the rocks can get slippery.
0: 아, 알겠습니다. Got it.
4: Got it.
0: 제가 알아서 조심해서 걸을게요.
2: I'll watch my step.
4: I'll watch my step.
0: 아유, 네, 고맙습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2: Thanks. Safety comes first.
4: Thanks. Safety comes first.
0: 여기까지입니다.
1: Yay! Good job, everyone.
0: 아, 정말 잘하셨습니다. Mm-hmm. 네, 이렇게 watch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시하다,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혹시 올까봐 right. I'll watch my step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1: right.
0: Watch your I'll watch my language.
1: Watch your language.
0: 네, watch your language. 말 조심하시오 라고 할 때 당신이 하는 언어를 조심해 쓰시오. Watch your yeah. language. Watch what you eat.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 진짜 많죠.
0: 네.
1: When you watch what you eat, you are being careful so that you don't eat like bad foods, right? So watch what you eat. So only eat good, healthy food.
0: Because you are what you eat.
1: You are what you eat.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0: 그럼요.
1: 네. You are what you eat.
0: 그렇습니다. 참 그거 섬뜩한 얘기예요, 사실은.
1: That's true.
0: 당신이 yeah.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 그 자체가 된다라는 뜻으로 You are what you eat. 그러므로 watch what you eat. 아무거나 막 먹지 말고 내가 right. 뭘 먹고 있는지를 잘 좀 신경 써가면서 먹어라.
1: Right.
0: 그게 watch가 된다는 거죠.
1: So the word watch and be careful, they're closely tied together.
0: Right, 그렇습니다. Yeah. 선생님 조금 시간이 남는데 우리 퀴즈 드릴까요?
1: Okay.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0: 가족이 가장 우선이죠. 영어로 뭐라고 하시겠어요?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 Mm-hmm.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ch.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에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걸음이니까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ace, 뜻은 속도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Korea Baseball Organization has set a new attendance milestone, surpassing 9 million spectators in just 505 games, the fastest pace in league history. 여기서 pace라는 표현은 일이 진행되는 속도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roject is moving at a rapid pace. 그 프로젝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pace of growth, pace of chang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ac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

초록의 귀여운 나무는 든든한 북카페를, 보일 듯 말 듯 날렵한 반짝이는 하루 한 번씩은 북카페 인사로 반짝일 수 있는 우리 카페인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카페인은 언제나 늘 북카페 곁에 함께 있어요. 한결같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안정감과 위안에 닿게 하는데요. 제게 가장 가까운 한결같음은 바로 매일 찾아와주는 윤고은의 EBS 북카페입니다. 올해 생일도 축하할 수 있어 몹시 기쁩니다.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고 갈게요. 카페인 진동님이 보내주신 7주년 축하 엽서 사연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0: around the twist.
1: 8월 26일 월요일 윤고은의 EBS 북카페 첫 곡은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EBS 북카페 진행을 맡게 된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매일 방송되는 라디오를 이렇게 진행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8차선 도로에 처음 차를 몰고 나온 그런 초보 운전자처럼 앉아 있습니다. 운전할 때처럼 시야가 정말 넓어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방주시도 해야 되고 옆차선도 봐야 되고 한편으로는 이 생방송이 언젠가 굉장히 익숙해지는 순간이 올지 않을까 그럴 순간을 상상해 보기도 합니다. 그때 가서 오늘 이 첫날을 떠올리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페인님들 세상에 지금 누가 지금 난입했어요. 우리 북카페에. 일단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8월 26일에 있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 소개를 아까 뭐 모르는 분이 하셨습니다. 과거에서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와, 이 지금 녹음된 2019년 8월 26일 그 첫 곡 소개 부분을 이렇게 딱 띄우시면서 지금 순애부가 우리 바게트 피디님이 한마디가 미안해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모르는 여자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아, 그때 7년 전이죠. 7년 전에 첫 곡이었던 클래지콰이의 날짜 변경선을 오늘 첫 곡으로 띄운다는 소식까지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소개까지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저는 그 7년 전에 그 첫 방송을 찾아 들으신다는 카페인 분들도 계셨고 또 우리 얼마 전에도 순애부가 찾아 들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듣진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다시 듣진 않았습니다. 우리 북카페에서 뭐 이렇게 어떤 이벤트로 한 번 정도 그 일부를 떼서 이렇게 틀어주신 적은 있는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 말고는 다시 그 과거 이 순간에 저를 마주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통으로 지금 음악 소개까지 2019년에 그분이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와, 근데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네요. 제가 전날 그때 밤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바로 이제 북카페로 온 것이긴 한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목소리가 되게 피곤해 보이고 누가 억지로 앉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굉장히 화난 듯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긴장을 엄청 많이 했군요. 지금 다시 접하니까 와, 누구시죠? 저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 첫방 들었던 분들 계실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저 그때 고은님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셨던 거 그때 들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죠. 박선영님. 꺄악! 다 생각나요. 생생하게 그 첫날이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아셨습니다. 있군요. 카페인님들. 하미경님. 어머, 목소리가 아기 같아요. 반짝. 서창민님, 긴장된

목소리 정겹네요. 라고 하셨고요. 와, 근데 전 정겨운 걸 떠나서 세상에, 진짜, 7년 전에 저의 목소리인데, 너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뭔가 말하는 것도 너무 다르게 느껴지고, 그 8차선 어쩌고 전방주시 어쩌고 얘기했던 것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 멘트는 살짝 제가 여기 앉은 채로 그때의 마음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이 톤이나 어떤 그 당황한 듯한 긴장된 그 느낌은, 아, 이렇게 다시 마주하게 될 줄. 이 보관해야 될 방송이 많을 텐데 그거 왜 EBS에서 안 덜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라내도 될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두고두고 또 마주하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아무튼 오늘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방송을 시작합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이번 주 문장 카펫은 카페인님들이 보내주신 7주년 엽서에서 골라서 띄워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소개되는 엽서들은 오늘은 내가 연다상 대상이 됩니다. 월요일에 이태훈님 거 읽어드렸고요. 어제 화요일에 류재미님 거 읽어드렸고요. 오늘은 카페인 진동님의 엽서. 이렇게 내용으로 깔아봤습니다. 엽서에다가 반짝이를 칠하고 말린 다음에 거기다 글을 써주셨어요. 이렇게 돌려보면 짜란 하고 표면에 반짝이가 보일 거라고 하셨는데 처음 열어볼 때부터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신났습니다. 그 반짝임을 카페인들의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또한 너무 정겹기도 했고요. 자동적으로 내년 8주년 축하도 예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벌써 1년 후에 북카페를 기대하는 마음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리 예고드리면 내일은 최민서님의 문장 카펫으로 그리고 금요일은 김미환님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릴 예정입니다. 전부 다그 당첨자는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이번 주 끝에. 그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우리 7주년 기념 엽서들 시상을 할 건데요. 부문이 전체 3개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얘기 드렸던 오늘은 내가 연다상 문장 카펫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집배원도 한번더본 상. 그러니까 이 배달하시는 집배원분도 이거 뭐야? 너무 눈길을 끄네. 예쁘네 해서 한번더본 비주얼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쁜 엽서상에 딱 맞는 그런 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입니다.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말이 좀 어색하죠? 왜 이런 장면이 붙었는지도 잠시 후에 얘기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건 원래 예정되어 있던 것은 아닌데 하나 붙었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입니다. 우리 규격도 정해져 있고 날짜 제한도 있는데 그것을 가뿐히 넘어서 그냥 이건 좀상 드려야 되겠다 싶은 어떤 너무너무 고생한 사연도 있을 수 있고요. 사연 있어요 상까지 이렇게 모두 한 부문은 소개를 했고요. 이제 남은 세 부문 시상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제니까 열려 있어요. 음악이 나가는 사이사이에 우리 카페인 분들 보라 오늘은 끄지 않고 다른 게 화면 전환을 좀덜 하고요. 이 북카페 요 스튜디오를 계속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수뇌부가 돌아가면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엽서가 거의 150장 좀안 되게 왔거든요. 보내주신 분들이. 그래서 모든 분들께 다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절반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키링은 그중에 절반 정도 시상을 해서 드리고요. 그 드리는 것에 한 20여 분은 오늘 행운권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그냥 들어오셔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이렇게 딱 뽑아가지고 눈 감고 코끼리 코 7바퀴 돌고 들어와서 손에 잡히는 딱 뽑아가지고 그 운에 맡겨서 행운상으로 또한 20장 정도는 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가장 공평해요. 너무 예쁜 엽서가 많고 너무 소개하고 싶은 그 사연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장은 그렇게 뽑았는데 나머지 20여 장은 그렇게 열어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상 운에도 한번 걸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엽서 보내주신 거의 150분 가량의 이 모든 분들께 우리 북카페 카페인분들이 준비해주신 카페인 굿즈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보내주신 모든 분들은 다 선물을 받게 됩니다. 키링을 받으실 분도 계시고 필통 혹은 연필을 받으실 분도 계십니다. 윤하의 오르트 구름 듣고 갈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북카페 스튜디오 이 테이블 위에 올라간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아까 어떤 사연 보니까 선물에 파묻혀서 그냥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요. 제가 안 보인다고 하셨는데요. 뒤에는 엽서,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또 오늘 챙겨서 보내주신 선물들도 있더라고요. 박태현님이 제주에서 그귤 농사 지으시면서 이 귤도 카페인인 거 아시죠? 몇 년째 이 귤을 우리 함께 맛보게 됐습니다.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요. 그 카페인 귤, 우리 북카페 들으면서 자라난 귤 선물을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김윤정님과 서혜진님이 또 너무 각각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 어우러지는 예쁜 그 꽃다발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순영순, 한순영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또 한진수 꿀떡 PD님이 또 이렇게 떡을 해서 보내주셨고요. 이 앞에 신수아님이 보내주신 테이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선물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카페인 굿즈도 있고요. 지금 그리고 카페인들이 보내주시는 놀라움과 반가움의 사연들도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그 2019년 8월 26일 첫곡 소개하던 저의 목소리 흘러나갔잖아요. 깜짝 방송이죠? 저도 몰랐고요. 우리 수뇌부가 미안하다면서 틀어준. 그거 들으시고 지금 운전 중에 길 놓치신 분도 계셨대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6333 쓰신 카페님. 와, 저 운전하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내비도 놓치고 좌회전 못하고 쭉 직진했어요. 타임리프한 줄 알았어요.

하셨습니다. 너무 놀라서 길을 이렇게 놓치실 정도였고요. 정진묘님은 고은 작가님의 첫 방송 함께 했었어요. 지금이랑은 분위기가 많이 많이 달라짐을 다시 한번 느껴요. 내년에도 같이 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이 모든 시간을 함께 봐주신 분이시네요. 박희경님 깜짝이야 하셨고요. 박경민님 아, 생일날 대타가 오셨나 했어요 하셨습니다. 생일날 대타가 온 줄, 다른 사람인 줄. 장성주님, 톡 건드리면 흑흑 울것 같은 목소리였다. 아, 진짜. 누가 건드리는 줄도 몰랐을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김선화님은 첫방 멘트 중간부터 듣기 시작해서 고은님이 오늘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마지막 멘트인가?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오늘 좀 이상하시네? 감기 걸린 줄 알았다. 뭐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지금 있습니다. 최유하님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DJ가 바뀌었구나 했는데 이렇게 정이 들 줄이야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이 DJ가 바뀌면 사실 그고 시간대에 원래 들었던 그 프로그램 늘 들리던 목소리를 기대하고 들어오셨던 분들은 저 사람 뭐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잔뜩 얼어가지고 저는요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어색하셨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매일매일 만나는 정든 목소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카페인율의 신청곡 활짝 받을 각오로 북카페 문 열어뒀습니다. 창문, 문, 뭐 담장 다 허물고 열어뒀습니다. 원래도 없긴 했습니다만. 카페인님들 오늘 함께하고 싶은 그 사연, 그리고 신청곡 있으면 담아서 지금 보내주시죠. 오늘 안에 또 많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우리 예쁜 엽서, 집배원도 한번더본 상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수상자 발표할게요. 이름만 쫙 부르겠습니다. 이소연, 이수진, 김정아, 허지영, 정현숙, 송채원, 이선희, 이수영, 한정아, 김지희, 오은영, 권수현, 박주영, 홍은심, 오수미 요렇게 네 이렇게 지금 집배원도 한번더볼 정도로 예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북카페 아마 이 뒤에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더 다시 찍어서 올려둘 텐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상들 이 엽서들이 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중에서 북카페 이 엽서를 붙여뒀잖아요. 이 오가는 우리 게스트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스튜디오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오셔서 딱 보면서 누구나 다 어머 이거 뭐야 하면서 딱 가장 먼저 저거 너무 예쁘던데 하는 그 엽서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내주신 분은 이소연님이셨어요. 라디오를 친구처럼 듣는 카페인이셨는데 중학생 때 예쁜 엽서전 참여했던 기억 이후로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엽서를 한땀한땀 바느질해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나 게시글을 남기지는 않아도 늘 곁에 있다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라고 하시면서 엽서 보내주셨는데 딱 보자마자 누구나 다, 너무 예쁘다. 이거 왜 너무 정성이다. 라고 놀라게 만드는 그런 엽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님도 마찬가지예요. 아, 모든 그 많은 분들이 이 입체 엽서 너무 예쁘다고 하셨고요. 17주년, 27주년, 37주년 모두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바늘을 들고 한땀한땀 만들어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정아 님도 그랬습니다. 대전으로 직장 옮기면서 내려온 뒤에 8년 전에 자리를 옮기셨는데 그 이후로 북카페를 늘 자주 듣게 되셨다고 합니다.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곁에 있는 방송이라고 하시면서 한복 만들고 남은 조각을 이어서 만든 엽서라고 하셨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요거는 또 보면서 특히 또 우리 북카페 신지 작가님이 저거 너무 예뻐요라고 잠깐 보시고서 화장실 가서 제 거울 옆에서도 얘기를 하셔서 우리 안 그래도 그쵸? 너무 다들 예쁘다고 했어요라고 이렇게 주고받고 했었던 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요, 지금. 이선희님 동양화, 민화 배우고 계신데, 이제 그림 그리는 마음 담아서 보내주셨고요. 허지영님은, 와, 이 라디오 방송에 첫 엽서를 보냈던 여고 시절 이후, 30년
또 더된 기억인데 엽서를 보냅니다 하시면서 어느 순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제 곁에 다가와서 한결같이 머물면서 이젠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예쁘게 꾸며주셨어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 책과 커피와 음악이 있는 저의 모습을 그려주신 정현숙님 4년차 찐 카페인이라고 하셨고요. 한 곡 한 곡 진심이 담긴 선곡까지 잘 듣고 있다고 마음 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영님도 나무 그림 엽서를 그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고운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배가 고파지는 카페인이. 이거 작명할 때 약간 의도한 거거든요. 페인은 좋지 않지만 카페인이 너무 북카페 사랑해서 카페인이 되는 거, 요 정도는 말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정했는데 그렇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라디오 부스 엽서 옮겨 그려주셨던 한정아님, 그리고 머리카락 기부하신 그 스토리를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주신 김지희님, 또 라디오와 책과 커피 케이크 담아주신 오은영님, 온 가족 둘러앉아서 작업을 하신 엄마가 카페인인 덕분에 온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작업을 해야 했던 송채원님,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감정을 예쁘게 담아서 그려주신 권수연님, 분홍색 천의 글씨와 꽃을 수놓은 엽서 보내주신 박주영님, 또 반말 축하 담아서 예쁘게 그려주신 홍은심님, 그리고 사계절을 담아 그려주신 오수미님. 오수미님 그림은 미미님이 들어오셔서 갤러리에 그 작품 감상하듯이 요거면서 보셨던 미미님 픽이기도 합니다. 우리 마음이기도 하고요. 아, 너무너무 소개하고픈 사연이 너무 많은데 일단 요렇게 네. 집배원도 한번더본상 소개했습니다. 오현주님, 7번째 생일 축하해요. 이번 주 내내 축제처럼 들뜬 마음으로 듣고 있어요. 책갈피 같이 소중한 북카페라고 사연 주셨고요. 박선영님은 북카페 7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매일의 반짝임들이 모여 7주년을 맞이하네요. 아주 소박하지만 확실한 저의 작은 반짝임도 보태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카페인님들 보내주시는 사연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저 오늘은 그리고 제가 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제 약간 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안 울기로 제가 우리 북카페 수뇌부 단톡방에도 울긴 왜 울죠? 라고 이렇게 아주 냉철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울지 않고 저제 결혼식 때도 안 울었거든요. 원래 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너무 소중한 소풍 날처럼 즐기려고 모자도 이렇게 쓰고 왔습니다. 황재성님이 신청하신 곡 듣고 가겠습니다. 음악 나가는 사이에 우리 북카페 수뇌부 들어와서 그럼 행운상도 뽑아둘게요. 여행 스케치에 우리가 함께 있는 이유 듣고 가겠습니다.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문을 연 지 7년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019년 8월 26일에 방송도 살짝 띄우면서 시작을 했고요. 오늘 음악 나가는 사이에 수뇌부 두 분이 들어오셔서 비타민 PD님과 두부 PD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행운권처럼 엽서를 뽑으셨습니다. 이게 그냥 훅 뽑는데 랜덤으로 뽑는데 그것이 또 여기 이미 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겹치지 않게 지금 세 분을 뽑아주셨습니다. 행운권 일단 오늘 뽑힌 경우 살짝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김서령님, 허규유님, 정용재님 이렇게 행운권 당첨자십니다. 이렇게 북카페 중간중간에도 오늘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또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가 생기기도 하고요. 카페인님들 지금 와 당첨되신 분들 너무 즐거움에 사연 보내고 계신데요. 이수진님, 야, 저 뽑혔어요. 그런데 너무 부끄럽네요. 저는 똥손이거든요. 왜 뽑혔지? 하시면서 예쁜 엽서에 뽑힌 거 난생 처음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예쁜 엽서도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어떤 개성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은 또 살짝의 운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정용재님, 행운권! 와, 제 거 뽑아주시는 거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다 보신 거죠? 지금 이 뒤에서. 아, 우리 수뇌부 뒤통수가 따가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1727 쓰시는 카페인님. 7주년 축하드려요. 늘 즐겁게 듣고 있지만 가끔씩만 고개 빼꼼하는 카페인입니다. 참 많이 애정해요.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영아님은 고은님과 북카페 더 빨리 만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놓쳤던 시간만큼 더더 열심히 듣고 오래 함께 할 거예요. 많은 힘과 위안이 되고 있어요.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제가 의견이라고 했을지, 발음도 어려운데, 의견? 그래서 그게 좀 재밌게. 지금은 저에게 온 문자 메시지도 사연이라고 말하거든요? 이게 사연이 너무 입에 딱 붙었는데, 라디오 사연이. 근데 그때는 보내주신 의견을 그렇게 카페이님 이 사연 방에서 많이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추억하고자 보내주신 의견입니다. 상을 뽑아봤습니다. 15분이에요. 제가 명단을 쫙 불러드리겠습니다. 민진아. 황재석, 황재석님 아까 그 신청곡 함께 보내주셨는데 띄웠습니다. 황재석, 김민영, 유정숙, 김효림, 전영미, 박소영, 김보희, 김보장, 서혜지, 최수희, 차미선, 이지원, 류지영, 이윤경 이렇게 15분입니다. 와, 이 민진아님은 이 초대석 책들을 한 권을 다 여기다가 그 엽서 안에 그 담아주셨어요. 이게 너무 놀랍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가인 것 같다. 아, 라고 얘기하신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황재성님. 2024년 11월부터 입문해서 조용한 카페인으로 6개월쯤 가만히 있었는데 고객님께 물 들어갈 즈음, 요런 생각하시게 됐대요. 청취자들을 참 귀찮게 하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 새싹 카페인으로 어울려주마 라는 생각으로 귀찮은 무릅쓰고 도전했습니다. 출석 이벤트, 엽서 이벤트, 찐 청취자 이벤트, 사자성어 이벤트 뭐쫙다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성실한 헌싹 카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하시는 사연이 재밌었습니다. 제가 좀 귀찮게 해드리긴 했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고요. 우리 카페인 분들도 저를 귀찮게 해주시는 거저 너무 좋습니다. 이 귀찮음은 부지런한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김민영님, 첫 방송부터 듣고 있었는데 참여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에, 사연 참여 안 하는 소심한 카페인이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항상 듣고 있다. 산책 메이트다. 그래서, 이 산책하던 아파트 담장길 이미지 이렇게 함께 보내주시면서 마음이 흘러넘치면 축하엽서 보내겠다고 생각을 하셨고,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유정숙 님도 주저를 막 이겨낸 서툰 카페인이라고 하시면서 이 문장,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꽤 되거든요. 카페인들의 소소한 얘기도 문학작품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처럼 느껴져서 프로그램에 누가 될까봐 부끄러워서 사연 문자도 못 보내보셨다라고 하셨는데, 아, 근데 이 마음이 뭔지 알것 같아요.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이 또한 문장 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린 날 것의 문장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엽서 행사 참여하신다고 하셨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김효림님, 아,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 엽서 보내요 하시면서 회사 점심시간에 한 정거장 떨어진 식당 오가는 길에 북카페 들으면서 이렇게 문장이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회사 생활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를 만끽하신다 하면서 길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전 영미님도 수줍음으로 세상에 짠 하고 존재를 드러내놓고 살지 않는 카페인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마음을 담아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라색 특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랑도 좀 통하네요. 박소영님은 엄마 따라 처음 고등학교 때 듣기 시작했는데 이제 대학 졸업 후 인턴이 됐다고 7주년 됐다고 하셨는데 너무 와 뭉클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리산 클로버 아줌마 김보희님이라고 하셨는데 설탕처럼 사각거리는 고운님 목소리로 읽어주시는 제 사연 듣는 게 일상의 깨알 행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귀농하셔서 친구 하나 없는 저에게 북카페가 진짜 세상 전부를 보여주는 맑은 창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제가 설탕처럼 사각사각 해드릴게요. 그리고 김 보장님 삿포로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엽서 사야 되는 데를 너무너무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점 가더라도 딸이 이제 함께 그냥 엽서부터 찾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북카페 쉼터이자 배움터로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마음 표현해 주셨습니다. 서혜진님, 독서 모임 갈때 북카페 추천책 챙겨가면 다들 감탄한다고 하셨고요. 최수희님은 친구 안영덕님의 소개로 듣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안영덕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차미선님도 북카페와 둘째가 동갑내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 마음. 북카페도 함께 육아해 주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지원님도 2시간의 행복이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침울해하는 어머니께도 많은 위로가 되는 북카페라고 하셨고요. 북카페 듣는 걸 좋아하는 엄마와 항상 함께 듣는다라고 하시는

류지영님, 그리고 6년 전에 처음 만난 이후로 계속 듣고 있다는 이윤경님까지 이 사연들 하나하나 다 읽지 못했지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근데 지금 그 의견 지금 이렇게 제가 쭉 읽고 모니터를 봤는데 카페인들이 자꾸 저의 2019년을 그 다시 상기하게 하는 이수진님 저의 의견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영님 맞아요. 그때 의견이라 하셨어요. 김미향님 학령정기 7살 생일 의견입니다. 상 신박합니다 하셨습니다. 의견 네 오늘은 좀 의견으로 가볼까 싶습니다. 카페인님들 좋은 의견 새로운 의견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곡도 계속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혜정님이 신청하신 곡 참깨와 솜사탕의 클로서 이거 듣고 가겠습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 7주년 생일 파티로 방송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 지금 보라 나가는 사이에 보고 계시죠? 이게 우연히 뚝 잡았는데 또 이미 수상자 명단에 있는 경우도 있어서 뭐 내려놓기도 하고 또 떼기도 하고 하면서 지금 열심히 우리 만두 감독님과 우리 참기나라 조연출님이 들어오셔서 뽑아주셨습니다. 이 만두 감독님은 정말 진짜 진심으로 북카페 만두를 많이 사주세요. 그래서 이름 따라간다고.

그 목표를 살짝 들려주셨는데, 북카페를 살찌우겠다라는 그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침투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 북카페 간식을 정말 많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살찌는 거 싫어요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를 살찌우는 간식을 많이 주시는 분이시고요. 참깨나라 조연출님은 들어오시자마자 툭 하고 엽서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엽서를 딱 들어서 일단 명단도 확인했습니다. 자, 행운상 조금 더 발표할게요. 최유진님, 그리고 신수아님, 최유하님. 유정숙님, 신정숙님, 윤수민님, 요렇게입니다. 네. 그리고 방송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만약에 다 우리 못하면 이건 모아가지고, 북카페 홈페이지에 올려둘 테니까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하셔도 좋고요. 노진아님, 내 프로그램도 아닌데 사연 듣는데 눈물이 살짝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진아님, 우리 청취자시면, 카페인이시면 내 프로인 거죠. 그리고 정경희님, 카페인님들 다양한 의견 재밌어요. 아, 좋은 의견들 참 많이 주고 계시죠. 그리고 차미선님, 이름 듣고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언제나 함께 있어 주세요.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은희님, 7살 생일 축하드려요. 전 바쁜 관계로 이쁜 엽서 참여 못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축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쁜 엽서로 굿즈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 카페이님들 사연 있어요 상을 네,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있어요 상. 이게 좀 재밌었어요. 자, 일단 먼길 나그네 상이 있습니다. 가장 먼 길을 돌아서 북카페에 온 상입니다. 먼길 나그네 상. 오스트리아 빈에서 엽서를 붙이신 신민호님.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카페 그 공모 마감 안에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엽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엽서 도착했는지 아닌지 보내신 카페이님이 계속 마음 졸이면서 사연 보내시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근데 놀래켜드리고 싶어서 얘기 안 했습니다. 하미경님이었어요. 일본 센다이역입니다. 여행 중에 북카페 7주년 생일을 축하하는 엽서를 보냅니다. 제게 북카페는 초여름 나팔꽃 같습니다. 하시면서 나팔꽃 그려진 그 엽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식님, 잠깐만요. 왜 갑자기?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 읽다 보니까 또 뭔가가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 자, 남의 행사인 것처럼 진행할게요. 김완식님, 캐리커처상. 여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보라 화면에. 이게 사실 규격 외예요. 너무 커서. 그래서 사연 있어요 상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골랐는데, 캐리커처상.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집에서는 북카페를 듣는 노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렇게 북카페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밑그림은 제가 그렸고, 둘째 딸 초등학교 6학년 김하리가 이제 딸이 지금 채색을 해주었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재활용 엽서를 그 이용해 주셔서 환경공헌상으로 이민혜님께 또 엽서상 드리고요. 그리고 문선영님 손에 손잡고 상입니다. 손에 손잡고 상. 일본에서 연수 중이신데 북카페 들으시다가 잠시 다녀가시는 엄마 편에 이것 좀 붙여달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최윤선님께는 윤고은 야호상 드립니다. 제주도에 사는 5학년 최윤선인데요. 여름방학마저 울산 할머니 집에 오게 됐는데 할머니가 매일 EBS 라디오를 틀어주셔서 듣다가 예쁜 엽서 모집 공고를 듣고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보내게 됐습니다. 목소리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윤고은 야호! 요즘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신 그 귀여운 맛에 윤고은 야호상 드리고요. 손경서님께는 나도 생일이야 상 띄웁니다. 예쁜 엽서 많을 것 같아서 포기를 했는데 계속 용기를 주시니까 마음이 들썩거려서 고민 끝에 펜을 듭니다. 저의 생일도 8월 26일이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언젠가부터 생일 축하 자리가 어색하고 불편했는데 반말 축하 받기를, 그러면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경선아! 상도 준다. 잘 받아. 경선아 생일 축하해. 우리 동갑이야. 동갑이 아니라 같은 생일자야. 함께 매일매일 매년 축하하자. 그리고 세상 쿨해상 박우람님.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7주년 축하합니다가 돼 있고, 사실 딱 보자마자 이게 뭐야? 이게 제 행사에 어디 오셔가지고 같이 그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리신 거를 그냥 프린트해서 딱 올리신 거예요.

세상 쿨인데,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띄긴 한데요. 그런데 사연은 없어, 사연 없어 했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떨어진 않은 이 뒤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묘하다. 세상 쿨해상 박우람님께 드리고요. 황현아님 시상식에 못 가요상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벤트 알고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이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서 부랴부랴 엽서를 보냅니다. 게으른 카페인이라고 고백하신 황현아님께 시상식엔 못 가요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방향숙님 이 사는 발 달린 엽서상 왜냐면 반송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또 돌아온 거예요. 보내주신 거죠? 근데 돌아왔는데도 또 분명히 우리 카페인 분이 보셨는데 박예대표님이 보셨는데 근데 이게 또 없어진 거예요. 이 북카페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그걸 또 우리 비타민 PD님이 또 찾으셨어요. 정수기 위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서 발 달린 상. 와, 살아있다. 빨간 구두처럼 춤추나 싶어서 발 달린 상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카페인 어쩌면 순애부상도 있습니다. 어쩌면 순애부상은 하승성님께 드립니다. 우리 혹시 순애부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시죠? 하승성님, 하승성님께 이 어쩌면 카페인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 워낙에 많은 그 이벤트를 주도하시면서 사실 순애부와 카페인사의 연결고리 역할도 톡톡히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하승성님께는 어쩌면 순애부라는 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승성님이 보내주신 북카페 이미지가 있는데 살짝 띄우면서 제가 북카페 카페인 굿즈 이번에 만들어주신 모두 21분의 카페인님들 성함도 쫙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김영주, 김태윤, 문선영, 박주영, 서혜지, 신수아, 신민호, 오정인, 윤수현, 이민영, 이소연, 이승현, 장자윤, 장영은, 정은숙, 조현진, 진창숙, 최김민정, 최선아, 하승성님까지 이렇게 21분 카페인분들이 또 힘을 모으셔서 모두 필통과 연필과 이렇게 또 마음을 담아주셔서 덕분에 우리 북카페에서 준비한 북카페 굿즈를 이 모든 카페인분들께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엽서 보내주신 카페인분들께 북카페에서 준비한 카페인 굿즈는 다 어떤 분께는 필통, 어떤 분께는 엽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해서 240개 이상의 그 선물 굿즈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마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카페인님들 제가 아까 약간 눈물이 살짝 날것 같은 순간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상식 진행을 하느라고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고 다행히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생각하면서 또 많이 눈물이 날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제 울컥울컥한데 오늘 그또큰 웃음을 주셔가지고 우리 북카페 순애부가 처음 북카페 시작할 때에 제가 여기 있었을 때좀 갑자기 왜 이러죠? 아 빨리 그냥 음악 들을 걸 그랬나 싶었는데 북카페 시작할 때그이 자리에 앉았을 때에 카페인님들 그때 카페인이라는 이름도 붙여드리지 못했을 때 제가 소개했던 그첫 방송 살짝 띄워드리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기분이 진짜 너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7주년 함께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카페인님들, 우리 8주년, 벌써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8주년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책이네요, 진짜. 와, 저는 정말 음악을 소개하고 빨리 2부로 건너가야 할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오늘 많은 카페인분들이 보고, 와, 환호를 지으셨는데, 사실 제가 2019년에 처음 방송할 때그 무렵에 초대 손님으로 굉장히 초창기에 오셔서 북카페에는 이번에 네 번째 방문이세요. 소설과 또 에세이로 북카페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은희경 작가님 오늘 오십니다. 은희경 소설가 시간의 감촉에 보면 우리의 첫이라고 하는 게임이 등장합니다. 지금 은희경 작가님 놀라실 것 같아요. 왜책 소개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먹이지? 근데 우리의 첫이라는 게임이 등장해서 이 뭔가 지금 북카페 오늘과 너무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악 듣고 입으로 건너가서 은희경 작가님의 이 시간의 감촉으로 초대석 나눌게요. 김영희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떻게 소멸해 갈까? 시간과 기억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남게 될까? 묻는 작품입니다.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새해 선물 빛의 과거를 잇는 시간 3부작을 완성하는 장편소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와 함께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에 딱 맞는 특별한 손님이시죠. 오늘 모시려고 아껴뒀습니다. 은희경 작가님 새 소설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와,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아, 오늘 그 많은 카페인들이 작가님 모신다는 얘기에 와, 진짜 7주년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윤고은 작가 진행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이모미소를 띠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어요.
0: 아, 이모미소?
1: 네.
0: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지그시 이 상황 전부를 다 이렇게 좀 즐겨주시는 느낌이, 눈에 담아주시는 느낌이 들어요.
1: 네, 너무, 일단,
0: 이 스튜디오의 분위기?
1: 네, 스튜디오에 들어오면서부터, 와, 이 그림들을, 이 엽서들을, 그 다 꾸몄을 그 책상의 손들이 떠오르고 그 시간들 그 표정들 이런 게 떠오르니까 다들 이 카페인 분들 다 너무 윤고은 이 방송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느껴졌어요.
0: 맞아요.
1: 그 저도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쯤 나왔었잖아요.
0: 맞아요. 2019년에 빛의 네. 과거 그때가 첫 이제 북카페 제가 온 이후로는 처음 오셨던 거죠.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좀 신기한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네요.
0: 그때 기억 안 나시죠?
1: 기억 나죠.
0: 아주 나지 마세요.
1: 기억
0: 나지만
1: 나지 말라. 아니 그때도 깜짝 놀랐어요. 네, 네.
0: 아니에요.
1: 윤고은 작가가 여러 가지 재능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역시 많은 팬들이 즐기고 계시군요.
0: 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카페인들이 보내주신 엽서 쫙 이렇게 보시고서 행운 오늘 행운권 추첨도 있거든요. 네. 이제 행운의 엽서처럼 뽑아주시기도 했습니다.
1: 네,
0: 그렇죠.
1: 네, 네,
0: 그 뽑으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그냥
1: 글쎄,
0: 딱 눈이 딱 손다는
1: 네,
0: 거.
1: 네, 근데 진짜 막 무슨 기준을 막 생각하려면 복잡해지니까 딱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를 뽑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커피 알갱이 가는 거를 그 소리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셨대요.
0: 그래서 또 그
1: 뭔지 그
0: 찰나에.
1: 거기에 개입된 모든 감각들이 조금 느껴져가지고 호감이 갔습니다.
0: 와, 네. 오늘 이렇게 북카페 선물처럼 오셨는데 전 너무 신기했던 게 또 이제 7년 만에 장편 소설이잖아요. 우리 빛의 과거로 만났고
1: 네, 네.
0: 이번에도. 그것도 너무 이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역사랑 또 마침 또 생일날 오시는데 너무 맞잖아요.
1: 네, 네.
0: 그렇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우리의 첫이라는 그 게임이 등장하잖아요.
1: 네, 소설 속에.
0: 네, 소설 속에. 아니 그것도 너무 우리가 다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거여서 아마 북카페 생일 위주로 지금 이것을 막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너무 우연치고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1: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때 오래전에 이제 개인적인 자리에서
0: 네.
1: 얼마나 하게 될까 모르겠어요. 이랬었는데
0: 맞아요.
1: 네, 근데 이렇게 너무 멋집니다. 윤고은 소설가. 네.
0: 맞아. 아니 사실 그 마음은 똑같아요. 이게 사실 여기는 얼마나 하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는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오늘을 즐기자라는 걸로.
1: 그럼요.

0: 예, 그렇게 하다가 7년으로 왔고, 지금 또 우리 은희경 작가님이 오셔서 선물 받은 기분이기도 합니다. 자, 박혜정님, 아, 이번에 내신 책, 이 시간의 감촉, 며칠 전에 두 권을 사서 동생에게 한권 선물하고 저도 읽었어요. 최근 개인적으로 힘들었을 동생에게 위로를 건네려고 골랐는데 저도 위로를 받았답니다. 오늘 작가님 나오신다고 해서 챙겨서 본방 들어요. 하셨습니다. 책 내고 독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계시죠?
1: 네.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동갑인 자매를 설정을 했어요.
0: 네.
1: 1월에 태어나고 또 12월에 태어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매가 있는 분들이 또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것 같고,
0: 오.
1: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랬는데, 어릴 때 나는 40살 되면 그냥 죽을 거야. 뭐 나는 그 나이까지 살기 싫어. 뭐 이런
0: 네.
1: 생각들 한게 우리에게는 노년에 대한 어떤 역할 모델이 없었던 것 같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막연하게 조금 뭔가 쇠락하고 뭐 무기력하고
0: 네.
1: 뭐 아프고 그런 것만 생각했던 분들이 이 소설 읽으니까 그 나이대에 한번 괜찮을 사람들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0: 네.
1: 얘기들도 하셔서 그냥 독자들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시간 즐기고 있습니다.
0: 이 소설 안에도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어떤 계절, 특정 계절, 딱 어떤 시점, 요렇게보다는 이제 어떤 시간의 흐름,
1: 네.
0: 흐름을 살피는 그 마음을 담아두신 구절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걸 따라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은희경 작가님이 이제 쭉 내신 지금까지 이제 출간한 그 책들을 쫙 이렇게 늘어두면, 이제 그중에 네 권, 이거 포함해서 네 권을 북카페에서도 함께 했지만, 늘어두면, 아, 진짜 그 흐름이어야 했구나, 혹은 그 시절엔 그걸 썼어야 했구나라고 하는 것이 좀 다시 느껴지시기도 할것 같기도 하고요.
1: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시간 3부작이라는 이름을
0: 네.
1: 붙였는데, 새해 선물하고 빛의 과거하고 이 소설까지가 시간에 대한 소설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0: 네.
1: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나 이런 것보다 그냥 길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이 결국은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고, 처음에는
0: 네.
1: 행복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그늘을 남겼고, 처음에는 고통스러웠는데 그것들이 결국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다시 데려갔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0: 네.
1: 이번 소설 시간의 감촉을 쓰다가 나는 이런 식으로 소설을 쓰는구나. 그렇다면 이게 세 개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그럼 시간 3부작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를 편집자한테 했더니 편집자가 바로 광고 문안이 시간 3부작이 나왔죠.
0: 그러니까 작가가 감각하는 그 느낌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1: 네네.
0: 쓰시는 동안은 어떠셨어요? 이번 소설 연재했던 것을 또
1: 네네.
0: 묶으셨잖아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 쓸 때는 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게 몸을 얻는 순간부터,
0: 네.
1: 태어난 순간부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조련이 되고 사회적인 억압을 받아서 또 어떤 식으로 억압이 이렇게 뭔가 변형이 되고, 어떤
0: 네.
1: 거는 또그 가식적으로 또뭐 우리가 또 적응해서 보여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런 어떤 그 삶의 흐름을 몸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어요.
0: 일부 안된 거는
1: 사실은
0: 남겨두신 거죠.
1: 조금 더 몸을 좀 구체적으로 쓰려고 했는데, 약간 생리적인 거, 뭔가 육체적인 것들. 근데 그런 얘기를 80대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0: 사부작이, 그것은 또 몸에 대한 얘기로 또 다시 엮을 수도 있겠네요.
1: 모르겠어요.
0: 그쵸?
1: 근데 아무튼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역시나 관심 있어 하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끼리의 그 연대, 이런
0: 네.
1: 얘기로 결국 흐르게 된것 같아요.
0: 근데 자연스럽게 또 인물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하니까 이들의
1: 네.
0: 흐름을 또 막을 수는 없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작가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훅 빠져서 읽었고, 그리고 일부는 되고 일부는 되지 않았다. 80대에 쓸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일부 된 부분도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보면 이 자매가 지금 병실에서 이제
1: 네.
0: 간병인들의 어떤 모습까지 다 담아가지고 얘기를

0: 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여행까지 가게 되지만 이들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감각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일부 더 하지 못한 것이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 더 호기심이 들어서
1: 19금도
0: 아,
1: 있고요.
0: 그러네. 여기도 살짝 그 대화로는 등장하는데 그게 너무 저는 자유롭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대화가 등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19금 이후의 얘기도 네, 80대에 작가님 꼭 써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몸에 대한 거. 아, 서혜진님 지금 선물처럼 오셨다라고 좋아하시고 최준호님도 그렇고요. 이나라님은 여름 휴가지에서 시간의 감촉 재미나게 읽었어요. 북카페에 왜안 오시나 했는데 7주년 손님으로 오신다니 더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에도 단골로 많이 오셨어요. 그렇죠? 항상 북카페에 이렇게 카페인분들 생각하셔서 오시고 하셨는데 이번엔 또 특히 이 생일이어서 더 아마 기쁘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흐뭇한 마음으로. 아, 음악도 골라 오셨는데 어떤 거부터 들어볼까요?
1: 이승윤 씨의 무얼 훔치지 들어보고 싶네요, 같이.
0: 왜이 곡을 고르셨나요?
1: 좋아하는 가수인데 뭔가 가사를 너무 정성스럽게 쓰고 뭐할 말이 있는 뮤지션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거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제 타입이에요.
0: 제 타입이 이승윤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 타입인 이승윤의 무얼 훔치지 골라 오셨습니다. 오늘도 북카페 에디션 준비될 예정이고요. 무얼 그리실지 음악 나가는 사이에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감촉을 출간한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은 무얼 그려주실지
1: 네.
0: 궁금합니다.
1: 농나무 어떨까요?
0: 농나무.
1: 근데 뭐, 제가 그림을 워낙 못 그려서 나무 비슷하게만 그리고 농나무라고 우길 거예요.
0: 아, 그럼요. 이름 붙임이 중요한
1: 네.
0: 거니까요.
1: 근데 제 이번 소설 속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랑 손녀랑 셋이서 이제 그 일본 여행을 떠났는데,
0: 네.
1: 네, 거기서 3000년 된 농나무를 보러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 된 농나무는 아무렇게나 취급하고 3000년은 그냥 신성하게 보고 그래서 야, 이 시간이라는 게 규정하게 달려 있지 아무것도 아니야. 막한 농담하는 장면이
0: 네.
1: 나오는데 그런 것도 좀 기억할 만한 것 같아서 농나무를 한번 도전해
0: 오늘
1: 보겠습니다.
0: 농나무
1: 네.
0: 에디션입니다. 카페님들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선물로 드릴게요. 아, 0786 쓰시는 카페이님이 은희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소설 읽기 시작할 때 작가님의 빛의 과거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아서 한국 현대문학과 여성 작가를 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혈 카페인도 됐습니다. 작가님의 많은 작품 중 우리는 왜 얼마 동안 어디에를 가장 좋아합니다. 저에게 은희경 작가님은 한 시대를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1: 정말 문학에 그 문학을 제대로 즐기신 아니 제 소설 읽어서 제대로라고 하는
0: 아예
1: 게
0: 네.
1: 아니라 네. 이런 소설들이 네. 제가 닿고자 하는 지점에 가 계시는 분 같아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저도 제 소설 중에 저 소설 좋아합니다. 예.
0: 아, 그걸 또 이렇게 딱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
1: 네,
0: 주신 분이
1: 네.
0: 계셔서 너무 반가워하시는 것 같고요.
1: 근데 좀 외로움을 타시는 분일 수 있어요.
0: 진짜 은희경 작가님의 그 소설 발표하신 게 많으니까 그 작품들을 어떤 걸 좋아한다라고 고백하는 걸딱 보고 약간 스타일을 파악할 수도 있겠네요.
1: 네, 그런다기보다도 제 소설이 대체로는 조금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그리고 또 소통에 대해서
0: 네.
1: 조금 질문하는 그런 소설이 많기 때문에 제 소설에 공감했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를 조금
0: 네.
1: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일 것 같아서 아, 왜
0: 아.
1: 이렇게 나는 남과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그럴 수도
1: 네.
0: 있겠네요. 그런데 저는 또 이번 소설은 시간의 감촉은 다 읽고 나서 느껴지는 그 어떤 정서적인 포만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1: 네네.
0: 훅 이제 어떤 얘기하신 그 외롭고 고독한 그 지점 이 초반에는 정말 그걸 또 겨냥하는 것 같은 문장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중간쯤에 이런 문장도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그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 차원의 것이 아니었다. 주인공에게 오는 그 어떤 가계도의 윗부분이 다 사라지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했을 때 이제 그냥 그 다음 죽음의 순번은 나 아닌가? 이런 식의 어떤 서늘한 인식 같은 것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로운데 외면하고 싶은 또 그런 지점이기도 하단
1: 네.
0: 말이죠. 근데 그런 걸 건드리기도 하는데 다 읽고 나면 이게 또 여성

0: 고대서사로 볼 수도 있는 이야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구나라고 하는 데서 조금 위안을 얻게 되는 지점이 좀 많아서 따뜻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 소설 중에서 특히.
1: 네. 저는 그전에는 소설을 조금 해피엔딩을 안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 나는 굉장히 사실주의 작가야.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현실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주인공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이건 무책임이, 이렇게 생각을 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이 주인공들이, 결국 가게 된 게, 이런 길이라면은, 그거는, 행복할 수 있는, 해피엔딩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특히 이번 소설의 주인공들은 조금, 더 미래를 조금 더, 그러니까 둘다 65세지만, 다 이제 인생이 이제 뭐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이라기보다, 아직도 많은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올 순간들을 조금 즐겁게 바라봤으면 했기 때문에, 좀이 소설은 따뜻하게 끝나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쓴 소설 중에 좀 따뜻한 소설, 따뜻한 결론이 된것 같아요.
0: 그런 게좀 기대고 싶은 포근한 그런 소설. 5993 쓰시는 카페님 직장에서 지금 몰래 듣고 계시대요. 은희경 작가님 책을 거의 다 수정하고 있을 만큼 최애 작가라고 하셨습니다. 아, 너무 오늘 반가우실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북카페 나오셔서. 아, 정숙님은, 와, 귀로만 즐기는 북카페 러버인데, 은희경 작가님이 나오시니 너무 반가워서 사연을 드려요. 애정했던 작가님 목소리 처음 들으신다고.
1: 네,
0: 너무 기뻐요.
1: 저도
0: 하셨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이 소설의 주인공, 아까 살짝 그 일본 여행 얘기도 나오지만, 안나와 경선입니다. 그쵸? 어떻게 한 해, 자매인데 어떻게 한 해에 태어나죠? 하신 그 카페님도 계셨는데, 12월생, 그리고 1월생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서로 그냥 편하게 부르죠. 쌍둥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안나 경선이 부르는데, 이두 여성의 어떤 삶이 겹쳐서, 뭐, 1년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도 그냥 훅잘 지내던 사이였는데 겹쳐서 함께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시작이 되죠.
1: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매긴 하지만 완전히 이제 다르게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처지로 태어나죠. 그러니까는 이제 안나라는 주인공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아들인 줄 알았다가 뭐 딸이 그때는 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그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인데다가 또뭐 예쁘지도 않고 또뭐 체격도 크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때는 뭔지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을 때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채로 내가 태어났구나. 게다가 이제 걷기도 전에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0: 그쵸.
1: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순번이 밀리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안나라는 사람의 세상에 등장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경선은 이제 동생인데도 뭐 병원에서 그리고 안나는 산파가 받으러 오고 그런데 경선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도 돌아오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예쁘게 태어났고 그리고 뭐그 저기 딸이라고 구박하는 할머니도 장손이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환영을 받는 그런 존재였고 안나는 그와 달리 자기 안에 어떤 그늘 속에서 숨어 있게 된 그런 존재였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을 때 어떤 식으로 성장하게 될까 이런 것들도 저는 좀어그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어떤 자기가 태어난 조건이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이냐, 어디까지가 환경의 것이고 어디까지가 나 자신의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서 그냥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아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자매인데 쟤는 왜 저럴까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은근히 또 가정 내에서 약간의 어떤 차별 같은 걸 서로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어떤 순간에 그냥 이제 지금 이 주인공들의 처지에서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좀 만날 일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게 되는데 과연 그렇게 그런 식

0: 시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가? 예.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제 병에 걸리면서 서로 다시 이제 만나면서 그런 시간들을 하나하나 다시 이제 해석해 가면서 오해도 좀 풀고 그리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연대와 어떤 냉혹함 속에서 이어졌다 끊어지는가 그런 얘기들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해보았어요.
1: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이 자매가 한 명은 이제 환자로, 한 명은 보호자로 이렇게 또
0: 네.
1: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뒤에는 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손녀 다니엘의 역할이 등장하면서
0: 네.
1: 이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굉장한 모험이 아닌가 싶은데, 이 이야기, 우리 음악을 듣고 와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 고르셨나요?
0: 저는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 네, 이번에 들어보고 싶고요. 사실 이 소설 속의 손녀 이름이 다니엘이잖아요. 소설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이 뉴진스 팬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서 영어 이름을 스스로 짓잖아요.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럴 때 자기가 선택한 이름이고 또 허락을 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잖아요.
1: 그쵸.
0: 네, 그래서 뭔가 어린애지만 자기의 그 독자적인 어떤 그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그 은유로 좀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이그 이름을 예, 영감을
1: 주었던?
0: 주었던 뉴진스의 예, 곡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음악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장편소설 들고 은희경 소설가 북카페에 나오셨습니다. 송여진님, 선물처럼 와주신 작가님 감사드려요. 새해 선물부터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님 목소리 들으니 설레요.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이 참 좋아서 힘들 때마다 다시 읽게 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네,
0: 이 담담한데 오래 남는 문장들, 이거 작가님은 어떻게 이 문장을 쓰세요? 새삼스럽지만.
1: 네. 안 알려주면 영업 비밀이. 근데 너무 간단한 뭐
0: 간단하다고요?
1: 딱히 비결이 있다는 네. 것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정답이라 말씀드리기 좀 민망할 정도인데 그냥 생각을 많이 해요.
0: 계속 네. 그 안에 문장 안에 들어가는
1: 네,
0: 거네요.
1: 네, 그쵸? 그리고 뭔가 내가 생각 느끼고 있는 이거가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됐다고 생각하면은. 네. 그게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까? 조금 더 쉽게 말할 수 없을까? 막 그런 생각을 좀 오래 하는 편이에요. 네.
0: 저는 예를 들면 이런 부분도 제가 미칠 것 같거든요.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엄마를 떠올리면서 안나가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이 있는데, 사람은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한다. 라고 네, 하는 네. 부분에 밑줄을 긋게 됐어요. 왜냐면 이런 생각은 사실,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잘 밑줄 긋지 않았던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반대를 생각을 많이 하죠.
1: 네, 네.
0: 뭐 좋은 것들을 교감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과 실수와 약점을 통해서도 교감할 수 있다는데 마음을 열기까지는 또 굉장한 성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과정을 이 책이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네. 그래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어떤 순간들 있잖아요. 어렵거나 네. 고통스럽거나 낯선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하고 나하고 여기서 벽이 생길 거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저는 교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 이 글의 맥락은 그 어머니가 말년에 변해버린 모습이 자기로서는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쵸. 피했는데
0: 외면했죠.
1: 예, 외면했는데 결국 화해할 기회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0: 맞아요.
1: 자기가 그렇게 했어도 교감이 됐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후회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자꾸 피식피식 웃게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지금 딱 떠오른 것은 그 간병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 자매가 한 명 환자 한 명 보호자로 이제 그 병실을 공유하게 된 건데, 근데 거기서 그 몸을 좀 잘 봐둬야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면서, 그래야 이제 이산가족이 돼도 이제 그 몸에 있는 흉터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이산가족은 꼭 옷 벗고만 그렇게 확인을 하느냐, 네. 이런 지점들은 약간 또 위트가 있기도 하고 좀 재밌게 느껴지기도 해서, 군데군데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읽게 됐던
1: 네.
0: 것 같아요.
1: 저는 이 소설을 쓸 때, 어쨌든 이제 무거워지기 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되도록 재미있고 또 농담을 많이 하려고
0: 네.
1: 네 그렇게 애썼어요. 그리고 또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개그 감각이 있고 있어요.
0: 있으세요. 맞아요.
1: 제가 혼자 주장하고 다니는 건데 네. 그래서 그 좀 재밌게 쓰자, 웃게 만들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특히 자매들끼리 농담도 많이 하고
0: 맞아요.
1: 이 손녀가 또 굉장히 엉뚱해서 손녀와의 농담도 좀 자연스럽고 천진한 이야기들 좀 나눌 수 있게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고요.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다니엘 이름을 그 저기 뉴진스에서 네. 따왔다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방영하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봤어요.
0: 네.
1: 그래서 이 소설에 다니엘의 아빠가 영범인데
0: 그 폭삭 소가수다까지 네. 네.
1: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영범에게 느끼는 어떤 감정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이 다니엘의 아빠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이기적이고 부모 네. 자기 부모의 그 범주 안에서 그대로

0: 이미지 속에서 나타났으면 했어요.
1: 언젠가 아마 그 반대도 충분히 이미 기능했거나 아니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뮤지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배우의 그 역중, 그 역할 명을, 이름을 정할 때, 이제 작가님의 소설에서,
0: 맞아요.
1: 예,
0: 네.
1: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작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0: 저는 여러 번 있었죠.
1: 아,
0: 네.
1: 그러니까요. 이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니까요. 그
0: 네,
1: 인물이.
0: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 네.
0: 그 작가가 무엇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좋아했는가가 예, 조금씩 소설 속에 반영되고 그게 동시대 작가들과 독자들의 어떤 또 만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죠. 맞아요. 이 자꾸 등장하는 그 손녀, 다니엘. 다니엘 너무 생동감 있는, 역할로 여기 딱 등장을 하는데 진짜 탐정 같았어요. 약간 탐정처럼 느껴졌고, 다니엘의 그 연구를
0: 네.
1: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아이인데, 연구가 있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서는 그 연구가 체험의 영역으로 바뀌면서 진짜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자매가, 너무 다른 두 자매가 새로운 얘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웃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경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시기도 했거든요. 그 경선은 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데도 의견은 많았다. 이게 어떤 의견인지 부정적인 논평까지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 경선 어떤 캐릭터인지 알것 같다라는 느낌이
0: 네. 네.
1: 들었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니엘이 번역 어플이 안 되거나 하면은 또 어떻게 이제 그 중학생 영어로 그걸 또 이제 도와주는 그두 할머니들인 거잖아요. 두 할머니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그 얘기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0: 네. 네.
1: 이 장면 쓰실 때도 정말 즐거우셨을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 다니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 노트가 있어서
1: 네.
0: 왜 우리 경선 할머니는 세수할 때 저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1: 맞아요.
0: 막 그런 걸 연구를 하고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저왜 이렇게 물을 많이 흘리나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으로 세수를 해봤는데 그래도 계속 물을 너무 많이 흘려요.
1: 그러니까
0: 그래서
1: 세면대 밖으로 자꾸
0: 막
1: 나온다는 거잖아요,
0: 각도도 막
1: 물이.
0: 해보고 뭐 서서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 그걸 이제 다니엘이 연구를 아, 우리
1: 네.
0: 할머니는 왜 이렇게 물을 흘리는지 자기 말로는 깨끗하게 하느라 그렇다는데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탐구심이 이제 같이 여행 가서 뭔가 집들을 구경하고 이러면서
1: 네.
0: 할머니들에게 나중에 자기가 집을 지어주겠다 해서 같이 집을 지어서 같은 동네 같이 살자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럼 100살 기념으로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가능성이 없는 거라도
1: 네.
0: 뭔가 희망이 있다는 것이
1: 그쵸.
0: 조금 마음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고 그런 어떤 교감 같은 것이 저는 좀이 소설 속에 드러났으면 했어요. 뭔가 딱딱 뭐 저는 맥락이 맞는 거 아니래도 우리가
1: 네.
0: 삶에서 꿈꿀 수 있는 거 그런 것은 매일매일 가능하잖아요.
1: 그쵸. 그리고 안나 같은 경우는 홀로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편안함을 느끼는 존재잖아요. 안나가 경선의 그 짐을 가지러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경선 집에 방문했다가 이제 느끼는 어떤 의도치 않게 보게 된 어떤 그뭐 사진이라든지 뭐 편지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온기를 품고 있는 물건이라면 안나의 집에 있는 것들은 기능적인
0: 네.
1: 것들만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안나는 그래서 게임을 할 때도 홀로 딱할수 있는 게임,
0: 네.
1: 루틴처럼 그렇게 이제 홀로 할수 있는 게임을 하고, 당연히 뭐 공중 목욕탕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잘 가지 않고, 타인이 나의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보는 것도 싫고 이제 이런 그런 존재인데, 이런 안나가 지금 이 여행에서는 이 분위기상 처음에 안 간다는데 노천탕에도
0: 네. 네.
1: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자기
1: 체험을.
0: 벽이 무너지는 거죠.
1: 그렇죠. 이런 것들이 또 새로운 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0: 네.
1: 큰 울림을 줬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어떤 독자분들이 지금 이제 비혼으로 살고 있는 여성분들이
1: 네.
0: 많으니까, 이거 안나가 나의 노년 같은데, 마냥 외로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방식의 어떤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삶만 이제 삶만 살면서
1: 네.
0: 자유롭게 살겠다. 나는 어차피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고 사람들하고 섞이면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다가
1: 네.
0: 이제 점점 자기도 자기를 조금씩 영역을 깨면서

0: 이제 젊은 날 사랑했던 사람들 얘기도 나오는데, 그때 좀더 용기를 냈어야 되는구나. 난 너무 내 그늘에서 그냥 숨어만 있었구나. 그래서 이제 뛰어내려야 됐었었구나. 이런 생각도 나중에 하게 되잖아요.
1: 네.
0: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경선은, 자기는 전부 남의, 이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것에 맞추려고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누군가가 당신은 예쁘다, 당신은 똑똑하다 이런 말에 맞추려고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내 눈으로 나를 보자 이렇게
1: 그쵸.
0: 하면서 서로가 조금 이제 65세에 어떤 나의 첫 순간들을 다시 맞이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1: 네. 그리고 그 둘이 서로의 모습을 발견해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도 그들이 자매이기 때문에 더 울림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안나에게 경선이 그러잖아요. 안나 안에 있는 그
0: 네.
1: 욕망을 딱 이렇게 욕망 덩어리인 거잖아요. 활화산 같은.
0: 그러니까요.
1: 그것을 알아봐 준다라는
0: 그렇죠, 그렇죠.
1: 것이
0: 예.
1: 그게 좀참 전율이 있는 장면?
0: 그렇죠. 그러니까, 안나 자신은 나는 모든 거를 딱 그렇게 적당한 거리 밖에서
1: 네.
0: 그렇게 두고 살아와서 했는데, 경선이 아닐걸? 안나 너 욕망 많아? 막 이런 식으로 해주니까, 좋은 질문인데? 하잖아요. 근데 그런
1: 그쵸.
0: 것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 써보고 싶었어요. 우리가 나로 알고 살아가는 완강한 나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될것 같아요.
1: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0: 네, 이번에는 이연의 그러지 마. 예, 하고 싶어요. 이연은 오랫동안 좋아했던 뮤지션이고요.
1: 네.
0: 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 삶이 좀, 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괜찮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좀 복잡한 것 같은데, 복잡한 노래 같지만 너무, 예, 그냥 편안해져요.
1: 너무 끌리는
0: 네.
1: 그 이유인데요.
0: 맞아요.
1: 그쵸?
0: 끌리는
1: 듣다 보면
0: 노래예요.
1: 그냥 괜찮은 것 같다라는
0: 네네.
1: 마음이 드는 거. 음악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의 감촉 쓰신 은희경 소설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탁신희님이 그 다니엘의 이름이 허락한 사람만 부를 수 있다는 점, 이걸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다고, 설정인 것 같다고.
1: 네. 아이들에게도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가 허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네,
0: 네.
1: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또, 그 자기 아빠한테는 다니엘로 부르라고 했는데도 아빠는 원래
0: 맞아요.
1: 이름으로 불러요. 그러니까는 이 애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네,
0: 그쵸.
1: 그런 거를 좀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0: 1610 쓰시는 카페인님은 소설을 읽은 후 첫의 의미에 대해서 자주 생각하게 되신다고. 아, 이런 게 저는 자주 생각하게 되는 게 너무 재미난 것 같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딱 읽는 것은 읽는 행위는 끝났지만 계속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네네.
0: 일상에서 자주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소설에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첫은 가장 오래된이다. 안나와 경선의 첫은 점점 가장 오래된으로 수렴해 간다. 경선의 말처럼 그 모든 게다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은 시간들은 매 순간이 첫이다. 나의 첫은 이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지 않은 수많은 첫을 기대해도 되는 거였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는 수많은 그 첫의 기억들이 언급이 돼요. 네.
1: 네. 이게 우리의 첫이라는 게 이제 그 같이 셋이 여행을 가서 비가 오니까
0: 네.
1: 그냥 오늘은 그냥 저희 호텔에서 이제 그냥 지내자 이러는데 그 다니엘이 우리 게임하는 거 어때요? 이제 어린애들은 게임을
0: 그쵸.
1: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제
0: 네.
1: 게임인데 우리의 첫 해가지고 첫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건데 첫 여행 뭐첫 선생님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경험이
0: 네.
1: 나오니까 할머니들과 다니엘의 첫이라는 게 이제 다 동등해요. 그래서 동등한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할머니들은 자기 출발점이 되었던 좋아했던 첫 책들 뭐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면서 과거를 다시 이렇게
0: 네.
1: 생각해 보는 것이고 또그 얘기 중에서 다니엘과 현재의 나와 그 예전에 그 어떤 현재 어린이와 예전의 어린이였던 우리와의 시대적인 그 차이가 또 있으니까
0: 그쵸.
1: 그런 것들도 조금 예 같이 얘기하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첫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첫이라는 게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네,
0: 그쵸.
1: 매일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그런 얘기였어요.
0: 그 수많은 여기에 등장하는 뭐첫 진달래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첫의 나열들 속에서 아무래도 저에게 좀 가장 쿵하고 왔던 것은 첫 회복에 대한 얘기였던 것
1: 네.
0: 같아요. 예. 그 경선이 처음으로 그첫 회복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꼈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게 나오는데 떠나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어디가
1: 네.
0: 상처가 나면 다시 아물 수도 있다는 것을 이것도 그러네. 이걸 처음으로 느꼈던 순간이 우리 몸으로든 마음으로든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거기에 좀 오래 머물게 되더라고요. 이
1: 네.
0: 첫의 목록들을 작가님도 좀 많이 떠올리면서 쓰셨겠네요.
1: 네, 그 처음부터 게임을 하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거 얘기를 어떻게 끌어낼까 이제 하다가 아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면 되겠구나 해서 이제
0: 네.
1: 썼는데 뭘로 할까 이렇게 뭐첫사랑 첫사랑도 물론 나오죠.
0: 그쵸. 첫사랑
1: 첫사랑 뭐
0: 나오죠.
1: 이런 거막 이제 몇 가지 해보다가 이제 몇개더 했었는데 이제 그걸 좀 적당히 뺐고 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에게
0: 네.
1: 첫이라는 것에 어떤 그 감각이라는 게 조금
0: 그쵸.
1: 각별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0: 첫인 동시에 가장 오래된 것이기도 한 기억 속에서, 그쵸? 5086 쓰신 카페님 질문인데요. 자매가 많아서 너무 공감되는 서사다라고 하시면서, 근데 작가님, 우리

0: 우리가 그런 성찰을 하게 되는 나이가 65이라는 게 너무 슬퍼요. 왜냐면 혹시 이런 나이대를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전 현재 49인데 아직
1: 네.
0: 그 성찰을 하게 되는 지점까지 너무 멀리 남은 거죠.
1: 아니죠. 네.
0: 네.
1: 이거는 나이라는 것은 저기 65의 나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다 이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또 일어나는 거다라는 이야기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더 젊은 주인공으로는 더 쉽게 쓸수 있는 것, 더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0: 네.
1: 그래서 이 나이가 돼서야 깨달았다는 것은 그때나 돼야 깨닫는다는 게 아니라 그때 못했던 것을 또할 기회는 있다는 뜻이라서
0: 그쵸.
1: 지금 빨리 성찰하십시오.
0: 오히려 더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는 이야기일 수 있는
1: 네.
0: 거죠. 아, 그리고 지금 이인철님은 이번 작품 시간 주제 면으로서는 이제 종지부인가요? 생사와 노소가 한 몸인데 우리 사회는 어느 순간 죽음과 늙음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더이 작품 잘 읽겠다고 하셨는데요. 시간 삼부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종지부는 쉽게 찍게 되지가 않지 않나요? 근데 네, 이건 또 흘러가 봐야 아니까요.
1: 네, 더 살아보겠습니다.
0: 그쵸, 우리 그 80대에 쓰신다는 그 몸에 대한 얘기로도 또쓸 때, 몸을 얘기할 때 시간이 또 빼놓고 얘기되진 않을 것 같고.
1: 그렇죠. 제가 시간을 쓴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일이 지금에 와서 해석을 하면은
0: 네.
1: 어떻게 해석되는가 이런 어떤 그 흐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또 쓰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은 계속 될 거고
0: 그렇죠.
1: 3부작으로 끝내지 말까요?
0: 네. 그때 가서 우리 또, 네. 이렇게 사부작이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고요. 저는 여기서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그 보면 앨범이 두 개잖아요. 이게
1: 네.
0: 지금 그한 시절을 보내던 자매들 같은 공간, 같은 환경 속에 있긴 했으니까요. 뭐 각자 처한, 상황들은 달랐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그 자매 앨범에 비슷한 사진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또 똑같을 순 없고 이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수해를 입어서 버려졌고
1: 네.
0: 이제 다른 하나가 남은 건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홀로일 수만은 없고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공유하는 그 마음을 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해서
1: 네,
0: 근데
1: 맞습니다.
0: 그게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고
1: 네,
0: 뭉클했어요.
1: 그게 이제 소설 중간에도, 그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소설
0: 네.
1: 중간에도 있는데, 이제 누군가가 기억하면, 같이 기억해주면 그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다.
0: 맞아요.
1: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도, 그 어린 다니엘도, 맞아요. 저 유치원 친구 걔랑 그때 유치원 다녔던 얘기 하면은, 저 기억이 잘 나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0: 그러네요.
1: 이제 어린애
0: 어린 다니엘도.
1: 일부로도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고독의 얘기지만 고독의 연대라고 할까요? 제가 오랫동안 써왔던 이야기인데
0: 네.
1: 고독한 사람들끼리의 어떤 뭐 연대감?
0: 그쵸.
1: 이라고 저는 그래서 막 서로 고독하지 않게 해주려고 막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앨범을 갖고 있듯이 서로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다른 존재라는 것을 존중해주고
0: 네.
1: 서로 기억해주는 것이 그게 유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그쵸. 내가 힘들게 있다가 눈을 떴을 때도 거기 누군가 날 보고 있다는 거.
1: 네,
0: 그러니까
1: 누군가 기억하고 있고,
0: 맞아요.
1: 네.
0: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소설 통해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세분 발표할게요. 7709 0708 송여진님 세 분이고요.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 오셔서 확인하시고 꼭 주소 연락처 댓글로 남겨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1: 네,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
0: 맞아요.
1: 얘기만 너무 많이 한것
0: 아니,
1: 같은데,
0: 얘기 들려주시려고 나오신
1: 네.
0: 거잖아요.
1: 그뭐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0: 네.
1: 제가 작가의 말에 썼던 이 문장을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 문장으로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처시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0: 네.
1: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문장을 썼어요.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시간의 초보자이고 계속되는 한 삶은 늘 초행이다. 어떤 나이든 모든 삶은 발견과 성장의 여정이 아닐까.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오늘 와서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질문이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0: 네.
1: 끌어내셔서 그냥 쉽게도 잘 얘기한 것 같아요.
0: 네. 다음 책으로 또 뵙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끝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로 준비했습니다. 이곡 들으시면서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2: 마유, when are you coming down? I've been waiting forever.
3: I'm so sorry. Work is running a little late. Maybe 15 more minutes?
2: 15 minutes? I'm getting hangry over here.
3: Hangry? 그게 무슨 말이지? 세리나가 스펠링을 틀릴 리는 없는데.
2: 선생님, hangry는 hungry와 angry를 합친 말이에요. 요즘은 몇몇 사전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3: 오, 신기하네요. 이제 알겠어요. 역시 일상에서도 라이팅이 중요하네요.
2: 맞아요. 일상 대화나 여행할 때도 영어는 라이팅에서 시작됩니다.
3: 맞아요. 라이팅이 쌓이면 스피킹도 쉬워집니다.
2: That's right. So let us help make your English learning easier.
3: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 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건 낯선 세계로 기꺼이 나를 데려가는 일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를 걷고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도전해보고요. 어느 정도 돌발 상황이 생겨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방학은 지나갔고

휴가도 끝났지만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면 가끔은 여행지에서의 내 모습을 떠올려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기대되는 내일이잖아요. 내일의 불안을 두근거림으로 바꿔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볼빨간 사춘기에 개성 있는 목소리로 들었던 여행이라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8월 26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이번 여름에 저는 경청 지키느라고 여행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바다님들 이야기는 궁금하거든요. 어디 가까운 데라도 다녀온 바다님들 안 계실까요? 여행지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재밌는 경험 있었으면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경청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내가 살던 곳에서 잠시 벗어나서 여행지에 가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꼭 생겨요. 돌발 상황들 정말 많이 생기죠. 안 챙겨온 물건이 있기도 하고, 잔뜩 챙겨갔는데, 한 번도 안 쓰기도 하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문화가 너무 많이 다르니까, 렌트카 같은 거 빌리는 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자동 변속기로 예약을 했는데, 자동 변속기 없는데? 수동 변속기인데요? 싫으면 그냥 가. 막 그래요, 정말.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정말. 엉뚱한 곳에 가보기도 하고, 골목 끝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걸어가 보기도 하고, 궁금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해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여행이라는 것은 내가 몰랐던 나를 끊임없이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디 가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낯선 경험을 해보는 거. 낯설어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런 마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학도 끝나고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일상에서도 그 마음을 좀 이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앞날이 좀 걱정돼도요. 내일이 두려워도 열심히 걸어가 보는 거. 끝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 즐거움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276 하나님은 생선님 오늘 경제 공부하는 날이에요. 즐거워요, 정말요. 돈 좋아해요. 황미경님은 생선님이 이렇게 유머 있는 분인지 경청안이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제가 유머가 있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멋짐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청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초등학생 자니님은 생선님 저 코딩 자격증 땄다고 와그 어려운 걸 땄어요? 초등학생이 대단하네. 팽수리님은 지난 금요일에 며칠 뒤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며칠 뒤면 제 생일이에요. 태어난 게뭐 그리 축하받을 일인가 싶어서 무감각해진 지좀 오래됐는데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또 굳이 제 입으로 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제 마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죠. 축하받을 일이고 엄마한테도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고 그쵸? 하고 싶은 이야기 여러 가지 생각나면 언제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반디 앱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뭐라고요? 엽서를 보내주고 싶다고요? 가능합니다. 정승재 경청 이제 곧 있을 1주년을 맞이해서요. 엽서 꾸미기. 그거 뭐라 그래요? 엽구잖아요. 엽구. 손글씨로 또는 직접 그린 그림 엽서를 예쁘게 꾸며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편번호 10393. 지금부터 주소 불러드릴 텐데 못 들으셨으면 경청 인별그램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 한류 할때 한류 월드로. 281 거기까지야 끝이에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류 월드로 28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담당자 앞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인별그램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눈치 보지 않고 돈 이야기하는 시간. 생선님의 선생님. 이따가 이어질 수요일의 코너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공동구매 하시겠습니까? 입니다. 공동구매, 줄여서 우리는 공구라고 하죠. 여럿이 함께 좀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구하기 좀 번거로운 게 있으면 누군가가 대표로 딱 싸가지고 나눠주면 편리하니까 그럴 때 우리는 공동구매를 합니다. 집을 그런데 공동구매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독립은 했어요. 그런데 결혼은 안 했어. 그렇게 되면 보통 자취방이라고 부르는 작은 집에서 시작하잖아요. 저도 기억나는데 500에 25로 시작했었던 그 방이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근데 요즘은 결혼을 하는 시기도

조금 늦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집 구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아예 친구랑 돈을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집을 구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에서도 몇년 전에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에세이인데, 친구랑 돈을 합쳐서 아파트를 구입한 그런 내용의 에세이가 인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물가는 비싸고 집값은 더 비싸고 이런 현재 경제 상황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도 좀 변화를 주는 거 그런 거 같죠?

정승재의 경청, 잔나비의 투게더 듣고 왔습니다. 부모님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친구끼리 돈을 모아서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집을 공동구매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봐요. 생선님의 선생님 시간에 이런 사연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랑 사는데 서로 원하는 온도가 달라서 에어컨 트는 문제 때문에 이 전기요금을 어떻게 나눠서 낼까 이런 고민 기억나시죠? 친구랑 살 때는 이런 문제를 좀잘 정리해두고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도 그 당시에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친구랑 사는 거를 좀 아니, 누구랑 사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해 할것 같은 성격이긴 한데, 그래도 같이 살고 싶은 동성 친구가 한 명은 있어요, 한 명. 생각해 보니까 좀 저한테 잘 맞춰줄 것 같은 친구. 그쵸. 아직까지 그러니까 철이 안든 거야. 이렇게 희생정신. 남을 위해서 살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결혼도 하고 막 그런 거잖아요. 내가 다 손해보고 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때 결혼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아직 그런 마음이 안 드니까 결혼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노래 듣고 듣고 올까요? 렌카의 프리라는 노래고요. 시저와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The Other Side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래불문 생선물. 집 얘기했으니까요, 집과 관련된 문제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과목은 국어 영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듣고 과연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단어를 써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두 글자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 드립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 이것은 뭘까요? 초성 힌트는 시옷 기역. 한 집에서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다님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악뮤가 부릅니다. 우아한 아침 식사.

악뮤의 우아한 아침 식사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은 국어 문제, 단어 문제 드렸어요.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두 글자. 초성은 시옷, 기역. 사과 아니에요. 시계 아니에요. 생각 아니고요. 정답은 식구였습니다. 맞아요. 밥을 같이 먹는 일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을 뜻하는 말이 식구도 있는 걸 보면 또 그리고 우리 연예인들이 소속사 이렇게 옮길 때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배우 A씨는 인기 가수 정승재 씨와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 뭐 이런 거 그죠? 한솥밥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거. 정말로 같이 살면서 밥도 같이 먹는 가족이 아니어도 비유적으로 식구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경청 식구입니다. 우린 또 먹는 얘기도 많이 하니까 그쵸?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 이름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디로?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당첨 게시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 있으면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슨 무라지의 Living in the Moment 이 노래 듣고 와서 수요일에 만나는 경청 식구죠. 박진영 선생님과 생선님의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의 한 매체가 K선크림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어요. 그쵸? 맞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폭염이 뭐 장난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 아마도 선크림이 더 불티나게 팔렸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화장품.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요.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같이 와, 이 K뷰티. 화장품이죠. 네. 이게 얼마나 이야 세계적인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평상시에 선크림 좀 바르세요?
1: 항상 바르죠.
0: 항상 매일 발라야
1: 아침.
0: 돼요?
1: 네.
0: 선크림 바르면 보통 피부과에 누워 있으면 저는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누워 있으면 왜 물어봐요? 그런데 어디까지 바르고 오셨어요? 선크림 바르고 오셨어요? 항상 물어봐요.
1: 그거는
0: 벗겨내려고
1: 하지 말라고 봐요.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이거 클렌징 할 때 좀 더 이렇게 벗겨내려고. 그렇죠. 그런 것 같다라는 이 선크림 항상 바르시는구나.
1: 항상 바르고요. 생각보다 많이 발라야 되는 거 아세요?
0: 왜요? 왜요?
1: 피부 두 마디 정도, 피부가 아니고 손가락 두 마디 정도는 쭉 짜가지고 네. 얼굴 반면 써야 될 정도로 많이 발라야 돼요, 사실은.
0: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거의 그러지 않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빛과 소금을 싫어한대요. 제일 빛과 소금을 싫어하는 민족 중에 하나가 한민족이라 그러던데, 그렇잖아요.
1: 실제로 선크림을 1인당 구매하는데 쓰는 비용이 한국 사람이 제일 커요.
0: 그래요. 네. 정말 햇빛 받으면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는. 외국에서는 그래도, 그래서 그런가 좀 피부가 좀 이렇게 그쵸. 되게 많죠.
1: 네네.
0: 그분들은 태양이 있으면 일부러 이렇게 딱 맞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 선크림이, 이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선크림이 그렇게 좋나 봐요. 이 선크림뿐만 아니라 K-뷰티, K-코스메틱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화장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얼마나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화장품이.
1: 이거 정말 얘기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요.
0: 왜요? 왜요? 이게 돈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1: 일단 소비자로서 우리가 많이 만나는 품목인데 예.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산업이기도 하고요.
0: 화장품 산업?
1: 네, 화장품 산업이. 그래서 저희가 경제 공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화장품 기업을 소비자에서 투자자 관점으로만 바라봐도 훨씬 쉬워진다고 말씀을 드려요. 주식이 뭔지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너무 큰데 예. 그걸 잘 몰라요.
0: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에 화장품이 있었다. 네. 나 저 얘기는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99%인가 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 뭔지 아세요?
1: 뭐예요?
0: 부탄가스. 그건 들어본 적 있는데.
1: 굉장히 흥미롭네요.
0: 그죠. 그건.

0: 그래요.
1: 서로서로 잘 살아야죠.
0: 잘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프랑스에서도 어떤 화장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해 올 거잖아요.
1: 예.
0: 프랑스 수입 화장품 중에 우리나라가 1위예요.
1: 프랑스에서 수입하는 거 중에,
0: 네네.
1: 오, 야, 이거 한국 거래 그러면 와우 이러는 거예요?
0: 너무 좋아하는 거죠.
1: 대단하다, 우리나라. 진짜 우리나라 대단한 것 같아. 화장품도 그렇고, 휴대전화도
0: 너무 잘
1: 그렇고,
0: 나가고요.
1: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0: 사실 어느
1: 음악도
0: 분야에서
1: 그렇고,
0: 특히 소비자들이 이제 접점이 큰
1: 수학도 그렇고.
0: 수학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죠?
1: 진짜, 네. 말씀하세요.
0: 네네.
1: 죄송해요. 예.
0: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1: 예.
0: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큰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있어요.
1: 예.
0: 이제 한 지역을 의미하는 그 단어로 된그
1: 맞아요.
0: 쇼핑몰이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고요.
1: 예.
0: 그때마다 어느 품목이 얼마나 팔렸는지 가지고 굉장히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스킨케어 브랜드 베스트셀러 상위 10개 중에 7개가 한국어였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그 어마어마한 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상당히 큰 존.
1: 어마어마한 존에서 1위부터 7위까지가,
0: 10위.
1: 10개, 10개 제품 중에 7개가 한국
0: 네.
1: 제품이었다. 와, 대단하네요,
0: 한국
1: 정말.
0: 제품이 아닌 걸 찾아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0개로 넓혀보면 38개 정도 들어있고, 그래서 특히 스킨케어 분야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굉장히 강합니다.
1: 스킨케어.
0: 네네.
1: 그러면 선크림도 스킨케어에 들어가는 걸거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보다는 프랑스는 립스틱 이런 쪽
0: 그렇죠.
1: 유명하잖아요.
0: 섀도우, 립스틱.
1: 아, 그걸 색조라 그러죠.
0: 네.
1: 그럼 우리나라는 투명한 거 인기가 많나 보다.
0: 그리고 기본템.
1: 기본템.
0: 반드시 아침 루틴으로 써야 되는 아이템들이 우리나라가 잘 나가고요. 또
1: 그래요?
0: 이런 아이템이 이제 뭐랄까, 마진? 남는 게 많아요.
1: 아니, 우리 남자 화장품도 잘 나가요?
0: 잘 나가죠.
1: 우리나라 거 중에?
0: 우리나라 거
1: 나 아,
0: 중에
1: 어? 나뭐 쓰지? 나그 세럼, 그다음에 크림, 그다음에 물 이거 하는 거
0: 스킨.
1: 스킨, 그거 쓰는데 그게 우리나라 건가 잘 모르겠다. 한번 찾아봐야겠다.
0: 네.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1: 예.
0: 그래서 저희가 수출 담당하는 그 정부 관계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1: 예.
0: 너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이런 거 우리나라 잘 나가는 거 국민들이 잘 아신다.
1: 예.
0: 근데 화장품 같은 품목을 모르신다.
1: 맞아.
0: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알리고 싶더라고요. 네.
1: 그러네요. 진짜 막 자동차도 잘 만들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전화.
0: 네.
1: 와,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화장품이라는 거. 진짜 생각해보면 공항에 외국인들이 화장품 쫙 가져가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가서 면세점에서 이렇게 줄 서가지고 초콜릿 과자 이런 거 사듯이, 바나나 과자 이런 거 사듯이,
0: 네.
1: 외국인들은 진짜 화장품 많이
0: 많이
1: 사가요.
0: 사가요. 명동 가면 외국인 분들이 거의 전부잖아요. 특히
1: 맞아.
0: 약국에서 요즘 화장품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약국에서요?
0: 더마 화장품이라고 불리는데,
1: 예.
0: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화장품 브랜드도 있어요.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서.
1: 기능성이
0: 그런 것들 요즘 잘
1: 들어가면.
0: 팔려서 제약사들도,
1: 예.
0: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이제 일반적인 의약품들도 하지만 요즘 화장품 만들어서 파는 걸로도 많이 들어왔어요.
1: 그렇구나.
0: 네.
1: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구나.
0: 그쵸.
1: 선생님, 그거는 맞아요? 립스틱이 지렁이로 만드는 건 맞아요?
0: 그 지렁이를 활용한 색조가 있지 않을까요?
1: 그래요?
0: 색소가 있지 않을까요?
1: 지렁이로 만든다고 그때.
0: 무조건 지렁이로 만든다 그러면 저 그거 아닌 것 같아서.
1: 아, 그거
0: 네.
1: 아니에요? 그거 아니구나.
0: 사실이 아니라는
1: 아,
0: 그런
1: 사실하고 아니
0: 제보가 있습니다.
1: 아닙니까? 아,
0: 예.
1: 진짜요?
0: 네.
1: 지렁이 아니구나.
0: 마치 딸기우유 만들 때 이제 벌레 들어간다라는 것처럼
1: 누가 그래요, 선생님?
0: 요건 또 저도 들어본 건데
1: 딸기 위에 벌레가
0: 또
1: 들어간다고요?
0: 색소에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1: 진짜?
0: 네.
1: 또 그런 얘기도
0: 네.
1: 있구나.
0: 지금 서로 괴담 주고받기.
1: 그러네요.
0: 네. 그래서
1: 그렇구나. 예.
0: 중국 인 관광객분들이 명동 가면 이제 많이 보이시잖아요.
1: 예.
0: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 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1: 예.
0: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한동안 중국이 중심지였었어요.
1: 예.
0: 그래서 2010년대 중반,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분들이 이제 보따리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1: 맞아.
0: 이만큼 대량으로 사서 중국 가서 다시 파시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있었고요.
1: 예.
0: 한국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슈였었는데 한번 사태가 있었죠. 사드.
1: 맞아요.
0: 네.
1: 그때 한
0: 2017년.
1: 언제쯤이 17년 정도였나요?
0: 네네.
1: 그때 쫙 빠졌잖아요.
0: 쫙 빠지면서 한한령 내려지면서 중국에서
1: 맞아.
0: 한국 관련된 문화 산업들, 화장품 게임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조치도 있었고 중국인 분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관광하는 것도 이제 전보다 쉽지 않아졌었고 하면서 한국 화장품 업계 입장에선 큰 손이 끊긴 거죠.

0: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고, 저도 옆에서 관련 산업 하시는 분들 진짜 너무 어려워하는 걸 봤었는데, 그러다가 굉장히 위기를 잘 타개했어요. 북미 시장, 일본 시장,
1: 오, 미국, 일본 쪽으로
0: 네, 유럽,
1: 갔구나.
0: 중동 이런 쪽으로 판매 지역을 넓히고 새로 공략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 시장도 회복이 많이 됐거든요.
1: 와, 그게 어떻게 보면 전환위복이 됐네요,
0: 전환위복이 되고 더 좋아졌죠.
1: 정말.
0: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사업 다각화가 가능해지면서 지금은 어느 한 국가에서 이슈가 생겨도 괜찮아요. 더
1: 와, 이제
0: 탄탄해졌어.
1: 와, 전 세계적으로 쫙다 들어있으니까,
0: 네.
1: 어느 하나쯤이야, 그래, 니네 안 살까? 응, 오케이. 뭐, 이런
0: 안 사도 돼.
1: 느낌이에요.
0: 우리 다른 데 있어.
1: 그런
0: 이런 정도인
1: 느낌.
0: 거죠.
1: 중동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많이 팔린다 그러네요.
0: 네.
1: 뜨거워서 그러나, 거기가. 그래서 좀 선크림이 팔리는 거예요? 뭐가 팔려요?
0: 선케어, 스킨케어 쪽으로 많이 팔리고요. 선케어는 아무리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긴 하고요. 중동 지역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킨케어에 대한 수요가 커요.
1: 스킨케어가 뭐가 있는 거예요?
0: 스킨 로션, 세럼, 크림.
1: 아, 제가 하는 거,
0: 네.
1: 제가 바르는 게,
0: 약간
1: 그게 스킨케어구나.
0: 미백이 있을 수도 있고, 보습 또는 피부
1: 미백은
0: 장벽.
1: 안 내는 거야. 아무리 발라도 계속 까매요, 저.
0: 덜 까매지는 걸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이거 안 발랐으면 더 시커매질 수도
0: 진짜
1: 있구나.
0: 발라서 하얘지는 건요, 생각보다 독한 화장품입니다.
1: 아, 진짜.
0: 시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할수 있는 기능성 제품들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네.
1: 오, 너무 좋네요. 프랑스가 쫙 지배하고 있는 유럽 시장에서도 더군다나 프랑스에서 우리 수입 화장품의 1위가 또 한국
0: 한국이었는데.
1: 거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스킨케어
0: 네.
1: 제품을 위주로 하는 선크림도 해외에서 엄청 많이 팔리는 느낌이라는 거니까.
0: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지만 우리나라에서 워낙 많이 사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선크림을 개발하고 있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는 동안 왜 있잖아요.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크진 않지만 이 안에서 내수에서 경쟁을 치열하게 하다 보니까 제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연구개발이 너무 잘 돼. 밖에 팔기만 하면 오,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1: 그러니까.
0: 사용감이 좋고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있어? 하면서 너도 나도 찾는 거죠.
1: 하기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이라는 노래까지 나올 정도로 태양을 싫어하는 민족이니까 선크림은 정말 전
0: 너무 잘
1: 세계적으로는
0: 만들어요.
1: 최고인 것 같아요,
0: 네.
1: 그죠? 그래서 외국까지 히트를 치고 있다라는
0: 네.
1: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건지 너무 궁금하시잖아요. 노래 한곡 듣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일릿의 노래, Get Ready With Me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아일리세 Get Ready With Me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우리나라 화장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특히 선크림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라는 K뷰티.
1: K뷰티.
0: 맞아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또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럴까요?
1: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0: 예.
1: 기본적으로 제품력이 안 좋으면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싸게 내놔도 안쓸거 아니에요.
0: 예.
1: 스킨케어는 정말 기능성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사용감이 너무 좋아요.
0: 사용감.
1: 네. 우리 생선님,
0: 예.
1: 선크림 쓰실 때 답답한 거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0: 선크림을 거의 안 발라요.
1: 그러세요?
0: 예. 거의 안 바르고, 그래서 까마나?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조명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좀 타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1: 네.
0: 선크림을 또 발라야 되는구나. 전 밖에 나갈 일이 거의 없어서 안 발랐는데, 조명도 탄다 그러더라고요.
1: 타요.
0: 맞아,
1: 꼭
0: 맞아.
1: 바르셔야 돼요. 예.
0: 예.
1: 그냥 죽은 게 없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피부
0: 예.
1: 노화를 늦춰줄 수 있습니다.
0: 진짜요?
1: 네.
0: 저 아직 젊은데요?
1: 그쵸.
0: 예.
1: 지금을 이제 유지해야죠. 더 오래. 그니까요.
0: 유지하려면,
1: 운동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용감이 굉장히 좋아서
0: 예.
1: 선크림 잘 바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 많이 따지세요. 일단 끈적이지 않는 거.
0: 끈적인 거 싫죠.
1: 위에 떠있는, 둥둥 떠있는 느낌 안 들고 흡수 잘 되는 거. 그리고 매일 쓰기에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것들 많이 찾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백탁이라고 하거든요. 하얗게.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선크림 바른 사람 얼굴 있잖아요.
0: 예.
1: 하얗게 뜨는 백탁 없고 사용감 깔끔한 한국 선크림이 잘 나가는 거죠.
0: 맞아요. 그거는 제가 느껴본 게, 예전에는 하얜 선크림 바르면, 그러니까
1: 네.
0: 저 얼마, 한 20대, 30대 때는 거기 누가 이렇게 바닷가 가면 이렇게 선크림 주잖아요.
1: 네.
0: 하얜었거든.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1: 맞아요.
0: 그리고 선크림에 적어 들어간 것도 약간 있지 않아요? BB나 CC 느낌 들어가는 거.
1: 맞아요. 네.
0: 그쵸? 그런 것도
1: 네,
0: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거 딱 바르면 그래서 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아지고 하는 거.
1: 괜찮아지는데 얼굴만 둥둥 뜨는 느낌이 될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러면 미관성 좀 그렇잖아요.
0: 예.
1: 너무 이제 심하게 바르면 해서 자연스럽게 살짝 커버가 되면서도 부드럽게 발리는 게 중요한데 그걸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0: 역시 기능성에는 최고구나.
1: 최고고요. 두
0: 예.
1: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요. 싸요.
0: 싸구나.
1: 비교적 싸서 이런 스킨케어나 선크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사서 정착템 만나가지고 계속 소비하는 경우가 많은데
0: 예.
1: 가격 부담이 덜한 거예요. 그 기능에 비해서.
0: 그렇구나.
1: 또 하나, 이건 우리나라가 콘텐츠 잘하는 거랑 연결될 것 같은데요.
0: 예.
1: 설명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
0: 설명.
1: 제품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고 진정 보습 도와주고 모공 조여주고 탄력 강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피부 고민을 탁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해소해준다라는 설명을 너무 잘 써놔요.
0: 설명을. 설명의 또 민족이죠. 우리나라
1: 설명이
0: 또 어렸을
1: 민족이죠.
0: 때부터 막 맨날 학교 다니라, 학원 다니르나, 인강 듣는다. 그죠?
1: 네.
0: EBS도 그렇고, 맨날 그 설명만 많이 들었었던 민족들이잖아요.
1: 그래서 온라인 쇼핑할 때 상세 페이지 보면
0: 예.
1: 거의 끝이 없잖아요.
0: 맞아요. 막 사진도 보여주고,
1: 네.
0: 막 단면도 막 보여주고, 이게 피부에서 어떻게 작용한다라는 거다 설명해주고.
1: 네. 선크림 바르기 전후 하면서 얼마나 차단되는지도 막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0: 예.
1: 굉장히 구체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달아주고요.
0: 예.
1: 또한 중요한 거. 쇼폼하고 리뷰 쪽에서 굉장히 강해요. 요즘은 이렇게 SNS가 굉장히 다양하고
0: 예.
1: 특히 영상 중심으로 쇼폼 영상 중심의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거기는 언어의 장벽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영상만으로 이 제품을 홍보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언어의 장벽 없이. 근데
0: 예.
1: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잘 알려졌다. 이 패드가 정말 좋다. 이 선크림은 눈이 안 시리다. 발랐을 때 백탁이 없다라는 것들을
0: 오.
1: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가 좋은 거죠.
0: 리뷰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해요.
1: 네.
0: 외국 호텔 그 리뷰 보면 외국 사람들은 그냥 wonderful 뭐이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기랑 가서 어떤 점이 좋았고 이걸 다
1: 맞아요.
0: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또 인기가 되게 많게
1: 그렇죠.
0: 되겠네요.
1: 누구에게 어떤 점에서 좋은지가 굉장히 상세하게

0: 리뷰에 나와 있고 또
1: 예.
0: 사진 리뷰도 강하잖아요, 우리나라. 네.
1: 맞아.
0: 해외 플랫폼 가봐도 한국 사람들 리뷰가 제일 좋아요. 네. 그런
1: 오.
0: 것들 보면서
1: 예.
0: 여러 가지 제품력도 좋지만 소비자들의 어떤 파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맞물렸다.
1: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큰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0: 네.
1: 거네요. 세계의 시장도 좀 바뀌었다면서요.
0: 애초에 트렌드가 많이 옮겨오긴 했어요. 지금 화장품뿐만 아니라
1: 예.
0: 먹는 것, 바르는 것 쪽에서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1: 웰빙.
0: 키워드가 됐잖아요.
1: 맞아요.
0: 이미 오랜 트렌드이긴 한데 코로나19 팬데믹 겪으면서 그게 더 강화가 됐거든요. 예를
1: 예.
0: 들면 식음료 시장에서는 제로 음료.
1: 맞아, 맞아.
0: 네.
1: 외국도 그랬나 보네.
0: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런 게 화장품 쪽에도 있어서
1: 예.
0: 색조 제품으로 얼굴을 막 덮고 바꾸고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나를 드러내면서도 건강미를 보여주는 쪽. 이런 트렌드로 바뀌어가다 보니까
1: 꾸안꾸, 꾸안꾸.
0: 꾸안꾸, 그게
1: 맞아.
0: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1: 맞아요.
0: 꾸안꾸 느낌 내려고 더 화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1: 아, 진짜요?
0: 네네네. 그런 트렌드.
1: 자연스럽게 하려고.
0: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실제 이제 꾸안꾸의 진짜 의미대로 내 피부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끔 스킨케어를 열심히 바르는 거죠. 또 하나는 소비자들 중에서도 이런 효능을 따지는 분들이 많아졌죠. 눈높이가 높아졌죠. 리뷰도
1: 맞아.
0: 많아지고 정보 접근성도 높아지고 하면서.
1: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그렇게 됐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피부과학, 더마 화장품, 제약사에서 만든 건강하고 기능성이 많이 들어간 화장품들도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소비자분들이 거의 박사가 됐어요. 레티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0: 네, 레티놀, 세라마이드, 펩타이드.
1: 아니요.
0: 거의 뭐 생물 교과서에 나올 것 같잖아요.
1: 예.
0: 근데 그런 용어들을 소비자분들이 더잘 아세요. 성분 함량 같은 거 따져가지고 하나하나 보면서 아예 화장품 어플 중에서는 성분 리뷰, 성분만 가지고 화장품 구분해놓은 리뷰 플랫폼도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곳인데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많이 발랐어요, 화장품을.
1: 예.
0: 그냥 종류별로 막 레이어를 쌓아서 발랐다면 이제는 필요한 기능을 골라 쓰려는 소비가 생겼는데 이런 걸 스키니멀리즘이라고 부르거든요. 스킨에 미니멀리즘 합쳐서 스킨케어를 다양한 걸 쓰는 게 아니라 소량을
1: 필요한 것만.
0: 필요한 것만
1: 자기
0: 쓰더라도
1: 피부에 맞는 거.
0: 딱 맞는 거 좋은 거 쓰겠다는 거죠.
1: 와, 그렇게 트렌드가
0: 네.
1: 바뀌면서 점점 우리나라 화장품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0: 그렇죠.
1: 들었는데 벌써 또 1부가, 와, 끝날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반응도 참 빠르고 리뷰도 잘 쓰고, 그쵸? 그러다
0: 네.
1: 보니까 전 세계주, 야, 역시 K 화장품이 제일 좋구나. 이런 반응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이니까요. 생선님의 선생님은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리베리의 My Beauty 이 노래 들으면서 건너갈게요.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영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총리인 윈스턴 처칠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을 것 같지만 의외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꼴찌를 도맡아 했다는데요. 그런 처칠에게 아버지가 어느 날 책 한 권을 선물합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 이 책을 읽고 독서의 매력에 빠지게 된 처칠은 매일 책 읽기만은 거르지 않았다는데요. 독서가 좋은 건 잘 알지만 책과 가까워지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처칠은 이런 독서법을 제안합니다. 책을 근처에 두고 그저 바라보기. 책과 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내는 것이 좋다. 책이 당신의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서로 알고 지낸다는 표시에 눈 인사마저 거부하면서 살지는 말라. 어떤가요? 부담이 좀 덜어지지 않나요? 펼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읽고 싶은 책 한 권을 근처에 두고 문득문득 바라보면서 조금씩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윈스턴 처칠이 제안한 책과 친해지는 방법이었습니다.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세계음악기행의 이승열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2: 한국 화장품 K-뷰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맞아. 왜 잘 나가는지 이런 얘기하고 있었죠.
1: 예, 마침 화장품에 관련된 사연이 또 하나 도착했거든요.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문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저는 유명한 코덕입니다. 코스메틱 덕후요. 적어도 일주일에 다섯 번은 화장품 가게에 갈 정도예요. 원래는 메이크업 제품에만 관심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스킨케어에도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피부가 예뻐야 뭐든지 소화를 하더라고요. 엄마는 근데

0: 저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1: 학생이 교복을 입고 입술을 시뻘게 가지고 학교에서 안 온다니 넌? 아유 정말.
0: 아니 애들 다 이러고
1: 진짜.
0: 다녀.
1: 아니 어떻게 나보다도 립스틱이 더 많아. 입술이 10개야? 12개야? 아유 정말.
0: 하나씩 살 때는 많이 비싸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사게 돼요. 욕심이 끊이질 않네요. 코덕에서 탈출하는 방법 있을까요?
2: 예전에는 고등학생 중에서 몇 명만 화장하고 다녔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본으로 다
0: 맞아요.
2: 그러는 것 같더라. 학교에서도 학교 갈 때도 하나요?
0: 많이
2: 학교에서도
0: 하고요.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학교가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도 막 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2: 그런데 저 질문 있어요.
0: 네.
2: 일주일에 왜 5번씩이나 가요? 화장품 가게를? 재밌어요, 가면?
0: 저도 코덕이었었는데요.
2: 예.
0: 일단 시원해요. 정수리를 시키려고 가는 게 1번.
2: 아,
0: 가면
2: 그냥 가는구나.
0: 너무 잘돼 있는 게 직원들이 터치를 진짜 안 해요.
2: 아,
0: 네,
2: 진짜요?
0: 다 발라볼 수 있고, 뭐 발라보면서 재밌잖아요. 이제 얼굴 바뀌고 마치 이제 공주놀이처럼 하면서 색깔도 보고, 아, 이런 게 새로 나왔네. 이건 제형이 어떻네. 역시 이 브랜드는 참 좋아. 향기도 너무 좋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2: 아니, 그럼 저런 사람도 있겠다. 서점에 가면 책을 아예 읽는 사람이 있듯이,
0: 네.
2: 여기도 그냥 맨 얼굴로 가가지고 이렇게 화장하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0: 저 20대 때 많이 놀고 다닐 때.
2: 그랬어요?
0: 네.
2: 진짜로?
0: 그런 사람도 실제 그렇게 쓸수 있어요.
2: 할거
0: 네,
2: 있구나.
0: 스킨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제 얼굴에 철판만 깔아놓으면 스킨부터 해서 아예 컨실러 바르고 풀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2: 진짜로? 나
0: 저는
2: 몰랐어요. 그렇구나.
0: 유경험자로서.
2: 그러니까 5번씩이나
0: 그럼요.
2: 가는구나. 재밌어지는 거네, 그러면.
0: 그리고 저는 체험하는 잡지 느낌도 있어요. 읽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품들 보면서 요즘 트렌드가 뭔지, 어떤 색조가 잘 나가고 어떤 제형이 잘 나가는지 보면 재밌어요.
2: 아니, 저가 이렇게 하루 종일 강의 찍는 곳이 홍대 쪽이다 보니까 그 연두색으로 된 화장품 가게
0: 몇 군데
2: 있잖아요.
0: 있죠.
2: 거기에 사람들 진짜 많고, 거기 또 외국인들도
0: 네.
2: 많고, 또 천원샵 있잖아요. 빨간 글씨로. 그 천원샵도 학생들 진짜 많고, 천원샵에도 파는 거죠, 화장품을.
0: 천원샵에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고요. 그 브랜드가 사실 그 녹색 샵에서도 연두색으로 된 가게에서도 제품을 파는데, 조금 더 저렴하게 어떻게 잘 협업을 해서 요즘에는 천원샵에서 파는 거죠. 근데 거기 요즘 잘해요.
2: 그러니까 나는 그 면세점에서 저희 어머니가 그 립스틱 고르는 걸 보고
0: 네.
2: 다 빨간데 그거를 다 고르고 있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빨간색 중에서도 여러 가지 빨간, 아니 핑크랑 빨강 주황은 비교가
0: 알겠어.
2: 되는데 그 안에서도 번호가 다 있고
0: 아,
2: 막
0: 다 다른.
2: 그러더라고요.
0: 어떤 건 잘못 바르면 인조 찍어 바른 것처럼 진짜 둥둥 뜨고요.
2: 예.
0: 어떤 건 피부에 착붙.
2: 그럼 그게 자기한테 맞는 게 있는 거예요?
0: 네.
2: 그러면 자기 얼굴에다 이렇게 발라봐야 알겠네. 이게 나한테 어울린다, 안
0: 맞아요.
2: 어울린다를.
0: 똑같은 색깔도 어떤 입술에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피부 톤, 나의 입술 기본 색상, 이런 입술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2: 그러면 예전에는 연두색 가게도 없고 빨간색 그 천원샵도 없었을 시절에는 그러면 화장품은 없었나? 어디서 샀었지? 저는 기억나는 게 진짜 어렸을 때저 초등학교 때는 아파트에 화장품 아줌마가 왔었거든요.
0: 방문 판매. 그거 엄청 커요.
2: 그러면 아줌마가 오면 옆집에서도 우리 집에 오고 쫙 앉아가지고 한참 놀다 가셔요.
0: 그 화장품 방판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실제로 엄청 규모도 크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서 화장품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챙긴, 지금도 굉장히 큰 산업이거든요. 그거.
2: 아, 방문 판매가요?
0: 방문
2: 지금도
0: 판매가
2: 그러면 그런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0: 계세요. 그래서 샘플을 엄청 많이 갖고 와서 쫙
2: 맞아.
0: 열어놓고, 자신 있어요. 이거 써봐. 아니, 이거 써보고 엄청 싸게 줄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오프라인 시장을 꽉 잡고 있다.
2: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저한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뭐뭐 아줌마라고 그
0: 네.
2: 화장품 그 상표 이름이었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지금도
0: 있죠,
2: 팔아요.
0: 있죠.
2: 와, 대단하다, 진짜.
0: 완전 영업맨,
2: 지금도
0: 영업 우먼. 네.
2: 있구나. 저 전혀 몰랐어요. 아니면 또 백화점 같은 데서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쵸. 어디서 사요?
0: 사실 예전에는 대기업 브랜드들이 꽉 쥐고 있었고요. 예. 완전 예전에 막 분 팔고 이랬던 때 말고. 예.

0: 대기업 브랜드에서 시장을 이제 끌면서 연구소, 공장, 방판, 방문 판매 조직, 백화점까지 해가지고 제조부터 연구, 유통까지를 한 기업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요. 그때
1: 예.
0: 당시에는 화장품이 지금하고 좀 달랐죠. 완전 고급 소비재. 자주 사는 건 아닌, 그리고 내가 마음 먹고 백화점 가야 살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많았는데, 2000년대에 로드숍 브랜드가 많이 생겼어요.
1: 옛날에는 그러니까 고가 브랜드가 좀 많았었고,
0: 네.
1: 그러다가 좀 가격이 내려가게 된 거네요.
0: 네. 로드숍 브랜드는 말 그대로 길가에 있는 브랜드들 뜻하는데요.
1: 예.
0: 이게 참 표현하고 싶은데, 이제 공주님 만들어주는 브랜드도 있고요.
1: 예.
0: 자연의 느낌을 많이 주는 브랜드도 있고요. 몇
1: 예.
0: 군데 있어요. 그냥 그런 곳들.
1: 그게 이제 강남역이나 명동, 홍대 이런 데 많이
0: 맞아요. 네.
1: 보였었던 로드샵들.
0: 로드샵들이 쫙 잡았던 2000년대부터 2010년 초반까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연두색 매장이라든지 이런 헬스앤 뷰티 스토어라고 H&B라고 하는데 이런 스토어들하고 온라인 화장품 플랫폼들이 커졌어요. 네. 그래서
1: 그렇죠.
0: 달라진 정말 중요한 게 소비자들이 한 가지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도 어떻게 보면은 편집샵 같은 거잖아요. 하나의
1: 그렇죠.
0: 매장에 들어가서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이 높아지죠. 비교하고 리뷰도 보고 성분 따지고 색조 다 따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할인 행사도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훨씬 선택지가 높아진 계기가 하나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몰이나 모바일 앱으로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브랜드들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거죠.
1: 홍대 인디밴드
0: 네.
1: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얘기도 들었어요. 인디 브랜드가 또 화장품에 있다면서요?
0: 네. 이거 진짜 재밌어요. 인디 브랜드가 정말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데요.
1: 그럼 다 중소기업 뭐 그냥 벤처기업 같이 만드는 거네요, 화장품을?
0: 맞아요. 요즘엔 아예 만들 때부터 한국 시장을 타겟하고 나중에 수출로 나가야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북미권, 나는 일본, 이런 식으로 해외 시장을 타겟해서 나오는 인디 브랜드들도 있어요.
1: 하도 우리나라 K뷰티가 잘
0: 네네.
1: 나가니까.
0: 그래서 과거에는 한큰 기업이 연구부터 제조, 유통 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제조 도와주는 것도 있고, 광고 도와주는 것도 있고, 다 업계가 굉장히 전문화되면서 쪼개지다 보니까, 브랜드를 잘 기획하는 곳이라면 내 공장 없어도, 내 연구소 없어도 쉽게 유통하고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1: 어떻게 해요? 공장이 없는데?
0: 공장이 없는데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뭐예요?
0: OEM, ODM.
1: 어디선가 들어봤는데?
0: 네.
1: 이게 뭐예요?
0: 이게 경제뉴스 보실 때꼭 알면 좋은 단어인데요. OEM, ODM은 제조사의 한 형태예요. 제품 만드는 제조사.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화장품 업계에만 OEM, ODM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업계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제조사들이. 뭐 반도체도 제조만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고 제약회사도 제조만 하는 곳들이 있는데 OEM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영어로 한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죠. 보통 창업할 때 브랜드를 만들거든요. 브랜드는 제품 기획하고 제조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OEM 같은 경우에는 주문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승재 스킨을 만들고 싶다
0: 네.
1: 그러면 상표는 승재 스킨이고 그거를 이제 제가 공장에 가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하는
0: 네,
1: 거예요.
0: 그쵸. 다만, 기획이 조금 더 섬세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타겟이 명확해야 되고요. 컨셉, 요즘 컨셉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향은 이렇게 해주고, 색은 이렇게 해주고요. 용기는 요즘, 굿즈 스타일의 이런 간직하고 싶은 그런 느낌의 제형들이 그런 뭐라고 하죠? 용기들이 잘 나가니까 요렇게 만들어주세요. 보석함처럼 만들어주세요라고 하면 그 조건에 맞춰서 생산을 해주는 거죠. OEM은 브랜드가 제품 기획, 제조사는 그 주문에 맞춰서 생산.
1: 주문 제작.
0: 네. ODM은 여기서 한발더 나갑니다. 연구 개발까지 해줘요. 정말 브랜드는 컨셉 기획 딱지만 있으면 돼요. 모델만 구하면 돼. 마케팅 쪽으로만 강화되어 있으면 되고요. 아예 공장에서 계속 최첨단 그리고 요즘 트렌드에 맞는 제형과 색상과

0: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 A사, B사 새로 만든 브랜드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이 제형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내가 제형을 제안하는 게 아니고 이 제조사에서 미리 연구 개발해 놓은 제형을 선택하는 그런 식이 되는
1: 그럼
0: 거죠.
1: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0: 그쵸.
1: OEM과 ODM.
0: 네.
1: 이런 방식이 생기면서 점점 그 규모가 커지겠어요.
0: 그렇게 창업하기도 쉬워지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누구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1: 그래서 그런가, 그러면? 저는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오던데, 좀 인플루언서들이
0: 네.
1: 화장품 많이 만들더라고.
0: 많이
1: 이게
0: 만들어.
1: 다 이런 방식이네요.
0: 맞아요. 공장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스타가 나오기를. 스타가 나와서 우리 제품
1: 좀 만들어 볼까,
0: 브랜딩하면
1: 그러면?
0: 바로 완판될 걸요?
1: 진짜?
0: 네.
1: 제가 뭘로요?
0: 기본템. 생선님은 딱 컨셉이 이제 일치가 돼야 돼요. 기본템 이거 하나로 올인원 스킨케어 패키지.
1: 제가 개념 때려잡기 있으니까
0: 네.
1: 피부 때려잡기 하나 만들면 되겠다.
0: 너무 좋다.
1: 그쵸?
0: 네.
1: 핏대잡.
0: 핏대잡.
1: 이야, 괜찮겠는데? ODM으로 어디 한번 좀 해봐야겠는데요?
0: 바로 붙을 것 같은데요?
1: 진짜요?
0: 네.
1: K 화장품.
0: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관건은 만약에 제품 쓰다가 문제 생기면 같이 네.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걸고 신뢰가 되게 중요한 어떤 인플루언서들은 지향하는
1: 그러네요. 제조사가 좀 탄탄한,
0: 네,
1: 믿을 만한 제조사를 이렇게
0: 그렇죠.
1: 선정을 해서,
0: 네.
1: 그렇구나. 브랜드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뭐, 팔로워 수가 보니까 그, 블랙핑크가, 리사님이 1억이 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이름 걸고 하나 만들면 그냥 끝나겠네요, 진짜.
0: 그래서 글로벌 스타들이 요즘에는 자기 브랜드 많이 만들죠.
1: 진짜요?
0: 네. 리안나라든지 이런
1: 아,
0: 분들.
1: 저 몰랐어요.
0: 콘서트 안
1: 그랬구나.
0: 해도 돼요.
1: 진짜.
0: 네.
1: 저도 그러면 음원 말고 화장품 한번 해볼까?
0: 전 제가 먼저 사겠습니다.
1: 아니요, 음원으로 일단 K-pop 쪽으로 뭔가를 이룬 다음에 K-뷰티 쪽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눌까요?
0: 네.
1: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어떻게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지, 제조 방식도 말씀해 주셨고, 인디 브랜드가 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라이즈의 노래, In a Loop, One Direction의 노래, What Makes You Beautiful 두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라이즈의 이너 루프, 원 디렉션의 노래 What Makes You Beautiful 두곡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정말 대단해요.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화장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OEM, ODM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또 제조사가 K뷰티의
1: 그쵸.
0: 중심이라면서요.
1: K뷰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 우리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정말 알짜배기 제조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대표적인 국내 최초 화장품 ODM 전문 기업이 한 곳이 있어요. 여기는 상장사기도 하고, 정말 나중에 이름 들으면 정말 알 곳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만든 브랜드가 유명한 건 없는데요. 그냥 거의 선크림 만드는 곳에선 특히 거의 모든 브랜드가 이곳에서 선크림을 제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니, 그게, 아니, 제가 이해가 잘안 돼서 그런데, 라면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라면, 이런 라면, 이런 라면을 한 제조사에 다 만드는 거예요?
1: 그렇죠.
0: 거의? 그러니까 선크림의 대부분을 이런 데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1: 네, 제품 뒤쪽에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0: 진짜요?
1: 제조사 어디 어디 그거 많이 보신 곳이 한.

0: 있을 거예요. 바로 그곳 얘긴데요. 여기는
1: 오.
0: 국내 선케어 시장에서 실제 7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해요. 이제 이전에는 경쟁사가
1: 그렇구나.
0: 있긴 있었는데
1: 예.
0: 2020년대 초반에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케어 제조사들이 여러 곳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1: 예.
0: 그리고 선케어 제품을 판단하는, 평가하는 지표 중에 SPF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 지수라는 게
1: 저
0: 있는데
1: 50 발라요.
0: 옷이 빨라요.
1: 예.
0: 잘 챙겨 바르시네요.
1: 아.
0: 갑자기 바로 반응했죠, 제가.
1: 예.
0: 근데 잘 챙겨 바르시는 건데 그 수치를 허위로 올린 곳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1: 나쁜
0: 나쁜
1: 사람.
0: 사람들. 그래서 어떤 인플루언서 리뷰어분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제조사에서 만든, 여러 브랜드에서 만든 선케어 제품들을 리뷰를 했는데 꽤 많은 제품들이 수치를 허위로 적었다. 근데 아닌 곳들을 살펴봤더니 이 제조사에서 만든 100% 제품이었던 거예요.
1: 그래서 이 제조사만 거의
0: 브랜드
1: 살아남았구나.
0: 입장에서는 신뢰에 타격을 입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빨리
1: 그러네요.
0: 바꿨어야 되는 거죠. 이거 우리 여기서 이제 안 합니다. 지금 문제 없었던 그 제조사에서 만들겠습니다 하고 다
1: 아.
0: 옮겨타면서 점유율이 그냥 확 올라갔어요. 그
1: 그럼
0: 당시에.
1: 수수료 많이 떼겠다, 이 회사.
0: 그쵸.
1: 그렇구나.
0: 그러면서 사실 이 분야는요, 선케어 쪽은 그냥 화장으로 덮고 예쁘게 컬러 바르고 이런 분야가 아니고 기술력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1: 예.
0: 기술력이 많으면 팔리면 팔릴수록 번 돈을 통해서 기술력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사실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 유럽, 중동 각곳의 선케어에서 특화될 지점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1: 예.
0: 그런 쪽에 또 연구 개발을 많이 할수 있었던 거예요.
1: 아니, 이 회사는 정말 그 우리가 경제 공부하고 있지만 주식 가치도 꽤 많이 올랐겠어요,
0: 그때
1: 그러면.
0: 당시에 많이 올랐고요.
1: 예.
0: 물론 뭐 주식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히 한국 화장품의 이 제조 쪽에서 강한 거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는 거죠.
1: 야, 특히 올여름 많이 더웠으니까
0: 네.
1: 외국에서도 참 되게 그쵸?
0: 네.
1: 잘 됐겠다 올여름에
0: 아주 잘 됐었죠. 예.
1: 바빴겠어요. 그쵸?
0: 실제 여름철에 많이 주목받는 몇 가지 주제, 주식의 주제를 테마라고 하거든요.
1: 예.
0: 테마들 중에 뭐 에어컨도 있고 제습기도 있고 하지만 선케어 제품류도 되게 잘 나가요. 그쪽에서
1: 그렇구나.
0: 손꼽히게 또 얘기가 됐었죠.
1: 그랬었구나. 선크림으로 특히 유명하다는 대표적인 제조사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에 청소년 바다님들은 화장품에 관심도 많기도 하지만 환경에 또 관심이 많으니까 동물 실험 안한 제품이에요. 산호초를 해치지 않은 선크림이에요. 이런 거. 친환경 포장재 이런 거.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같이 듭니다. 노래 한곡 듣고 바다님들이 남겨주신 돈 사연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츠 투 하츠가 부릅니다. 스타일.

0: 하츠투하츠의 스타일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우리 앞으로 도착한 돈 이야기 두 번째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상금을 꼭 마련해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용돈으로 비상금 모으기 너무 힘들어요. 전 매일매일이 비상인데 어떻게 비상금을 모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이 비상이라는 3160님의 사연이었어요. 비상이면 비상일 거예요. 우리 바다님들 매일매일 또
1: 사고
0: 배고프니까.
1: 싶은 것도 많고요. 근데
0: 그렇지.
1: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비상시에 비상, 그러니까 비상금 할때 비상을 진짜 우리 사만하육공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고 싶은 물건 생겼어, 비상! 나 덕질하고 있는데 뭐 신제품 나왔어, 비상! 이러시는 분들이
0: 그건
1: 있다고.
0: 비상이 아니죠.
1: 아니죠. 비상은 일상의 반대말입니다. 안일삐, 일상상. 그래서
0: 그치.
1: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리는데, 소득이 줄었을 때, 소득이 끊겼을 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 학생분들이면은 소득의 문제는 또 이슈는 없을 수도 있어요.
0: 어차피 없으니까.
1: 그쵸? 근데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지, 예상치 못한 지출을 하고 싶을 때가 아니에요.
0: 지출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의 비상?
1: 비상, 예를 들면 물건이 망가졌다든지.
0: 아.
1: 네.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때 있잖아요. 모른 척 내가 방어해야 될때 있잖아요.
0: 부모님한테 얘기는 못하는 것 중에서 갑자기 생긴 일 같은 거.
1: 갑자기 생긴 일 또는 예상치 못한 친구의 생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금 쓰는 거고요. 이걸 머릿속에 정확하게 인지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 되고 직장인 돼서 돈벌 때도 비상금을 비상 사고 싶은 거 생겼어, 비상 이러면서 쓸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0: 아니라는 거지.
1: 됩니다.
0: 야, 이번에 휴대폰 새롭게 나왔대. 비상! 이게 아니라는 거죠.
1: 그거 아니에요. 근데 괜히 이 말해가지고 그 인지되는 거 아니에요?
0: 아니라는 거.
1: 아니라는 거.
0: 그러면 진짜 비상 상황에서 비상금은 어느 정도로 모으는 게 좋죠, 선생님?
1: 직장인분들은 월 생활비의 두세 달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바다님들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저는 한 달치 용돈.
0: 한 달치 용돈. 그 정도는
1: 충분합니다.
0: 그러면 충분하니까 조금씩 조금씩 모아두면 되겠네요.
1: 그럼요.
0: 그렇죠. 그런 거지. 배고픈 건 절대 비상이 될수
1: 절대
0: 없다.
1: 아닙니다.
0: 의식주는 의식. 의랑 식은 비상은 아니다. 주는 어차피 부모님이 해결해
1: 네.
0: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벌써 한 시간이 벌써 뻑 지나갔어요.
1: 네.
0: 마칠 시간이 됐네요. 오늘 화장품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1: 이런 산업 얘기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1: 처음이에요.
0: 항상 좀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다가
1: 네.
0: K뷰티
1: 네.
0: 산업에 대해서
1: 신뢰 얘기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0: 신뢰 많이 했죠.
1: 네, 너무
0: 신뢰가 진짜 가장 기본적인
1: 되게
0: 중요한
1: 중요한데
0: 거니까.
1: 좀 재밌는 거 갖고 오고 싶어서 화장품 얘기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미난 경제

0: 이야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1: 네,
0: 가세요.
1: 안녕히 계세요.
0: 저는 노래 두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피처링한 미카의 파퓰러 송, 콜드플레이의 노래, A Sky Full of Stars.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231님 초등학교 4학년 박소원이에요. 생선님, 엄마가 너무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저 엄마랑 여행 가는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살아남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엄마가 왜 화가 나셨는지 좀 적어주지 그랬어요. 살아남는 거를 걱정해야 되는 정도라면 가벼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싹싹 잘못을 비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아 슈퍼스트롱님, 조카가 생긴 오빠가 질투가 나요. 저도 아기 갖고 싶은데요. 공부 욕심도 있고 일 욕심까지 야망이 하늘을 찔러서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것저것 다 하기에 인생은 왜 이렇게 짧은 건가요? 조카 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날 정도라면 아기 빨리 가지세요. 그러면 질투 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그렇지. 아기 생기기 전까지는 사랑해주면 되죠. 뭐 고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빠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면 고모랑 조카도 얼마나 각별한 사이인데 저도 외삼촌이거든요. 제 조카 보면 얼마나 이쁜데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머리 긴 정승재예요. 이하진님, 개학을 하고 나니까 자꾸 에너지 음료가 필요해집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좀 끊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아이고 이게 참 문제예요. 저도 가끔 현장 특강하다 보면 학생들 두 캔씩 막 마시면서 공부하는 거 보면 되게 짠하고 안쓰럽고 막 그래요. 몸에 좋지도 않을 텐데 어떤 가게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미성년자에게 에너지 드링크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쵸. 그렇다고 너무 안 먹을 수도 없고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루에 한 캔 정도로 한번 줄여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바다님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청 홈페이지랑 반디앱은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들은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죠. 렉스 오렌지 카운티의 노래 플루토 프로젝터.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의 경청 8월 26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바다님들 고맙습니다. 원리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유독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그래왔듯이 시간은 똑같이 흐르니까 버티면 시간이 흘러 있을 거다. 맞아요. 어떻게든 시간은 간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저도 힘든 일 있으면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랑 똑같으시네요. 우리 아까 오프닝에서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여행, 그쵸? 마치 여행지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내일을

길을 알수 없더라도 우리 씩씩하게 걸어보기로 했었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잖아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푹 주무시고요. 내일 또 어떤 일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모르니까 기대 잔뜩 하시고 씩씩하게 내일 하루 보내다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들려드릴게요. 엘튼 존의 노래, Circle of Life.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죠.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코잘 자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인도 뭄바이의 음식 문화가 바뀌고 있답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마하라슈트라 주의 식품안전청장 투카람 문데 씨가 대대적인 식품 위생 단속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문데 청장은 지난 석 달 동안 마하라슈트라 주의 글로벌 프랜차이즈 음식점부터 유명 식당들을 대상으로 3천 건이 넘는 엄정한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이 청장은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식당 사진들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매장을 자유로이 돌아다니는 쥐, 바퀴벌레들, 유통이 지난 식재료와 오염된 창고의 모습 등등. 아무튼 시민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그간 식품 위생 문제가 만연했지만 제대로 된 단속이 부족했던 터였거든요. 문대 청장이 음식 경찰이라는 별명과 함께 유명세를 떨치는 가운데 양명 높은 길거리 음식 상인들까지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시작했고요. 인도의 얼터너티브 록밴드 피터 캣 리코딩 컴퍼니의 컨트롤 룸이었습니다. 21년차 행정가 고위 관료 문대 씨께서는 요즘 한창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단속도 하지만 인터뷰,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나는 뇌물 따위에 놀아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부분을 보니까 그 영화 언터처블이 생각이 나네요. 그 재무부 출신의 미국 수사관 엘리엇 네스. 그들이 또 뇌물 따위에 놀아나지 않는 언터처블 스스로 자칭 그렇게 얘기했었죠. 아무튼 이 위에서부터 단속을 하는군요. 대어들부터 낫겠다. 그러니까 햄버거 파는 M사, 피자 체인 프랜차이즈 D사, P사, 그리고 인도의 국민 스포츠죠. 크리켓 클럽들이 좀 많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식당들, 호텔의 레스토랑들. 3,000건 정도 단속을 하면서 추가로 이 공공기관의 식당들, 이 시설도 좀 들춰봐야지라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더니 법원의 식당부터 뒤졌답니다. 역시 그 영업 허가 취소될 정도로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공공보건법 상황

있다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뭐 채취한 음식 샘플 중에 한 20%가 이건 도저히 팔수 없는 음식이다라고 판명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8천 건의 영업 허가증이 취소가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국제적인 프랜차이즈들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인도 길거리 음식이 참 많이 사랑을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부분이 시민들의 고충이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 사람이 절대 안 봐준대. 장난 아니래. 이런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여기 예로 쓰여진 길거리 음식 사례 보니까 어떤 그 상인은 길에서 중식을 팔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식용색소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써 있진 않은데 그 색소라고 빨간색 색소라고 보통 쓰던 거를 내추럴한 칠리, 고추 뭐 향신료나 소스겠죠. 그걸 다시 그걸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인도의 그 인기 간식 감자를 갈아서 만든 전 같은 음식으로 보이는데 바다파브라는 게 있답니다. 이 약간 매콤한 포테이토 패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인도 여행 가신 분들은 아 그거 맛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인데 이게 옛날에 그 한국의 길거리 음식 호떡 팔때 신문지로 싸주던 기억이 나는데 신문지나 마분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더 오래전에는 신문지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인도에서는 아직도 바다파브 이 감자전을 신문지에 싸주는 그런 게 보통이라는데 이것도 이제 식용 그 종이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다. 그런 조짐이 보인다.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건강에 대한 거잖아요. 이 인터뷰 문 대총장은 그렇게 못 박은 것 같아요.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도 생각해야 된다. 장난이 아니네요. 5811님께서 인도 길거리 음식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더러움이 밈처럼 돌아다니며 인도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 웃다가도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고 하시면서 이분의 등장이 인도 음식 문화에 블루 리본을 주면 좋겠네요라고 써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인도 사람들, 평범한 시민들을 위해서 이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개선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인도 여행이 참 익사이팅하고 기억에 남았는데 다녀와서 한 달간 배앓이 했던 생각나는 소식이다. 또한 분의 청취자께서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죠. EBS 반디 앱 통해서도 사연 신청곡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 유튜브 실시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고요.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내일로 다가왔네요. 내일 1부죠. 싱어송라이터 최재니의 새음행 라운지로 준비했습니다. 많은 기대 바라고요. 음악 듣고 오죠. 불가리아 출신의 아티스트 나라가 부릅니다. 망가랑가 대혼란.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결성된 튀르키예 락 아나톨리안 락 그룹이죠. 알틴균의 메이르 시가라 이 촐랑 청년 담배 한대 피워 두 곡입니다.

아나톨리안 락 그룹 알팅균의 밀 시가라 이초랑 청년 담배 한대 피워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올해 유로비전 우승곡이었죠. 불가리아의 다라의 노래 망가랑가 대혼란이었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기 전에 관련 소식이 있네요. 다음 주가 저희 2026년 가을 개편이고요. 그래서 새로운 탐사 다큐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이 이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마지막 회가 됩니다. 마지막을 장식할 아티스트는 세르비아 출신의 록밴드입니다.

1990년대 칸 영화제가 사랑하는 감독이었던 그가 실은 록밴드 멤버였던 사실을 안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언더그라운드, 집시의 시간 두 영화로 세계 거장의 반열에 오른 세르비아 감독 에밀 쿠스트리차 이야기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영화와 음악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 아버지는 출장 중 이 작품으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시기 가라지 록밴드 멤버로 활동 중이었었죠. 영화 때문에 밴드를 떠난 적도 있지만 1995년 언더그라운드로 두 번째 칸 트로피를 거머쥔 후에 다시 밴드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죠. 2008년 그리고 2017년 한국 무대에 서기도 한 밴드의 이름 해석하면 뭐 금연을 권장하는 악단 정도겠네요. 에밀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이야기 시작합니다.

에미르 쿠스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원래 밴드명이 자브라네노 포셰네였답니다. 이 뜻 역시 금연이라는데요. 1992년 보스니아 내전 이후 밴드는 해체와 재결성을 거쳤고 1998년 에밀 쿠스드리차 감독이 발표한 영화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을 맡으면서 에밀 쿠스드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가 되었습니다.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 트랙은 여러 면에서 쿠스드리차 감독 본인은 물론 이 세계 음악 시장에서 세르비아의 위상을 새롭게 다지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쿠스티차의 이전 영화 사운드트랙을 전담하며 발칸 록 음악의 역사와 세계관을 널리 알린 거장 고란 브레고비치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쿠스티차가 영화 감독인 동시에 뮤지션이라는 사실도 이때부터 확실히 각인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1980년대 초반 사라예보를 중심으로 촉발된 독창적인 청년 반문화운동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현주소를 에밀 쿠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의 이름으로 널리 알렸습니다.

노비 프리미티비즘의 뜻은 뉴 프리미티비즘, 신원시주의라네요. 당시 유고슬라비아 주류 계층은 사라예보 변두리의 생활 양식을 낙후되고 촌스러운 것으로 여겼다죠. 영국의 뉴 로맨틱스 장르 음악을 들으며 슬로베니아의 아방가르드 예술에 경도된 청년들은 이 주류의 위선과 질서에 반항하는 의미에서 노동자, 소시민, 불량배 등 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집단의 언어와 가치관을 저항적인 태도와 문화의 양식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에밀 크루스트리차 앤 노 스모킹 오케스트라는 이 정신성의 이 온갖 장르와 스타일들을 그야말로 쓸어넣은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발칸 집시 음악의 전통 리듬, 펑크, 록앤롤, 블루스, 헤비메탈, 재즈, 테크노, 왈츠, 스카, 레게, 꿈비아, 룸바, 살사, 이 동유럽 유대인 전통 축제 음악,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음악, 카바레, 기타 등등 한 대에 몰아넣은 다음 광란의 카니발 축제를 벌인 것이죠. 이는 발칸반도의 가히 끔찍한 역사의 무게를 힘없는 자들이 견뎌내는 예술적 방법론이었습니다. 지옥이 된 삶을 서러워하는 대신 냉소로, 풍자로, 능청으로 받아치며 잠시나마 잊고자 했다죠. 제 탓도 아닌 거대한 부조리를 축제로 풀어낸 음악이라니 신나면서도 찡하네요.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우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발칸 하이브리드 펑크록의 대표주자 세르비아 밴드 에미르코 스트리차 앤노 스모킹 오케스트라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무바마라. 무당벌레라는 뜻이라는데요. 사전적인 그 의미 말고도 그쪽에서는 작고 귀여운 여인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합니다. 98년도 은사자상 베네치아에서 감독상 수상작인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사운드트랙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밴드가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된 그런 구조 같아요. 뭐 친분도 당연히 있었고 그 씬에서 한참 신원시주의 예, 그 씬에서 알던 사람들이었겠죠. 음악은 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편곡되고 그 무대에서 보여주는 이 카니발적인 스펙터클 이런 모습도 넬레 카라일리치라는 사람의 그 공이 크다네요. 이 사람은 사라예보 출신의 뮤지션인 건 당연하고요. 코미디언이자 배우, 극작가, TV 연출까지 했었던 그런 이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또이 사람 탈퇴 이후에는 데얀 스파라발로라는 또 바이올린 연주자이자 편곡자가 이 음악적인 어떤 연속성을 지탱해 주었다라고 하네요. 물론 에미르코 스트리차는 그 유명세 영상 작가로서 당시 찬사를 들었던 그로 인해서 이또노 스모킹 오케스트라에게는 상부상조하는 느낌으로 세계적인 어떤 또 노출, 배급 그런 길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리고 그 음악이 무엇보다 자신의 영화에 어쩌면

그 세르비아의 입장에 대한 프로파간다다라는 당시 평단에 호평도 있었다고 하는데, 또한 유고슬라 출신의 평론가 같은 경우는 아무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더 문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는데, 지난 30년째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준 것이냐, 아니면 당시 전 세계, 특히 서방 세계가 보고자 했던 어떤 그런 혼란, 대혼란, 발칸과 이 로마 문화와 사람들의 그 고정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영상에 담아서 이득을 취한 거냐? 물론 애정을 담아서 영상에 기록을 한 것이지만, 예, 그렇게 또 시선을 좀 바꿔보면 불편한 지점이 없을 수 없죠. 아까 그 보스니아 헤르세고비나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그게 틀린 거죠. 쿠스티치자는 유고 연방 시절에 태어났으니까 자신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라예보에서 태어났지만 무슬림이었죠. 근데 개종까지 하고 현재는 세르비아 그리고 프랑스 이중 국적인데, 얼마 전에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신청을 했다, 뭐 이런 정보도 있네요. 아무튼 그의 영화를 이야기하면서 90년대 노스탈지아 떠오르네요. 오늘로써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의 대장정을 마치고요. 그동안 저희가 소개한 음악가만 300명이 넘네요. 정확히는 312명입니다. 다음 주 2026년 가을 시즌과 함께 새롭게 연재될 탐사 기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리카르도 코치안테가 노래합니다. 마르게리타. 그리고 역시 이탈리아의 미아 마르티니의 미뉴엣토, 미뉴엣트라는 곡까지 듣고요.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0: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alors je gratte un petit peu. Ça me soulage et ça s'arrange.
1: 노래만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 명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프랑스의 Yves Duteil가 부릅니다. J'ai la guitare qui me démange.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입니다. 프랑스 뮤지션이 1979년에 발표한 기타 창가. 가사에 등장하는 관용구가 하나 있죠. La voix quelque chose qui démange. 몸이 간지러울 때 아니면 뭐 뭔가 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안달이 난 상태. 그런 걸 뜻한다죠. 여기서 화자를 간지리는 거는 당연히 기타죠. 낭독하겠습니다.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이지. 심각한 건 아니고 좀 이상하긴 해. 내 기타는 자기가 아쉬우면 자꾸 날 간지럽히거든. 가업을 따랐다면 난 뭐 참모장교? 좀 됐을지도 모르겠어. 주교, 수의사, 공증인 사무원, 금강을 뒤지며 다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타의 유전자가 우연과 만나더니 길이 바뀌었지. 결국 열 손가락을 음악에 묻었어. 그래서 지금 기타가 날 간지럽히는 거지. 살짝 줄을 튕겨줘야 해. 그냥 받아들이려고. 기타가 간지르면 노래를 만들고. 열 손가락만 믿고 소재 가리지 않고 환상을 음악으로 옮기는 거지. 나 혼자 좋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야. 이름을 날리고 싶은 것도 아니고. 뮤즈의 간지러움을 태우는 거는 저작권료가 탐나서가 아니야.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한두 시간은 괜찮아. 하지만 뭐 예술가나 된 것처럼 우쭐하면 쓰레기 같은 음악이 나오지. 그러면 정말 우울해져. 그러고 있으면 또 기타가 날 간지럽혀. 그래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가라앉고. 와, 이건 악순환이야. 고질병이지. 그냥 받아들여야 해. 혹시나 싶어 병원에도 갔어. 의사가 약을 지어주며 증상이 계속되면 드세요 라고 했는데 그 말뜻을 이해하기 전에 난 이미 기타를 치며 노래하고 있잖아. 무대 위에 두 개의 조명 사이에 서서.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히네. 손가락으로 기타줄을 튕기면 마음이 놓여. 내 인생 최고의 음악을 했으니야. 사랑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할 때 이만한 치료약도 없지. 나이를 먹고 세상을 떠날 때 내 품에 기타를 좀 안겨줬으면 좋겠어. 혹시 언젠가 내 묘비가 흔들거리면 내가 천국에서 천사들과 구름 사이로 오가며 기타를 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줘. 좀 봐줘. 이 충동은 제멋대로 찾아오거든. 뭐라고? 너도 기타가 간지럽혀서 힘들다고? 내가 병을 옮긴 거네.

0: La guitare, un petit bout des manches. Alors c'était contagieux.
1: France Yves Dutheil의 79년 발표곡 Je la guitare qui me démange. 기타가 자꾸 날 간지럽혀. 오늘 세전노로 듣고 왔습니다. 1부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 김파레코즈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 사롱입니다. 쿠바의 알렉스 쿠바가 노래합니다. En mi guitarra, 나의 기타에 관하여.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이어갑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홍수가 났을 땐 이렇게 하세요. 첫째,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비탈길이나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은 피하세요. 둘째, 대피하기 전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주세요. 셋째,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곳이라면 절대 운전하지 마세요. 무엇보다 우리 동네 대피소와 가는 길을 평소에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영국의 존 앤더슨 그리고 그리스의 반젤리스가 함께한 듀오죠. 존 앤 반젤리스의 1983년 프라이빗 컬렉션 음반에서요. 폴로네즈 함께 듣고 왔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 여행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혜영 대표와 함께하는 김혜영 역의 LP 사롱 시작합니다.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 판에 올려서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밥 레코드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에피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어제 그 브라질 그룹 아지무스의 내한 공연 성황리에 네. 잘 마치셨죠?
1: 잘 마쳤습니다. 네. 공항에 뛰어갔다 오는 중입니다.
0: 그런 네. 동선이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다.
1: 괜찮습니다. 네. 네.
0: 그리고 또 시카고에서 결성된 토토스
1: 네.
0: 공연도 또
1: 네, 그것도 지난주에 잘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0: 이렇게 촘촘히

0: 내한 공연을 치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1: 어쩌다 보면, 네,
0: 그게
1: 이게
0: 돼요?
1: 뭐 일정을 저희가 짜는 건 아니니까요. 물론 이제 저희가 싫으면 못한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너무 하고 싶은 공연이면 붙어 있어도 해야죠.
0: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1: 네, 같은 날두 개가 아닌 이상은 네, 가능합니다.
0: 그럼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같은 날두
1: 뭐
0: 개를 한다는
1: 불가능할 것까지는 없지만
0: 게.
1: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0: 회사를 좀,
1: 인원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네.
0: 회사 몸집을 좀더 키우면 가능할 수도
1: 뭐 그럴
0: 있겠네.
1: 수도 있겠죠. 네.
0: 나중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막 페스티벌도 하면서.
1: 그렇게 저희가 막 찍어내는 일은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0: 그러니까요.
1: 네.
0: 이게 컨셉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는
1: 네.
0: 다 알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내한 공연은 또 하나 더 하시네요.
1: 네,
0: 12일 날.
1: 뭐 아직은 또 올해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공연을 더할 수도 있는데
0: 그 중간에라도?
1: 더할 수도 있는데 아마 보통은 제가 이제 가을에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공연을 잘안 하는 편이고
0: 가을에?
1: 겨울에는 한두 개 정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는 일단
0: 에코드
1: 그
0: 페어인가?
1: 어제
0: 아니.
1: 가을에 네, 페어를 하게 되는데 이제 겨울쯤에 공연을 한두 개 정도 보통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11월, 12월은 저희는 겨울인데
0: 남반구.
1: 여름인 그 저희와 같은 시간대를 쓰는 국가들이 또 있거든요. 그쪽에 페스티벌이 또 많이 열립니다. 그 시간대에. 그러면 또 그때 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서 오시는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또 겨울에 공연들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0: 한 두세 개더 하신 모양이네. 말씀하시는 거
1: 두세
0: 들어보니까.
1: 개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두 개, 하나는 이미 정해졌고, 그래서
0: 픽스된 거 소개해 주세요. 12월 12일 토요일.
1: 어제 전단지를 나눠드렸고요. 공연장에 오신 분들께. 네.
0: 네덜란드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이제 프로듀서인 베니 싱스.
1: 네.
0: 기억이 납니다. 이거
1: 네.
0: 저 영혁 씨도 소개하셨고, 정영 씨도
1: 네.
0: 소개했고, 또 저희 월요일 패널인 싱어송라이터 한태인 씨도
1: 네.
0: 베니 싱스의 곡, 영혁 씨는 맥디말코랑 함께한 노래를 선곡을
1: 맞아요. 네,
0: 하셨었어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0: 이분이 오시는군요.
1: 네.
0: 처음인가요?
1: 아,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0: 자주 오시네.
1: 저희가 코로나 전에 공연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0: 별 말씀은 없으시네요. 베니싱소.
1: 아,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가져오신 LP를 평소에도 저렇게 알판을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쭉 펼치시잖아요. 오늘 처음 약간
1: 전에도 이런 적이 있긴
0: 있긴 해요.
1: 했었어요.
0: 오늘
1: 네.
0: 좀 뭔가 좀이
1: 네.
0: 동선이 좀 꼬일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나 봐요.
1: 네. 이름을 제가 대잔치라고 붙였기 때문에 뭐 약간 잔치처럼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0: 잔치상을 버려놓은
1: 벌려놨습니다. 네.
0: 것처럼. 와,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1: 대잔치입니다. 네. 대잔치라고 해서 뭐 특별히 막 예, 춤을 추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네. 춤을 추실 수 있을 만한
0: 그런
1: 네,
0: 리듬에.
1: 그런 리듬의 음악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자켓들이 뭐 혹시 자켓을 보실 수 있다면 네. 대부분 여름을 상징하는 네, 자켓들이에요. 뭐 보트도 있고 아 요트도 있고 뭐 수박도 있고
0: 수박.
1: 예, 바다도 나오고 뭐 이런
0: 저분 근데
1: 예, 첫 음반이 조금 예, 약간 여름 느낌이
0: 일광욕 하시는
1: 네. 근데
0: 모양이죠?
1: 어쨌든 뭐 따져보면 이것도 약간 여름 분위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여름 냄새가 물씬 나는 그런 음악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다 이제 일본 아티스트들이에요. 요즘 이제 일본 퓨전 음악들이 워낙 그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일본 퓨전 음악 대잔치라고 할까라고 하다가 그 사이에 제가 좋아하는 재즈 펑크 곡을 한 곡을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자를 빼고 그냥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로 오늘은 네.
0: 그러나 우리는 듣고 나서, 아, 이거 일본 음악, 일본 퓨전
1: 네.
0: 대잔치였네?
1: 라고
0: 라고
1: 생각하실
0: 인식할
1: 수도
0: 수도 있네요.
1: 있겠습니다. 네.
0: 알겠습니다. 흥미로운데. 첫 아티스트부터 그럼 만나볼까요?
1: 네, 처음에 소개해드릴 음악가는 히미코 기쿠치, 기쿠치 히미코라는 피아니스트 건반 연주자의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최근에 정말 많이 그 뭐랄까요? 알고리즘에 뜨는

0: 뮤지션 중에 한 명이에요.
1: 그래서 저도
0: 네.
1: 그 알고리즘에 걸리기도 하고 재킷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0: 네.
1: 87년작 플라잉 빅을
0: 빅을, 네.
1: 통째로 소개한 적이 있긴 합니다.
0: 네. 그래서 그 빅을 앨범이 전에 나올 때도 유명했었지만 최근에 몇년 사이에 그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이 아티스트 지금 이제 70살이 넘었거든요.
1: 아,
0: 50년대생이시니까.
1: 그러시군요.
0: 그래서 지금 사실 뭐 활동을 하는 음악가는 아닌데 80년대, 그러니까 주로 80년대 음반을 많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80년대 음반들이 정말 뭐 미국, 뭐 유럽, 또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LP들이 또다 재발매가
1: 재발매가
0: 순서대로
1: 되는군요.
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앨범도 최근에 나온 재발매 LP를 가지고 왔고요. 83년에 나왔던 그 여자분이 이렇게 누워 계신 워먼이라는 앨범입니다. 뭐 뭐 이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미코도
1: 여성이시죠?
0: 여성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여자라는 앨범의 첫 번째 타이틀곡이라고 해도 될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인더 모닝이라는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준비를
1: 알겠습니다.
0: 했습니다.
1: 그럼 바로 그 플라잉 비글로 유명세를 또 얻고 계시는 히미코 키쿠치의 Make Up in the Morning 83년 음반에서 듣고 오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오늘 2부 순서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의 LP사롱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한 테마로 고르신 곡들 들어보고 있고 첫 곡으로 83년도 일본의 재즈 피아니스트 키보디스트 작곡가 히미코 키쿠치의 네 번째 음반 Woman에서 Make Up in the Morning이었습니다. 저는 이 80년대 초 중반 후반 뭐이 당시에 그 유행했던 게 일본 메이드 인 재팬으로 유행했던 요소 두 개가 그 비디오 게임이었어요. 하나는 세가사의 자동차
1: 네.
0: 운전하는 해변도로를 드라이브하는 아웃런이라는 거의 사운드트랙이 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일본 내수 그 소비가 그러면 이런 음악은 뭐 지하철 타면서 듣는 것보다는 해변도로를 운전하면서
1: 네,
0: 꼭
1: 그렇죠.
0: 들었을 것 같다는
1: 네.
0: 생각이 드는데 일본이라면 그런 예, 소비가 또 가능했을 거다
1: 그래서
0: 뭐 이런 생각이
1: 네, 자켓에 보면 또 자동차들이
0: 많이 나와요.
1: 많이 나옵니다. 도로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0: 네.
1: 이분은 또 약간 독특한 게,
0: 네.
1: 뭐 사실 클래식 공부해서 재즈로 전향하시는 분들이 꽤 많지만,
0: 네.
1: 이분도 그런 연주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0: 예.
1: 지금 방금 들으신 곡도 후반부에 가면 약간 이게 오른손으로 건반 터치할 때그 연주가
0: 클래식
1: 굉장히
0: 연주자의
1: 클래시컬합니다. 그래서 대학교 때까지 고전 음악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재즈로 전향을 하셨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초창기 음악이거든요. 음악을 듣다 보면은 어쨌든 편곡도 그렇고
0: 네.
1: 예, 그 뭔가 이 전개되는 부분들도 그렇고
0: 네.
1: 퓨전이

0: 하지만 뭐 락과 재즈의 퓨전이지만 또 그런 고전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또 섞여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아티스트의 어떤 뭐랄까요? 독특함을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1: 이번 곡에서도 마지막 후렴이 또 반복되다가
0: 네.
1: 갑자기 독특한 브릿지가 한번 딱 나와주는 뭐 이런.
0: 그러면서 이제 약간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네.
1: 그러니까요. 그것도 장기이자 특기이자.
0: 그래서 요즘이 워낙 그 이분의 음악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시간이 되면 끝에 한 곡을 보너스로 한 곡을 더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허락하면
1: 빨리 해야겠네요.
0: 키쿠체의 곡을 한곡더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바캉스 안간 저에게 바다를 펼쳐주는 그런 음악이다. 5775님 반응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이제 두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0: 네, 이번에도 역시 일본 아티스트인데 마쏘카 나오야라는 음악 같고요. 앞에서 들으셨던 그 키쿠치 그 연주자도 중간에 이제 빅밴드 재즈를 시작을 할때 빅밴드의 일원으로 그 페스티벌에 나가서 연주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력을 보면 79년에 몽트레 재즈 페스티벌에 가서 그 앙상블의 일원으로 연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데뷔하기 전입니다. 솔로로. 근데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연주자 마쏘카도 비슷한 시기에 몽트레에서 연주를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라틴 앙상블을
1: 라틴.
0: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시작은 사실은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뭐 TV 시리즈나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스코어 음악을 많이 만드는 작곡가였다가 데뷔를 조금 늦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77년에 데뷔를 하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기억하기는 거의 30대 후반, 40대가 다 돼서 이제 솔로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1: 늦은
0: 그럼
1: 편이긴
0: 네,
1: 하네요.
0: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음악을 하는데 본인의 이제 어떤 장기라고 할수 있는 라틴의 어떤 그런 향이라고 할까 이런 그 리듬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악을 많이 퓨전 음악을 많이 만들었고요. 또 메이저 그러니까 그 주류에서 활동하는 가수들하고도 작업을 많이 했는데 뭐 그래서 히트곡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6년에 나온 앨범 수박이 나와 있는
1: 수박.
0: 앨범 워터멜론 댄디스라는 앨범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때가 이분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였습니다.
1: 그렇다면 커리어의 이게
0: 네.
1: 시계열이 히미코 기구치랑 좀 겹쳤겠네요. 서로 뭐 이렇게.
0: 뭐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고 뭐 키쿠치 히미코 같은 경우도 어쨌든 차트에 올라간 음악을 만들었는데 이 마쏘카 나오야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뭐이 전에 나온 그 세템버 윈드라는 앨범이 있었는데 그 앨범이 역시 오리콘 차트 10위권에 들어가는 히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86년도 워터멜론 댄디스. 이 아트웍이 상당히 재밌네요. 역시 클래식카를 타고
0: 네.
1: 야자수가 이렇게 있는 그런 길을
0: 네.
1: 수박 두 덩어리가.
0: 운전하시는 분과 옆에 타신 분이 수박인 거죠? 네.
1: 옆에 타시는 게 아니라 이 주유소에서
0: 아,
1: 일하시는
0: 그러니까
1: 분이네요. 한
0: 그러네요.
1: 분은
0: 네네네네.
1: 기름 넣으러 이제 주유소
0: 네.
1: 들렀는데 이 부자 수박인 것 같죠? 이 클래식카를 모시는 분이 출발하려고 하네요.
0: 네. 그러니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1: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0: 야자수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1: 나오야 마소카, 라틴 퓨전 재즈, 선다운이라는 제목의 곡입니다.

0: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명혁의 LP사롱입니다. 김명혁 대표가 오늘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라는 테마로 고르신 두 번째 곡이었죠. 1986년 일본 아티스트 나오야 마스오카 86년이 아니라 84년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야 마스오카의 음반에서 Sundown 듣고 왔습니다. 아까 라틴 퓨전 재즈가 특이긴 한데 이곡 같은 경우는
1: 조미 라틴 조미료가 좀덜
0: 예,
1: 들어가는
0: 덜 들어간 굉장히
1: 곡이고
0: 스트레이트한 느낌이

0: 그리고 예, 저는 이 초반에 이 상승 느낌이
1: 네.
0: 이건 가사를 붙이면 윤상 씨 앨범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초기 그런 느낌인데요.
1: 그런 느낌이죠. 약간 90년대 한국의 약간 그 조금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트렌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연인들이 나오는 드라마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질투 같은 뭐 그런 드라마들이 막 시작을 했는데 그런 여기 지금 가사에 곡을 그러니까 이 멜로디에 곡을 붙이면 딱 그런 드라마의
0: 사용할 수 있는
1: 주제곡으로 쓰기 딱 좋은 그런 네, 스타일 음악입니다.
0: 영혁 씨도 그 소리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청취자 유영주 님께서 별빛 가루 사운드 사이에 독특한 금속 소리가 박자를 타는데 궁금해지는 악기군요라고 써주셨는데 저도 집에서 먼저 듣다가 이 밖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타악기의 일종일 텐데 좀 독특한 게 있었나 아니면 그 믹싱의 어떤 그런 특이한
1: 크레딧은 팀발레가 있습니다. 네.
0: 팀발레요. 그럼 라틴 요소는 팀발레가 담당을 했다. 뭐 이런 느낌. 팀발레가 유력하다라고 영혁
1: 네.
0: 씨가 말씀하십니다.
1: 아,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했는데 이분이 이 앨범 발표하기 전에 미 아모레라는 곡을 작곡을 했었거든요. 예, 나카모리 아키나라는 당대의 슈퍼스타가 발표했던 곡인데 그 곡이 엄청나게 히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0: 뭐 1위 막 이렇게 하는
1: 예, 1위도
0: 곡이었나요?
1: 하고 연말에 대상도 받고 레코드 대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때가 정말 마쓰오카 나오야의 정말 화양연화 같은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자, 오늘 여름 휴전 음악 대잔치 이 테마로 고른 김파래곶의 김혜혁 대표의 LP 대잔치입니다. 세 번째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시카고의 연주자의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 램지 루이스.
0: 시카고 출신에
1: 시카고 출신입니다.
0: 좀 밴드 시카고
1: 시카고는 아니고요.
0: 아니죠.
1: 네, 뭐
0: 당연히
1: 시카고에 뭐
0: 아니죠.
1: 정말 많은
0: 사람들이
1: 음악가들이
0: 거쳐갔죠.
1: 네,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지난주 공연에 토터스도 시카고 출신인데 램지 루이스가 70년대 중반에 발표한 앨범이고요. Don't It Feel Good의 타이틀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시기에 램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분도 이제 정통 재즈로 음악을 시작을 했다가 60년대 중반에 이제 그 앨범에서 곡 하나가 팝 차트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0: 그런 게 드문 시절이었나
1: 굉장히
0: 봐요.
1: 드문 일인데 그러면서 이제 램지의 음악 스타일이 좀더 크로스오버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 이 시기에 또 램지 루이스는 재즈 펑크 음악을 또 많이 했습니다.
0: 펑크를 또
1: 네.
0: 접목한.
1: 그래서 찰스 스텝니라는 그 시카고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는데 이 시기에 이 음악 작업을 같이 했었고요. 찰스 스탭니는 시카고에 있는 음악가들, 뭐, 이를테면, 얼스 윈드 앤 파이어가 시카고 출신이거든요. 얼스 윈드 앤 파이어랑 작업도 했고, 그리고 뭐, 미니 리퍼튼이라든지, 뭐, 델스라든지, 뭐, 이다 시카고, 일리노이 출신의 음악가들인데, 그런 재즈 펑크 음악을 같이 작업을 많이 했던 프로듀서입니다. 좀 일찍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는데, 이때 작업 역시 찰스 스탭니랑 같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찰스 스탭니가 이 앨범 전에 그 얼스 윈드 앤 파이어랑 바로 작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램지 루이스도 이 앨범 발표하기 전에 발표했던 앨범이 얼스 윈드 앤 파이어 멤버들과 같이 만들었던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음악 들어보시면 뭐 약간 얼스 윈드 앤 파이어의 당시 70년대 중반 스타일의 음악 느낌도 예,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일본 아티스트가 아닌 미국의 램지 루이스의 75년 앨범에서 Don't It Feel Good. 기분 좋지 않으세요? 듣고 오죠.

0: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램지 루이스의 75년도 앨범 Don't It Feel Good에서 타이틀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본 퓨전 대잔치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일하게 미국 출신 아티스트의 곡이 들어갔는데도 이 곡이 전반부 후반부로 딱 둘로만 나누자면 후반부는 J퓨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분위기가 잘
1: 사실
0: 들었습니다.
1: 다뭐 영향을
0: 그러니까요.
1: 주고
0: 네.
1: 받았으니까요. 예.
0: 더위가 가신다. 음악 듣는 것만으로도 옹이 뉴키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의 마무리 곡인가요? 예. 네.
1: 아직
0: 두 곡이 있나요?
1: 몇곡더
0: 아,
1: 남았습니다.
0: 예.
1: 최대 세 곡까지 들을 수도 있습니다.
0: 있어요?
1: 네.
0: 다행이네요. 다음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이번에는 그 컴필레이션 형태의 앨범에서 한 곡을 골랐는데요.
0: 네.
1: 사실은 이게 컴필레이션 이전에 프로젝트 앨범에서 연주가 됐던 곡입니다. 호소노 뭐 하루미 워낙
0: 네.
1: 유명한 일본의
0: YMO의
1: 작곡가

0: 겸 연주자인데
1: 예.
0: 이 곡의 그 크레딧을 보면 사실은 YMO랑 거의 비슷해요.
1: 겹치나요? 막.
0: 예, 근데 사카모토 루이치만 빠져 있고 사토 히로시가 키보드를 연주를 하는데
1: 네.
0: 사토 히로시가 사실은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본래 YMO 키보드로
1: 예.
0: 예, 호소노가 제안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사카모토 루이치가 YMO에 합류하지 않았으면 이 라인업으로 YMO가 꾸려졌을 수도 있는데
1: 네.
0: 어쨌든 그 당시 이제 70년대 후반, 79년에 발표된 곡이거든요.
1: 네네.
0: 굉장히 재밌는 곡이고 곡 제목도 좀 재밌습니다. 내게 에게 워먼인데 이게 사실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끼워 맞춘 라임일 수도 있는 게
1: 예.
0: 에게가 에게해 할때그 에게거든요. 그리스 앞에 있는 바다. 그래서 이 앨범이 본래 컨셉이 79년에 발표된 앨범 컨셉이 에게의 그 바다를 테마로 한 앨범입니다. 그래서 자켓에도 그 그리스 바다가 이렇게 나와 있는 자켓인데, 근데 사실 이것도 영어로 발음하면 에게가 아니잖아요.
1: 에이지언,
0: 에지언이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 사실 이게 라임이 안
1: 안
0: 맞는데,
1: 맞으니까.
0: 뭐 일본식이나 혹시 우리식으로 이제
1: 예.
0: 발음, 뭐그
1: 한국의,
0: 그리스어대로 발음을 하면 레게 에게가 맞긴 하니까요. 그래서 레게 에게 워먼이라는 네. 재밌는 그 리듬의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약간 레게 얘기하니까.
0: 네.
1: 김은국 씨 앨범에 이런 제목이 있지 않았을까, 막 이런.
0: 그렇죠. 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뭐 예. 곡을 한 곡을 더 들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1: 그냥 음악을
0: 바로
1: 듣죠.
0: 음악을 넘어가겠습니다.
1: 하루오미 호소노 그리고 히로시 사토 외에 뮤지션들의 프로젝트 음반에서요. 레게 에게 우먼 79년 82년 재발매 음반에서 들어보죠.

0: 일본의 하루오미 호소노, 히로시 사토 외에 여러 뮤지션이 참여한 프로젝트 음반에서요. 레게에게 우먼이었습니다. 1982년 재발매 음반, 79년 원작이고요. 오디세우스 또 떠오르네. 이게 밈이 돈다면 바다에서 사이렌만 나는 그 풍랑신에서 이 음악이 어울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당연히 안 어울리겠죠.
1: 이게 약간 그 사운드 이미지라는 시리즈였는데요. 이게 이제 시리즈 앨범이 한 5장 정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보여드린 자켓은 나중에 이 시리즈가 계속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울고먹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 나왔던 그 앨범에서 곡들을 골라서 컴필레이션으로 또 재생산을 한 건데 그뭐그 자켓에 어떤 이미지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보면서 음악을 듣는 거라서 그냥 이게 사실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처음에 이게 어디 레게가 있고 어디 그리스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어쨌든 자켓에 그런 바다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의 음악입니다. 그래서
0: 저건가요? 저 자켓?
1: 이거는 나중에
0: 다음
1: 나온
0: 곡이고?
1: 방금 들으신 앨범의 자켓이긴 한데 나중에 나온 컴필레이션이고 본래는 이제 에게해의 그 바다가 나오죠. 이제 그냥 상상을 하면서 저기서 저 이런 음악을 듣나 보다.
0: 레게에게 이 말장난을 포기할 수 없었나 보네.
1: 네, 어쨌든 뭐 그냥 그렇다면은 그런 줄 알아라. 약간 그런 음악입니다.
0: 잘
1: 네.
0: 들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여름 퓨전 음악 대잔치. 오늘 영혁 씨가 고른 다음 곡 만나볼까요?
1: 타카나카 마사요 씨. 요즘 가장 뭐 곽강을 받고 있고, 예. 정말 월드 투어를 계속해서 매진시키고 있는
0: 지난번에도
1: 한번
0: 말씀하셨잖아요.
1: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앨범은 84년에 이미 13번째 앨범이었어요. 13번째 앨범인데 제목이 나츠 젠카인데 나츠가 여름이고 젠카이가 완전히 열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름의 절정 이런 제목이죠. 그래서 그 여름의 절정에서 한 곡을 오늘 골라봤습니다.
0: 오늘 안타깝지만 히미코 키쿠치는 못 듣는 거예요?
1: 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0: 들을
1: 이
0: 수도
1: 곡이 그렇게
0: 있어요?
1: 길지 않아서 가능할
0: 그래요?
1: 것 같은데요.
0: 지금 들으면은 히미코 키쿠치도 들을 수 있답니다. 빨랑 들어볼까요? 마사요시 타카나카의 아일랜드.

0: 일본의 기타리스트 마사요시 타카나카의 아일랜드 방금 듣고 왔고요. 김영혁의 LP사랑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히미코 키쿠치의 곡한곡더 준비하셨는데요. For My Body. 80년에 발표된 그의 기념비적인 데뷔 음반 Don't Be Stupid 수록곡입니다.
1: 멍청해지지 마라는.
0: 예, 지금 들으셔야 돼요.
1: 앨범에서 마지막 곡을
0: 예,
1: 준비했습니다.
0: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예.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년이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책방에서 파는 것 당연히 책이죠. 그런데 우리 책방은 책 말고 다른 것도 팔아요. 바로 새로운 기회입니다. 얼마 전 여행책 만들기 클래스엔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엄마랑 공동작업을 하겠거니 했는데 웬걸 오롯이 자기만의 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 정말 멋진 샘플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책은 정식 출판돼서 지금 우리 책방 1열에 당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직접 쓰고 그린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한 어린이. 과연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까요? 벌써 궁금해집니다. 책이 있고 사람이 있고 삶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곳. 동네 책방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모닝 스페셜 최수진입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もう今年の夏本当に暑いですけど、
1: ええ。
0: 先生は暑さしのぎに、まあ、服装で何か工夫していることってありますか？
1: うん、そうですね。まあ、通気性の良い素材の服を選んだりとかですね。あ
0: はい。
1: とは、まあ、服装では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けれど、サングラスをかけることが多いですね。
0: 先生、サングラスを
1: はい。
0: かけるのも暑さしのぎとかになります
1: あ、
0: か？
1: なんか目が痛いので、
0: ああ、
1: なん
0: な
1: か
0: る
1: そ
0: ほ
1: れ
0: ど。
1: で、あ、そうか。だから暑さは変わらないんですかね。なんとなく雰囲気でちょっと。
0: そうです か、はい。
1: ええ。で、なんか日本だとそのサングラスをかけてる人ってあんま多くないので、すごい目
0: ああ、は
1: 立っちゃう気がするんですけども、
0: い。
1: 韓国ではそんなことはないので、結構気軽につけられますね。
0: そうですね、韓国では結構若い人から年を取っ
1: うん。
0: た方ま
1: は
0: で、
1: い。
0: まあ、サングラスよくかけてます
1: そう
0: から
1: ですよ
0: ね。
1: ね。
0: ああ、そうですね。じゃあ、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오늘의 우선 징검다리부터 함께 보시죠.
1: 涼しげ。
0: 涼しげ라고 하면은요, 시원해 보이는 모양을 말하고요.
1: お召し物。
0: お召し物라고 하는 것은 옷차림의 존경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손 윗사람이라든가 거래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옷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오 메시모노라는 표현을 쓸수 있고,
1: 選択肢。
0: 選択肢, 선택지,
1: 眠っている服。
0: 직역을 하면은 잠들어 있는 옷, 즉 입지 않고 보관 중인 옷을 네무테이루 후쿠라고 합니다. 유행이 지나거나 안 입는 옷을 뭐 버리거나 중고로 판매하는 대신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고쳐 입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오늘은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옷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今日の会話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3: ええ、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セットアップにリメイクしてみたの。
2: 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
3: じゃあ、眠ってる服があれば持ってきて。
2: え？リメイク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
3: リメイクしてネットで売ろうかしら。
2: ああ、私にだと思っちゃいました。恥ずかしい。
3: 冗談よ。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3: 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1: 90ページ、言葉の温度、タンスの肥やし。
0: タンスの肥やし、タンス、 이거는요, 장롱, 옷장을 말하고, 肥やし라고 하는 거는 본래 걸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으로 뭐 성장을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서 쓸 때도 肥やし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탄스 노 코야시 직역을 하면 옷장의 걸음이다라는 뜻이죠. 즉, 사두고 입지 않은 채 옷장에 보관만 하고 있는 옷, 또는 처박아두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탄스노 코야시라고 합니다.
1: その派手なスカーフ、新婚旅行に行った時に買ったものじゃない？
0: その派手なスカーフ、그 화려한 스카프, 신혼여행 갔을 때산거 아니야?
1: そう、奮発して買ったのに、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るよ。
0: 맞아. 奮発 して 갔더니, 奮発 する 하면은요, 큰맘 먹고 돈을 내다, 즉 구입하다라는 뜻이거든요. 큰맘 먹고 내가 샀는데 탄스노 코야시 이너트리오, 장롱 속에만 처박혀 있어. 막 선생, 신권 旅行, 海外 旅行, 소이った 雰囲気で,
1: はい。
0: なんかちょっと派手なスカーフとかを買ってしまうケースもあると思うんですよ。
1: そうですね。サングラスとか、
0: そうで
1: 買い
0: す
1: が
0: ね。
1: ち
0: で
1: です
0: も、
1: ね。
0: 日頃あまり、派手すぎてとかいう理由で、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しまうっていうことですね。
1: 何々かしら。
0: かしら。자신의 생각 또는 궁금한 점을 완곡하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뭐뭐일까, 뭐뭐할까란 뜻인데요. 이거는 전통적인 여성어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여성들이 사용을 하고요. 남녀 구별 없이 쓸수 있는 표현 중에는 카나,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카나 대신에 카시라라고 하는 것은요, 주로 여성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急に予定がなくなっちゃった。今日は何をしようかな。
0: 갑자기 약속이 취소됐어. 今日は何をしようかな。오늘은 뭘 하지?
1: じゃあ、一緒に映画でも見に行くのはどうかしら。
0: 그럼 같이 영화라도 보러 가는 건 어떨까? 노카시라. 여기에 남녀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미는 여성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요카시라라는 표현을 써서. 물론요, 예전에는 이거 남성도 좀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서는 거의 남성이 카시라 쓰는 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니 A가 되면 미니 있고 너와 도우가시라 하면은 영화라도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여성어로서 주로 쓰입니다. 자, 그럼 대화 함께 보시죠.
1: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
0: 涼しげなげ하는 거는 그런 느낌이 드는 모양을 말하죠. 그래서 아, 오늘도 시원해 보이는 お召し物ですね。옷차림이시네요.
1: 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0: 혹시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모시카시테 코레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직접 만든 옷을 입고 있었던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것도 혹시 직접 만드셨어요? 하고 묻는 표현입니다.
1: ええ、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セットアップにリメイクしてみたの。
0: 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옷장에 잠자던 원피스를 셋업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뭐 위와 아래 상하의 세트 이상이죠. 그래서 셋업으로 리메이크 시테미타노 리폼 해봤어요. 리메이크 다시 만들다 우리는 흔히 리폼이라고 하죠.
1: 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
0: 아 그런 선택지가 있다는 게 좋네요.
1: 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
0: 아 저라면은 우르까 팔거나 스테르까 버리거나 둘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손재주가 있어서 리폼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지가 있으니 너무 좋네요. 저는 뭐 팔든지 아니면 버리든지 둘중 하나인데요.
1: じゃあ、眠ってる服があれば持ってきて。
0: 아 그럼 네무테르 후크가 아레바 안 입는 옷이 있으면 가져와요.
1: え、リメイク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
0: 네? 리폼해 주시는 건가요?
1: 리메イクしてネットで売ろうかしら。
0: 리폼해서 넷도 데 우로우카시라 인터넷에서 팔아볼까 하는데
1: 아, 私にだと思っちゃいました。恥ずかしい。
0: 와타시니 다토 이거는요 와타시니 뒤에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라고 생각했어요. 즉 와타시니 쿠레르노 다토 오모짜이마시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리폼을 해서 저에게 주시는 걸로만 알았어요. 주신다는 줄 알았어요. 恥ずかしい 부끄럽네요.
1: 冗談よ。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
0: 농담이에요. 혹시 리메이크 したら, 만약 리폼하게 되면은 줄게요.
1: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0: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요, 넷도 데 우르노 뭐 이이 かもしれませんね. 인터넷으로 파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1: 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0: 新たに 새로 비즈니스 하지메르 시작하다. 하지메차오카시라 시작해볼까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카시라를 쓰는 연령층 선생 난사이그라이노 조세이가 요구 使うでしょうかね 카시라.
1: 카시라, そうですね。私より多分上の世代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0: あ、
1: ね。
0: そうですか。
1: はい。
0: っていうことは、まあ、50代とか60代っていうことですかね。
1: の方が使ってるイメージはちょっとあるかもしれませんね。
0: 이렇게 카시라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젊은 층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이 쓴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 소레데와 의미를 考えながら 뭐인지도 요거 聞いてください.
2: 今日も涼しげなお召し物ですね。もしかして、これも手作りですか？
3: ええ、タンスの肥やしになってたワンピースをセットアップにリメイクしてみたの。
2: その選択肢があるのっていいですね。私だと売るか捨てるかの二択ですから。
3: じゃあ、眠ってる服があれば持ってきて。
2: え？リメイクしてくださるんですか？
3: リメイクしてネットで売ろうかしら。
2: ああ、私にだと思っちゃいました。恥ずかしい。
3: あ 冗談よ。もしリメイクしたらあげるわね。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も、ネットで売るのもいいかもしれませんね。
3: 新たにビジネス始めちゃおうかしら。
1: 91ページ、口 口になじませる。
0: 오늘의문형입에익히기카시라。
1: みんな無事に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는
1: 이토시.
0: 이토시. 이거는 사랑스럽다, 귀엽다란 뜻입니다.
1: 아카찬 노 오세와 다엔 데쇼?
0: 오세와, 이거는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기 돌보는 거 다이헨 데쇼? 힘들지?
1: 다이헨나 코토모 아르케도 네가 오 미테이르토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0: 다이헨나 코토모 아르케도, 힘든 일도 있지만 내가 오 미테이르토 자는 얼굴을 보고 있으며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테 타마라나이. 너무너무 어떠하다. 정도가 심한 것을 말하고 뭐뭐해서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아파서 참을 수가 없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여기처럼 이토시쿠테 타마라나이. 이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赤ちゃんのお世話大変でしょう。大変なこともあるけど、寝顔を見ていると愛しくてたまらない。
0: 자, 이토시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아기의 잠든 얼굴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거나 또는 왜 강아지, 고양이, 새끼 고양이 같은 거 너무 귀엽잖아요. 어릴 때 그런 거 보면서 아우, 귀여워, 사랑스럽다 하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이토시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1: 虫がいい。
0: 무시가이. 직역을 하면 벌레가 좋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 예전에는요, 사람 몸에 벌레가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마리 벌레가 있다 그래요. 머리, 몸통, 그다음에 하지죠, 하부에. 그런데 그것들이 사람 몸에서 감정을 뭐 이렇게 뭐 주관까지는 아니지만도 감정 같은 거에 관여를 한다거나 이렇다고 여겼다고 합니다. 정말 벌레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벌레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레한테 좋은 거니까 너무 자기 중심적인 거고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벌레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 몸에 있다고 믿었던 그 벌레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1: 残業とかはしたくないけど、ボーナスはたくさん欲しいな。
0: 残業とかはしたくないけど、야근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지만, 보너스はたくさん欲しいな。보너스는 많이 받고 싶어. 뭐, この発言からして、そう、虫が良すぎますよね。
1: いいレベルですね、本当に。それは虫が良すぎるというものだよ。
0: いや、그거 너무 염치 없는 거야. 너무 뻔뻔한 거야.
1: だよね。さすがに無理だろうな。
0: 그렇지. 아무래도 좀 무리겠지. 고래가 됐네. 무시가 요すぎるんです. 残業はしたくないけど, 보너스は 탁상 호시. 아시겠죠? 어떤 느낌인지. 너무 뻔뻔스럽잖아. 염치도 없고. 이럴 때 무시가 요すぎる. 무시가 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残業とかはしたくないけど、ボーナスはたくさん欲しいな。それは虫が良すぎるというものだよ。だよね。さすがに無理だろうな。
0: あ、それでもですね、ここでの A さん、だよねって言ってます
1: まあ。
0: から、自分でも分かってるん
1: そう
0: で
1: です
0: よ。
1: すね。
0: だよねらの것을앞에 말을 받아서, 그렇겠지, 그렇지, 본인도 알고 있어, 염치 없다는 것을. 자, 사랑스럽다, 귀엽다?
1: 愛しい。
0: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염치 없고 뻔뻔하다 할 때,
1: 虫がいい。
0: 무시가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はい, 皆さん 大変 お疲れ様でした。
1: ホームページなどにコメントを残してくださった方の中から抽選で YBM より SJPT の受験資格を差し上げます。それでは良い一日を。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취업이나 이직에 성공하면 처음엔 출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레죠. 하지만 정작 출근하기 시작하면 일 배우는 것도 어렵고 동료와 친해지는 것도 힘든데요. 이 직장 계속 다닐 수 있을까?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연해요. 회사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신입이 아니더라도 하루아침에 뚝딱 모든 게 잘 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꾸지람을 들어도 낯선 환경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편하게 마음 먹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차츰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가까워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지금은 불가능한 일도 해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 자신을 기다려주세요. 퇴사는 그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대화문의 제목은요.
3: 别想赖账.
2: 오오오오. 别想. 뭐뭐 생각하지도 마라. 别想. 뭐죠? 赖账. 시치미를 떼다. 시치미 뗄 생각하지 마. 시치미 떼면 안 돼. 赖账. 사실은 그 장은 장부죠, 원래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빚 생각하면 되겠죠.
3: 是的.
2: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척하지 마. 别想赖账. 자, 세 단어 보겠습니다. 빚을 떼먹다, 시치미를 떼다.
3: 라이장.
2: 어, 라이장. 자료.
3: 资料.
2: 资料, 그대로 자료죠. 资料. 훌륭하다, 좋다.
3: 빵.
2: 빵. 太棒了. 빵. 명확하다, 알기 쉽다.
3: 清楚.
2: 清楚. 说得很清楚. 명확하게 얘기하다. 완전하다, 빠진 게 없다.
3: 全.
2: 오, 全了. 全. 완전합니다. 복사하기,
3: 复制,
2: 复制, 복제, 복사하기, 붙여넣기,
3: 粘贴,
2: 粘贴. 보통 그 한국어에서는 이제 복사하고 붙인다를 복붙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复制, 粘贴, 粘贴는 말 그대로 그 짠도 그렇고 티에도 그렇고 붙이다는 뜻입니다. 粘贴, 보고서,
3: 报告,
2: 报告, 보고, 검색하다, 찾다,
3: 查,
2: 查, 밤을 새우다.
3: 熬夜.
2: 熬夜. 熬夜. 뭐뭐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
3: 值得.
2: 值得. 끼니를 세는 양사, 끼.
3: 돈.
2: 돈. 이顿饭, 两顿饭, 한 끼 두 끼 이렇게 할 때 돈.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3: 手头紧.
2: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죠. 手头, 손을 얘기하는데 紧, 손이 지금 긴장된다라는 말로 해서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경제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아야 어쩌신 手头紧나. 좀 요즘에 힘들어. 이렇게. 手头紧. 인색하다.
3: 抠.
2: 抠. 보너스 상여금.
3: 奖金.
2: 奖金. 보너스를 지급하다.
3: 发奖金.
2: 发奖金. 보너스를 받다.
3: 拿奖金.
2: 拿奖金. 보너스를 수령하다.
3: 零奖金.
2: 零奖金. 성찬 제대로 된 식사.
3: 大餐.
2: 아니, 大餐, 大餐, 大餐. 그런대로 괜찮다.
3: 差不多.
2: 差不多. 확실히 기억해두다.
3: 记住.
2: 记住.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다.
3: 不许.
2: 不许.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报告就算做完了。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值，太值了。可是，我最近手头有点紧。 先请你喝咖啡，好不好？
5: 只喝咖啡？
4: 你也太抠了吧！先请咖啡，等奖金发下来，我一定请你吃大餐。这还差不多，我可记住了，到时候不许赖账。
2: 너 자료 정말 잘 만들었다. 내용도 깔끔하고 빠진 게 없어.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은 보고서는 다 된 거네?
3: 你资料做得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报告就算做完了。
2: 老师，我其实非常羡慕这种人。我也是。对吧？他们怎么那么聪明？ 아, 이런 거 쉽지 않아요.
3: 我做 PPT
2: 就做得特别难看。啊，没错。好多学生都做得很漂亮。是，嗯，是。你资料材料做得太棒了，太棒了。做的做하다죠。材料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죠? 做的太棒了， 너무 잘 만들었어요. 정도보고문이죠. 做的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又 A 又 B， A 하기도 하고 B 하다 그래서 清楚。 확실하게 그러니까 눈에 딱 들어온다라는 게 깔끔합니다. 요 칭추 요 쥬엔 쥬엔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전부 전체를 다 갖추었다라는 의미로 쥬엔이 됩니다. 그래서 요 칭추 요 쥬엔 다 갖추었어요. 완벽합니다. 후지 복사하고 짠티에 붙여넣기만 하면 이샤 하면 报告 보고서 就算 뭐뭐라고 할 수 있겠네요. 做完了 다 했다고 완성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내가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쏟았는데?
3: 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2: 그러니까요. 那是 아, 그럼 당연하지. 那是 요거 보통 당연한 데지만 那是 당연하라.
3: 这个是有一点很那个不谦虚的感觉。
2: 아, 对。 那是
3: 如果别人夸我的话，啊，你好漂亮啊，那是，哦，这个可不好。보통은
2: 이제 이렇게 就算 뭐做完了又清楚又全啊， 有没有不够的地方？ 이렇게 해야 되는데.
3: 这个太谦虚。对。
2: 그런데 여기서 那是，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我花了多少时间？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花了 써서 뭐에 在上面 여기다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3: 看来是真的下了功夫，花了时间，对，做了努力的。재밌는
2: 표현은 在上面은 그대로 여기 위라는 말인데 여기서는 그대로 여기에.是的。예, 그래서 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거기 위에다가 거기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 기억해 두십시오. 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 내가 거기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하나 쇼밍타 이징花了很长很长时间，很久很久。 자료 찾느라 어저녁에도 밤새웠거든.
3: 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
2: 오, 为了某某를 위해서 查资料, 查 검색하다 찾다, 资料 자료를 찾기 위해서 我昨晚 어젯밤도 还在熬夜呢, 밤을 홀가닥 새웠거든. 还在熬夜, 熬夜 밤새우다죠. 이 정도면 맛있는 거 한번 사줄만하지 않아?
3: 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那就说明这两个人的关系很不错。同事之间其实，在职场要找到真朋友，其实真的挺不容易的。有是有，但是刚才您说的对，不容易，是不容易，不容易。我还这还不知道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
2: 아마도 이제 같이 해야 되는 일이었거나. 그렇죠? 아니면 상대가 해야 되는 일이었을 텐데 그걸 좀 도와준 거겠죠? 아, 这还不值得。 이거 뭐뭐하지 않아? 할만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你请我吃顿好的，不是吃顿饭，吃顿好的， 좀 비싼 요리라나 맛있는 요리 한번 사줄만하지 않아? 인정. 완전 인정.
3: 值，太值了。值。
2: 太值了. 이 值라는 그 단어도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여러분. 글자 하나로도 뭐뭐 할 만하다, 가치가 있다라는
3: 对.
2: 말이 되는 거죠.
3: 对。
2: 원래는 이제 价值 이게 가치인데 그 值죠.
3: 对.
2: 근데 그대로 그냥 한 글자로
3: 值. 太值了.
2: 值了.
3: 变成形容词了.
2: 그러니까요. 이때는 이제 뭐냐면 단순하게 이것 되지만 어떤 일을 야, 너 그렇게까지 애쓸 필요 있냐? 值了. 할 만해. 그럴 가치가 있어. 라고 할 때 잘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值, 太值了. 완전 인정 여기서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즘 내 주머니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그런데 우선 커피 한 잔 먼저 대접할게, 알았지?
4: 我最近手头有点紧，先请你喝咖啡，好不好？
2: 그런데 말이야, 太值了, 얘긴 했어. 내가 지금 手头有点紧, 조금 좀 사정이 좀 안 좋아요.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습니다. 先请你喝咖啡? 너한테 일단은 우선, 先请你喝咖啡,好不好? 어때요? 커피 한잔 대접하면 어때? 커피만? 이거 너무 인색한데.
4: 只喝咖啡?你也太抠了吧?只喝咖啡?
2: 커피만 마신다고 只 단지 뭐뭐일 뿐이다. 只喝咖啡? 커피 마신다고 你也太抠了吧? 야,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 인색한데.
3: 这抠呢儿话也可以不儿话也可以是吧北方话的话太抠了哦太抠了
2: 이렇게 쓰고 抠 이렇게 써도 좋고요. 에헤이, 우선이라니까 우선.
4: 先请喝咖啡.先
2: 우선 커피 우선 요然后呢对吧先请咖啡 커피를 마시고 먼저 보너스 나오면 꼭 제대로 한 통 낼게.
4: 等奖金发下来，我一定请你吃大餐。哎，等
2: 뭐뭐하고 나서, 等 기다리고 나서, 奖金发下来，发 공지 월급 받으면, 奖金发下来 월급 내려오면, 我一定请你 반드시 너를 한번 대접할게. 뭐를? 吃大餐. 아주 제대로 된 요리를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 大餐. 그 정도는 해야지. 나 꼭 기억해둔다. 그때 가서 딴 소리하면 안 돼.
4: 这还差不多.

0: 我可记住了，到时候不许赖账。
1: 사실 이 저하차부도 이 표현도 회화에서 정말 이 정도면 될, 에이, 저하차부도
0: 这个韩国语怎么说呢？这个感觉？
1: 뭐, 그 정도면 뭐, 저하차부도 뭐, 이렇게, 에이, 뭐,
0: 这个大家只能不能通过韩国语了，就要通过洪老师的语气来判断。
1: 저하차부도 완전히 만족하진 않은 거예요.
0: 对对对。
1: 뭐, 그 정도면 뭐 받아들일게, 뭐, 이렇게. 저하차부도
0: 对对对。
1: 이렇게. 我可记住了，나 근데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다. 到时候 그때 가서 不许赖账, 딴소리하면 안 돼. 不许 허락하지 않는다. 시치미를 뗀다. 赖账. 자, 해설 볼까요? 90쪽입니다. 첫 번째, 不许도 일상 회화에서 뭔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여지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不许 뭐뭐 해서는 안 된다. 허락하지 않다. 수업 시간에는 잡담이나 휴대폰 하면 안 돼.
0: 上课时不许说话，不许玩手机。
1: 당연, 上课时 수업할 때 上课 수업이죠. 不许说话 말하면 안 됩니다. 잡담하면 안 돼. 不许说话, 不许 또 거기다가 玩手机 핸드폰 하면 안 돼. 그런데 뭐 다들 예, 不用说了. 이렇게 늦게 나가 노는 건안 돼.
0: 不许你这么晚还出去玩。
1: 예, 不许 내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니 这么晚 이렇게 늦게 하에 出去玩. 오, 이렇게 늦게까지 그런데 나가서 出去玩 놀러 나간다고 안 돼. 방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면 안 돼.
0: 房间里不许乱扔垃圾。
1: 房间里 방 안에서 不许 방 안에서는 안 됩니다. 乱扔 run 함부로 扔 버리다 무엇을 垃圾 쓰레기죠. 쓰레기를 함부로 乱扔垃圾 버리면 안 돼. 두 번째, 라이짱, 빚을 떼먹다, 시치미를 떼다, 부인하다.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지, 떼먹으면 안 되지.
0: 这个是欠债还钱，不能赖账。
1: 빚이 欠债가 됩니다.
0: 是的。
1: 그래서 欠债,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欠债, 还钱. 이때 이제 그 환이 발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还钱, 돈을 갚다죠. 欠债, 还钱. 빚을 졌으면 돈을 갚아야지. 不能 해선 안 됩니다. 赖账. 시치미 떼거나 빚을 떼먹으면 안 돼. 그 사람은 빚을 잘 떼먹으니까 돈 빌려주지 마.
0: 他这个人爱赖账，别借给他钱。
1: 아이, 뭐뭐를 잘하다라는 말로, 그러니까 동사 앞에 나오는 거죠. 이 동사 앞에 나오면 그 동사를 잘하는 거죠. 다저그런 그 사람 말이야. 아이, 赖账. 빚잘 떼먹어. 빚 떼먹기가 일수니까. 비에 찌에게 다 지엔 그 사람에게 찌에게 다돈 빌려주지 마. 내가 산다고 했으면 내가 사는 거야. 난 절대 말 바꾸지 않아.
0: 说好了，我请，就我请，我从不赖账。
1: 说好了, 내가 이미 말다 했어요. 끝냈어요. 我请, 내가 사겠다고 했으면 就我请, 내가 사는 거야. 我从不赖账. 난 절대 从不赖账. 말 바꾸지 않아. 시치미 떼지 않아. 91쪽입니다. 신灵鸡汤.
0: 人生就像支铅笔，看起来够长，但写起来不知不觉就缩短了。
1: 这是 이제
0: 人生的无奈也是。
1: 年轻的时候不知道。年轻的时候感觉不到。对对对对, 人生就像支铅笔, 연필과 같아서 看起来够长, 보기엔 긴데 长, 但写起来 써보면 不知不觉 어느 순간 오, 슬픕니다. 缩短了, 짧아졌어요.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你资料做得太棒了，内容又清楚又全，复制粘贴一下，报告就算做完了。那是，我花了多少时间在上面？为了查资料，我昨晚还在熬夜呢，这还不值得你请我吃顿好的？值。 太值了，可是我最近手头有点紧，先请你喝咖啡，好不好？只喝咖啡？你也太抠了吧！先请咖啡，等奖金发下来，我一定请你吃大餐。这还差不多，我可记住了，到时候不许赖账。
1: 怎么说这么说이렇게 말해요. 92쪽입니다.

0: 아무리 어려워도 너한테 밥한끼살 돈은 있어.
1: 再难，我也有钱请你吃顿饭。
0: 짜이난. 아무리 어려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짜이 에이 예비입니다. 에이 하더라도 비하다. 我也有钱. 나도 돈이 있어. 어떤 돈? 请你吃顿饭. 너에게 밥한끼 대접할 돈, 살 돈은 있습니다. 请你 吃顿饭.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1: 答应别人的事一定要做到。
0: 다잉. 이때 다잉은 보통 이제 동의로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약속을 지키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상황을 약속을 지키는 거죠. 일을 지키는 거죠. 비에런더시.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은 일은 一定要做到.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기 자신에겐 인색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인색하지 마라.
1: 可以对自己小气，不要对别人小气。
0: 그렇죠. 거의 또 있지. 샤오치. 샤오치가 인색하다죠. 자신에게는 거의 가능하지만 부여 두이 비에른.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된다. 샤오치. 기왕 한턱 낼 거면 제대로 내야지.
1: 既然要请客，就应该好好请。
0: 既然 기왕 못 모인 바에는 要请客. 이왕 한턱 내다 내가 대접을 할 거라면 要请客, 즉 应该 해야 한다. 好好请. 제대로 내야지. 어디에서 무엇을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아.
1: 在哪里吃什么并不重要。
0: 在哪里吃什么, 어디에서 뭘 먹느냐, 并不重要. 그대로 결코 중요하지 않다. 느낌대로 말해요. 너무 인색하다, 너무 짜다.
1: 太抠了.
0: 太抠了. 말 그대로 이제 인색한 사람을 얘기할 때 씁니다. 선생님.
1: 哎呀，你也太抠了，连瓶水都不买吗？
0: 那边有饮水机, 免费的.
1: 哎呀，也不打个车。
0: 环保 出行嘛, 又不远.
1: 也是啊，锻炼身体。
0: 뭐 여러모로
1: 对对对对。
0: 유리합니다. 환바오 추싱마. 단어 보겠습니다. 심지어 뭐뭐조차도. 렌 병.
1: 瓶.
0: 핑. 이 핑, 양 핑, 핑. 정수기.
1: 饮水机.
0: 饮水机. 음수기. 饮水机. 무료 공짜.
1: 免费.
0: 免费. 택시를 타다.
1: 打车.
0: 打车. 打车. 환경 보호.
1: 环保.
0: 환保. 이동하다.
1: 出行.
0: 出行.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 학당 생생 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1: 大家都辛苦了，我们下期节目再会。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볶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거르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길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주말에도 토익

0: 5년치 최신 경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143쪽에 문제가 나오고요. 파트 5, 101번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Despite the recent blank in shipping fees, 배송료의 최근의 블랭크에도 불구하고 Lantern Electronics사는 has maintained steady earnings, 꾸준한 소득을 유지했다. 여러분 보통 꾸준한 소득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 최근에 뭐 배송비가 막 올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꾸준한 이 소득을 유지했다. 이래야 말이 되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문맥에도 맞는 것은 increases, 바로 증가죠. 가격이 올라도 우리는 계속 좋았다. 이런 이야기로 A번이고요. shrink는 이게 줄어드는 것, 특히 옷을 이제 빨래하면은 그 다음에 옷감이 좀 사이즈가 줄어드는 경우 있죠. 예, 그럴 때도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labels, 우리 라벨하는 단어고, appointments는 시간 약속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101번 들어볼까요?
1: Despite the recent increases in shipping fees, Lantern Electronics has maintained steady earnings.
0: 102번. 여러분,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우리 강의 계속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은 최근에 그 once에 대해서 이제 그런 설명 드렸는데 여기 102번에는 그런 접속사가 바로 only if, if입니다. if. if나 when, once, unless 이런 것들이 모두 뒤에는 현재 시제를 쓰고 주절은 이제 will 또는 can 동사 원형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어요. 같이 볼까요? The Lakeside Mall renovation. 그 저 Lakeside Mall의 renovation은 will begin 시작이 될 겁니다. 여기는 미래 제대로 써줬어요. will begin의 밑줄. blank the planning committee grants final permission. 이 기획위원회가 최종 허가를 제공해야만 줄 때만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줄 때만 시작할 수 있어요. 준다면 only if. 그 뒤에 현재 시제 쓰고 주절에 will 쓰는 거.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뒤에는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때나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뭐라고요? Only if, if, unless, when, 그리고 once. once도 일단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때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입니다. 정답은 B입니다. 102번 들어볼까요?
2: The Lakeside Mall renovation will begin only if the planning committee grants final permission.
0: 102번 문제 푸실 때는요. 딱 보니까 접주동이잖아요. 그럼 여기 접속사 자리란 말이에요. A번 부사 땡, C번 in order to 뒤에 동사원형 나오니까 땡, 그리고 B와 D 중에 의미가 맞는 아까 그 때나 조건의 부사절은 B만 맞기 때문에 그게 정답. although는 오히려 앞뒤 시제가 똑같아요. 이렇게 안 써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의미도 안 맞고. 그 다음 103번, Ms. Garcia는 is blank the most admired restaurant owners. 이 owners의 S 동그라미, 이게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어몽이 보기에 있었는데 그건 오답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몽 뒤에 복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빈칸 뒤에 단수 명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복수예요.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레스토랑 소유주 중에 하나입니다. In the downtown area 지역에. 그러니까 어몽 복수 명사로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뭐뭐들 중에 있다. 직역하면 그렇고. 그래서 D가 의미도 맞고 문법도 맞습니다. 어몽 뒤에 복수 명사다. 103번 들어볼까요?
3: Ms. Garcia is among the most admired restaurant owners in the downtown area.
0: 104번입니다. Our technicians, 우리 기술자들은 examine each appliance thoroughly. 각 가전제품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자, examine의 밑줄 그어주세요. 현재 시제 썼죠. And then, 그리고 나서 a written explanation of any problems, 어떤 문제에 대한 문서화된 설명이 blank to the customer, 고객에게 제공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될 때 앞에 시제도 현재니까 and then 그 뒤에도 현재 쓰면 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 고객에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제공되는 것이죠. 여기선 문서화된 설명

0: 이 주어예요. 이그 and 뒤에 주어가 explanation이란 말이에요. 설명이 제공되는 것이니까 수동의 의미로 D가 답이죠. 사람이 설명하죠. 사람이 주어면 능동태겠죠. 근데 여기는 설명 자체는 설명되는 거니까 보기 중에 유일한 수동태 D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보기 중에 수동태가 하나면 대부분 정답이다. 104번 들어볼까요?
1: Our technicians examine each appliance thoroughly, and then a written explanation of any problems is provided to the customer.
0: 105번입니다. Instead of renting an additional warehouse, 추가 창고를 빌리는 대신에 reorganizing the current storage area, 현재 저장 공간, 이곳을 재개편하는 것이 provides a blank affordable solution, 실용적이고 저렴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기존에 있던 걸좀 고치는 게 돈이 덜 들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좀덜 힘들겠죠. 그걸 practical, affordable 이런 형용사로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affordable이 좋은 뜻이죠. 그래서 A, B, C, D 중에 그래도 좋은 뜻이고 말이 통하는 게 practical로 정답. 그래서 B가 정답이고요. A번은 나쁜 뜻이죠. 복잡한. 그러니까 안 되고. personal은 개인적인인데 문맥에 안 맞고. severe는 심한인데 별로 안 좋은 뜻이죠. 나쁜 뜻이라 오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practical이 되겠습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2: Instead of renting an additional warehouse, reorganizing the current storage area provides a practical, affordable solution.

0: EBS 김대균 토이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106번 blank interested in assisting with the product launch next Friday. 다음 주 금요일에 제품 출시를 돕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will receive extra pay. 추가 봉급을 즉 추가로 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면은 돈을 더 주겠다는 거죠. Those가 정답인데요. Those who are interested in 이렇게 되겠죠. 네, who are는 생략해서 안 써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강조드리는 거 제가 몇 번 말했죠. 제가 이제 저 영문법의 아주 대가였던 조성식 교수님이 꼭 그렇게 가르치라고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야 너희들 후아 쓰는 거 봤어? 못 봤지? 그걸 꼭 쓴다고 가르치면 안 돼. 안 쓰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참고해라. 이 정도로 가르치라고 예,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그대로 합니다. 이제 그분이 되게 공부 안 해오면 이제 가문 붙었다죠. 너 무슨 가문이야? 뭐 무슨 시야? 뭐 이래가지고 아이고 그 가문 큰일 났네. 저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래갖고 이제 혼내시는데 여러분 그 혼낼 때 그 기분 아세요? 그러니까 좀 애정을 갖고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겸손해지는 그런 이제 훈계를 잘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 기억이 많이 남네요. 아무튼 여기서도 those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who are가 생략됐다고 보고 who are는 보통 안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A번이 정답이 됩니다. 106번 들어볼까요?
1: Those interested in assisting with the product launch next Friday will receive extra pay.
0: 107번입니다. The staff members, 직원들은 cannot blank the safety seminar. 그 안전 세미나에 만약에 혹시 참석을 못한다면 they must watch the video afterward. 나중에 비디오를 봐야 된다. 이런 경우 많죠. 혹시 이번 거 참석 못하면 나중에 녹화한 비디오 보세요. 실제 그런 경우가 많고 그 문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구체적인 상황을 이해하면서 문장을 읽자. Attend가 맞죠? 다른 거는 뭐 뜻이 안 맞죠. 107번 들어볼까요?
1: If staff members cannot attend the safety seminar, they must watch the video afterward.
0: 108번. 이게 또 몇 번 나왔어요. 올해 한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In scope. 뭐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명사가 오니까 보기 중에 명사 고르면 되는데 다른 명사랑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로 해서 출제되기도 합니다. After residence express.

0: Pest concerns. 주민들이 이런 걱정을 표명한 후, The Riverside Bridge Repair Project, 그 리버사이드 다리 수리 프로젝트가 was reduced in scope. 규모에 있어서 줄었다. 아, 규모가 이제 줄어들게 됐단 얘기고, 전치사 뒤에 명사어고요. in scope, 규모에 있어서 이 표현으로 덩어리로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108번 들어볼까요?
1: After residents expressed concerns, the Riverside Bridge Repair Project was reduced in scope.
0: 109번입니다. 숫자를 수식하는 단어들, 주로 부사죠. 숫자를 수식하는 부사, almost, 그리고 approximately, nearly, about, around, 뭐 more than, less than, at least, 뭐 이런 부류가 다 숫자 수식하는데, 여기 숫자가 어디 있습니까? half가 숫자예요. half가 반, 50%, 이 50%, 이것도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almost half of radar systems network engineers. radar systems의 network engineer들 중에 거의 반이 first joined the company, 최초로 이 회사에 입사했다. through its training program. 바로 이런 교육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사했다. 이런 거예요. 이때 almost half. 이렇게 돼요. 숫자 수식 부사 almost about, nearly, approximately를 기억하자라고 키 포인트에 써드렸죠. 그리고 숫자 수식 부사 총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이 아까워서 저는 최선을 다해 많이 넣어드리고 우리 또 편집부에서는 또 열심히 자르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한 페이지 가득 채운 내용이니까 애정을 갖고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09번 들어볼까요?
2: Almost half of Rydell Systems network engineers first joined the company through its trainee program.
0: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여기는 우선 최근에 뭐 가격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수익이 좋았다 이런 얘기니까 increases가 문맥에 맞는 명사입니다.
3: Despite the recent increases in shipping fees, Lanton Electronics has maintained steady earnings.
0: 때나 조건의 부사절에서 현재로 미래를 나타내고 주절은 미래를 쓴다. Only if 뒤에 grants, 현재 썼고 주절은 will, 미래를 썼습니다. B가 정답.
1: The Lakeside Mall renovation will begin only if the planning committee grants final permission.
0: 103번, 어몽 복수 명사 D번이 정답.
2: Ms. Garcia is among the most admired restaurant owners in the downtown area.
0: 104번, 보기 중에 수동태가 안 하면 대부분 정답이다. 시제도 같이 쓰인 is provided가 정답.
3: Our technicians examine each appliance thoroughly, and then a written explanation of any problems is provided to the customer.
0: 105번, affordable과 의미도 통하는 형용사, practically 정답.
1: Instead of renting an additional warehouse, reorganizing the current storage area provides a practical, affordable solution.
0: 106번,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 those가 정답.
2: Those interested in assisting with the product launch next Friday will receive extra pay.
0: 여러분, 여기 보기에 they는 they interested 이런 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쩌다 팝송이나 영시 이런 데는 나오지만 문법상은 틀린 거예요. 알았죠? 아, 그래서 이거는 those가 정답이 맞아요. 이 those가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죠. 교과서적 문법이에요. 107번 이 참석 못하는 분은 나중에 비디오를 보세요. 그래서 attend가 정답.
3: If staff members cannot attend the safety seminar, they must watch the video afterward.
0: 108번은 in scope. 규모에 있어서 한 덩어리로 암기합시다.
1: After residents expressed concerns, the Riverside Bridge Repair Project was reduced in scope.
0: 그리고 숫자를 수식하는 단어 almost, half도 일종의 숫자다. 50%로 보면 된다. 109번 들어볼까요?
2: Almost half of Rydell Systems network engineers first joined the company through its trainee program.
0: 여러분, 그 보너스 부분 여기도 애정을 갖고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재 외에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200단어 표현 중에 53번 보시겠습니다. 53번. Ensure the integrity of research. 연구의 신뢰성을 보장하다. Guidelines ensure the integrity of research. 이 안내 지침들은 연구

후에 어떤 신뢰성 이런 것을 보장합니다. 원래 integrity는 정직함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다음 ongoing research project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 The team reviewed ongoing research projects. 그 팀은 계속되는 연구 프로젝트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according to company policy, 회사 정책에 따르면 bonuses are paid according to company policy. 보너스는 회사 방침에 따라 지불됩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지불됩니다. 그다음 award bonuses to sales people. 판매 직원에게 보너스를 제공하다. The company awards bonuses to sales people. 그래서 이 회사가 보너스를 영업사원에게 제공하죠. 그리고 make at least 20 sales. 여기서 보면 최소 20건의 판매를 하다. 이렇게 됐고요. She made at least 20 sales 하면 적어도 20건의 판매를 했습니다. 그녀가. A thorough presentation. 철저한 발표. Ms. Seko는 gave a thorough presentation, 철저한 발표를 했다. 자세히 조사해서 발표 잘했다 이런 얘기고, give a presentation about 뭐에 대한 발표라다. She gave a presentation about the factory tour. 그녀가 여성 그저 남자 그가 공장 투어에 대한 발표를 했다. 그리고 tour facility 시설을 견학하다. They toured the facility in the morning. 그들이 아침에 시설을 견학했다. 그럼 여러분. 시설의 견학 이럴 때그 명사 표현으로 tour blank the facility 이러면 그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tour of the facility of 집어넣는 문제가 파트 5에 출제됐는데 많이 맞췄을까요? 아이고 예 많이 틀렸습니다. 그 우스운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오브 설마 오브일까 하고 tour of facilities 할때 오브 집어넣는 그걸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tour of facilities 할때 시설을 견학한다고 번역하죠. 그걸 목적격의 오브라고 합니다. 그런 오브도 토익에 출제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tips.
1: Mm-hmm.
0: Yes.
1: 맞습니다. 자, 팁 얘기가 계속 되었는데요.
0: 네.
1: 자, 오늘은 140에 보시면 팁 관련돼 있긴 한데
0: 네.
1: 오늘은 식당이 아니에요.
0: 오,
1: 다른
0: 어디예요?
1: 곳입니다. 팁을 줄 수밖에 없는 감동의 네일숍 직원이라고 해서요.
0: 오.
1: 오늘 네일 가게를 가볼 겁니다.
0: 네네.
1: 자, 서비스 관련돼 있는 곳에서는 다 팁을 내기 때문에
0: yeah.
1: 어떻게 보면 레스토랑에서만 예의가 나올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저의 그

0: 경험담입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1: 네.
0: 제 친구 그 가족이 이 네일 살롱을 운영을 하셨어요.
1: Oh, they
0: 아주
1: ran a nail
0: 작게,
1: salon.
0: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샵인 샵처럼 그 어떤 헤어 살롱 안에 구석에 이렇게
1: 네.
0: 하셨는데 도움이
1: 네.
0: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 그런 거 못하는데요. 그랬더니 그
1: 상상이 안 돼요.
0: 뭐 이렇게 좀 안내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 손톱 말리시고 이러잖아요.
1: 네.
0: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1: 야야.
0: 오셨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좀 이렇게 마사지 좀 해드릴까요? 이렇게
1: 아.
0: 해주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제
1: 오, 와우.
0: 손꼭 잡으시면서 아
1: 아하.
0: 고맙네 청년 막 이런 경험이 있어서 그걸로 한번
1: 와우. You
0: 만들어봤습니다.
1: have healing hands.
0: 제 손이 그냥 불타고 있어요.
1: 오,
0: 네.
1: 와우.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oday's dialogue. A nail tech who deserved a massive tip.
0: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1: Let's take a listen.
2: Sweetheart,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just for me.
3: It's no troubl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comfortable while your nails dried.
2: How can you be so sweet? Here, this is for you.
3: Oh no, I didn't do it for a tip.
2: Just take it. I only wish I had more cash on me.
0: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손님은 세리나 쌤이 해주시고요.
1: Okay.
0: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일을 다 받고 말리는 과정이 있다
1: 네네.
0: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1: 네.
0: 이제 당연히 직원입니다.
1: 네, 이게 정말 예전에 일어난
0: 아,
1: 그 에피소드죠.
0: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근데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인지 들어보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1: 학생,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생할 필요는 없는데.
0: 아니, 전혀 고생 아닙니다. 이 손톱 말리는 동안 편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1: 아유,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자, 학생 팁이야.
0: 아니에요. 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냥 받아. 나한테 현금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0: 어? 20 센트? 이건 좀, 저기...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님? 막 이러면서. 자,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1: 네.
0: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충격적인 돈을 주셨어요. 그 당시에.
1: 네.
0: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1: 말해보세요.
0: 그때 아마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손톱에 바르는 거, 그거 뭐라 그러죠? 그거?
1: 영양제?
0: 아니, 그런 거 이상인데. 이런 걸 하고 나서
1: 네.
0: 한 $2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1: 네네.
0: 서비스를 받는 것 자체가.
1: 네.
0: 근데 팁을 $100를 주셨어요. 진짜로.
1: Oh my
0: 아 정말입니다.
1: gosh.
0: 그래서 저 그때 그 감동 너무 받아서
1: 네.
0: 다음날부터 열심히 더 했어요.
1: Oh, that's amazing.
0: 와 근데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Retire 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거든요.
1: What a generous tip.
0: Right.
1: But I think that's the way tipping culture should be.
0: Right?
1: Like if you're really happy and satisfied with the service, that should be like an extra bonus.
0: 아니,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마사지를 해드리고 나서. Well, is there anything, maybe you forgot something?
1: Yeah, yeah.
0: Like,
1: a little something, something?
0: Some, a little something. 이랬으면 오히려 주기 싫죠.
1: 그렇죠.
0: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제목에 nail tech, technician인 건데요.
1: 네.
0: 실제로 이렇게 부르고 혹은 nail, 뭐 beautician,
1: 네.
0: 뭐 artist,
1: 네네.
0: 다양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Alright. 자, 핵심 표현을 잡아보면 첫 번째 문장에 학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는데 가 나와요.
1: 네.
0: 자, 고생하는 거, 수고하는 거, 흔히 우리말로 가장 해석하기 애매하다라는 부분이잖아요.
1: 맞아요.
0: 영어로 만들기가.
1: 네.
0: 어떻게 쓰면 제일 비슷할까요?
1: 영어로 가장 비슷한 표현은 go through trouble.
0: 아.
1: go through trouble.
0: 진짜 trouble이라고 하는 게 고생, 곤경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맞아요. 그거를 겪는 거죠.
0: 아.
1: 그래서 go through trouble.
0: 그래서
1: right. 보통은 여기서 뭐 고맙다 이렇게
0: 네.
1: 붙여줘야죠.
0: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의미상으로는 가장 비슷하죠. 그렇죠?
1: 네.
0: 하지만 이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왜 수고하세요 이러잖아요.
1: 네네.
0: 근데 영어에서 그렇다고 go through trouble 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
1: 맞아요.
0: 자,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수고했어. 그는 많은 고생을 겪었어.
1: He went through a lot of trouble.
0: 내 생일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1: To prepare my birthday party. He went through a lot of trouble to prepare my birthday party.
0: 네. 두 번째는요. 아유,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이거는 정말 관용적으로도 거의 굳어져 있는 수준. 이거 어떻게 할까요?
1: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0: all that trouble.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that trouble. 네. Oh, thank you.
1: 하지만 그렇게 해줬으니 고맙다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날 대학에 보내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어. 자, 우리 부모님은 많은 고생을 겪으셨어.
0: My parents went through a lot of trouble.
1: 날 대학에 보내기 위해.
0: To send me to college. My parents went through a lot of trouble to send me to college. 네. Make sure you call your mom and dad and thank them.
1: 아, 감사하는 거 잊지 마세요.
0: 네. 네.
1: 자, 핵심 표현 go through trouble. 고생하다, 수고하다 배워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가볍게 짚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easy writing 단골 표현인데 한동안 많이 안 나왔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조금도, 조금이라도.
0: At all. At all.
1: At all. 많이 그리우셨죠, 이 표현. At all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not at all 이걸로 전혀라고 암기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0: Yeah.
1: At all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되죠. So at all, 조금도입니다. 일단 이 자체가. So, 뭐, do you miss me at all?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 그립니? 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0: Did you eat anything at all?
1: Right. 그래서 뭐라도 먹었어?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러를 익히고 나서 not을 붙이면 조금도 아닌이 되는 거죠.
0: 너무 쉽네요.
1: I didn't eat anything at all.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도 먹지 않았다.
0: 네.
1: 그렇게 느껴주세요. 자, 다음은요. 편안한.
0: Comfortable. Comfortable. 오. 많은 분들이 이거 이 단어의 네. 발음을 되게 어려워 하세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이거는 스펠링 정확하게 발음하는 것보다는 그냥 comf 약간 comf 보다는 conf로 생각하는 게 나아. comf 그다음에 바로 turble.
1: 아,
0: comfortable.
1: 중간에 ore 없다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들은 comfortab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0: 네.
1: 하지만 오히려 주류 발음, 뭐 주류 발음이랄까 더 많이 네. 발음되는 것이 comfortable이 되겠죠.
0: 네.
1: 자, 다음은요. 손톱 영어로 뭐죠?
0: Nail입니다. Nail.
1: 네.
0: 못도 nail이죠.
1: 맞네요.
0: 네.
1: Alright. 자, 다음은 말리다, 마르다.
0: Dry. 그래서 이거는 dry가 아니고요.
1: 네.
0: J 발음 느낌으로
1: okay.
0: dry.
1: Dry.
0: Yeah.
1: DRD 충돌을 합니다. 자, 다음은요. 다정한.
0: Sweet. 다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sweet. Oh, you're so sweet.
1: 다행히도 이게 요즘에는 사람들이 sweet하다, sweet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낌은 좀 아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렇죠?
0: 맞아요. 네.
1: 자, 마지막으로 뭔가를 건네면서 여기. 자.
0: Here. Here.
1: Yeah, here.
0: 자, 여기 보자. Here.
1: 자, 여기를 보자. 여기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
0: 네.
1: 네, 간단하게 마무리해 봅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1: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떻게 그렇게 형용사 할 수 있니? 어떻게 그렇게 형용사 할 수 있니?
0: How can you be so 형용사? How can you be so 형용사?
1: 네, 사실 전에 How could you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트레이닝한 적이 있습니다.
0: 네.
1: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요. 사실 can you, could you 둘 다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뭔가 감동하거나 놀라거나 할 때는 can을 조금 더 많이 쓰는 편이고요.
0: 네.
1: could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뭔가 원망하는 느낌을 할 때 더 emotion을 더 끌어주는 느낌이 있죠.
0: 맞아요.
1: Right?
0: Yeah, I agree.
1: Alright.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How could you be so selfish?
1: Selfish. 그럴 때는 딱 could가 좋아요.
0: 네.
1: 어떻게 너 그렇게 완벽할 수 있니? 와우, 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할 수 있어?
0: How can you be so perfect?
1: Mm-hmm.
0: How can you be so perfect?
1: Mm.
0: Well, I was born like this.
1: Who's this? Seriana?
0: Yes.
1: We were not talking about you. You know that. 자, 다음은요. 어떻게 너 그렇게 잘생기고 똑똑할 수 있니?
0: How can you be so handsome and smart? 선생님,
1: 네?
0: how can you be so handsome and smart?
1: You know that's not true.
0: That is so true, 선생님.
1: 눈물이 흐르네요. 네.
0: Yes. 자, you should thank Mama Beck.
1: Mama Beck.
0: Yes.
1: 자, 주요 표현 두 번째입니다. 나 명사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거 뭐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나 그거 뭐 무슨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 거 아니야.
0: 네.
1: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I didn't do it. For 명사. I didn't do it for 명사.
1: 아, 그러니까 우리가

0: 아, 뭐뭐 때문에니까 because of를 쓸것 같지만
1: Mm-hmm.
0: 영어에서는 뭐뭐를 위해서 뭔가를 받으려고 이기 때문에 for가 들어가네요. 네,
1: Yes.
0: 여러분 전치사 for 나오면 그 뒤에 것을 뭔가 얻고 싶다라는 뉘앙스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나 그거 돈 때문에 한거 아니야. 난 그걸 하지 않았어.
1: I didn't do it
0: 돈을 위해.
1: for money. I didn't do it for money.
0: 자, 두 번째는요. 아, 나 그거 칭찬받으려고 한거 아니야. 난 그걸 하지 않았어.
1: I didn't do it
0: 칭찬들을 위해.
1: for compliments. I didn't do it for compliments.
0: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목적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누군가가 현금을 뭐 당장 가지고 있다.
1: 네,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해요. Have cash, 전치사 on을 사용해야 돼요. Have cash on someone.
0: 네, 이게 그냥 Do you have cash? 해도 되죠. 근데 on을 써버리는 순간, on you 뭐 이런 식으로 써버리는 순간, 혹시 지금 당장 있냐라는 것을 너 몸에 붙이고 있냐라는 느낌, 그죠?
1: 맞아요.
0: 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집에는 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1: 네.
0: 당장은 없을 수 있으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너 저기 돈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좀 있어? 뭔가 빌리려고 하나 봐요. 네. 넌그 어떤 현금이라도 있니?
1: Do you have any cash
0: 너에게
1: on you? Do you have any cash on you?
0: 네,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비상 상황을 위해서 항상 현금을 지니고 다녀. 자, 세리나는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어.
1: Serena always has cash
0: 그녀에게
1: on her
0: 비상 상황들을 위해.
1: for emergencies. Serena always has cash on her for emergencies.
0: 네.
1: That's not true. I don't have cash on me when I'm with my husband.
0: 아, 그렇군요. 그분이 갖고 계시고 on him, 아?
1: Yes,
0: 아,
1: yes,
0: 그렇군요.
1: yes.
0: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볼게요.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43. 렛츠 스타트 라이팅.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자, 손님이 학생, 나 때문에 이렇게 고생할 필요는 없었는데. 자, 얘야.
1: Sweetheart,
0: 넌 겪지 않아도 됐어.
1: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0: 이 모든 고생을
1: all this trouble
0: 단지 날 위해.
1: just for me. Sweetheart,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just for me.
0: 오, 좋습니다. 자, 근데 sweetheart는요, 보통 나이 많은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쓰나요? 아니면 반대로도 쓰기도 하나요?
1: 반대로는 거의 안
0: 좀
1: 쓰죠.
0: 어색하군요.
1: 네. 근데 보통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어린
0: 오케이.
1: 친구들한테 하고,
0: 뭐 비슷한
1: 그리고
0: 나이 정도라면.
1: 네네네네.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그리고 뭐 어른들이 아이들한테도 많이 쓰고요. 네.
0: 오케이. 친근한 표현이네요.
1: 네네네.
0: 자, 그랬더니 직원이 전혀 고생 아닌 걸요. 손톱 말리는 동안 편하셨으면 했을 뿐이에요. 자, 그건 조금도 고생이 아닙니다.
1: It's no trouble at all.
0: 전 그냥 확실히 하고 싶었어요.
1: I just wanted to make sure
0: 당신이 편한 걸.
1: you were comfortable
0: 당신의 손톱들이 말려지는 와중에.
1: while your nails dried. Oh, it's no troubl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comfortable while your nails dried.
0: What's with that accent, huh? 아, 근데
1: 선생님도
0: 아,
1: 언젠가는
0: 그럼요.
1: 영어를 잘 못했잖아요.
0: 맞아요. 이거는 대학생 초반. 제가 이민 간지 한, 글쎄요, 한 3년? 3년 정도? 4년
1: 오,
0: 정도 됐을 때였기 때문에.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하시네요.
1: Okay,
0: Alright.
1: sorry.
0: 자, 세 번째입니다.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니? 자, 학생 팁이야. 자, 어떻게 넌 그렇게 달콤할 수 있니?
1: How can you be so sweet?
0: 여기.
1: Here.
0: 이건 널 위한 거야.
1: This is for you. How can you be so sweet? Here. This is for you.
0: 네, 꼬깃꼬깃한 걸로 주셨어요. 아, 기억이 나요. 자,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에요. 팁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안 돼.
1: Oh no.
0: 전 그걸 하지 않았어요.
1: I didn't do it
0: 팁을 위해.
1: for a tip. Oh no. I didn't do it for a tip.
0: 죄송하지만,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던가? 네. 아니, 뭐, 근데 다 통하잖아요. 그쵸? 이 정도. 그래서,
1: Maja.
0: I didn't do it for a tip. 팁을 받으려고. 그거, 제가 말했지만, for 뒤에 있는 걸 받으려고 원한다라는 느낌이 있다고 했었죠. 그쵸? Right. 자, 마지막으로 손님이, 그냥 받아. 나한테 현금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자, 그냥 그걸 가져가.
1: Just take it.
0: 난 오직 좋을 텐데.
1: I only wish.
0: 내가 더 많이

0: 많은 현금이 있다면
1: I had more cash
0: 나에게
1: on me. Just take it. I only wish I had more cash on me.
0: 네, 여기서 I wish를 썼는데요. 여러분, I wish 뒤에 문장으로 이어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아쉽다라는 뉘앙스를 넣기 때문에 아, 내가 더 현금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아니어서 아쉽네라는 뉘앙스가 싹 들어간 거죠.
1: I only wish I had more cash on me.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2: Sweetheart, you didn't have to go through all this trouble just for me.
3: It's no trouble at all. I just wanted to make sure you were comfortable while your nails dried.
2: How can you be so sweet? Here, this is for you.
3: Oh no, I didn't do it for a tip.
2: Just take it. I only wish I had more cash on me.
0: 조금도 조금이라도
1: at all
0: 손톱
1: nail
0: 다정한
1: sweet
0: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고생하다 수고하다
1: go through trouble
0: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나 명사 때문에 그거 한 거 아니야
1: I didn't do it for 명사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자, 오늘의 Easy Writing Quiz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0: 아, 나 지금 현금 좀 있어. 뭔가 당장 있다는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1: 네, 맞아요.
0: 나 지금 현금 좀 있어.
1: 네, 오늘 배우신 주요 표현, 목적어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Have cash on 누구? 목적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0: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액센트가 있었잖아요. 느낌 자체가.
1: 네네.
0: 근데 저는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1: 네.
0: 발음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 문장을 어순대로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가 소통의 핵심인 것 같다.
1: 맞아요.
0: 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 You had no problems with communication. Yes.
0: Not at all.
1: All right. We'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빛나고 있어 마치 별처럼.
3: 리슨 업 에브리원, 귀가 트이는 영어.
4: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once again on 귀가 트이는 영어.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5: I'm Peter Bint and we're both here to help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through a wide variety of news topics. We talked about the AI glasses yesterday and now we're looking at coding tools and how they're being affected in terms of tech firms actually reducing the uptake of them.
4: 그렇죠.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본 우버와 같은 기업입니다.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기업들이잖아요.
5: 그렇죠.
4: 자, 이 기업들이 이제 코딩을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팀이 할 때 그 AI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도입해서 라이센싱을 많이

0: 했는데
1: 네.
0: 이걸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액제 구독이 아니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종량제 기반이거든요. 토큰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데 이게 깜짝 놀랄 만큼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용료들이요.
1: And I remember we talked about your use of coding
0: 맞아요.
1: applications recently and how it costs an individual a lot of money. If this is then scaled up to hundreds, thousands of employees using too many tokens, that's a big minus.
0: 그러니까 저도 앱 하나 별거 아닌 거 만드는데도 평상시에 내는 월 구독료의 몇 배를 더 내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로 이거 한 사람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Yeah, it could really affect the profitability of companies, and so they don't want to completely ban them because they are helpful,
0: 맞아요.
1: but they need to put a cap, maybe a limit on employee usage.
0: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냐면 일단 이제 부서별로 사용량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너무 과도하게 어디서 많이 사용하면 이상 탐지해서 경고를 내보낸다거나 뭐팀 단위 한도를 준다거나 고비용 모델을 좀 제한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텍 기업들이 빨리 코딩을 해서 더 좋은 제품을 내야 되는 그 생산성도 올려야 되지만 한편으로 비용도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
1: 그럼요. 네.
0: 그두 가지 사이에서 상당히 어려운 그 균형 잡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오늘 기사로 오늘 만나볼 예정이에요.
1: Alright, let's check out part one on page 140 of our August book.
2: Tech firms scale back AI coding tools amid soaring costs. Major digital technology enterprises like Uber are abruptly scaling back their premier automated programming license, such as Microsoft GitHub Copilot, due to unprecedented financial challenges. These interactive engineering tools functioned remarkably well, prompting continuous, enthusiastic deployment across entire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divisions. However, this massive, unexpected adoption velocity ultimately generated overwhelming invoice overruns.
0: 자, 개발부서 전체가 다 AI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나와서 경영진은 이거 뭐야? 이러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일단 설명을 한 것이 part 1이에요.
1: Major digital technology enterprises like Uber are abruptly scaling back their premier automated programming licenses, such as Microsoft GitHub Copilot, due to unprecedented financial challenges.
0: 오케이. 우버와 같은 대규모 빅텍 기업들이 abruptly scaling back their premier automated programming licenses. 자, 고급 자동화 프로그램의 라이센스를 이제 긴급하게 축소하고 있다. abruptly 같은 경우는 갑자기죠. 이건 뭐 예정했던 게 아니라
1: No.
0: 갑작스럽게 브레이크를 걸때 abruptly라고 하고.
1: Yeah, suddenly, sharply, often unexpectedly as well. Because everyone was just thinking, oh, this AI trend will continue. You'll use it more and more, but
0: 그렇죠.
1: it's gone the other way.
0: 그러면서 이제 규모를 줄였다는 말은 scale back. 오늘의 첫 번째 파트의 구동사네요. 그렇죠? 규모를 줄였다. 이 사용하던 라이센스가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GitHub Copilot이라고 하는 AI 툴인가 봐요.
1: Yeah, exactly. These are the programming licenses. And then the reasoning, due to unprecedented financial challenges. That's just saying they're spending way more money than they thought.
0: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는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나온 거예요, 사용료가.
1: Kucho. Major digital technology enterprises like Uber are abruptly scaling back their premier automated programming licenses, such as Microsoft GitHub Copilot, due to unprecedented financial challenges. These interactive engineering tools functioned remarkably well, prompting continuous, enthusiastic deployment across entire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divisions.
0: 성능이 너무 좋아서 문제네요.
1: 그쵸. 너무
0: 성능이
1: 잘
0: 만약에
1: 돼서.
0: 떨어졌다면 직원들이 덜 썼을 텐데 너무 잘 만드니까 직원들이 이걸 계속 개발자들이 쓴 거예요.
1: 그렇죠.
0: So these interactive engineering tools. 일단 interactive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AI가 나한테 뭔가 지시를 받으면 나한테 다시 말을 건다는 얘기예요. 오고 가고 대화가 있는 대화형 그런 툴들을 interactive tools라고 합니다.
1: Yeah, back and forth, conversation almost.
0: 그렇죠. 계속 AI가 뭐 만들어달라면 물어봐요. 이거 해요? 이거 해요? 허락해주세요. 허락해주세요.
1: 네.
0: 이게 interactive거든요.
1: 그렇죠.
0: Functioned remarkably well. 이 부분은 뭐 성능이 너무나 우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상당히 우수한 성능을 인증했고, 그로 인해서 prompting.
1: Prompting continuous enthusiastic deployment.

0: across entire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divisions. Mm. Yeah, so continuous, non-stop. Enthusiastic deployment means like this eager, almost excited, widespread introduction.
1: Mm. 소프트웨어를 이제 개발하는 이제 부서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뭐 열을 내서 enthusiastically 이 AI 툴들을 이용해서 코딩을 계속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0: These interactive engineering tools functioned remarkably well, prompting continuous enthusiastic deployment across entire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divisions.
1: 문제는 비용입니다.
0: However, this massive, unexpected adoption velocity ultimately generated overwhelming invoice overruns.
1: 뭐 매년 조금씩 오버가 됐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갈 텐데 뭐 말이 안 되게 이제 넘어가니까 velocity라는 건 속도를 의미한다는데.
0: Yeah, exactly. So unexpected adoption velocity means the speed at which other employees were continuing to use this more and more was like not expected.
1: 그렇죠. Adoption velocity네요, 결국에는. Mm-hmm. 그러니까 직원들 중에 이것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속도를 말하는데 이게 전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대규모로 빨라지고 커지다 보니까 ultimately generated an overwhelming invoice overruns. Invoice란 건 그 서비스나 이런 걸 제공하고 나서 나 이만큼 돈 주세요라고 청구하는 청구서를 invoice라고 합니다.
0: Yeah, it's like the billing charges, right? And so companies get this, right? They get an invoice and then they pay it off. And an overrun, remember if over is in the word, it means to go beyond.
1: 그렇죠.
0: So it's gone over what they thought it would cost.
1: 막대한 이용료 초과 청구로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0: Mm-hmm.
1: 네. 문장 다시 한 번요. However,
0: this massive unexpected adoption velocity ultimately generated overwhelming invoice overruns. Here's part two.
2: Conventional flat rate subscription models usually establish entirely predictable annual software costs for large corporations. On the contrary, token-based consumption billing metrics constantly track precisely how hard these digital assistants are being worked by personnel. Consequently, extensive autonomous code exploration sessions routinely burn through departmental operational allocations far quicker than basic autocomplete functions.
1: 자, 이제 두 가지 요금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액을 내는 그런 구독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토큰 기반의 즉 쓰는 만큼 내는 그런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0: Conventional flat-rate subscription models usually establish entirely predictable annual software costs for large corporations.
1: 정액제 기반의 flat-rate은 딱 정해진 금액을 갖고 계약하는 걸 flat-rate이라고 하죠. 이런 구독 모델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비용에 있어서 연간 어느 정도 비용이 나갈지를 예상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완벽하게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 왜냐하면 직원 수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대신 한도가 있죠.
0: Exactly. 네. And that's why it's called flat rate. There's no up, there's no down. It's the same. Fixed
1: 그렇죠.
0: price.
1: 그 대신 직원별로 이 정도 이상 이용 못하게끔 어느 정도 한도를 책정해서 정액을 내고 이제 이용하는 모델들이 있는 반면에 반면에
0: on the contrary token based consumption billing metrics constantly track precisely how hard these digital assistants are being worked by personnel.
1: 이건 정액이 아니죠.
0: 그렇죠. 네.
1: token based consumption billing metrics는 토큰을 얼마나 썼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기반으로 과금을 하는 종량제 체계 체계 같은 걸 metrics라고 그래요. 뭐 요금 체계나 청구 체계 같은 걸
0: 그렇죠.
1: 산술적 체계를 metrics라고 하죠.
0: Yeah, exactly. Those measures used to track how much is being used in this case. And the digital assistants are the AI coding programs, right? And personnel here, the employees.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과금 체계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이런 AI 기반의 디지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track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반으로 요금 청구를 하거나 과금을 하기 때문에.
0: Yeah, that's why it's on the contrary, completely different to the flat rate. On the contrary, token-based consumption billing metrics constantly track precisely how hard these digital assistants are being worked by personnel. Consequently, extensive autonomous code exploration sessions routinely burn through departmental operational allocations far quicker than basic autocomplete functions.
1: 자,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율 코드 탐색 기능이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게 autonomous code exploration sessions고

0: 뒤에 나오는 이제 basic auto complete functions는 단순 자동 완성 기능인데 코딩을 할때두 가지 방식이 있나 봐요. 네.
1: 그렇죠.
0: 근데 이게 이제 전자 쪽이 아까 자율 코드 탐색 기능이 이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1: Yeah,
0: 그래서
1: to burn through the allocation. If you burn through something like money or any resource, means you're using it far too quickly.
0: 완전히 소진한다는 얘기죠. 막 태운다는 얘기는
1: 네.
0: 불이 타들어가면 뭐 빨리 번지잖아요.
1: 그렇죠.
0: Burn through a budget or an allocation 그러면 그만큼 그 할당된 예산을 완전히 다 소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Departmental Operational Allocation은 그 부서 전체를 운영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엄청나게 빨리 소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1: Consequently, extensive autonomous code exploration sessions routinely burn through departmental operational allocations far quicker than basic autocomplete functions. Here's part three.
2: To successfully navigate this financial volatility, tech firms must proactively implement strict usage-based utility meters alongside anomaly detection alerts. Implementing customized team-level limits and restricting expensive frontier models from providers like OpenAI effectively catches runaway cost drift before serious budgetary overruns manifest. Ultimately, tech companies must carefully balance productivity incentives with robust cost governance models to avoid sudden surprises.
0: volatility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변동성은 시장에서 주가 같은 거 움직이는 거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1: 그렇죠.
0: 비용 변동성 얘기하는 겁니다.
1: 맞아요. To successfully navigate this financial volatility, tech firms must proactively implement strict usage-based utility meters alongside anomaly detection alerts.
0: 우리 저기 미터기 있잖아요. 도시가스 얼마나 썼는지.
1: 그렇죠.
0: 그 미터 할때그 미터예요. 혹은
1: Exactly.
0: 택시 탔을 때 미터기 있잖아요. 얼마나 뭘 사용했는지 그걸 그 기록하는 기기, 그 모니터링 기기를 미터라고 하니까 usage based utility meters는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 모니터링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1: Sure. Yeah, exactly. And so they need to do that alongside, so with anomaly detection alerts. Remember, an anomaly is something that's not normal, abnormal. Someone maybe accidentally set out AI to do one of these explorations and forgot to turn it off. Then an alert would go off and say, stop.
0: 그렇죠. 비정상을 말하죠. 평상시에 이 정도 사용량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날 뭐 7, 8배의 사용량이 나와요. 그 자체가 anomaly죠. 예.
1: 그렇죠.
0: 이상을 탐지하는 그런 경보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을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비용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다시 한 번요.
1: To successfully navigate this financial volatility, tech firms must proactively implement strict usage-based utility meters alongside anomaly detection alerts. Implementing customized team-level limits and restricting expensive frontier models from providers like OpenAI effectively catches runaway cost drift before serious budgetary overruns manifest.
0: 앞에는 그냥 팀 레벨 리밋 이것만 잘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팀 단위로 한돌 둔다는 얘기죠. 예. 이 A팀, B팀, C팀 각각 이만큼만 쓰세요. 정해주는 거고 그 이상 못
1: 그렇죠.
0: 써요. And restricting expensive frontier models. Frontier는 이제 미개척 지역을 이제 frontier라고 하는데
1: 네.
0: 가장 먼저 나온 그 첨단 기능들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더 비싸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을 좀 제한한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니까 그건 아직 못 쓰게끔 이제 기존에 나왔던 걸 쓰게끔 한다든가. 오픈AI에서 이제 제공한 가장 먼저 내놓은 그런 어떤 최상위 버전의 그런 툴들을 이제 사용 제한을 한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요.
1: Effectively catches runaway cost drift before serious budgetary overruns manifest. So to catch something that's runaway means it's out of control. To control it, to stop it.
0: 원래 도망간다는 얘기잖아요. 런어웨이잖아요. 한나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비용 변화 발생을 이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심각한 예산 초과가 발현되기 전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매니페스트는 현실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요.
1: Ultimately, tech companies must carefully balance productivity incentives with robust cost governance models to avoid sudden surprises.
0: Balance가 동사로 나오면 AB가 뒤에 나오는 게 뭔지만 파악하면 돼요. 자, A가 뭔가요?
1: A is productivity incentives.
0: 생산성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장려책들. 자, B는?
1: robust cost governance models.
0: 비용을 통제하는 어떤 운영 모델, 이 두 가지 사이의 균형점을 잘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무 사기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1: All right, that's it. Parts 1, 2, and 3 coming up now.
2: Tech firms scale back AI coding tools amid soaring costs. Major digital technology enterprises like Uber are abruptly scaling back their premier automated programming license, such as Microsoft GitHub Copilot, due to unprecedented financial challenges. These interactive engineering tools functioned remarkably well, prompting continuous, enthusiastic deployment across entire software product development divisions. However, this massive, unexpected adoption velocity ultimately generated overwhelming invoice overruns. Conventional flat-rate subscription models usually establish entirely predictable annual software costs for large corporations. On the contrary, token-based consumption billing metrics constantly track precisely how hard these digital assistants are being worked by personnel. Consequently, extensive autonomous code exploration sessions routinely burn through departmental operational allocations far quicker than basic autocomplete functions. To successfully navigate this financial volatility, tech firms must proactively implement strict usage-based utility meters alongside anomaly detection alerts. Implementing customized team-level limits and restricting expensive frontier models from providers like OpenAI effectively catches runaway cost drift before serious budgetary overruns manifest. Ultimately, tech companies must carefully balance productivity incentives with robust cost governance models to avoid sudden surprises.
0: Okay, well, that's it for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Great job, everybody. Goodbye. Bye.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웰컴 어보드.
2: 입이 트이는 영어.
1: Hello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right here on 입이 트이는 영어. I am Jennifer Clyde.
3: Welcome back to our program,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연석입니다. 우리 입채영 사연 중에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여행이잖아요.
1: 네.
3: 대부분 이제 여행을 갔다 와서 어땠다 이런 사연들을 많이 좀 보내주시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행 가기 전에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 그 노하우를 이야기를 해주신 또 소중한 사연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1: That's right. 그 노하우가요. I don't know how you plan your vacations, but let's say you choose to go to a certain destination. What is the first thing you do? Do you buy
3: plane tickets, of course.

0: 아이들 그 나라 말 인사말 연습한다. 이거 좋아요. 문화 공부도 좀 한다. 이게 그냥 가는 거하고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가는 거하고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1: Right. So this family actually prepares fully before
0: 그러니까요.
1: they leave.
0: 완전히 딱 준비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으세요.
1: 어, 와우.
0: 그다음 평상시에 꾸준한 영어 공부한다. 이것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1: 그럼요.
0: 네. 오늘 너무나 매력적인 사연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여행을 할때 다음 여행지도 함께 생각하는 우리 가족 투어 대표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0: 우리 가족 투어 대표님, 너무너무 좋네요. 예.
1: 네, 감사드리고요. 들어볼게요.
2: Preparing to travel abroad. I have developed my own know-how for independent travel after traveling with my children to places like Cebu, Phu Quoc, Chiang Mai, Bangkok, Tokyo, Hawaii, and several cities in Taiwan. Once we decide where we want to go, the very first thing we do is buy plane tickets. I think that's the most exciting part of planning a trip. Next, we look for accommodations. I usually book 3 or 4 places that offer free cancellation. Then I compare prices again as the travel date gets closer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After that, I join the online travel community with the most members and borrow travel books about the destination from the library. The kids look through the books to learn simple greetings and study the culture of the country in advance. My husband searches for restaurants we should try. I organize the overall schedule and take care of transportation and reservations. To avoid unexpected issues, we choose a season that's good for sightseeing. And finally, studying English diligently is also a must.
0: 각자만의 역할도 딱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뭐 파일 공유도 쉽기 때문에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추가하면서 이렇게 가족 간의 계획을 이렇게 축적해 나가도 될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요. 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해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우리 가족은 아이들과 함께 세부, 푸꾸옥, 치앙마이, 방콕, 도쿄, 하와이, 그리고 대만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면서 자유여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1: I have developed my own know-how for independent travel after traveling with my children to places like Cebu, Fukuok, Chiang Mai, Bangkok, Tokyo, Hawaii, and several cities in Taiwan.
0: Okay. 나만의 노하우가 생겼다. What do you say in English?
1: I have developed my own know-how for independent travel.
0: Know-how는 이제 영어 단어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앞에 동사를 develop 쓰시면 상당히 좋아요.
1: Mm-hmm.
0: 그러니까 뭔가 없던 것이 스킬로 생겼다라고 할 때 쓰는 게 develop이거든요.
1: 그렇죠.
0: You can develop a skill.
1: Right. Mm-hmm. 여기서 특히 이제 어디 어디를 여행을 하면서 생긴 노하우다라고 해주셨으니까 여기서 I have developed my own know-how라고 해드린 거죠.
0: 맞아요. 없던 역량이 생기는 거.
1: Mm-hmm.
0: 그럴 때 이제 develop입니다. So I have developed my own know-how. 뭐에 대해서? For independent travel. 자유여행을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Independent travel. 자, 여행한 후에 after traveling with my children to places like. 자, 지명 영어 발음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Cebu,
0: mm-hmm.
1: Fukuok,
0: mm-hmm.
1: Chiang Mai, Bangkok, Tokyo, Hawaii, and several cities in Taiwan.
0: 그렇죠.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그런 mm-hmm. 지역들이죠. 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일단 결정되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항공권을 구입하는 겁니다.
1: Once we decide where we want to go, the very first thing we do is buy plane tickets.
0: Okay. 자, 일단은 어디 가는 것이 결정이 되면 once we decide where we want to go, 그쵸? 그 다음 문장 잘 보세요. The very first thing we do is buy plane tickets. 자, 지금 동사가 do, is, buy 세 개가 연달아 나왔단 말이에요. 자, do는 일단 앞에 붙어 있죠. The very first thing that we do. 자, that절에 들어가 있는 do고 is가 전체 동사고 바로 뒤에 나온 by는 원래는 앞에 to buy가 있어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1: Mm-hmm.
0: 근데 구어체에서는 to 정사의 to를 빼고 이제 보호 자리에 그냥 바로 is by 이렇게 동사 형태로 넣는 것을 용인을 합니다. 그래서 동사 세 개가 연달아 나온 거예요. 자, the very first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 The very first thing we do is buy plane tickets.
0: Okay.

0: 자, 이때가 여행을 계획하면서 가장 설레이는 순간입니다. 이제 비행기표 사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되는 순간이기에.
1: I think that's the most exciting part of planning a trip.
0: 그게 가장 설레이는 순간이다. I think that's the most exciting part of planning a trip.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계획하는 단계에서 가장 설레이는 그런 순간이다. 자, 항공권을 일단 구입을 이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숙소를 알아봅니다. 숙소 단어 뭐 있을까요?
1: Next, we look for accommodations.
0: 그쵸. 호텔 하면 이제 그 호텔 얘기하는 건데 사실 호텔 형태의 숙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에 머무는 장소, 즉 숙소에 해당하는 단어는 accommodations가
1: Right,
0: 맞습니다.
1: place of stay.
0: 그죠. place of stay, 어디 머물지. 네,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한다. Next, we look for accommodations. 자, 보통은 무료 취소가 가능한 숙소를 서너 군데 예약을 해놓고요. 여행 시점이 다가올 즈음 가격을 한번더 비교해 본 후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
1: I usually book three or four places that offer free cancellation.
0: 그렇죠. 무료 취소가 가능한 그 부분 뭐라고요?
1: Offer free cancellation.
0: 그렇죠. Offer free cancellation. 그렇죠. 뭐 환불이 다 되는 그런 곳으로 일단 골라 놓는다는 얘기죠. So we book three or four places that offer free cancellation. 자, 그 다음에 가격 비교한다.
1: Then I compare prices again as the travel date gets closer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0: 오케이. 자, 여행 날짜죠. travel date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오늘 여행 관련된 단어들 정리 잘 할게요. 그게 다가올수록 gets closer 그럼에 따라 이제 I compare prices again 다시 한번 비교하고 before making a decision 자,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가격 비교를 한다는 얘기죠. 자,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드릴게요. Then
1: Then I compare prices again as the travel date gets closer before making a final decision.
0: 여기 as는 뭐뭐함에 따라 연결어죠. 자, 그다음 회원수가 가장 많은 온라인 여행 카페에 가입하기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여행지 관련된 책도 빌려봅니다.
1: After that, I joined the online travel community with the most members and borrow travel books about the destination from the library.
0: 오케이.
1: 자, 그 후에, after that, I join, 어디 가입을 한다. The online travel community 했으니까 온라인 여행 커뮤니티 있잖아요.
0: 그쵸?
1: 가입을 하는데 어떤 커뮤니티냐? With the most members. 회원수가 가장 많은 곳을 찾아서 가입을 해요. And borrow travel books about the destination from the library. 그리고 도서관에서 내가 갈그 장소, 그 곳에 대한 이제 여행책을
0: 그쵸?
1: 빌려 대여해서 본다.
0: travel books about the destination. 그쵸? 목적지에 관한 그런 여행책을 이제 빌려보기도 하고요. 자, 아이들은 책으로 그 나라의 간단한 인사말과 이제 문화를 미리 공부하기도 합니다.
1: The kids look through the books to learn simple greetings and study the culture of the country in
0: 그렇죠.
1: advance.
0: 자세히 막 공부한다는 느낌보다 이렇게 훑어본다는 느낌이 look through죠. 혹은 뭐 read through라고 하셔도 되죠. 이렇게 쭉 발췌독을 한다거나 눈으로 볼 때. So the kids look through the book. To learn simple greetings, 뭐 고맙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Learn simple greetings 이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픽업하고 and study the culture of the country in advance. 자, 나라에 대한 문화를 미리 공부를 합니다. 자, 남편은요 우리가 가볼 이제 식당들을 이제 알아봅니다. 맛집 검색해야죠.
1: My husband searches for restaurants we should try.
0: We should try. 그렇죠? 한번 가볼 법한 그런 곳들을 미리 목록화하고 저는 전체 일정을 좀 짜고요. 교통편과 예약을 좀 챙깁니다.
1: I organize the overall schedule and take care of transportation and
0: 그렇죠?
1: reservations.
0: 동사들 잘 챙기세요. 자, 전체적으로 뭘 짜다라고 하는 동사는 you can say organize, right?
1: Yes.
0: I organize the overall schedule. 이거를 이제 itinerary라고도 하죠. 여행에서는. 그렇죠?
1: 네.
0: 여정을 이제 짠다는 의미로. So I organize the overall schedule 혹은 itinerary and take care of transportation and reservations. 여기저기 예약과 교통편을 챙긴다. 자, 예기치 못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관광하기 좋은 시기를 택합니다.
1: To avoid unexpected issues, we choose a season that's good for sightseeing.
0: 지금 아까 그 언급하셨던 그 도시들 상당수가 동남아인데 우기가 있어요.
1: 아,
0: 근데
1: 그렇죠.
0: 우기 때 가면 진짜 갑자기 비가 막 내리고
1: Right.
0: 그러더라고요.
1: Anywhere you go, you don't want to go during the rainy season.
0: 그렇죠.

0: Yes, it's definitely better than the one we saw earlier. 우리가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좋네. Does it offer free cancellation? 아까 무료 취소
1: 되냐?
0: 되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1: 그렇죠. 어허.
0: Yes, let's just book it for now. 일단은 예약해두자.
1: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일단 예약하자.
0: Right.
1: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Let's just book it for now. 여기까지. 오늘 통한 게 1번으로 읽어갈게요. 갑니다.
0: Let's just book it for now.
1: 일단 예약 넣자. 이 문장 통으로 외워서 꼭 써보시고 자, since
0: Since we can cancel it later.
1: 나중에 취소해도 되니까
0: 네. 남자가 Is breakfast included?
1: 응?
0: 조식은 포함이야? 했더니 여자가 We can choose either way.
1: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 이거거든요.
0: Yeah.
1: We can choose either way. 오늘 통한 게 2번 이걸로 갈게요. 여기선 이제 조식 포함도 되고 조식 미포함 그 상품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갑니다.
0: We can choose either way.
1: 그대로 외우세요. One more time.
0: We can choose either way. Then let's book a room with breakfast included for now.
1: 그렇죠. 조식 포함되어 있는 그 예약 상품으로 일단은 예약하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44페이지에 5개 영작 손으로 꼭좀 해보시고요. 그 중에 3번과 5번에 별표 치겠습니다.
0: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beautiful day. Hope to see you again tomorrow.
1: Goodbye, everyone.
0: Bye 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음식이 너무 맛있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우고 mm-hmm. 있어요. 뭐 음식뿐만이 아니라 너무 맛있는 맛집을 갔을 때도 쓸 수 있는 표현들인데요. 특히나 내가 오늘 딱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mm-hmm. 그 집에 딱 왔어요.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까요?
1: Oh, right. Sometimes you make a plan mm-hmm. to go somewhere really delicious mm-hmm. and you really expect it and you look forward to it and you anticipate it.
0: 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죠.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에요.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나는 이 순간만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Look forward to 라는 표현이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근데 기대하다 라는 의미의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Mm-hmm. Look forward to 그리고 mm-hmm. expect. Mm-hmm. 우리말로는 둘 다 기대하다인데 좀 느낌이 달라요. Expect는 특정 결과, 어떤 result가 있기를 기대하는 right. 거고요. Look forward to는 감정적으로 기대를 할 때 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할 때 쓰는 표현이죠.
1: Expect is kind of neutral. It's not really, it could be positive or negative.
0: 그렇죠.
1: But look forward to is definitely always positive.
0: Always positive. 항상 긍정적인 뭔가를 기대할 때 look forward to를 쓰죠.
1: I guess the opposite of look forward to would probably be dread.
0: Dread가 반대의 표현이네요. Dread가 진짜 하기 싫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I've been dreading this all day라고 하면 정말 하기 싫어서 진짜 하기 싫었다 약간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네, dread 스펠링은요?
1: D-R-E-A-D.
0: 네, 그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은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라는 표현을 배워볼 텐데 먼저 이 문장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었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파헤쳐 볼게요. I've been ing. 이 표현 많이들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학창시절에 배웠던 건데요. 현재 완료 진행형. 기억나시나요? 자, 의미를 얘기하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떤 걸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뭐뭐를 해왔어. 뭐뭐 하고 싶었었어. 약간 우리말로는 요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I've been ing. 아, 뭐뭐 해왔어. 나 계속 이런 상태였어.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 느낌을 기억해 주세요. So I've been, 뭐뭐 상태였어. 이죠? 자, 요 뒤에는 ing가 와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으로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뭘 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죠. 고대하고 있었죠. 그게 아까 말했듯이 look forward to잖아요. 그럼 여기에 어디에 ing를 만들어줘야 돼요? Look에.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가 되는 거예요. 나 뭐뭐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어. 기대해 왔어요.의 느낌이 되는 거죠. 자, 뭘 기대하고 있었나요? 이것, 이 경험. 하루 종일 내가 이걸 하는 것만을 기대하고 있었어라고 할 때는 그냥 this를 넣어주면 돼요. this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나 이거 하려고 하루 종일 기다려왔어. 인데 하루 종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줄 때는 맨 뒤에 all day를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시간과 관련된 표현들은 보통 영어의 맨 뒤에 온다고 했죠. 그래서 총 종합하면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가 되겠네요. 좀 긴 문장인데 이렇게 파헤쳐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럼 우리 같이 연습해 볼게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What is today's pattern?
1: Today's pattern is our sentenc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but we're going to change this all day. So mm-hmm.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omo.
0: Aha! I've been looking forward to Momo라고 해서 Momo를 계속 기대해 왔어요라는 말이죠. 그래서 좀 오랫동안, 그게 하루 종일일 mm-hmm. 수도 있고 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인 거죠. 자, Momo 자리에는 this처럼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명사 자리에는 동사의 ing 형태가 올 수도 mm-hmm. 있습니다.
1: And if you want to add some time, like in our sentence, all day, mm-hmm. that would go at the end.
0: 맞아요. 또 시간 표현을 넣고 싶다. 그럴 때는 맨 뒤에 또 붙여주면 되겠네요.
1: For exampl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0: 이 여행을 몇 달

0: 동안 기대해왔어요라는 말인데요. 자, 일단 이 여행을 기대해온 거죠. 그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이 여행은
1: This
0: this
1: trip.
0: trip. 얼마 동안? 몇달 동안?
1: For months.
0: 네, 그래서 for months. month라는 단어에 s를 붙여줘서 for months라고 하면 몇달 동안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가 되는 거죠.
1: Now, you don't always have to add time,
0: Mm-hmm.
1: so you could say,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0: Seeing you, 당신을 보는 것,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0: 아, 회의가 기다려질 수도 있나요? 네, 회의는 dread 하는 건데.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이 회의를 내내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All week 라고 한 거죠.
1: Or I've been dreading this meeting all week.
0: 그러게요. 일주일 내내 들어가기 싫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1: Hey, we finally got the books. 드디어 책들을 샀어요.
0: Which books?
1: The Start English books. They're now available in the bookstores.
0: 그렇군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m. 읽을 날을 내내 기다렸어요. 네, 여러분, 주옥 같은 표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Start English Books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And that dialogue is on page 143 of your Start English book.
0: 그렇습니다. Thank you for that informatio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0: 요즘은 진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 한번 하는 것도 정말 어렵더라고요. 우리 가족 저녁 식사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자, 우리 가족 식사니까 our family dinner라고 하는 거죠. 물론 my family dinner라고도 할수 있어요. 조금씩 경우에 따라서 달라요. Our family dinner는 여기 지금 가족 구성원들이 다 있는 경우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가족 구성원이 없고 나만 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my family dinner라고 하겠죠.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0: reunion, 재회라는 뜻이죠. 동창회 같은 것도 reun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our reunion, 우리의 재회, 우리의 동창회를 기다렸다.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이라고 할수 있겠죠.
1: How about another one with our?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0: 데이트, 우리의 데이트. 그 경우는 두 명이 데이트에 나가니까 our date라고 하겠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데이트 만나자마자 얘기해주면 너무 상대방이 기분 좋겠네요. 그쵸?
1: Let's do some with ing.
0: Ok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0: Visit here인데 visit이 동사니까 ing 형태로 만들어줘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이곳을 방문하는 것, 그것을 정말 기다렸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0: Giving you this.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1: Now, this expression is also used often with since. So let's do
0: Since.
1: one bonus sentence with since.
0: Ok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당신의 결혼식을 나는 기다려왔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Since you met him. 당신이 그를 만난 그날로부터 알고 있었던 거네요. 둘이 결혼할 걸. 아하. 그래서 since. 어느 때부터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습한 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trip for month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meeting all week.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 Start English book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reading the Start English book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family dinner.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reunion.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our date.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visiting here.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giving you this.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your wedding since you met him. 네, 이렇게 해서 다 연습해봤고요. 이제는 우리말로 오늘의 대화를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게요.
2: 드디어 왔다.
3: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2: 나도.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다던데.
3: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0: 오, 라면 맛있겠네요. 그쵸? 저도 먹고 싶네요. 자, 드디어 왔다. 어떤 장소에 드디어 도착했다 인 거죠. 그쵸? 도착하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때는 make it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온 거니까 그걸 한번 과거 형태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1: 아하.
0: 아, 요거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나도. 오, 나도. Me too? 요걸 좀 간단하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라멘이 정말 맛있다던데. 요거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맛있다던데. 어디서 들은 거잖아요. I heard로 시작하면 될 것 같고요.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허. 자, 벌써니까 alread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대화 듣고 올게요.
4: We finally made it.
5: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4: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5: I can already smell it.
0: 드디어 왔다.
4: We finally made it.
1: We finally made it.
0: We finally made it.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make it, 성공하다라는 뜻인데 어디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we finally made it. 드디어 여기에 왔다. finally까지 써서 넣어봤어요. 하루 종일 이게 먹고 싶었어.
5: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자, 이 문장은 여러분 이제 술술 나와야 합니다. 나도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다던데.
4: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1: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0: 자, 나도라고 하는 걸 어떻게 얘기했죠?
1: Same.
0: Same이라고 했어요. 뭐 same here라고도 해도 되는데 그냥 same, me too 대신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여기 라면이 정말 맛있다던데.
1: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0: 자, I heard 어디서 들은 거죠? Their ramen이라고 했는데 their 그들의 라면 그들의 여기서는 그 식당의라는 뜻이 표현입니다. 그리고 ramen, R-A-M-E-N은 일본식 라멘이고요. 라면은 R-A-M-Y-E-O-N 이렇게 표기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따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incredible이라고 했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믿을 수 없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대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와,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5: I can already smell it.
1: I can already smell it.
0: 네, 밖에 서 있는데 이미 라면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벌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I can already smell it. I can smell it. 어, 나 냄새가 나. 그거 냄새가 나. 인데 already가 들어가서 벌써 이미라는 의미가

0: 더해진 거죠. I can already smell it.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맛있는 걸 기다렸을 때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 번 더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1: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2: We finally made it.
3: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2: Same. I heard their ramen is incredible.
3: I can already smell it.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센텐스 다시 한번.
1: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0: 좀 길죠. 그리고 또 발음 연습해야 될 것들도 좀 있는데 일단 I've의 V 발음, 요거는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뒤에 오는 B 발음이 비슷해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연습해 보세요. I've been. 그래서 윗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떼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looking forward. for 발음, F 발음과 R 발음 주의하시고요. W 발음 주의하시면서 또 R 발음 나오네요. 그리고 All day, all 강조해 줍니다. 자, 그거 주의하시면서 I've been looking forward to this all day.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1: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1: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쉽고 확실하게
3: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2: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3: Hello everyone. This is Juch.
2: 네. 자, 우리 마음만은 정말 저기 어디 먼 유럽 어딘가 혹은 뭐 남미 어딘가 혹은 호주 어딘가를 가고 있다는 느낌으로 이제 계속해서 여행에 관련된 영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3: We love traveling.
2: We love traveling. I think really do you love traveling? I know that.
3: I love learning new things, meeting new people, trying different food.
2: 아, 그렇구나. Yeah. 저는 trying different food는 I'm not that adventurous when it comes to food.
3: Oh, really?
2: 네, 저는 음식에 관해서는
3: I'm so adventurous.
2: 저는 쉽게 모험을 잘 못 즐겨요.
3: 한번 해보세요.
2: 그럴까요?
3: Try it. Yes. 네. You
2: 되는데.
3: will learn a lot about other people, also about yourself.
2: I don't really see myself as a picky eater. 그렇게까지 그 편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3: 그러나?
2: 그러나, 잘 모르겠어요. 아이 참.
3: Maybe something in between. You never know.
2: I never
3: 해볼
2: know.
3: 때까지 진짜 몰라요.
2: Until I actually give it a try, right?
3: I'm not adventurous, 근데 다양한 음식 먹어보면, 생각보다 괜찮네.
2: 아, 그렇지.
3: You will experience something new and different.
2: 내가 이런 거 좋아했던 사람이네. 뭐
3: 그러니까.
2: 이런 걸 그때 가서 알지도 모르죠.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시각이 나야 같은지 모르겠네.
3: Maybe when you travel next time.
2: Oh, yes. Okay. 자, 오늘은요. 사진 찍는 얘기.

0: 예요. 그 정말 한국인들은 사진 찍어주는 것에 대단한 부심이 있지 않나요?
1: That's right.
0: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는데 잠깐만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땅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 That's right.
0: 자, 관광객인 애나는 현지 주민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
1: Okay.
0: 사람은 아주 흔쾌히 그럼요, 찍어드리죠라고 하면서 이제 배경에 그 건물 전체가 나오기를 혹시 바라시나요? 아니면 배경 상관없이 인물 중심으로 찍어드릴까요? 뭐 이런 문장을 말하게 되거든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1: 물론이죠. Of course. 건물 전체가 다 보이게 찍어드릴까요?
0: 네, 좀 그래주세요. 특히 뒤에 저 탑이 나오게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이게 서로 가까이 서 주세요.
0: 고마워요. 근데 정말 잘 나왔네요.
1: 오.
0: 네.
1: 네, 좋습니다.
0: 그 사진이 이제 나왔다, 나온 것까지 보여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럴 때 보니까, 정말 잘 나왔다. 이 정도면 마음에 들어요.
1: 저도 이제 가끔 여행하면 누가 막 찍어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좋아요. 막 찍어주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찍어준 다음에 확인을 먼저 해요. Do you like it? Is that okay? Would you like another shot? Different angle? 뭐 이렇게.
0: Would you like another shot? 하나 더 찍어드릴까요?
1: True.
0: 이렇게요. Would you
1: Why
0: like
1: not?
0: another shot? 이것도 나중에 해봐야겠다.
1: Yeah,
0: Would you
1: try that
0: like
1: next
0: another
1: time.
0: shot? Okay, okay. 그럴게요. 혹은 one more time? 뭐
1: Yeah,
0: 이렇게 많이
1: another one.
0: 하잖아요.
1: One more time.
0: Another one? 맞아요. Shot가 바로 찍어주는 거 자체를 말하는
1: Shot.
0: 거죠.
1: We
0: Shot.
1: shoot a photograph, right? Shoot a picture. So cameras, we always talk about shooting. Shooting a photo.
0: 그래서
1: 그래서 포토슈트라고 하잖아요.
0: 포토슛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전에 이제 EBS 무슨 TV 영어회에 불렸던 것 같은데 어떤 이제 카메라를 이제 제가 남의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주는 상황인데 looks kind of complicated. 그러니까 카메라 남의 카메라고 you gotta be careful with because it's somebody else's camera.
1: 조심해야죠.
0: It looks very expensive and a little bit complicated. 비싸고 조금 복잡해 보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대고 누르기만 하면 돼요.
1: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이런
1: 많이
0: 표현을
1: 쓰는 표현이죠.
0: 했었어요. 네.
1: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근데 요즘은 다폰 가지고 사진을 많이
1: 그냥
0: 찍으니까.
1: touch screen, right?
0: 네.
1: 찰칵.
0: 네. 저 예전에는 그야말로 요즘도 카메라 사용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point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이렇게 zoom 해가지고 shoot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1: Point
0: point and shoot.
1: Just point and shoot.
0: 네. 그런 표현이 따로 있었. 던 거죠.
1: 지금도 있어요.
0: 지금도 있고요.
1: Yeah, just point and shoot.
0: Just point and shoot.
1: That's right.
0: 그야말로 간단합니다라는 뜻으로. 자,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저희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라고 부탁하는데요.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라고 합니다. 자, 일단
1: Right.
0: 내가 부탁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난 다음에는 Could you라고 시작하면 되고요. 이제 부탁하는 내용을 뒤에 이어서 말하면 되는데 사진을 찍다라는 말이 take a picture잖아요. 근데 누구의 사진을 찍어주느냐에 따라서 뒤에 of me가 될 수도 있고 of us가 될 수도 있고 of
1: Right.
0: them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선 of us, 우리들이 담긴 사진을 찍어달라는 거죠.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1: Or you could say
0: 선생님 그럴게요.
1: photo. Could
0: 네,
1: you take a photo of us?
0: could you take a photo of us? photo 혹은 picture 다쓸 수가 있군요.
1: Sure.
0: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저 사진 찍어주세요. 저를 좀 사진 찍어주시겠어요? 라고
1: Of me.
0: 한다면 of me.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1: Right.
0: 물으면 돼요.
1: Yeah, that's perfect.
0: 그럼 만약에 could you take my picture? 해도 돼요?
1: I think that's okay. Could you, but it sounds weird.
0: 그렇죠.
1: But you want to say picture of me.
0: 그래야
1: My picture
0: 내가
1: 될것 같은데.
0: 네.
1: 솔직히 안 돼요.
0: 안 돼요.
1: 될 것처럼 들리는데 안 돼요.
0: 솔직히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솔직히 말하면 안 돼요.
0: 좋아요. 그럼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하면은 그래야 내가 담긴 사진을 찍어달란 말이 되는 거고.
1: That's exactly right.
0: 그렇죠. 내가 누구를 찍어준 사진, 내가 어디를 찍은 사진, 내가 photographer로서 그럴 때는 My picture가 되겠네.
1: 네.
0: This is my picture. 이거 내가 내 사진이야. 내 소유의 사진이야.
1: 내 사진을 찍어줘 할 때는 Could you take my picture? 맞는데 그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So 내가 저기 서 있을 테니까 나 사진 좀 찍어줘.
0: 네.
1: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0: Could you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꼭 기억을 합시다.
1: That's right.
0: 네, 맞아요. 제가 이전에 수업에서 제가 학생일 때 제 친구가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할 때,
1: Okay.
0: It was all in English. class. 아, 모두 이제 영어로

0: 어떤 수업이었는데 할때 제가 사진을 찍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Who's your photographer?" 라고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누가 사진 찍어준
1: 너의
0: 거냐고.
1: 사진사가 누구냐?
0: 너의 개인 사진사가 누구냐? Who's your photographer? 라고 묻는데 제 친구가 그걸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1: 어머야.
0: 그래서 이제
1: 거기서 어떻게?
0: 그냥 가만히 있었죠, 뭐. 하고.
1: 보행샘 밑에서 저요.
0: 네.
1: It's me.
0: 아니요.
1: Hello.
0: 혼날까 봐더 가만히 있었죠, 저는. So I just kept quiet for different reason. But anyway.
1: Who's your photographer?
0: 예, 또 그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Who took a picture of you? 이런 말이 되는 거죠.
1: 그쵸. That's
0: 네.
1: exactly right.
0: 네. 누가 너의 사진을 찍었느냐. 여기서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우리가 들어간 사진을 찍어주시겠습니까?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라고 그랬더니, 라고 부탁했더니, 물론이죠. 라고,
1: Of course.
0: of course. 라고 흔쾌히 이제 말을 한 다음에, 근데요, 건물 전체가 뒤에 다 보이게 찍어드릴까요?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네, 바로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자, do you want 뭐뭐뭐 in 어디어디라고 하면 당신은 어디어디에 뭐뭐가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까? 그런 식이 됐으면 합니까라는 말이죠. 자, want 다음에 어떤 대상이 오고 그 뒤에 위치나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이어지면 그 대상이 그 위치나 장소에 있게 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게 무슨 뜻이냐? Want the whole building in the picture라는 뜻으로 in the photo 건물 전체가 the whole building이 사진에 in it 그 안에 들어오게 하기를 바라느냐는 뜻이죠.
1: It가 picture죠.
0: 네.
1: Inside the picture, right?
0: 그렇습니다.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not just part of the building, but the whole building in it? 가 되네요.
1: Right.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0: 네.
1: 대충 다 이해해요. 배경이 건물이기 때문에 얼만큼 원하냐? The whole building, half a building, right?
0: 그 뭐라고 물어야지? 묻는데 이해를 해요?
1: So, 왜냐면 부탁을 했으니까. Right. 부탁했는데 뒤에 건물이 있어. 얼만큼 원하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거잖아요.
0: Right.
1: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결국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1: Or
0: 선생님.
1: half a building?
0: Ah.
1: How much of the building do you want?
0: 그거
1: Right.
0: 좋다. How much of the building do
1: Do
0: you
1: you
0: want
1: want?
0: in the picture?
1: 너무 까다롭게 접근할 필요는 없겠지만,
0: 한
1: 그래도 이제,
0: 3분의 1 정도 이렇게 말해요?
1: just one third. just half. 저는 그냥 대충 해, 대충.
0: 네. 아, 그러면 그거 뭐라고요? 아, 그냥 대충 해주세요. 라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1: 대충. Just, you know, it's up to you.
0: It's up to you.
1: It's totally up to you.
0: 그거다. It's up to you. 당신이 알아서 찍으세요. You're the photographer.
1: You're the photographer.
0: 네, 당신이 사진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1: Just generally in the back.
0: 네,
1: 그쵸?
0: 그렇죠. 뭐라고요?
1: Generally in the back.
0: Generally.
1: Generally.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0: 아, 알아서 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1: Okay.
0: It's up to you.
1: It's
0: 이렇게
1: up to you.
0: 말하면, 그러니까,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라고 물었을 때, Well, doesn't matter. It's
1: Doesn't
0: up to
1: matter.
0: you.
1: Yeah.
0: 그렇죠.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Do you
1: Right.
0: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2: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0: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자, 당신은 원하십니까?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건물 전체를 in it. 사진 안에 들어가기를.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은 대충 해주세요가 아니라, 네, 좀 그래 주세요.
1: Yes, please.
0: 자, 상대방이 이렇게 해드릴까요? 뭐, 디저트를 드릴까요? 밥더 드릴까요? 물 갖다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했을 때,
1: Yes, please.
0: Yes, please. 이 한마디면은 더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되는데요.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 especially가 나옵니다.
1: Especially.
0: especially 뒤에 탑이 꼭좀 나오게 해주세요.
1: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0: 네. 뒤에 있는 이란 말이 영어로 in the back가 되겠습니다.
1: Right.
0: in the back.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특히 뒤쪽에 저 탑이라고 말한 거죠.
1: Tower, right?
0: 네.
1: That's the main part. Most maybe the recognizable part,
0: Oh,
1: right?
0: yes.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 아마 the tower인 모양입니다. 지금 140쪽 보시면 이제 사파 그림이 보이는데, Do you
1: That's
0: see the
1: right.
0: tower in the back?
1: Ah,
0: Yeah, I
1: there
0: can
1: it is.
0: definitely see it there.
1: Yeah.
0: 즉, 사진을 또 찍어준 거 보니까 뒤에 탑이 나오게 또 찍어주셨네.
1: Ah, very
0: 아, 이
1: nice.
0: 살아있는 디테일. 그렇죠.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특히 뒤에 탑 말이죠. 라고 할 때,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그렇습니다. 자, 이 문장만 먼저 들어보죠.
1: Okay.

0: Yes, please.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1: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자, tower를 강하게 발음하고요. back를 강하게 발음해야 뒤에 있는 저 탑 말이에요. 라는 의미가 right. 정확히 전달이 될 겁니다.
2: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1: 그렇죠. 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저 조금만 더 서로 가까이 좀 서주세요. 라고 말하는데요.
2: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1: Okay. 자,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 서세요. Stand. 어떻게? A little closer. 조금 더 가까이에. 근데 뭐에 가까이를 말할까요? 서로 서로에게 가까이라고 해서 to each other 해도 되지만 그냥 right. 간단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together를 쓸 수 있습니다.
2: A little closer together.
1: A little closer together.
2: 여기서 stand 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냥 뭐 a little closer together.
1: A little closer together.
2: Okay, a little closer together.
1: 그럼 손짓이 필요하네. 손짓이.
2: 손짓이 필요하죠.
1: 그렇죠. 네. 서로 가까이 좀 쓰시죠. 가까이 가까이. A little closer together. 이렇게.
2: Right.
1: 네.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이게 꼭 두 명 아니라 여러 명이 서 있을 경우라도 서로 서로 좀 가까이 서주세요라고 할 때.
2: Everyone a little closer together.
1: Everyone a little closer together. 자, 이때 closer 해서 반드시 이 비교급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 Right. 쓰 발음이죠.
1: Closer.
2: 그렇죠.
1: Closer. 아니 지금이라고 서로 멀지감치 떨어져 있을 일은 없잖아요.
2: Right.
1: 지금도 가까운데 그것보다 더 가까이라고 하니 a little closer. Together가 되는 거죠.
2: Yeah. A little closer together.
1: A little closer together. Right. 자,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어준 거죠. 보니까 너무 잘 나온 거예요.
2: Thanks.
1: 정말 잘 나왔네요.
2: That looks really nice.
1: 네. 나왔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또 딱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looks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That looks really nice. 그 사진이 정말 좋아 보이는군요.
2: Or you can say, usually when you look at a photo or a picture somebody just took, you can say, oh, that's a great shot.
1: That's a great shot.
2: That's a good shot.
1: That's a good shot. 아주 정말 good shot. 그거 골프 칠 때 하는 말인데.
2: Nice shot.
1: 이렇게.
2: 그것도 샷이잖아요. 모든 스포츠에도 슈팅하는 이제 스포츠들은 다 나이스 샷이에요.
1: 네.
2: 농구도 나이스 샷.
1: 그러면 또
2: 테니스도
1: 양궁.
2: 나이스 샷. 양궁도 나이스 샷. 쏘는 거잖아요.
1: 그것도. 쏘는 거. 예.
2: 모든 쏘고 때리는 스포츠는 다 샷이에요.
1: 그렇군요.
2: 하키 나이스 샷.
1: 나이스 샷. 그럴 때
2: right.
1: 쓰면 좋겠다. 여기서도 that's a good shot. 정말 잘 찍으셨군요. 라고 하는 뜻으로도 쓸 수
2: yeah.
1: 있다는 거.
2: That's right.
1: 네, 여기서 어머 정말 좋아 보여요. That looks really nice. 그 말. 우리말처럼 잘 나왔다는 뜻이 된다는 거.
2: Right.
1: 네, 자,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4: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1: 네, 전체 대화 들어보죠.
4: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3: Of course.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4: Yes, please.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3: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4: Thanks. That looks really nice.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자,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별로 길지 않은 문장들이었습니다. Mm-hmm.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말해 보실까요?
2: Let's go.
1: 저희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4: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2: Could you take a picture of us?
1: 아유, 물론이죠.
4: Of course.
2: Of course.
1: 그 건물 전체가 다 보이게 찍어드릴까요?
4: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2: Do you want the whole building in it?
1: 네, 좀 그래주세요. Yes, please.
2: Yes, please.
1: 특히 그 뒤에 탑이 나오게요.
4: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2: Especially the tower in the back.
1: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서로 가까이 서주시죠.
4: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2: Okay.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1: 네, 고맙습니다. Thanks.
2: Thanks.
1: 어머, 정말 잘 나왔어요.
4: That looks really nice.
2: That looks really nice. Good shot.
1: 여기까지입니다.
2: Mm-hmm. Yay! All right. Great shot.
1: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great shot. 그렇게 말해도 좋겠고
2: right.
1: 이럴 때 정말 감탄하듯이 정말 잘 나왔다. Great shot. 이런 그 투로 말해주는 게 좋겠죠?
2: Yeah. Because you want to put some emotion to really appreciate someone. Oh, that's a great shot.
1: That's a

0: great shot. 그냥 아, that's a great shot. 이렇게 말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정말 고맙다는 뜻으로
1: That's right.
0: 말이죠. 자, 그래서 stand a little closer together. 서로 좀 가까이 서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 위치와 자세를 잡을 때 쓰는 또 다른 표현을 좀볼 수가 있을 텐데 143쪽 보시면 좀
1: Okay.
0: 몇 가지 표현을 써놨는데요.
1: Sure.
0: 자, 이쪽에 서세요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1: I like stand here.
0: Stand here. 그리고 제 옆에 서주세요라고 한다면
1: Oh, stand next to me.
0: Stand next to me. 제 옆으로
1: Right.
0: 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가시죠. 한다면
1: Okay, take a step back.
0: take a step back. 자, take a step 하면은 한 발을 내딛다라는 말이 되는데 not forward but back라고 하면 뒤로 한 걸음을 내딛어 달라. 즉, 한 걸음 뒤로 가 달라. take a step back.
1: Or you can say one step back.
0: one step back.
1: Just one step back.
0: 그냥 한 걸음만 뒤로
1: 한
0: 가 달라
1: 걸음.
0: 이 말이죠.
1: 그렇죠?
0: 또 그런가 하면요. 오른쪽으로 조금만 좀 다들 이동하시죠.
1: You can say a little to the right.
0: A little to the
1: Move a
0: right.
1: little to the right.
0: Move a little to the right. 이렇게
1: There.
0: 말할 수 있고. 이번에는요. 가만히 계세요.
1: Okay, hold still.
0: Hold still.
1: Don't move.
0: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살짝 돌아주세요.
1: Okay, turn slightly this way.
0: Turn this way 하면은 이쪽으로 도세요인데 약간만 slightly this way.
1: That's right.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Great.
0: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배워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intercept. 뜻은 가로막다, 가로채답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New York City sanitation workers miraculously retrieved a set of four-generation heirloom diamond rings after intercepting a collection truck and sifting through 9 tons of garbage. 여기서 intercept라는 표현은 이동 중인 대상을 중간에 가로막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police intercepted the vehicle on the highway. 경찰은 고속도로에서 해당 차량을 가로막았습니다. 뉴스에서 intercept a missile, intercept a signal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중간에 가로막았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intercept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hursday, the 27th of August,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For many people in their 50s, feeling unlike their usual selves, both physically and mentally, is a common experience. Now, groundbreaking research has found the answer to this phenomenon, which is the brain undergoing a massive identity crisis. 우리는 흔히 50세가 넘어가니 몸도 머리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듣곤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과학적인 이유가 실제로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The study from UC San Diego and UC Irvine shows that our original lifelong brain immune cells are replaced by a rowdy new crew from the bloodstream around the age of 50. These hypersensitive replacement cells trigger inflammation that accelerates the aging process, explaining why memory and focus begin to slip after hitting the big 5-0. 미국 캘리포니아 UC 샌디에고와 UC 어바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에 평생 존재해온 원래의 면역세포들이 50세 무렵이 되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대신 혈액 속을 떠돌던 다른 세포가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 다른 세포가 원래 세포보다 훨씬 예민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도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뇌의 노화가 이 무렵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원인일 수 있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Thursday morning is Jason Lee. Good morning, Jason.
1: Good morning, Soo-jin.
0: All right, well, let's talk about hitting your 50s. I'm not quite there yet.
1: I know what it's like.

0: Students in Korea surpassed the 300,000 mark for the first time, according to data by the Education Ministry, with Vietnamese students overtaking Chinese nationals as the largest demographic group.
1: 교육부 조사에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했으며, 특히 베트남 출신 유학생이 중국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The world's oceans have hit a record high average surface temperature of 21.1 degrees Celsius, according to the European Copernicus Climate Change Service, with scientists warning that a strengthening El Niño is compounding decades of human-driven warming.
1: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21.1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럽연합 코페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가 발표한 가운데 과학계는 인간 활동으로 수십 년간 지속된 지구온난화가 최근 갈수록 강해지는 엘니뇨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 The Italian government is moving forward with an amendment to road traffic laws that would impose a minimum fine of 75 euros on pedestrians who cross streets while looking at smartphones or other electronic devices.
1: 이탈리아 정부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보면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에게 최소 75유로,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0: American country music legend Dolly Parton has passed away at the age of 80 following a brief battle with cancer. Reps for the singer have confirmed.
1: 미국 컨트리 음악계의 전설인 가수 Dolly Parton이 짧은 암 투병 끝에 향년 80세로 별세했다고 가수 측 대변인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2: Those are our five headlines this morning.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ose one by one.
0: The number of births in June surged more than 15% year-on-year, marking the highest growth rate to date and the largest tally for the month since 1992,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1: 올해 국내 6월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15% 이상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증가 규모도 1992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ell us more.
0: Yeah, so 23,111 babies were born in June. That is up by 15.6% from June of last year. So that is the biggest month since 1992, going way back. And yeah, so birth rates are up, especially this year and certainly in the month of June in particular.
1: 그래요. 6월 출생아 수가요? 23,111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3,000명 이상 늘었어요. 퍼센티지로 보면은 15.6%인데 이런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1981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증가 규모는 또 92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2: This is very good news because we don't have enough babies.
0: Absolutely. And also, there were a total of 21,075 couples who got married in June as well. That is an increase of 14% from the year before. So perhaps a year and 2 years from now, maybe we'll have more babies as
2: yeah.
0: well.
2: Exactly. I mean, we have under one in terms of the numbers of babies born per person, per woman, mm-hmm. I should say. And we're hoping that figure will go up slightly by the end of this year. If it reaches 0.9, that'll be the highest in 7 years.
0: Yeah.
2: So
0: we're getting there. I think 0.88 is where we're at now. So we do need a little bit more to get there. And also the number of deaths in June rose by 2% to 27,794. So population decline is

0: 네, 돌리 파튼의 목소리였습니다. Hey, you come again. 들으셨고요. 이제 주요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Okay, we have five expressions from the headlines. The first one is a tally or to tally.
1: Yeah, tally or tallying is when you're counting something. Maybe you're keeping score of something. Maybe you're trying to see who won an election. But usually when you're counting something in typically larger numbers.
0: 보통은 이제 집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1: They could see that the voting results wouldn't be close well before the tally was complete.
0: 그 집계가 다 되기 전까지는 투표 결과가 어느 정도로 이제 근접한지는 알 수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overtake 가볼까요?
1: Overtake means to pass someone. I mentioned that it was like leapfrogging as well. So when you were behind someone, now you are in front of them.
0: 자, overtake는 추월하다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defending champion overtook the leader on the final lap.
0: 마지막 랩에서 그 기존의 챔피언이죠. defending 챔피언이 앞서 달리고 있는 선수를 추월해서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다음 표현은 hit인데요.
1: Hit means to arrive somewhere or to reach a destination, could be to reach a goal of some sort.
0: 그래요. 뭐 어디에 도달하다, 뭐 수치 같은 거에도 많이 쓰는데 예문 볼게요.
1: He hit a new low by telling off the last friend he had.
0: 자, hit a new low는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최저치를 찍었다이지만 여기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그나마 있었던 마지막 친구조차 잃게 하는 그의 최악의 행동이 바로 그 친구에게도 호통을 친 거였습니다. 아이고, so he now has no friends?
1: I would think
0: 자,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To move forward with something.
1: If you're moving forward with something, then you're progressing. You're doing the action of something that you might have planned. Or, yeah, it's kind of you're putting into motion, what you were set out to do.
0: 네, 무언가를 진행하거나 추진하거나 할때 to move forward with something이라고 하죠. 예문 보겠습니다.
1: They were willing to move forward with what they had, but she arrived just in time with the updated PowerPoint.
0: 그냥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업데이트가 된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를 이제 동료가 들고 왔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은 a brief battle with something.
1: A brief battle would be a short fight of some sort. So you had a competition with something, perhaps, but it wasn't long, it was brief.
0: Okay. 보통은 무언가의 어떤 뭐 짧은 투병, 이 brief를 빼버리면은 그냥 투병의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He had a brief battle with a cold flu last week, but he didn't have to miss any work because of it.
0: 자, 지금 이제 독감 얘기로 선생님이 예문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는 사실 독감 가지고 투병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생했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는 독감에 걸려서 잠시 동안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그렇지만 회사를 쉬어야 할 정도는 아니었다. 네, 이런 예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Going back to the first example, actually, I think I mistranslated it. 첫 번째 예문 제가 다시 한번 좀 번역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they

0: stone knocks out the stationary stone or something like that. And I think it's the same idea of what they're saying here.
1: 그래요. 그게 거의 뭐 직역에 가까운 거겠죠. 예,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Would you understand what that
0: I don't, to be
1: meant?
0: honest, like if I thought about it, I guess it's maybe something like this, but it's definitely not something that comes to me right away from a familiarity standpoint based on the saying.
1: 그렇죠. 이제 직역으로는 괜찮지만 그게 결국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는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조선 형님은 The owner has his house taken away by the guest.
0: Oh no. Oh gosh. You're just a visitor, I guess. Now you're taking my, you want my whole house too?
1: 그래요. 어떡해. 네, 재밌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0: Oh, let's go with the owner has his house
1: Okay.
0: taken away by the guest.
1: 좋습니다. 조선영님께 반찬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는 I was substituted by someone newer, younger 이렇게 바꾸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684님께 단백질 쉐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What would you say, Jason?
0: I went with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in terms of the
1: Okay.
0: comparison. I just said time slows down for nobody.
1: Oh, time slows down for nobody. I love this. 누구에게도 시간은 이렇게 천천히 속도를 늦춰주질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때가 되면은 누구든 이제 나가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이렇다는 얘기겠죠. 오, 이렇게도 표현을 할수 있군요. 좋습니다. 저도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냥 뭐 새로운 것이 오래된 무언가나 뭐 누군가를 대체한다라는 의미로 그냥 뭐 out with the old, in with the new.
0: I hear that a lot in the holiday season.
1: 이거는 사실은 이제
0: It's
1: 약간
0: like a
1: 송구
0: Christmas
1: 영신의
0: saying.
1: 의미가 있기는 한데 맞아요. 이제 지난해는 가고
0: Happy New Year
1: 새로운 해가
0: thing.
1: 온다. 그런 의미로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새로운 돌이 원래 있었던 돌의 자리에 있다라는 의미로 그냥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뭐 정답은 없고요. 예.
0: Like a changing of the guard.
1: 그렇게 한번 해 봤어요. 저도 썩 그렇게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 문장이었는데
0: I like it.
1: 그렇게 해 봤습니다. Okay, let's move on. This is The Killers with Human. We'll see you in part 2.

0: EBS 라디오 마음 돌봄 캠페인 불안을 마주하는 시간
1: 불안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김경일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공포나 슬픔처럼 나중에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라고 우리 뇌가 미리 보내오는 신호입니다. 적절한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의 생존율은 그래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두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라는 말까지 하는 것이죠. 예측이 어려울수록 우리 뇌는 더 많이 대비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도 커집니다. 그러니 불안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 아니라 잘 다루어야 할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잘 사용할 때 우리는 더 단단하게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2: 중국어의 시작은 초급 중국어와 함께
0: 매일 20분钟
2: 하루 20분으로 중국어 기초를 쌓아보세요.
0: 매주 星期一到星期三早5点20分
2: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 5시 20분 초급 중국어에서
0: 만나요.